산동 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 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 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 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류의 보신환 환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5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 구매하시면 8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8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곽을 더 드리게 됩니다. 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도 역시 우리 건류의 보신환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우리 이름에서, 약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바, 저희들 이 건류의 보신환을 쓰게 되면은, 우리 뇌 조직 세포가 건전하게, 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특히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구가 노령화에 들어가면서, 뇌조직에 와서 뇌세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뇌세포가 많이 죽어나가면서 뇌에서 생기는 질병들이 아주 많습니다. 뇌경색이라든가 뇌출혈이라든가 포함해서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든가 혈관성 치매라든가 파킨슨병이라든가 많은 병들이 뇌조직에서 문제가 생기죠. 또 늘 노인들만 생기는 병도 아닙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도 깜빡깜빡하면서 아, 오늘 이 나이에 이렇게 됐는가 하는 분들도 있고 진짜 40대에 치매 걸린 젊은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희들 건류의 보신환에는 이런 뇌세포에 생긴 질병들을 치료하는 전문적인 약입니다. 그냥 우리 서약처럼 임시구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서 이 뇌조직에 와서 이렇게 많은 병이 생기는가, 뇌세포가 남보다 빨리 손상이 오는가, 그 원인을 따져서 오장육부부터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건류의 보신환에는 뇌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콩팥을 위주로 해서 비장이라든가 간이라든가 폐라든가 심장이라든가 이런 오장육부의 기능을 다 높여주는 약입니다. 오장육부의 기능이 좋아져야만이 뇌가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뇌조직에 와서 이미 이런 병이 걸렸다는 것은 이미 그 썩더니 오장육부에 그런 신호가 있고 오장육부가 병이 걸렸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때문에 저희들 건류의 보신환에는 이런 오장육부의 기능을 다 높여주기 위해서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재가 들어갔고 일반 이전의 시중에서 팔던 건류의 보신환이 아니라 우리 산동 뚱어 어조 제약 공장이라는 국가기업입니다. 양치에서 만든 아주 큰 제약회사의 건류의 보신환이라 말씀드립니다. 여지껏 우리 강의하면서 이런 산동 뚱어 어조 제약 공장의 약은 방송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이 약은 이 약이 25가지가 들어간 그 질량 이걸 다 보존할 수 있는 아주 믿음직한 약입니다.

0: 종의 약을 써보면 효과가 현저하게 알집니다. 첫째 먼저 이 까빡까빡 되면서 항상 기억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있던 사람들 그거부터 나서지죠. 예. 심지어 집을 나갔다가 집을 잘 찾지 못할 때 많습니다. 이 치매란 초기가 그렇습니다. 집을 나갔다 집에 오는 길을 잘 잊어먹는다 말입니다. 예. 그 다음 보통 보면은 금방 한 일을 또 쉽게 잊어먹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2: 글쎄도 어떤 증상이 있었는가 뭐 간도 좀 안 좋고 좀 뭔가 만성 담양염도 있고 좀 콩팥도 많이 화하고 이랬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서 건예뻐 신환을 먹고 있는데 이건 한 6개월 동안 먹었는데 효과는 좋습니다.
0: 네.
2: 밥이 맨날 맛이 없어서 밥상에 맞아서 앉아서 먹을 것처럼 막 것처럼 하던 게 지금 요즘에는 밥이 좀 맛있단다.
0: 네.
2: 그리고 맨날 먹이고 그래서 못 먹었댔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거 조금 먹으면 설사 자꾸 하고 배도 짱하고 방영 여러 종사 많이 됐었는데 이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워낙에 이 담양염이 있어 워낙에 꿀이 깊고 뭔가 뭐 쏙쏙 찌르던 게 그렇지 아픈 게 아프지 않다고 그랬대다.
0: 네.
2: 그리고 뭔가 뭐 눈도 그냥 피져서 벌거벌거고 건조해서 그냥 벌거벌거고 그 침침하다고 그랬대. 그게 눈이 피져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0: 네.
2: 그리고 소변 차서도 하루에 너무 많이 보고 갔거나 낮에는 조금 괜찮은데 저녁에는 더 했댔습니다. 저녁에 문고리 화장실 문고리 지고 있다시피 다녔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건예 보충하는 먹으면서도 또 소변 차서 많이 졸아들었습니다. 저녁에는 저는.
0: 네.
2: 어서 하루 저녁에 두 번이나 그나 혹시 많이 갔다 세 번씩 가기는 가는데 계속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뭐 영적 효과 좋습니다.
0: 그렇죠. 보신환이니까 네. 건네 보신환이니까 이 진영기계통질병 네. 국가계통질병에는 특히도 좋습니다.
2: 네. 그리고 어둠에 조금 걸자면 아래 다리 살짝 떨려지 맥이 없어 조금 가고 또 쉬었다 가고 하던 게 다리 아래 다리 맥이 온다 미랬대다.
0: 네.
2: 확실히 맥이 난다면 이 약이 다른 약에 비해서 그냥 뭐 내 아픈 약에 무슨 텔레스 약이라 많이 먹었댔습니다. 그래서 낫지 않던 게 이 약 먹거나 효과는 좋다 미랬대다. 그래서 예. 오늘 이렇게 아무 약이 저번에 많이 싸지 않아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싸려고 오늘 또 배달 받겠습니다.
0: 네. 요즘 응대할 때 있습니다. 예.
2: 예.
0: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네. 5012797번입니다.
2: 네. 5012797번입니다. 예.
1: 네.
0: 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0: 기도 잘하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이래서 우리 뇌세포가 이렇게 빨리 손상이 오고 뇌조직이 빨리 위축이 와서 우리 외서심 이라는 이런 그 뇌조직이 위축 왔다는 진단 받는 분들 노바이스 빙벤이라는 옛말의 결과가 나온 사람들 다 무슨 원인인가 원진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건 늙을까나 그렇겠지 그런 게 없습니다. 늙어도 어떤 사람은 100살이 넘어가도 기억력이 아주 좋고 청력이 아주 좋은 사람들 볼 수 있죠.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3: 저도 지금 그녀보 시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게 내생 한 번 온 후로 또 그냥 머리가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자꾸 가슴이 두근거리며 숨이 차고 경력도 없고 해서 지금 선생님 강의 듣고 건예보시한지 먹고 있는데 지금 이 약 먹은 다음부터 혈압이 온정됐습니다. 지금.
0: 네.
3: 예. 그래놓으니까 그렇게 어지럼증이 나던 게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심장도 영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0: 네.
3: 예. 겨우 자꾸 그거 깜빡깜빡하면 이즘이 영 해보는데 지금 이 경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 약 먹고 지금.
0: 네.
3: 그래 또 이게 소변 차수가 많고 소변이 쉬어 지나가지 않고 잔여감이서 자꾸 화장실에 여러 번 갔다 왔다 하니 잠 못 자는데 지금 이 그녀 보시아 먹은 다음부터 소변형 시원이 잘 나간다 지금. 예. 예. 그래 나니까 차수도 많이 줄여서 어제 하루 전에 한 번 밖에 아예 나가고 하니까 잠을 잘 자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영 거뿐합니다 지금.
0: 네,
3: 그리고 머리 많아지고
0: 예, 가볍고 힘이 생기고
3: 맞습니다. 예. 네. 머리 맑아지고 정신 나니까 야 기분이 영 상당해졌습니다. 이 약이 영 효과 영 빠릅니다. 지금 먹어보니까 다리약에 비해서.
0: 효과 빠르고 확실합니다.
3: 예. 그래 이렇게 효과 그럽니다.
0: 예. 우대 활동 있으니까 배달 받으십시오.
3: 예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이런 인서식에 나타나는 많은 질병들이 원인 오장육부 가운데서도 비위하고 콩팥이 문제입니다. 콩팥. 아, 이래서 이 약은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원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4: 네, 네 저도 벗어나 쓰고 있습니다. 이거 쓰니까 네. 거기 자동에 많이 해결됐어. 이런 항소능이 대해서 반대해. 지금 두 번, 세 번, 지금 약간 효과 보험도 그리고, 아, 속이 시원하게 안 나가서 화장실에 이차 못 보고, 아시아에다 봤단 말인데, 이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4: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던 머리 아팠단 말인데, 그런 지금 머리 아픈 게서 슬 아프고, 허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4: 그리고 또 소화도 잘 되고,
1: 네.
4: 효과 다시 볼까나 이번에도 약 열고 사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4: 안녕하세요.
1: 설명 주시죠.
0: 아, 우리 정상 성인이라 할 때는 우리 뇌세포가 약 860억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860억 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쨌든 머리를 쓰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말을 하나, 뭐 위가 움직이나, 뭐 걸으나 다 이 대뇌 중추에서 명령 내리고 일을 해야 됩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5: 예. 건의보시환 쓰는 환자입니다, 선생님.
0: 네.
5: 예, 그래 이 건의보시환은 내내 한 달 이제 열을 썼는데. 이 약이 밥도 맛있고 맥이 나고 예, 그 다음 잠이 용자 잔다 그리고 코에 조금 비염이 있었댔으면 자꾸 예, 별로 이렇게 무슨 바깥에나가 바람 맞아도 자꾸 예, 코에 절레 나고 예, 감기 온 것처럼 감기는 아닌데
0: 네.
5: 근데 거기에도 벌써 없어졌습니다. 선생님 비염처럼 그래 자꾸 말라둔 데서밖에 자꾸 절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 이제 그 다음에는 모기도 좀 말라들고 그래 이제 모기 말라든 것도 나왔습니다. 이 약 용 좋습니다. 어쨌든 결국 처음에는 세 번 할랐더니 세 번 넣었는데 지금 어서는 한 40을 쓰고 나고 보니까 한 번 닦다 보니까 처음에 색깔도 용 이렇게 마르수가 좋습니다. 용 보통 좀 진했다 말입니다. 좀 이렇게 어두운 색깔이 그런데 그것도 좋아지고 결국 손해하고 다리 허리 연바에 맥이 온다 말입니다. 걸기도 용 좋습니다. 우리 이번 우리 학동에 또 우리 친구도 한 번 쏴야겠다 두 집이 같이 쏴서 그러면 참가하자 그러면
0: 예 그렇게 싸면 또 누구지
5: 같이 예, 글쎄 말입니다 예 약으로 예. 저용 좋은 약입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선생님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이래서 매일 우리 그 5만 개 내지 10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나갑니다. 그러면 또 다시 잠자고 있는 뇌세포가 살아나고 활성화되죠. 뇌세포는 재생이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모르고 뇌세포로 재생시킨다, 뭐 어쩐다 이렇게 강요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뇌세포는 재생이 아이 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40년이 넘어야 한 해 되나 이렇다 말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건의보시환을 난 어전에, 한 년 거의 먹었습니다. 야, 이거 먹고 난 정말,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억력이 아주 좋았어. 한국도 어제 놀라가지고 자꾸 사람들 말하는 거에, 어제 기도 살아야지. 사람들 말하는 거 듣지 못하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내, 이 방송 들어볼까? 이 건의보시환 이렇게, 우리 노년들이, 건강에 좋고 또 특히 기름진데 우리 남들 보통 다 건강 이 기름덕이 안 된단 말인다 그래서 먹었는데 한 달에 벌써 뭔가 기름덕이 좋아서인지 항상 집에다 열쇠를 놔두고 나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 무슨 말하면 그냥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런 정도로 옆에 사람들 이렇게 자꾸
7: 굴려서 들었는데.

0: 뭐 그동안 정말 없어서 이런 내일 먹고 뭐 자고까지 우리 집에 언니 한 뭐 내보다 나이 좀 한 두 살 많은데 우리 언니 또 이렇게 뭐 그리 그 행동이 없어 말한 거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거기다가 또 우리 언니는 이 여실금이 있습니다. 저희 나쁜 말인다 그래. 여실금이 있어서 그래 그래 반스를 한락세 생각할 때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물 내려가는 거 맞죠. 어둠 줄줄 나온다지 어둠다 그러고 허리였어요. 아파한다 그런 썼나다 그렇게 그런 게 이 약상 쓰고 지금 여수금이 좋았었지 허리가 그냥 아프다 하니 그런 게 좋아지고 머리 특히 머리가 좋아졌는지 지금은 경들이 용서하셔서 그렇게 이러서 자꾸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는 그 상태 지금 없어졌습니다.
1: 맞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나쁜 사람들이 경력이 많이 떨어지고 또
0: 혹시 말은 여수에도 그리 많지 않겠어 이러니까 영 다 따라서 우리 이하고 방송도 싸우지 우려니게 답답하리야 이야기야 이야 뭐고 어째 그렇게 자꾸 심장이 답답하던 것도 좋아지고 위도 위나 아파서 다 음식 먹어서 다 먹어서 위도 좋아졌다 하던 것 같아요.
1: 예.
0: 그리고 단단히 나서 아침에 입이 그 학생 때 그 증상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 지금 나도 먹고 우리 집 아발도 예 여술금이라 있던 게 이 양상 식구 지금 많이 났었어. 여술금인 게 아니라 그럼 질력성 비대 그래서 제가 있어 어서 새벽 자수가 자꾸 저렇게 몇 번씩 이야기는 내가 뭔가 같이 잡수는 효과 좋다 좀 많이 써라 이번에 저래 우리 언니 우리 소이 먹길래 저래 제일 많은 게 언니 열통이던가 열통 예 싸서 우리 계속 먹자 그럼 이야기 언니 약보다 효과 영 좋습니다 다른 약 우리 많이 먹었는데 효과를 보면 여기서 우리 효과를 봐요 봤어 오늘의 배달 받으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우리 사람이 뇌세포는 재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잠자고 있던 가지고 있던 이런 860억 개나 되는 뇌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갖고 있는 거, 잠자고 있는 걸 깨워서 쓰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뇌세포는 두 가지입니다. 신경원이라는 뇌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저우즈라는 게 있습니다. 저우뇌세포 이래서 이 신경원은 전달 신시를 전달하고 저우뇌세포라는 거는 영양하고 이 교질세포가 우리 뇌세포에서 산생된 노폐물을 가지고 배출하는 이런 작용을 하죠. 예. 이런 뇌세포가 재작용을 다 하게끔 하자면 우리 이 건뇌보신화 같은 약을 쓰게 되면은 확실히 이 방면에서 뚜렷한 효과를 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건뇌보신화를 쓰면서 이런저런 효과를 보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예. 쓰고 보면은 그 건뇌보신화니 그 주요한 작용이가 본래 그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우리 건뇌보신화 쓰는 분들 장기적으로 쓰신다 할 때 더 좋은 효과를 본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끝입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나의 산과 강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꿈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커피로 쓰다로 시작해 봅니다.

제목부터 기분이 좋아하시는가요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참 좋은 날 하고 외치면 분명 하루는 기분 좋은 날이 되지 않을까요? 조려화 작사 강초롱 작곡의 참 좋은 날 보내드립니다. 한초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웃음은 최고의 힐링입니다. 오늘도 웃음으로 행복한 하루를 맞이하길 바라면서 석화 작사 류영근 작곡의 즐겁게 웃자 보내드립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양한 색깔로 피어납니다. 단맛과 쓴맛, 삶의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라면서 윤민호 작사, 량춘복 작곡의 단감 인생 준비했습니다. 안녕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내일은 더 긍정적이고 열심히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길 바라면서 내일의 약속 보내드립니다. 또명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의 노래들이 여러분들에게 잠시나마 힐링이 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족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씨 가장방에 수록이 된 통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부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사묘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화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요추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새로 승급한 황진수한 타의 혈배강이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5세트에 3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8세트 가게 되죠. 약과으로 따지게 되면 16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2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10세트에는 8세트를 더 드리거나 18세트 가게 되죠. 그러면 36세트 36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70날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10세트부터는 우리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이 혈배강 10곽을 공장 측에서 더 증송 받을 수 있습니다. 15세트에는 15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30세트 가게 되죠. 그럼 약곽을 따지게 되면 60곽 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혈배강 10곽을 또 더 드리죠. 그럼 모두 70곽 가게 되죠. 예, 그래서 450날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 또 우리 친구가 12번 또 따라갑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삼복철에는 원래 도르대를 놓고 말하게 되면 예, 황제 내경에서도 명백하게 썼습니다. 침을 자주 맞으면 아이됩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건 제일 좋습니다. 예, 날씨가 좀 추워지게 되면 일주일에 두 번 맞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황제 내경의 그 원칙대로 나가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저한테 직접 문의하실 분들은 우리 그 원래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찾아오기 전에 미리 예약합니다.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시간에 제가 그 혈압에 대해서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전화 온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압 하게 되면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책을 소개해 드리겠는가 하면 옛날에 이 책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성对你隐瞒了什么 이런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가 쓴 겁니다. 이 작가 이름이 린네이 마이크 타그터 이렇게 썼습니다. 마이크 타그터. 그래서 이 사람이가 미국의 유명한 이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사들이 우리 환자들한테 무슨 걸 속였는가? 예, 이걸 몽땅 폭로하는 책입니다. 네, 뭐 CT로부터 시작해서 혈압약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 혈압약에 대한 이거 내막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 이분이가 말하는 게 뭔가 고혈압이라는 거는 평상시에 우리 음식

0: 이걸 좀 조절하고 단련 좀 하고 사람이 이 마음 깊거나 가짐 깊거나 평형을 하고 방송하고 예, 이렇게 되면 혈압이 자연적으로 조절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대부분 병원에 이사말 듣고 서 대고 혈압이 아까지고 하는데 글쎄 혈압을 조절하는 건 좋겠지만 문제는 혈압을 조절하는 이런 약들 여러 가지 많습니다. 리니어제에 속한 칭류세친 같은 약, 그다음 베타쇼 디지의 강지, 메톨롤 같은 약에 가일리즈 통도 주단지, 뭐 쇼번 디핑 같은 리쉐핑이란 이런 진정되는 이런 약이라며 클로딩이라며 이런 약들 많죠. 자지도바라며 이런 약들을 써가지고서리 혈압은 별로 공제됐지만 마지막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저혈압 증상이란 게 많이 나타납니다. 저혈압이라는 뭔가 T-way식 低血压란 게 생깁니다. T-way식 低血压란 뭔가 가만히 누워있다가 불쌍 턱 일어나게 되면 눈앞이 캄캄해 나고 엄중한 사람들은 저를 그 자리로 쑥 쓰러집니다. 예, 요새 지금 날씨가 더우면서 혈압약 잡순 분들이 또 이런 현상이 더 많이 생깁니다. 어제 그런가? 혈압이 낮다는 것은 머리에 거지 피를 공급 못한다는 걸 말합니다. 예. 저혈압 표준이 뭔지 지금 환자분들이 지금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 고혈압만 지금 또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거기만 집중하고 혈압이 우선 내려가면 좋다. 예, 다 병원의 의사들 말 듣고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대뇌에 혈액 공급해야 되게 되면 심장에도 혈액 공급해야 되고 청력 감퇴가 생깁니다. 이 귀가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귀에서 막 소리 나거나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나 어째 요새 자꾸 귀에서 자꾸 소리 나서 막 신기해 난다 이렇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혈압약을 오래 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혈압약 오래 달고 있어서 저혈압이 생기면서 나공실 부주 생기면서 귀에서 소리 나는 겁니다. 예. 글쎄 우리 중의각도에서는 뭐 곰팥질을 상해서 그렇다. 마 당연하죠. 모든 서약은 곰팥질 다 상합니다. 예. 우리 그 리뇨제도 보면 곰팥질 대단히 상합니다. 간도 손상받고 예. 간이 많이 손상받게 되면 특히 저혈압이가 간이 손상받습니다. 그러면 밥맛이 없고 배가 짱이 나고 예, 이런 현상들 나타납니다. 소변도 잘 나가지 않고 예. 심장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된다 할 때는 심장이 자꾸 두근두근거리고 이랬습니다. 예. 그리고서 평상시에 아니 무슨 우리 가족에는 당뇨병 이런 병사가 없는데 예. 내력이 없는데 아니 맨 안에 당뇨병이 오고 왔습니다. 혈대막 높아집니다. 우리 이 책에 썼습니다. 리뇨제를 쓰기 쓴 사람들 특히 대부분 혈압약들이 리뇨제가 많습니다. 칭류이사이친 같은 이런 약을 오래 쓰게 되면 당뇨병 발병률이 11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톨롤 오래 쓰게 되면 로인분들이 암을 초래할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토플리 같은 이런 약들을 오래 쓰게 되면 곰팥이가 손상받으면서 髋구 구설한 게 생깁니다. 髋구란 게 어딘가 골반 그 다음에 쪼구, 전진통 쪼구 있지 않습니까? 이거 통틀어서 우리 髋구랍니다. 그래서 차구하고 쪼구 이걸 합해서 우리 髋구라죠. 이런 데 자꾸 골절이 생긴다고 뜻입니다. 그러면 구도 화해스가 온다 이런 뜻이죠. 그래 이래 말하게 되면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이게 혈압이 막 높아지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이랬는데 예, 이럴 때 우리 옛날에는 이런 좋은 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황진수한 타이드 2년 전에 우리 잠깐 이렇게 하다가서리 약을 미처 생산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약을 뭐 아무래나 갖다가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꼭 당시에 이런 약재들, 그러니까 우리 천연적인 약재들 다 검사가 엄합니다. 이걸 몽땅 갖다가서리 그거 거기면서 유효 성분 추출한 기술이가 500달러든 작은 분자로 된 게기 때문에 예 그래서 45가지 중약재란 게 장난이 아닙니다. 45가지 중약재는 45개 이런 지방에 독출한 이런 약재를 또디어 잘 갖다가 한다. 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번에 생산이 따라가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쉐베캉하고 황진수한 타이가 지금 승급해서 장창연소 이래 하나는 전문 중풍 치료하는 게고 하나는 전문 심장 치료하는 게고 이래 결합해서 나온 겁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1: 예, 저는 이 황기선 타이거 협회가 협회라는 이제 이번 때까지

0: 저는 이렇게 어떻게 막 어, 노공이랑도 또 파신 창공에 이렇게 걸려가 죽으니까서 치료를 좀 안 게도 한 100년 넘어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골이 아프고 그냥 맥이었고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수리 혈압도서리 아이들 뇌서리 예전 과식이 정전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가슴도 답답하고 그냥 특히는 어떤 때문에 가슴도 좀 계속 확확 맥히는 것 같고 손이 예. 올라요. 예, 일단 좀 뛰어들 때까지 예, 좀 겨울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호시가다 또 밤에 또 방송이 또 그렇게 이런 증상도 또 나타나고 예.
1: 요새 또 할 텐데.
0: 꽃이만, 예. 그리고, 예, 두분 또, 또 하는 것 같습니다.
1: 예, 두분 또.
0: 그리고, 예, 예. 이 혈압도수를 그렇게 해야 돼서도 많이 하고, 이것도 바꾸면 많이 바꿔서 예, 먹었습니다. 그래도, 예, 어때, 제대로도 약을 선택하지 못해 그런지 잘 듭니까?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 이 손발이 자꾸 많이 마하고, 그 다음에 마하고 이러니까, 그냥 자꾸만 좀 먹고 그랬는데, 계속, 그 다음에, 어, 그래도 아이들의 사람 막 이런 매이었고, 예.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래서, 예, 이 약을 드니까, 예, 왜 드니까 이 약을 먹었습니다. 황지성 타이레. 네. 예, 좀 안개라, 예, 만 다섯 가지 이런 천연 약재로 조합된 이런 약이다 그런지 효과도 빠르고, 예. 그 다음에, 예, 이전에 좀 약 그렇게 여러 가지고 이것저것 넣고 소리고서 먹고 이래도 예전에, 네. 어, 그래, 잘, 나선 거 모르겠던 게, 이 한 가지만, 뭐, 없습니다. 교도 선생님들, 그니까, 친구, 치료도 받고.
1: 친구들.
0: 예. 예, 예. 그래, 오긴 남편, 뭐니까, 그 친구로 같이 또, 예, 먹었습니다.
1: 어, 예.
0: 예, 그러니까, 여러 말로 있으니까, 예, 예, 효과를 보고, 지금은 좀 이게 언제 그랬던가 싶을 정도로, 예, 이렇게 많이 좋아졌단 말입니다.
1: 네.
0: 예, 이거, 예, 계속, 예, 먹으려고, 그랬는데, 어, 이따, 저, 뭐니까, 어, 약을 먹긴 우선, 한 달간, 두 달 먹었는가, 계속, 이렇게 좋아질 때, 좀 계속 좀 더 먹자고 그럽니다.
1: 네. 이번에 우리 활동 좋습니다. 10세트 어. 이상부터 우리 또 오늘 결정하는 분들도 혈배강 열곽 또 드리지 않습니까? 공장 측에서. 예, 이번에 어. 활동 참가하신. 예.
0: 예,
1: 알겠습니다. 네, 2880018번 전화 치신.
0: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1: 네, 말씀 주세요.
3: 예전 안 맞습니까?
1: 예, 맞습니다.
3: 예, 예. 선생님, 저는 예, 혈배강 이제 쓴 지 8달 가깝습니다.
1: 네, 황진수한테 혈배강 지금 같이 쓰죠.
3: 예, 예,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3: 예. 병원에서는 예, 진단 받기는 위축이라고 진단 받았는데,
1: 예.
3: 예, 년시만은 뭐, 자연이 그렇게 된다고 괜찮을 거라고 얘기해 주는데,
1: 네.
3: 계속 증상이 악화되는, 악화되는 거 막을 수 없습니다.
1: 네, 그런 말이 맞지 않습니다.
3: 예,
1: 뭐, 연세들은
3: 예.
1: 다 그렇다 하면 연세들은 다 뇌위축이 옵니까? 치매 옵니까?
3: 예. 너무, 정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1: 네, 예.
3: 예. 전화를 걸면서 전화기를 찾는 게 한두 번입니다.
1: 어, 예, 예.
3: 예. 시장 갔다가도 여러 가지 물건 사고는 한두 개는 당사꾼 앞에 두고 올 때가 있고,
1: 예.
3: 지금 머리 굳어지 않으면 기운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층집에서 사는데, 어떤 때는 두고 온 물건이 내려와서 생각난다 말입니다.
1: 아, 예.
3: 그래서 다시 또. 힘이 없는 것들은 올라가서 지식거리고 소리는 또 그 물건을 생각난 것도 가지고 내려올 때 한두 번입니다.
1: 아 그렇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관심병이 돼서 가슴이 항상 답답하고 맥이었고 어떤 때는 혈압이 떨어져서 쓰러진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1: 네.
3: 예. 예. 그리고 예, 요실금이 있어가지고 소리는 정말 창피한 대로 기저귀를 타고 다니고
1: 네.
3: 변비는 무슨 어떤 너무 오래 해서 기억도 안 난다 너무 몇 년 했던지도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아 이게 좀 안에 한 번 좀 믿어보자고 소리는 혈배강하고 권신모를 같이 썼는데
1: 네.
3: 근데 그 친구에서 내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3: 예, 친구에서 요실금도 아무래도 거기서 효과를 봤는지 요실금도 해결됐고
1: 네.
3: 지금 기저귀를 아예 탄다.
1: 어, 예. 대단한 예. 효과를 봤죠.

0: 변비도 기본상 떼었습니다.
1: 예.
0: 변비도 약을 떼었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효과 나서 지금이 혈압 때문에 참 고생도 많이 했는데 혈배강 덕분에 이젠 혈압약을 먹지 않아도 되고
1: 네, 됩니다.
0: 만약에 혈압이 올라간다 할 때는 혈배강 자량해서 먹으니까 되더란 말입니다.
1: 네, 혈배강이 예. 직접 혈압을 조절해서
0: 예, 예. 어떤 날에는 막 8알씩 먹은 적이 있습니다.
1: 예,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8알씩 잡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루에.
0: 맞습니다. 그래서 걔도 아무리 혈배강 8알 먹어도 부작용이 없더라 말입니다.
1: 없습니다. 500도로도
0: 예, 그러니까 내 지금 애들도 좋고 임신부도 좋고 다 먹을 수 있는 약이라니까나
1: 그래.
0: 믿음이 더 간단 말입니다.
1: 예.
0: 예. 예. 그래서 선생님 주말에 저도 이런 날이 있구나 늙고 말게도 아프다는 소리 안 하고 살 수 있다고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번에 이런 큰 효과를 보고서는 너무 기쁩니다.
1: 예.
0: 특히 선생님 두 분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1: 예, 예.
0: 믿고 약을 쓰면서 큰 활동에 참가해요. 친구도 할 수 있고 값도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소리는 이번에 무슨 활동에 꼭 참가하겠습니다.
1: 네. 지금 활동 15세트 더 드리고
0: 15세트
1: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도 공장 측에서 혈배강 10곽도 더 드리고 그리고 또 침 12번 놔드릴 수 있습니다.
0: 예예 예. 그 침 맞기 위해서 또 그런 큰 활동에 참가해야 되겠습니다.
1: 예예
0: 예,
1: 예.
0: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0: 러년들을 위해서 예.
1: 예
0: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도 혈배강은 억울합니다.
1: 예, 예.
3: 그래서, 예, 아바이는 부모마다라도 소리.
1: 응.
3: 다 숟가락도 어디 가 떨어진지 모르고, 예,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1: 아, 파킨슨 증상 소위 너무 떨려가지고.
3: 그런데, 예, 지금 이 혈배강 먹으면서부터, 예. 아니, 말도 똑똑히 하고, 밥도 제대로 먹습니다.
1: 예.
3: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1: 옆에 사람 편안하지.
3: 좀 바빴댔습니다.
1: 아, 예.
3: 혈압이 운동되지 않아가지고. 항상 머리가 흐릿흐릿한 게 정신이 나지 않나 됐습니다.
1: 네.
3: 근데 지금은, 예, 저기 그런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 그렇던 그것도 낫고, 예.
1: 네.
3: 저기 그런 90만원 먹지 않아도, 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 네.
3: 그래서 어찌나 좋은지, 예, 우리 둘이 다 지금 이것을 먹고서리 좋은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1: 네.
3: 일단 큰 활동에 참가해서 많이 싸서 둘이 같이 먹겠습니다.
1: 네. 예, 이번에 큰 활동 참가하세요. 침도 12번 맞을 수 있고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3: 예, 2880018.
1: 예, 예,
3: 감사합니다,
1: 예.
3: 선생님.
1: 예,
3: 수고하세요.
1: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러다나까나 우리 지금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동맥경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기실은 우리 메톨롤 오래 쓰게 되면 예, 동맥경화도 생기고 기억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절대 예, 의사들이 우리 환자들한테 무슨 걸 속였는가 예, 이런 말을 해야죠. 예? 메톨롤 오래 먹게 되면 기억력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좁은 디핑 오래 먹게 되면 피부 빼온다. 이런 말 해야죠.
2: 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네, 말씀 주세요. 예.
4: 예, 나는 이 방송 듣다가 그래. 나는 나도 기뻐서, 모두 환자들도 그렇게 효과 보고 이래고, 나도 효과 많이 보니까, 기뻐서 내 지금 전화 또 겁나.
1: 네, 예.
4: 어제 그랬는가 하면, 예, 나도 예. 이 날씨도 보니까, 다른 때 같았으면, 꼼짝 못했습니다. 저혈압이 돼서,
1: 예.
4: 예, 이래 햇빛에 나갔다 오게 되면 벌써 꼭 증상이 나온단 말입니다.
1: 예.
4: 머리 휑하고, 예숙예숙하고, 예, 며칠은 그럼 죽어난단 말입니다.
1: 네.
4: 아, 그래도 얘네 이 시간에 우리 지금 올해 얼마 덥습니까?
1: 네.
4: 더운데, 예. 한세 나갔다 채서 싸가지고 와도 이롭습니다.
1: 예, 피 충족함 이롭습니다. 예.
4: 야, 나는 예, 혈압이 한 일을 이날 때꺼도 60에 90을 초과한 못된 환자입니다.
1: 대단히 센 저혈압입니다. 예.
4: 예, 그래서 이날 때꺼도 계속 싱하고, 예, 맥이 없이 살고, 예, 무슨 말

0: 낡은 날이 없이 머리띠에 하고 서리 밥이 맛이 없고 정말 형편없이 지내봤습니다.
1: 네.
0: 그랬게 내, 이, 내 황진선 터에도 내 써봤습니다. 그런 게 약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런
1: 네.
0: 뭔가 고약을 쓰다가 약이 떨어지거나 선생님 네. 문의를 그래 그 다음에는 진단받고 혈액을 다시 또 바꿔서 쓴 게 두 개 다 내 써봤습니다. 두 개 다 용 줬습니다.
1: 네, 네, 좋죠. 네.
0: 예, 그게 아직은 내 지금 요 종합으로 나온 거는 못 써봤단 말이에요.
1: 예.
0: 예, 못 써봤는데 이따가 그 두 가지 다 써본 게 뒤에 지금 대단히 좋습니다. 머리 어지러운 게 없고 예.
1: 그렇죠.
0: 한번 예, 이때가 선생님 밥이 맛이 없다는 게 없습니다.
1: 예.
0: 예내 다른 해 이리 더보면은 이 사람이 더보면 밥이 얼마 맛이 없어지니까
1: 네.
0: 그런 게 예, 올해 들어와서도 예, 이 날씨 더운데도 예, 하나도 일 없습니다. 어지럽거나 예, 네. 머리 아프거나 맥이 없거나 이런 증상이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
1: 맞습니다.
0: 모르겠습니다.
1: 심자가 전신의 오장육부를 잘 움직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위장도 움직이는 게도 심장이 잘 돼야 위장도 잘 움직이는 겁니다. 예.
0: 예. 그래 내 선생님께서 친구 맞고 이러고 하면 내 작년 여름부터 올 여름에도 또 어떻게 간에 지내봐도 하나도 증상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약이 정말 특수하게 효과 잘 나는 약입니다.
1: 네.
0: 마시를 다 써봤지만 해도 예. 이때 거기서 약 써도 예, 약이란 약은 못 써본 게 없습니다. 나오는 쪽도 다 써봐도 다
1: 그런 분들이
0: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약 선택한 게 그런 뭔가 이렇게 좋은 효과를 내서 예, 혈압이 다 올라가 봐서 80에 125입니다 지금.
1: 어머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진대와 치마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다른 데가 다 치료해보고 예. 아이들 가서 마지막에 제한테 와서 또 치료한 게 다 서로 우리 환자분들이 서로 관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0: 예, 예. 서로 교류하면서.
1: 교류하면서, 예.
0: 예, 나도 그 사람, 그런 중에 한 환자인데.
1: 예.
0: 예.
1: 병이 나서지거나 서로 교류하는 게지요, 예.
0: 예.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자연적으로 자꾸 말이 이게 얘기도 나눠.
1: 서로 얘기 나가죠, 예.
0: 예, 아 선생님도 용 겨울 잘하시잖아요.
1: 농담하고
0: 우리 환자들에게는 병이 절반 다 떨어진다.
1: 맞습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0: 그래 기분이란 게 그래 이 기분이 몇십 프로 차지한다는 게 이게 그래 하는 게 있을 때다.
1: 네.
0: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이 나는 아픈데 없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나는 예, 어찌서든지 어지러운 거는 저래 친구 마스가 없을 때다.
1: 네.
0: 예, 그리고 예, 그런 뭐 계속 가슴이 답답해서 소화이 되고 얼린 일어서리 예, 줄이 막 꽂히던 게 구슬살 사라지니까 살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잠 자지 못해서 예, 심장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 잠이 잘 오겠습니까?
1: 네.
0: 당연하지요. 예, 잠 자지 못해서 그랬던 게 내 선생님이 그 방법을 이렇게 달걀이다 해주고 이래고 한 게 우선은 이렇으니까 그 방법을 알아서도 용 잘 된다.
1: 네, 그렇죠. 예.
0: 예, 그리고는 슬금이 있어서 약이란 약을 먹어도 아이 되던 게 이, 아, 그거 못 쓰겠는가? 심어 맞은 게 그거는 뭐 어느 까마귀 없어졌는지 없어졌어요.
1: 되게 그 뇌실금 독특한 이런 처방이 있습니다. 예.
0: 예, 그래도 그거는 이, 아무 약을 그렇게 오래 써도 잘 아이 됐대다. 그래도 내 선생님께서 심어 맞으면서 그거는 해결 이렇게 보고, 해결 본 거는 영 많습니다. 이것저것 많았다면 네. 하루 돼도 아이 됩니다.
1: 예.
0: 예, 너무 이래 효과 본 게 많아서 옛날에 하도 날씨 이제 더운데도 야 올해는 이렇게 잘 비치는구나 이랬습니다. 네.
1: 네.
0: 예, 밥이 용 잘 먹으니까 나 힘도 나고 기억력도 내 용 없었으니까
1: 네.
0: 그런 우울증도 있고 말도 하기도 싫어하고 하던 게 말도 잘하지
1: 네.
0: 우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기 쉽고 예. 내 어떻게 효과 보면 자꾸 말하기 쉽고 이렇다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0: 예, 더우니까 나 그렇지 아프니까 나 언제 그런 말하기 싶은 용기 나오겠습니까?
1: 네.
0: 예, 그래 어찌서든지 얘네 너무 좋아서리 이제도 그래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구나 해서리 이제네 그래 전화 또 다시 그렇습니다.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그래 나도 이제 이 그 황제살 타이거 이제 처방 큰 게 나왔으잖아.
1: 예.
0: 이제 조금 싸서 그건 하루 한 번씩 먹는다 했다가.
1: 그렇죠. 예.
0: 예, 그래서 이제 장마에 싸가도 이따가 이미 헬드랑 싼데 하고 같이 먹을 예정이다.
1: 대단하죠 그럼. 예.
0: 예. 그내 지내볼까 이렇게 올 여름에도 이렇게 더운데도 잘 지내는 거 없네 정말 선생님들 어떻게 감사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약이 제일 좋습니다. 정말 그렇지. 정말 효과 빠른 약입니다.
1: 예.
0: 이 좋은 약은 나는 이때가 좀 처음 써본다서 약이란 거 많이 써봐도 정말 진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약이 같습니다. 정말.
1: 맞습니다. 예예.
0: 예. 네, 내 같은 게 되는 거 보니까 나 정말

0: 진짜 사람 구하는 이야기 올수께라.
1: 예, 예.
0: 예, 그래,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1: 네,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고혈압이하고 오래 먹게 되면 또 우울증이란 게 오고 성공동 장애는 무조건 옵니다. 이 콩팥이 대량적으로 상하기 때문에 피로하고 또 밥맛이 없고 밥 먹기 싶은 생각이 없고 욕망이 없죠. 이런 현상 다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그 만약 믿기 쉽지 않으면 그 약을 싸다가 그 약의 그 설명서를 쭉 보세요. 거기 부작용 다 씁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네,
3: 혈배강순 환자입니다.
1: 네.
3: 저는 이제 책도 있고 풍도 오고 해서 이 약을 쓰는데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네.
3: 그리고 그동안에 머리에 좋다는 약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3: 그래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돈을 엄청 많이 썼습니다.
1: 네.
3: 선생님이 혈배강을 설명하시는 거 듣고서 싸서 쓰기 시작한 게 그런 거리 운동치 못했는데 그런 거리 인증 돌아오고 우울증이 심하고 혈압이 높던 것도 혈압도 얼마 안 있으니까 인증이 혈압이 도달 때 있더라.
1: 네.
3: 그리고 지금 새로운 약이
1: 황진수한탈.
3: 예, 예. 들어간 약이고 45가지 약제 들어간 약이니까 효과 특수하게 좋습니다.
1: 네.
3: 이 약 먹기 전에 위하고 딸로 먹고 골과이하고 딸로 먹고 이렇게 먹었는데 지금 새로운 약을 먹으니까 난 다리하고 팔이 오르드는데 그 2, 3일이니까 난 먹으니까 난 다리하고 팔이 오르드는 게 인증이 났습니다.
1: 예.
3: 팔이 지금 확이 납니다.
1: 예.
3: 그리고 정신이 나고 그래서 지금 용구도 기분이 좋고 살 것 같습니다.
1: 예.
3: 이렇게 효과를 빨리 본 약은 내 처음입니다.
1: 그렇지.
3: 이 약이 정말 특수한 약입니다.
1: 네.
3: 예, 전분의 약도 효과를 많이 봤는데 이 약이 더 효과가 엄청 좋습니다.
1: 네.
3: 그래서 내 이거 써보느라고 먼저 적게 쐈습니다.
1: 예.
3: 그래 너무 효과 좋아서 내 약을 배달 받겠습니다.
1: 네. 예, 이번에 활동 참가하세요.
3: 예, 예.
1: 예. 288-0018번에 전화 치시.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전화 칠 때 앞에다 0433 붙이고 소리 하세요. 그렇게 되면 전화 무조건 걸립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장계석은 늘 사람을 섬뜩한 눈길로 바라보곤 했다. 전에 한 여장은 장계석을 만나 그 눈을 보고는 부들부들 떠느라 대꾸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져 나왔을 정도였다. 하지만 진상은 달랐다. 좀 긴장되기는 했지만은 겉으로는 아주 태연해 보였다.
1: 교장 선생님, 알고 있습니다.
0: 그는 버릇처럼 장계석을 교장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1: 공산당 도벌에 나선 뒤로 이런 지옥은 처음이야.
0: 장계석은 거의 고함을 지르다시피 말했다. 민머리가 불빛에 반짝거리었다.

0: 절학은 귀향해서 흥청망청 놀면서 전선에 나가지도 않았다고 들었네. 교장 선생님. 진성이 웃으며 말했다. 귀주는 왕가래의 세력이 커서 주왕이 자리를 잡으려면 아마 설악이 한동안 밑바닥부터 잘 닦아놔야 할 겁니다. 장계석은 잠시 말이 없더니 그제서야 진성에게 자리를 권하였다. 하지만 화가 가라앉은 것은 아니었다. 공산당 비적은 겨우 3-4만 명밖에 되지 않았고 우리한테 쫓겨 사천 남북 구석진 곳에 처박혔댔어. 북으로는 장강, 남으로는 횡강에 가로막혀서 말이야. 거길 우리는 수십만 대군이 포위하고 있었어. 이처럼 좋은 기회가 또 어디 있단 말이야. 제게 모두 그 돼지처럼 멍청한 놈들이 놓치는 바람에 홍군한테 도로 물리지 않았나. 진포류는 조그만 덩치만큼이나 담도 작았다. 그는 장계석이 화를 낼 때가 가장 무서웠다. 진포류는 진성에게 몰래 눈짓을 하였다. 잠시 변명을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진성은 자리에 앉아서 입을 꾹 다물었다. 진포류는 상해 상보의 기자였다. 그러다가 1927년부터 장계석을 따르기 시작하여 장계석의 책사가 되었다. 국민당의 지침과 장계석의 명령문 대부분을 그가 썼다. 멀쩡한 콩도 파침내하고 없는 것도 있는 듯 늘 흰 종이를 빼곡히 채워야 했으니 몸과 마음이 고달팠다. 장계석은 귀주 싸움이 못마땅하여 반시간 남짓 화를 내더니 불쑥 한마디 내뱉었다. 그 광동의 오기위는 왜 군대를 끌고 나가자마자 그 모양인가? 강서에서 어디 빠졌나? 아니면 속으로 아직도 장발규를 생각하나? 이것은 민감한 문제인지라 진성은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우리 쪽으로 넘어온 뒤로는 미 원장님께 일편단심 충성스러웠습니다. 진성이 깍듯이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이 약해서 규류를 엄하게 못 틀어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전에 제가 거느린 11사가 귀덕을 지킬 때 풍목장의 군대가 칼을 휘두르며 공격을 해오자 방어선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제가 단장 한 명을 죽이고 나서야 진지가 다시 진정이 됐지요. 지켜내지 못할 진지가 있다는 걸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1: 당장 오기위를 잘라버려야겠네.
0: 장계석이 사납게 말했다. 위 원장님, 안 됩니다. 진포레가 마침내 여인 몸을 일으키며 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1: 왜 안 된다는 건가?
0: 장계석이 물었다. 진포레가 몸을 바로 잡으며 말했다. 오기위는 로리란 군인입니다. 큰 실수를 저질렀으니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을 겁니다. 섣불리 처리했다가는 오히려 불만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원장님께서 선수 편지를 써보내 위로해주면서 공을 세워 죄값을 치르라고 한다면 진심으로 이 원장님의 은혜 감격해야 할 테이고 나중에 더 쓸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진포리는 진성을 바라보았다. 진성이 재빨리 말을 받았다. 그게 좋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장계석은 쉴 새 없이 서성거리다가 지쳤는지 별다른 대꾸 없이 소파에 앉았다. 장계석은 긴 옷섭을 걷어올리면서 한쪽 다리를 다른 한쪽 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자 앞코가 동그란 헝겊 신발이 보였다. 그는 잠깐 말이 없다가 진성을 바라보며 말했다.
1: 사슈, 자네 비행기를 준비하게. 내일 이른 아침 우리 셋이 충경으로 가지.
0: 진성의 호우를 부르는 걸 보니 화가 좀 가라앉은 것 같았다. 전선을 둘러보시겠습니까?
1: 아니, 내가 직접 지휘하겠네.
0: 장계석은 소파에서 몸을 곧게 세우면서 위험있게 말했다.
1: 우리가 4, 5년 동안 수백만 군대를 보내고 엄청난 돈을

0: 퍼부어가며 겨우 조덕과 모태똥을 강서에서 쫓아내지 않았나. 그놈들이 귀주 산골짜기에 갇혀있으니 비적을 없애기로는 지금처럼 좋은 때가 없단 말일세. 만약 이때를 놓쳐서 그놈들이 한 곳에 뿌리내리게 된다면은 앞으로는 정말 몰아내기 힘들 거야. 과연 걸출한 안목이십니다. 그처럼 깊고 멀리 생각하시다니요. 진포려가 끊임없이 머리를 끄덕이며 감탄을 했다. 하지만 며칠 있다가 가셔도 늦지 않을 겁니다. 우선 중대한 문제를 처리하고 나서 움직이시는 게.
1: 중대한 문제라니? 그게 뭔가?
0: 장계석이 곁눈으로 보며 물었다. 요즘 여론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특히 화북 쪽 말입니다.
1: 여론이라니?
0: 진포리는 몇몇 신문의 이름을 대면서 그 신문들이 함부로 소식을 돌리고 있다고 질책을 했다. 이를테면 특무들이 마구 사람을 잡아들이고 있고 헌경 3터는 불평해서 매일 사람을 3-50명씩 잡아들인다. 항일이라는 말만 해도 살생부에 올라 생매장하지 않으면 영정하에 전환한다. 북평에 있는 마른 우물 몇천 시체로 꽉 찼고 영정하에는 시체들이 떠다닌다는 등이었다. 진포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런 얘기가 여론을 부추겨서 각계에서 정부와 위원장님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1: 그건 날조야.
0: 장계석이 기분이 잡쳐 진포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허리를 잘라버렸다. 날조라고 해도 이런 여론이 널리 퍼진다면 정부와 위원장님께 아주 불리하지요. 그 말에 장계석이 또다시 발끈해서 소매를 뿌리치며 버럭 소리를 지었다.
1: 여론은 무슨 개똥 같은 여론이냐? 내가 3만 원을 맺히고 신문사를 10개라도 차릴 수가 있어. 시키는 대로 쓰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0: 그는 쑥 들어간 두 눈으로 진포래를 쏘아보았다. 진포래는 장계석의 눈길이 쏟아지기만 하면은 슬며시 피하였다. 그 눈길만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다. 게다가 장계석의 여론은 무슨 여론이라며 딱 잘난 말을 하자 그만 몸을 흠칫떨었다. 진포류는 여위고 작은 몸을 소파에 깊숙이 묻고 입을 다물었다. 장계석은 말이 너무 지나쳤다 싶었는지 부드럽게 덧붙였다.
1: 그건 말이세, 항음대로 처리하라고 하게. 내가 항음한테 북풍이 눌러 있으라고 했는데 웬 남경까지 와서는 가지 않고 있는 건가?
0: 그럴만도 하지요. 진포레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명색이 중화민국 군사부의 책임자이자 북평 림시 병영 주임인데 사무실에 일본군 병사가 제멋대로 쳐들어와서 존칭도 없이 이름을 척척 부르지 않나. 얼굴에 침까지 뱉었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무슨 낯으로 그 자리에 돌아가겠습니까?
1: 죽는 게 돌아오면은 군복을 입지 말아야지.
0: 장계석이 화가 나서 말했다. 진성은 줄곧 항흠과 사이가 나빴다. 1927년 10월 항흠 때문에 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로 그는 한순간도 그 일을 잊지 않았다. 게다가 앞으로 참모총장을 누가 맡느냐는 문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진성은 냉큼 한마디 끼어들었다. 국가의 고위급 관리가 수령님과 걱정을 나누지 않는다면 어찌 통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포리는 어느 한쪽을 거들기가 무엇한지 다른 이야기를 꺼내었다. 지금 나라적으로 항일하자는 요구가 거세고 내전을 반대하는 외침이 드높습니다. 화북의 정치 상황을 잠시라도 가라앉힐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을 위해서라도 어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는 목소리로 부드럽게 제안을 했지만은 장계석은 마치 바늘에 찔리기라도 한 것처럼 곧장 고개를 돌려 진포레를 쏘아보았다.
1: 그래, 이 마당에 무슨 방법이 있나? 부대를 끌고 가? 어느 부대를 이끌고 가지?

일본 사람들하고 맞설 부대가 어디 있겠나? 공산당이 우리의 힘을 죄다 빼앗아 버리는데 내가 뭘 가지고 일본을 친단 말이야? 다발총처럼 쏘아대자 진푸레는 그만 얼굴이 시뻘개져서 아무 대꾸도 못하고 눈을 내리깔았다. 장계사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계속 소리를 질렀다. 항일하자고 구호만 외쳐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야말로 묻고 싶다고요. 그래, 뭘 가지고 항일을 할 거지? 우리는 무기도 기계나 공장도 교육이나 훈련도 다 일본에 뒤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뭘로 일본 사람들이랑 싸우지? 안 싸우고 조용히 가만히 있는 편이 나을걸. 싸웠다가는 사흘을 못 넘기고 망할 거야. 내 말을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현실이 그렇지. 우리는 국방이 약하고 좀비가 부족하니 지금부터 30년을 준비한 다음 싸운다 해도 이길까 말까 하다고. 게다가 일본이 우리한테 준비할 기회나 주는가 어디? 이것이 항일 문제에 관한 장계석의 생각이었다. 진포레와 진성을 비롯한 국민당들이 자주 듣던 말이기도 하였다. 진포레도 오늘 밤 이 문제를 깊이 의논할 생각은 없었다. 다만 장계석에 대한 충성심으로 불리한 정세에 보탬이 될까 해서 말했을 뿐이었다. 위원장님, 그는 아주 간절하게 말했다.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그럴듯하게 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럴듯하게? 장계석의 표정이 좀 부드러워지었다. 그럼 자네들이 좀 어떻게 해보게. 글을 좀 써서 신문에 실으란 말이야. 진포리는 장계석이 다시 얼굴을 펴자 마음이 놓였다. 그는 한 손으로 다른 한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군사로도 싸움에 지었지만은 문장으로도 공산당과 안 됩니다. 우리 국민당에 그런 글을 쓸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모두 공산당 쪽으로 가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러면은 정도 세력이라도 끌어들여 우리를 위해 말하라고 해야 하지 않겠나? 아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로촌에 갔던 인사들 뿐입니다. 시집을 가려고 하면은 수줍음을 타면서 말을 틀어먹어야죠. 됐네, 됐어. 장계석이 손을 내저었다. 일은 자네가 하게. 적어도 글은 쓸 수 있지 않나? 외부의 적을 몰아내면은 먼저 내부가 안정돼야 한다는 걸 진지하게 설명을 해주게. 그리고 우리는 내일 역시 총경으로 가야 해. 먼저 공산당 문제부터 해결하고 봐야지. 진성과 진포래도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거듭 말하지만은 일을 내사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장계석은 엄숙한 눈길로 두 사람을 보면서 깨우쳐 주었다. 설악이 전보를 보내왔는데 공산당이 준의회인지 뭔지 했다는군. 그런데 말이야, 모태똥이 또 올라갔네. 자네들 그게 뭘 뜻하는지 잘 새겨보았나? 네, 잘 새겨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대답했다. 상대하게 아주 껄끄러운 사람이야. 강서에서 우리가 얼마나 골탕을 먹었나? 장계석의 얼굴에 슬그머니 그늘이 지기 시작했다. 나는 공산당이 그대로 쪼개질 줄 알았거든. 그러면은 거두기 쉬웠을 텐데 말이야. 헌데 모태동이 또 권력을 잡았단 말이야. 그자는 성동격서에 능하여 상대방이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만들어. 이번에 홍군이 갑자기 머리를 돌려 다시 준위로 갔는데 아무래도 그자의 수법 같단 말이야.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포레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진성은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다. 4차 보이토벌대가 떠올라서 겁이 도록 났던 것이다. 장계석은 두 사람한테 다가가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백성들이 공산당에 꼬임이 넘어가 항의를 외쳐대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 당의 동지들까지 어리석게 했다.

몰아서 외치는 건 말이 안 되지. 공산당이 내 뒷다리를 잡는데 공산당을 무찌르지 않고 어찌 항의할 수 있단 말인가. 자네들 앞이니 내 솔직히 말하지만은 일본 사람들이야 쳐들어

것이 아니었지만은 진포래와 진성은 어쩐지 전율을 느끼게 한다. 위원장님 말씀에는 정말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진포래가 경건하게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 진성은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공산당을 무찌르지 않고서는 저 역시 눈을 못 감을 겁니다. 진성이 말했다. 타고 신장에서 생동한 이야기를 이끌어낸다. 군사 지도 수조의 성립으로 모태동은 깊은 감동을 받고 주울레의 고상한 인품은 공산당원들에게 본보기로 된다.

장편 소설 대장정 3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김현의 줄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나의 산과 강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꿈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이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이학회 리사이고 중화중이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0: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 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에 서기 황강이 왕청회를 찾아 재해 후 복구 재건 사업을 현지에서 검사 지도했습니다.
3: 우리주 공원교통관리부문에서는 지리 담체를 혁신하고 봉사 모식을 최적화하면서 실속 있는 민생 실적으로 신시대 교통지리 고품질 발전의 답안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2: 연결시 제6중학교 학생 왕백운이 제1회 전국 청소년 인공지능 대회에서 높은 권위성을 자랑하는 지성 최우수 인재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폭우 영향으로 7월 15일과 29일 왕청현에 연이어 두 차례 홍수가 덮쳐 일부 향진에서 재해를 입었습니다. 성당의 사기 황강이 5일 왕청현을 찾아 재해 후 복구 재건 사업을 현지에서 검사 지도했습니다. 황강은 당주왕의 결책 포치를 뒤틈없이 관찰하고 시종 인민대중의 안위를 마음에 두면서 재해 후 재건 재반 사업을 다그쳐 추진해 재해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한밤 한뜻으로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후에 배초구진 봉림촌의 일부 제방과 농경지 관계수로 등이 엄중하게 파손됐습니다. 제방에서 간부 대중들이 긴장하고 질서있게 보강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강은 피해 정황을 살펴보면서 교통, 통신, 전력 등 파손된 기초시설에 긴급 보수를 다그쳐 조직하고

0: 농경지 배수와 감탕 제거, 보충 파종과 보완 조치를 다그쳐 농업 손실을 최대한 줄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왕창진 춘하촌에서 주택 150여 채가 물에 잠겨 피해를 입었으며 주민들은 집 앞뒤 감탕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황양은 촌민들을 찾아 주택 수리와 물자 공급 등 정황을 상세히 물어봤습니다. 주민들은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당의 관심과 도움 아래 반드시 난관을 이겨낼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석근병 종속에는 시중 재해 지역을 마음에 두고 각급 당위 정부에서 피해 주민들을 잘 돌볼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을 이끌고 곤란을 극복하며 한맘 한뜻으로 삶의 터전을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건설할 것입니다. 대흥구진 묘룡촌의 다리는 재해로 엄중하게 파손돼 곧 재건될 예정입니다. 황강은 공사 설계를 잘하고 시공할 때 교두 등 중점 부위를 보강을 하며 질 높게 능률적으로 건설 임무를 완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선교룡 수문 관측소 건물을 홍수 피해를 봤지만 관측소 3립군으로 일터를 굳게 지키면서 실시간으로 수문 정보를 측정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황양은 삽일꾼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감사를 표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위험에 맞서 일선을 지키면서 홍수 방지 대처에 끊임없이 수치 정보를 제공해 큰 공을 세웠으며 표창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분발하여 인민의 평화를 수호하는 데 더 큰 힘을 기하기 바랍니다. 전향 서수지에서 황양은 사전 방류를 통한 저수 용량 확보와 물 조절 정황을 자세히 물어보고 나서 감축과 감탕 제거 등 사업을 계속 잘하고 홍수를 막고 홍수 구범을 낮추는 역할을 잘 발휘하는 동시에 저수지 안전 운행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사 연구 과정에서 황강은 기층 당원 간부들과 깊이 교류를 하면서 대비와 위험 회피 조직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왕창에서 홍수 재해가 발생한 후 현향 촌 3급 당원 간부들이 홍수 방지 재해 구조 3요구를 참답게 실시하고 주민들을 제때 대비시켜 인명 피해 제로 최저선을 지켰으며 폭우와 홍수에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 실천하는 학습 교양 성과를 검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양은 왕청 각급 당원 간부 특히 기층 당원 간부들의 사업을 긍정하고 칭찬했습니다. 황양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매개 당 지부는 모두 하나의 전투포로입니다. 홍수방지 재해 구조라는 이 간관 사업에서 승리하려면 기층 당원 간부들의 신근한 사업과 사심 없는 기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기층 경험을 총화하는 데 중시를 돌리고 기층 간부들 가운데서 선진 전형을 선발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전전해야 합니다. 홍수방지 재해 구조 열선에서 간부를 고찰하고 표현이 두드러지고 청렴 결백한 간부는 대담하게 등용을 하고 중임을 맡겨 정확한 인재 등용 향도와 삽향도를 선명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호가복 최동 왕자린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우리주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는 신시대 대중사업과 교통치리의 새 요구를 깊이 파악하고 문화관광발전 형세와 대중관광객의 출행수요에 밀착해 디지털화, 지혜화 수단에 의탁해 치리담체를 혁신하고 봉사 모식을 최적화하면서 교통관리가 비동적 처리에서 주동적 봉사, 정밀봉사로 전환되도록 추동해 실속 있는 민생실적으로 신시대 교통치리 고품질 발전의 다반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연결시 상무교통 근무 지점 한 전동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교통경찰의 현장 권고와 시정을 받았습니다. 교통경찰은 당사자가 연변 관광교통 위챗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교통안전 경종 교양 영상을 시청하도록 인도하고 교양 인도로 처벌을 대체함으로써 교통집법이 언정과 실효가 있게 했습니다. 전동 자전거 운전자 최선생입니다. 교통경찰이 보여준 영상을 보고 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다음번에는 다시 범하지 않고 꼭 안전모를 착용하겠습니다. 연변 관광교통 위챗 미니 프로그램은 저녁 문화관광자원, 도로상황정보, 주차안내, 특색미식, 안전제시 등 다원화 봉사기능을 통합해 대중과 관광객들의 출행수요를 전방위적으로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플랫폼은 각종 도로 상황 정보 만여 건을 발표하고 도착 안

0: 내 문자 메시지 연 63만 건을 정밀 발송했으며 2륜차, 3륜차 온라인 경종 교양을 연 6,200여 명 실시해 디지털화 치리 효과가 일층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주공안구 교통관리지대 질서관리대대 부대대장 우호입니다. 교양으로 처벌을 대체하는 유연성 조치는 집법 모순을 효과적으로 해소해 대중이 집법 언더를 진정으로 느끼게 한 동시에 교통안전 선전이 정밀하게 실시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우리 주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는 과학기술 역량을 1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사용에 투입된 경무항공팀에 의탁해 공중, 지상, 일체와 립체 시 교통관리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중국 조선족 민속원 등 중점 상권과 풍경구 도로 구간에 대해 중점적으로 공중 순찰을 전개함으로써 차량 흐름을 효율적으로 소통시키고 돌발 도로 상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혜 천안 화상감시 통제 시스템에 의탁해 교통 정체 조기 경보와 신속 처리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으며 정체 조기 경보 대응 효율을 75% 이상으로 끌어올려 교통관리의 지능화, 관리 통제의 정밀화, 봉사의 세밀화를 실현했습니다. 우호입니다. 다음 단계 연변교통경찰은 지혜교통관리, 정밀치리, 온정봉사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해 안전하고 문명하며 원활하고 질서 있는 도로교통 환경을 전력 조성하렵니다.
1: 철도교통중추의 복사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지방문화관광 소비 동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결차무단 연결서역에서 고속철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 발전 모색을 깊이 추진하면서 여객 운수 조직을 최적화하고 따뜻한 봉사를 승격하여 여름철 수송을 전력 보장함으로써 연면 문화관광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철도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연결서역의 여름철 수송 여객 흐름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계 수치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연결서역에 도착 출발 여객 수는 누계로 연 100만 4천 명, 일평균 여객 흐름은 연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8월에 들어서면서 여객 흐름이 또다시 고봉을 맞았습니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 연결서역에 도착 출발 여객 수는 누계로 연 13만 5천 명, 일평균 여객 흐름은 연 4만 6천 명이었습니다. 연결차 문안 연결서역 여객 운수 당직원 만단단입니다. 여름철 수송 기간 우리는 상급 부문과 적극 연계하여 수송 역지물을 쟁취하고 열차 운행 방안을 동태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여객 흐름 고봉 시간대 장춘, 심양, 할빈 등 인기 방향에 临시 여객 열차를 증가해서 수송 능력을 효과적으로 확충을 하고 관광객들의 편리한 출행을 전방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연면 관광의 장성 발전에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서역과 교통, 문화관광 등 부분에서는 연합하여 공공버스와 택시 운행 차수를 탄력적으로 늘리고 운행 시간을 연장을 했으며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등 명소로 직통하는 전용 버스를 개통해 고속철도, 도시교통, 관광지의 원활한 연결을 실현하고 여객들의 출행 관광 마지막 1km를 소통시켰습니다. 노인, 어린이, 임신부 등 중점 여객을 상대로 1:1 방조, 중점 동행 보호 등 따뜻한 봉사를 제공한 동시에 안전검사 절차를 세분화하고 여객 이동 노선을 최적화하여 양질의 봉사로 연변문화관광산업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0: 근일 제1회 전국 청소년 인공지능 대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연결시 제6중학교 학생 왕배군이 전국의 수많은 참가 선수들 가운데서 두각을 나타내며 높은 권위성을 자랑하는 지성 최우수 인재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제1회 전국 청소년 인공지능 대회는 교육부 적임 명단에 포함된 권위적인 과학기술 혁신 경연으로 전국에서 4만 6천 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왕배군은 길림성을 대표해 경연에 참가했는데 여러 차례의 심사를 거쳐 우리 주에서 유일하게 대회 최고 영예를 따낸 선수로 됐습니다. 연결시 제6중학교 학생 왕배군입니다. 이번 경연은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앞으로의 학습과 생활에도 이를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의 학습 정황에 맞는 동반자를 만들어 함께 공부하면 학습 동력을 불러

0: 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왕 배구는 초학교 단계부터 프로그램 작성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4년간 그는 과외 시간을 이용해
1: 상품 표준을 통해서 면면조에 농업 관련 기업들이 과정에서 표준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노력 방향을 명확히 하게 하랍니다. 둘째, 산지와 공장을 직접 찾아 상가들과 얼굴을 맞대고 교류를 하면서 상가와 상품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농가의 소득 증대에 조력하랍니다. 셋째, 생방송실의 영향력을 빌어 전국의 연면조의 양질 농산품과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연면을 더욱 깊이 느끼고 연면을 사랑하고 관심하게 하렵니다. 연일 우리 조의 무더운 고온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불볕더위 속에서 실외 근로자들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보호 조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는 피서와 더위 해소에도 각별히 주의하여 에어컨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일선 환경미화 일꾼들의 고온 노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영종시에서는 고압 세척차, 습식 청소차의 순환 작업 차수를 늘려 도로에 대한 세척, 먼지 제거 및 온도 저감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대부분의 도로면 청소 작업을 기계로 완수하고 있습니다. 인도 도로 연석, 녹화대, 모서리 등 기계가 미치기 어려운 구역은 환경위생 일꾼들이 구한 물총으로 직접 세척을 해 위생 사각지대를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전시 환경미화 애심쉼터, 쓰레기 중개소, 공공수세식 화장실을 종일 개방을 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더위 방지 약품, 광천수 등 더위 해소 물자를 충분히 갖추어 환경미화 일꾼들이 언제든지 휴식을 하고 더위를 식히며 물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용정 명일 환경위생관리위원회사 부경리 주휘해입니다. 작업 시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시간대 분산 원칙을 엄격히 실시해 작업 일꾼들이 아침 저녁에 시원한 시간대에 작업을 하고 한낮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많이 쉬도록 하면서 극단적인 고온을 피하고 있습니다. 고온 날씨에 에어컨은 더위를 식히는 주요 수단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을 잘못 사용을 하면 목과 어깨의 통증, 오한과 무기력 등 에어컨 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안도현 중의병원 회복치료과 주임 조석평입니다. 날씨가 무더울 때 좋은 에어컨 환경에 오래 머물거나 찬바람을 직접 맞으면 두통, 오한, 무기력, 목과 어깨의 통증, 코막힘, 콧물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지요. 실내 온도는 섭씨 26도 정도로 유지하고 찬바람을 직접 받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환기하고 찬 음식을 적게 먹을 것을 권유합니다. 고온 날씨에는 생강차를 많이 마셔 몸을 덮이고 쑥뜸, 부황, 안마 등을 배합하여 한습을 제거할 것을 권유합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그늘 중국어 교육발전중심에서 주최한 같은 언어 한마음 미래 함께 육성 해외 중국어 교원 연수반이 연변대학에서 개강했습니다. 세계 17개 나라에서 온 중국어 교원 51명이 연변에 모여 13일간의 중화문화 연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이금이었습니다.
2: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 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3: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상.

메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찔레, 메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과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에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에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8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도각을 함께 드립니다. 전희 박사와 세신 1호 약품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박사 CAMP 더불어서 시신이로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이제 우대 활동을 충분하게 설명드렸는데요. 특히 천희박사 세신이로 이 두 가지 제품 자체는 모두 중국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학원의 원사라 하게 되면 전 나라장으로서 자연과학, 이학에서는 최고방에 속하는 이런 기구에 속하는데 여기에서도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성이 강하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다는 걸 충분하게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천희박사는 한 가게 498원인데요. 이제 우대 활동이 나가는데 15가게 18가 추워 의심할 바도 없습니다.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40여 가지 질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은 완전히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이런 대자연이 인류에게 부여한 이런 자연 속에서의 그 많은 그런 물질에서 분리 추출한 겁니다. 합성한, 뭐, 화학적인 합성은 전혀 포함되지 않고, 15가게, 18가게를 드리는 큰 우대 활동입니다. 한 가게 평균 가격은 200원 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단 견제서 복용하시게 되면, 많은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는 가며,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지금 가격이 698원 하는데요.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코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지금 가격 인상 전에 가격으로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가격 인상이 한 가게 200원 올라간다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놀라느라고 하는 말인 것이 아니라 실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기회는 잡아야 기회지 지나가면 기회는 나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10가게 15가게를 드립니다.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270원 잡아밖에 되지 않으니까 잘 파악하시고 눈병치료 명사방에 대해서는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제품으로서 널리 지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면서 기본으로서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은 명서방이다. 이 정도 끝이 인정을 받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한 가격은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598원 하는데요. 12가게를 받게 되면 2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하시기 바라면서 전화하시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두 가지 눈에 붙이는 고약을 떠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다각도로의 좋은 기회가 차려지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몇 가지 건강요법 있죠.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어느 한 가지도 홀시할 수 없습니다. 먹지 못하면 사람은 기본으로서 생명이 일주일 지나가기도 바쁠 정도로 힘들어질 겁니다. 특히 나이 드신 다음에는 그리고 운동요법 움직이지 않고 딱 침대에만 누워계시고 기저귀 차고 남들이 또 있는 밥 드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장수하기는 나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거죠. 그리고 내가 결코 병이 있는데 이 병을 방치한다면 병은 병대로 기회는 좋다 하고 병은 점점 더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나이가 들게 되어 있으니까 세포의 대사가 문란이 오게 되어 있는 때인데 병 치료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병 치료에 있어서는 좋게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지만 해도 이제처럼 그 두 가지 치료 방법과 약물요법을 적당하게 결합하되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약물요법은 이용하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제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선생님이 강의하는 지 천희박사로 저는 6개월 넘게 먹고 있습니다.
1: 좋은 제품이죠.
2: 예, 예. 예 먹은 후부터 내 내겐세 후유증이 그냥 오래 가다 보니까 나의 혈압이 그냥 온성해서 안 될 때다. 그래서 온성에 대해서 또 혈압약 여러 가지도 먹고 또 자꾸 여러 번 바꾸고 이랬습니다. 그래도 그냥 한 가지 때다. 그런데 요즘에 이 선생님이 강의하는 전이 박사 먹었는데 지금 혈압이 온종이 잘 됩니다.
1: 예.
2: 예, 여러 가지 먹던 거 한 가지 약을 먹어도 예, 온종이 잘 되고, 예, 용적 적은 양을 먹었습니다. 한, 하루에 한 번 먹는 것도, 미리 쌀도 하나 먹어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1: 예, 예.
2: 그리고 이, 늘서 이 머리가 난 많이 무겁습니다. 싱하고. 예, 어쩌다 머리 무거워서 막 들기도 바쁘고 또 많이 아프고 이렇습니다.
1: 그래. 머리 혈관에 문제가 상당할 정도로 생겼다는 걸 말합니다. 절대 등하니 하고 예. 지나가면 어느 순간에 예. 폭발합니다. 예, 예.
2: 그러니까 그냥 오빠나고 힝하면서 예, 이 걸른 것도 막 어쩌다 막 시청거림 나가, 쓰게 거림 막 나갑니다. 걸른 것도 맥이 예. 없습니다. 맥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걸른 것도 어쩌다 막 이 허공에서 걸른 것도 막 허망허망 걸른 거 이런 감각이 나더라 말이죠. 근데 이런. 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약간 나타나, 그런 조사 없습니다. 지금. 너무 좋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심장도 또 안 좋으니까, 얘 자꾸 자잠에 꿈도 많고, 가슴이 자꾸 침침하고, 얘 허리 자꾸 놀라고, 숨이 많이 찹니다.
1: 예.
2: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뭐, 많이, 그, 안테나 넣어서 피곤했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지금 말 무슨 일하겠어. 일할 건 없는데, 그냥 아침에 그냥 맨날 삐딱사게 피곤했댔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래도 피곤하지 않고, 얘 머리 많이 말가지고 정신나는 게 확실히 알린다 지금.
1: 그렇죠. 예예. 예.
2: 진짜 예, 너에서 두 번 받은 약이 딱 진다 쓴다.
1: 효과서 의심할 바가 없어.
2: 예. 그렇죠. 안 났을 때 이야기 딱 효과 제일 잘 본다 그렇죠. 말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세심이는 우리 언니 지금 썼는데 전번부터 가서부터 썼는지 한 두 달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좋단다. 예. 소변이 너무 급하고 이렇게 자꾸 소변 새서 예. 지리나 자꾸 나고 이랬댔습니다. 그래, 이거, 그, 소변 세던 게 설치한답니다. 자꾸, 이렇게, 제가 여술금이 되거든요.
1: 여술금이 건파 공룡이 허해서 나타나는 구체 중요한 증상 가운데 예. 한 가지입니다. 예.
2: 그게 지금 설치한답니다. 여술금 설치하다며 많이 해결됐다, 미랬대다.
1: 예.
2: 그 완전 뚝 떨어졌다. 이제 한 두 달이나 조금 먹으니까
1: 그렇죠.
2: 많이 완전 안 떨어졌는데. 예. 그리고 저녁에 또 자자면 뒤에서 자꾸 소리 난답대다. 소리 나고 또 아침에 나면 귀도 딱 맨 것 같다. 또, 뭔가 뭐. 자꾸 소리 나니까 나 귀도 오빠 남이 들리지 않는단다. 근데 이거 먹은 게 지금 그것도 머리 귀에 소리 나는 거 덜라고 예. 뭔가 들리는 거 좀 잘 들린다. 많이 났단다.
1: 그렇죠. 예.
2: 이만 예. 해결됐다. 이렇게 의도서 약이 예. 있는가 이러면서 아무래도 더 싸서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 그랬대요. 그래서 내 오늘도 선생님 강의한 거 들으니까 활도 너무 좋지 해서 지금 아무 손이 봐서 더 싸고 우리 언니는 세심히로 더 둘이 같이 또 말
1: 그렇게 하시죠.
2: 활동에 대답을
1: 했습니다. 예, 예, 잘 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게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이라 하게 되면 믿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 심장과 뇌혈관하고 건박 관리하고 종합으로 해결해 주는 데는 이 두 가지 제품 선택이 너무 우수한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3: 아, 우리 가족은 이 그런 전이 박사하고 그다음에는 세심이로를 쓰는 가족입니다.
1: 아, 그래요?
3: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심혈관 이 질병이 심해갖고 정말 많은 면에서 고통받았습니다.
1: 예.
3: 그리고 우리 집에 남편은 또 예, 간도 나쁘고 콩팥기도 나쁘고 배도 어디나 다 아파하고 해서 예. 예. 그래서 강의를 듣고서리 또 이 약을 쓰기 시작했는데 아 정말 예, 이 병들이 영효과 좋습니다.
1: 예.
3: 오늘 반년 넘어 쓰고 보니까
1: 예.
3: 그 특히 우리 집에 남편은 그러니까 소변이 살아갖고 밤에 쉬지 못하고 그다음에 배 어디나 다 아파서 예, 움직이기 영 힘들

0: 했고
1: 예.
0: 그러면서 아들도 또 잘 아이 배워서 어디로 연세만 할까에 불편한데 그도 용이 많았습니다.
1: 예.
0: 그런 게 이야기에 정말 강의를 듣고서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떤 반년 넘었었는데 일면에서 예, 다용 효과 좋습니다 지금.
1: 예.
0: 그래 이제 예, 방송 들어보니까 예, 또 우리 활동 용 좋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값이 오른다지 해서 그래서 그런 이번에 싸려고 그래 전화드리면서 한 가지 물어볼 거는 우리 동서 한부 있는데 어떤 예, 80이 다 됩니다.
1: 예.
0: 그런데 예, 그래 전화를 해서 또 신체 건강 또 종아에 어떤가 물어보면 예, 그렇게 용이 섭외 갖고 눈이 잘 안 보이고 배도 어디나 다 아프고서 연세만 할까요?
1: 그렇죠. 아예 아픈데 없죠.
0: 그렇습니까? 예. 이 방송 듣때 그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 미네 이렇게
1: 모른다
0: 말입니다.
1: 예, 모르죠.
0: 예, 그래서 예. 예, 그 아픈 종각 말하니까 내 그럼 선생님하고 뭐냐고 또 동서 그 약 써보겠는가 했거나 아, 써보겠다고 너무 힘들어 그랬다 이래더라 말입니다.
1: 예.
0: 그래서 예, 문의합니다.
1: 예, 최신으로 문의하시는 거죠? 예, 전희 박사, 예. 쫓기는 것이 최신으로가 예, 잘 맞습니다. 그 어른한테는 네. 시신으로 네. 빨리 선택하라 하셔. 단순 건파뿐만 네. 아니라 이게 오장을 관리하고 네. 심장을 관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성분이 우수한 성분 다른 약재에 없는 특수한 성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력이 네. 빨리 올리쳤습니다. 녹혈증 네. 그리고 이게 전노권이 들어갔으니까 전신을 다 관리하고 황차 여기 32가지 중약재가 너무 우수한 중약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시신으로 빨리 선택하라 하셔. 예.
0: 그럴 말입니다. 그래서 재빌로는 그래도 자식들이 다 외지했고 재빌해야 해야 되겠는데 아 너무 힘들다고 그래
1: 그렇죠.
0: 이야기 한다 말입니다. 그래 이야기 도움을 써보겠다 이랬습니다.
1: 쓰면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거의 예, 제가 예. 그분한테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
0: 예, 그래 이번 활동에 약속하겠습니다.
1: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우리 지금 어머니가 중풍이 와서 이 천이 박살이 어전 1년 반 썼습니다. 1년
1: 아,
3: 반으로.
1: 중풍 후유증 환자가 1년 반 썼으면 아주 예, 제가 듣지 지금, 않아도 놀랄 만한 성과가 나타났을 겁니다.
3: 지금은 예, 거저에 부여온 사람 같지 않습니다.
1: 와,
3: 무슨 약
1: 그렇죠.
3: 써도 아이디던데 그의 어느 장에 와서 연고했는데 어전 말을 잘한다. 그리고 예, 그 입이가 늘상 삐뚤어서서 예, 그랬던 게 입이 온전하게 다 어제 돌아왔습니다.
1: 그래요.
3: 그 왜 오그라진 손이 지금 예, 다섯 손가락인데 네 손가락이 펴지고 한 손가락이 지금 아직 아이 퍼졌습니다.
1: 예.
3: 그리고 예, 지팽이 지금 어제 바깥줄을 꺼져든 합니다.
1: 예.
3: 야, 이에 중풍에는 최고입니다, 천이 박사.
1: 예. 예.
3: 그 우리 이거 선택 정말 잘했지.
1: 예, 그렇죠.
3: 예, 병원에 가서 보름 동안 입에 나고 나는 선생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인차 나왔으니까 더 효과 좋습니다.
1: 그렇죠. 병원에 입원했다 나오신 다음에 빨리 이걸,
4: 딱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4: 예, 이거 쓰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시시하고 잠이 잘 안 오고, 예, 그 다음에 더 인사하게 되면 뒤에서 정지머리가 자꾸만 나오고 이랬습니다.
1: 예.
4: 예, 그래서 이제 이게가 지금에 뭐 완전히 이제 어느 간지 없습니다. 다 사가지고 지금 예, 잠도 잘 자고 지금 그 다음에 예, 뒤에서 전기 소리 나거나 이런 게 몽땅 지금 이렇습니다.
1: 컴밭이 좋아졌다는 거 확실하게 증상으로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4: 예. 그리고 이 몸이가 예, 손부터 발까지 다 항상 차갑습니다. 항상 냉하고 예, 이래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할 수 없이 그냥 차갑습니다. 내가.
1: 예. 그게 예.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고 기시르는 그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예. 예.
4: 예, 그런 게 지금 이 약선에서 이런 증서도 완전 이렇고 지금 몸, 손이나 발이나 마음이
1: 따뜻해요. 손발은 따뜻해야 하고 머리는 차가워야 되는 건데 반대됐습니다. 원래는
4: 예,
1: 정상으로 돌아왔죠.
4: 정상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 허리라리라는 게 그냥 어두 나도 이거 어두는 어두 10년부터 어두는 고생하게 그냥 그래도 어떻게 돼 전화기 조금 나갔다 걸고 오게 되면 통쇄나고 싸나고 해서 진통제를 달고 있었어요.
1: 예.
4: 예. 그러던 게 이 약 먹음부터 어떤 차트는 나사진 게가 어떤 그 진통제라는 것은 완전히 떼버리고 뭐 아프지 않아요. 먹을 필요 없죠.
1: 그렇죠.
4: 예, 그게 또 완전히 나사졌습니다.
1: 예.
4: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이 전력선 비대가 소변이 하천하기 6번, 7번씩 보는 게 이게 가 지금

0: 해결됐습니다.
1: 예.
0: 이걸 해서 돈도 많이 썼습니다.
1: 그랬겠죠. 예, 예.
0: 그런데 해결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 재신비로 쓰면서 이런 증서도 못하겠다. 지금 하루 종일 한두 번, 많이 번, 두 번 벌고서 한 번 뽑는다.
1: 보통. 예. 남성들이 건판 관리가 아주 중요한 큰 과제로 나타납니다. 건판 문제에서 모든 공능 저하가, 저하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아주 선택이 잘 됐습니다.
0: 예. 선생님께서 이게 값 올라가기 전에 예, 오늘 근데 배달 받으려고 했나요?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OTC 공약에 속하니까 시간적인 국간성이 은밀하지 않으니까 몇 개 백날만 쓰게 되면 정신이 나고 맥이 나고 소변이 잘 통하고 전열선 때문에 힘드면 그리고 뭐 부분적 사지가 너무 차고 이런 것도 모두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정신 나냐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제가 천이박살 먹고 많은 면에서 역할을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3: 혈압과 심장이 운동사이 되니까 어지럽히게 해결되고 경력이 많이 돌아서고 가슴이 편안하고 사근이 살수가 줄어드니까 다음 편안해질 수 있어 기내를 좀 정신합니다.
1: 그렇죠.
3: 좀 소화 안 돼서 예, 저기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소화 잘 되니까 예, 밥 잘 먹고 내긴 하고 예, 기관지 때문에 기침가래가 영 심했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지금은 저기 약 먹는 것도 좀 갖다 드렸습니다.
1: 예.
3: 국가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3: 그 약이 여러 면을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이 지진이를 좀 자문합시다.
1: 예.
3: 우리 친구와 예, 소변이 자꾸 저리고 아프고 예, 경기가 나빠 소화 안 되고 밥 못 먹으니까 자꾸 매겼답니다.
1: 예.
3: 겨우 치열이 세게 타고 민영이 약해서 이제 감기를 빼놓고 한답니다.
1: 어, 예.
3: 그러면 기침가래가 영 심하답니다.
1: 예.
3: 이제 이런 데는 재심이라고 어떻게 하면 계속 자문한다.
1: 어, 이제 말씀한 그 종합 증상을 종합해보게 되면 기본으로서 건빠지 양기 부속입니다. 이래서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건빠지 양기 부족이 해결받음으로 인해서 심장 공능이 좋아지게 돼 있고 따라서 모든 이런 불편한 점들이 평형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추위를 탄다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그거 해결해준 육종용이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원부 선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파지 단듯하게 하면서 한기를 몰아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특히 전도권이라는 성분하고 녹혈정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을 빨리 처서게 하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고 여기 32가지 중약제가 소화공능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간공능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종합적으로 지금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뭐 호흡계통도 좋아지는 이런 폐경락을 좋게 하는 맥동도 들어갔고 전동이라는 성분 자체가 진액을 보충해주는 이런 역할을 종합으로 해결해주는 이런 성분 자체가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으로 세신1호 이 제품 자체는 나이가 드시면서 여러 가지 공능 저하가 나타나는 걸 풀어주는 데는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이 세신1호 쓰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3: 예, 알았습니다. 견전해줘서 싸도록
1: 하겠습니다.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제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0: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쇄신위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우리가 나이가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50대 초반부터 60, 70, 80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내가 단순히 내 소변 보는데 문제없더라 이렇게만 느껴서 콤파치 건강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콤파차치가 하는 일은 여러모로 종합으로 많은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콤파치 허암으로 인해가지고 노인성 질병 가운데 콤파치 허해집니다. 오랜 질병이 왕거성 질병이 콤파치 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질병은 콤파치를 가강하는 차원에서 선천히 집안일을 할 때는 그게 그만한 일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쇄신위로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기 녹혈증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몇 가지 전노권 다른 처방에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처방에 들어간 특수 성분이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0: 화학적인 합성은 0.1%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두 천연 약재 가운데서 분리 추출한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93년도에 전 세계 1993년도에 중커원에서 중국 가원에서 장수천 장백산 밑에 있는 장수천에 내려와서 실기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정관에서 일하는 사람 병원은 뭐니까 그 사람들 병원은 기본 모르고 사는데 정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8, 90세가 주요한 노동력이었고 90세 할아버지가 특자했다는 얘기 논문에서 나온 걸 저희들이 직접 봤거든요. 이 어디에서 이런 힘이 오고 어디에서 이런 아주 놀랄만한 이런 기적들이 나오게 됐는가 하면 바로 세신 1호에 포함된 여러 가지 그 전노근하고 그리고 녹혈정하고 32가지 중약제 이 생각만 해도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32가지 중약제를 하게 되면 여기 성분들이 전반이 녹혈정하고 전노근 이걸 포함해서 32가지 중약제가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수여하는 이런 부분이 32가지 약제 가운데서 소화 흡수를 통제시켜주고 그 외에도 전면적으로서 비위를 든든하게 하고 콩팥을 든든하게 하고 변이 잘 통하게 하고 설사가 제때 먹게 하는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건 전반 여러분들이 바랄 바가 되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설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계속으로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십니까?
1: 예, 오늘은 단연간 안도현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서 사관에서 문학 창작을 해오신 리화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리화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리화 시인은 필명은 유정, 그리고 용정시에서 출생했고 연변작가협회 회원이고 안도현 아동문학학회 회장도 역임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도현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서 퇴직했습니다. 연변문학, 연변일보, 문화시대, 아동문학, 그 다음에 중국조선족소년부, 소년아동 이런 문학잡지의 작품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제29회 아동문학 작품 창작 및 연구회에서의 동시 우수상을 받았고 제4회 중국조선족 효사랑 글짓기 시부문 우수상을 수상했고 전국조선말사랑 시랑송 대회에서 또 랑송에서의 대상도 탔고 그 다음에 시인들의 문학탐방에 그 천년의 전통 그 뿌리를 만나보다라는 이런 그 모임에서 또 창작시 우수상 그리고 제5회 6.1 아동문학작품 동시 최우수상 이런 걸 수상했습니다.
0: 예. 예, 그렇다면 리화 시인의 문학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1: 예,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학이 뭐냐고요? 저한테 문학은요 사라지지 않을 단 한 줄을 남기는 일이에요. 아이가 처음 성편을 빗다가 손이 오므라드는 걸 보고 큰 언니가 말합니다. 고사리 손은 이제 막 피려는 손이란다. 그 한마디에 아이가 숨을 죽이고 자기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보는 거 그냥 스쳐 지날 수도 있는 장면이지만 저는 거기에

0: 1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한 줄이 숨어 있다고 믿어요. 동체를 쓰면서 제가 늘 마음에 품는 건 그거예요. 할머니와 어머니한테서 대대로 내려오는 것들 말이에요. 기와집 처마 밑에서 빗방울이 100년 만에 떨어지는 이야기. 가야금 줄에서 장백산 눈 녹는 소리를 듣는 마음. 그런 것들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시라는 그릇에 조용히 담아두는 일. 그게 시인이 몫이라고 생각해. 원로시인 한 분이 계셨어요. 말없이 보여주셨던 분인데 넘어져도 다시 붓을 든다는 것. 그게 작가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예, 그 말씀을 아직도 가슴에 품고 있어요. 또 하나 신기한 건 지나간 것만 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시는 계속 태어나고 있어요. 석유를 딱 갈랐는데 붉은 알들이 서로 볼을 맞대고 앉아있는 거기에서 여러 민족이 함께 빚어가는 둥근 꿈을 보는 것. 짝꿍이랑 도시락을 바꿔 먹으면서 서로의 맛이 되어간 그 작은 순간. 거기에 이미 사이좋게 사는 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가장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시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건 지나간 것과 지금 빛나는 것 사이를 그리며 사라지지 않을 단 한 줄을 찾아내는 정성이에요. 고사리 손이 활짝 펴지듯 우리 아이들의 꿈도 그렇게 펴질 거라고 믿으면서 저는 오늘도 그 한 줄을 찾아 뛰고 있어요.
1: 네, 그럼 이제부터 리와 시인의 구체 동시들을 감상하면서 더 가까이 시인한테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는 제목이 백년 기와집입니다.
2: 백년 기와집 리화. 오래된 기와집 처마 끝에 빗방울이 매달려 반짝인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저 빗방울이 땅에 닿기까지 백년이 걸린단다. 나는 얼른 처마 밑으로 달려가 입을 벌리고 선다. 백년이 걸린다는 그 이야기 한 방울에 혀끝에 톡. 할머니, 옛날엔 빗물 맛이구나.
0: 예. 이 시는 할머니 옛 이야기로부터 백년 가옥을 이끌어내는데 백년 가옥에서도 그 처마에서도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빗물은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닿기까지 백년이 걸렸다는 할머니 말씀이 더욱 환상적이고 무게를 실어줍니다. 그래서 작중 주인공은 그 빗물을 혀끝에 톡 맛봅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빗물 맛인 것입니다. 쓰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그냥 세월에 부대끼고 시간에 쫓기면서 이젠 무색해지고 무맛인 그런 아예 찝찝하고 담담한 그 맛. 시는 여기서 애통도 하지 않고 울부짖지도 않고 가슴 두드리며 통곡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담담히 빗물로 백년의 가옥의 역사를 개관하고 할머니 이야기로 천년의 풍문을 가름합니다. 때론 이 무언의 유언보다 더욱 힘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눈밭 초가집과 가야금입니다.
2: 눈밭 초가집과 가야금 리화. 겨울 초가집 창밖엔 눈이 내리고 안에서는 가야금 소리 가늘게 떨려온다. 할머니 손끝 내 손끝에 포개질 때 손끝이 저릿저릿 개구리처럼 폴짝 뛴다. 할머니가 가만히 말씀하신다. 이 줄은 장백산 눈 녹는 소리란다. 나는 나머지 줄을 혼자서 상상해본다. 이건 도만강 얼음 및 물소리. 이건 너와 나 마음에 흐르는 봄. 내 손끝에서 강이 몰래 녹기 시작한다. 가만히 고개 들어 할머니 보니 눈가에 장백산

0: 예, 지금의 눈 오는 날 겨울 초가집 안에서 가야금 튕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떨립니다. 그래서 나는 천천히 할머니 손끝을 내 손 안에 넣어봅니다. 그런데 나의 손끝이 짜릿짜릿 저려옵니다. 찰나 할머니가 가야금 줄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 줄은 장백산 눈 녹는 소리란다. 씨가 불시로에 비약을 일으켜서 초가집 안의 가야금 줄에서부터 장백산 눈 녹는 소리, 즉 백년의 눈비와 광풍의 세월이 지금 녹아버리고 있다는 상징이죠. 그로부터 나는 이 나절로 다음 줄, 그 다음 줄에 상상의 나라를 펼칩니다. 어느 줄은 두만강 얼음 및 물소리, 어느 줄은 너와 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흐르는 봄, 그리고 나의 손끝에서 강이 몰래 녹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봄에 대한 환희이지. 시는 마지막에 다시 할머니한테로 다가옵니다. 가만히 고개들을 바라보니 할머니 눈가에 장백산 눈꽃이 피었다 라고 합니다. 할머니 눈가에도 환희 이슬이랄까 안도의 이슬이랄까. 시는 이렇게 장장 백년의 역사를 가야금 12줄에 압축하여 지나온 파란만한 세월을 그쳐 종려는 아나운 저 크나큰 봄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리화 시인의 시적 그 개괄이 쓱 잘 되고 있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인의 제목이 짝꿍입니다.
2: 짝꿍 리화. 내 도시락은 김밥, 짝꿍 도시락은 만두, 할머니가 싸준 고향 햇살 담은 맛. 나는 내 만두가, 너는 내 김밥이 자꾸 눈에 밟혀서 몰래 하나씩 박포 먹는다. 짝꿍이 내 쪽을 힐끗 부르니 만두 하나를 더 내 도시락 위에 살그머니 올려놓는다. 내 김밥 위에 붙은 참깨 하나에 나는 그걸 떼어 짝꿍 만두 위에 살짝 얹어준다. 다시 도시락을 열 때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맛이 되어 있다.
0: 예, 이 동시는 두 민족 어린이들이 단란히 앉아 정심 도시락을 먹는 장면을 통해서 형제민족 어린이들이 그 우애와 단결된 모습을 잘 구체화,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김밥을 조선족의 민속 음식이죠. 그 다음에 짝꿍은 지금 물만두, 한족이 또 전통 음식이죠. 둘은 서로 내 밥그릇 걸 상대한테 권하면서 정을 나눕니다. 옛번에 오래 산 분들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조선족은 이렇게 저렇게 한족 친구 한두 사람씩 있고 한족분들 역시 조선족 친구 한두 사람씩 있습니다. 한 곳에 오래 함께 살다 보면 자연스러운 생활 속에서 짝꿍이 될 수 있죠. 더욱 우습고 재미있는 풍경을 우리는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게장집에 가면 게장을 자시는 분들 가운데 한족분들이 더 많습니다. 다른 날 또 아침 시장에 나가볼까요? 찰떡하게 줄을 서서 찰떡을 사는데 3분의 2는 한족분들이, 냉면부에도 가면 냉면을 사먹는 한족분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한족 인구가 더 많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전에 조선족 음식의 맛을 들였고 조선족 민속과 풍속에 저도 몰래 젖었던 거죠. 그리고 조선족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조선족 집에서 설날에 물만두를 안 먹는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조선족 분들이 한족들이 그 요리를 안 자시는 분이 기본상 없습니다. 이렇게 민족은 서로 융합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리해하면서 이 나라를 꾸려가는 거라 생각됩니다. 이 면에서 리화 시인이 짝꿍이라는 동시는 민족 단계를 선양하는 사생활 무시 다분한 동시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새싹열차입니다.
1: 새싹열차 리화. 요 아침 연길역에 햇살이 가득 쏟아진다. 엄마 아빠 손잡고 플랫폼에 서니 하얀 열차가 바람을 안고 다가온다. 자리에 앉으니 귓가가 살짝 먹먹해지고 두만강이 창밖으로 반짝 스쳐간다. 눈 깜짝할 사이 들판은 초록빛으로 달려오고 먼 산은 천천히 뒷걸음친다. 아빠는 조용히 내 어깨를 감싸주고 엄마 눈웃음에서는 봄 내음이 스쳐온다. 아직 도 타고 싶은데 벌써 도착이다. 주머니를 만져본다. 엄마, 아빠, 내 것. 손끝에 닿는 반듯한 표. 겨우내 봄처럼 따뜻하다. 문이 열리자 바람이 내 두 볼을 먼저 내린다. 나는 신이 나서 그 바람을 따라 뛰어내린다.
2: 네, 이 동시는 한가정 새식 소리 연길역에서 차에 앉아 지금 봄을 향해서 달리다 어느 역에서 내리는 장면을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목적지 역을 밝히지 않은 거니 아마도 미래를 향하고 봄이라는 역에 내린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이 동시에서는 봄의 특징을 처처에서 내비치고 있습니다. 즉 차가 떠난 다음에 차창으로 보이는 들판은 초록빛으로 달려오고 라는 묘사라든가 엄마는 웃음에서는 봄내음이 스쳐온다 라든가 차에서 내릴 때 문이 열리자 바람이 내 두 볼을 먼저 내린다. 여기서 이 바람은 봄바람이겠죠. 한마디로 희망찬 봄 속을 여행하는 봄 맞은 한 가정의 희열과 기쁨을 마음껏 노래하고 있다고 나름 생각합니다. 전반시가 정서적이고 율동적이고 마음이 차와 함께 움직이는 그런 그 약동적인 분위기로 차올랐습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큰애입니다.
1: 큰애 리화. 다도 아침 할머니 큰애 곁에 서서 밧줄을 한참 만지신다. 나는 큰애에 앉아 할머니 웃으시며 내 등을 살짝 밀어준다. 높이 오르면 세상은 작아지고 내려오면 할머니 주름이 보인다. 하늘 가까이 오르면 구름이 내 볼에 스치고 내려올 때마다 따뜻한 손길이 나를 다시 민다. 바람이 내 치마 속으로 부풀어 오른다. 나는 두 다리를 쭉 뻗어 하늘을 한번 잔다. 해질녘 할머니와 나 집으로 돌아가고 빈 그네만 말 한쪽에 남아 단옷바람에 실려 조용히 흔들린다.

0: 예, 이 동생이 할머니와 손녀가 단오날 그네 뛰는 장면을 자상히 묘사했는데 전반시가 단오날처럼 포근하고 잔잔한 그 사랑의 물결이 파문처럼 일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네 아래에서 내가 내려올 때마다 살짝살짝 그네를 밀어주고 나는 신나게 그네 타고 올라가면서 구름과 스킨십하고 내려오면서 또 할머니 또 손길을 다시다시 느끼죠. 바람도 예 가만있지 않고 치마 속으로 시원히 불어들고 나는 더욱 신나서 하늘을 또 한 번 걷어 찹니다. 그렇게 해질녘까지 놀다가 둘이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네터인 빈 그네만 남아 단오바람에 실려 우리들이 놀다 간 자리에서 여흥이 취해서 그냥 설레입니다. 할머니도 이젠 주름 많은 로넨이 사람이고 나도 너무 어려애던 시절인데 이런 부드럽고 잔잔한 표현 행식은 이 시에 참 알맞은 표현 행식이라 생각됩니다. 잘 읽은 좋은 동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성류입니다.
2: 성류, 리화. 성류를 반으로 갈랐다. 딱 속살이 환하게 드러난다. 붉은 날들이 서로 볼을 맞대고 작은 숨을 나누며 앉아있다. 홀로 도는 맥박은 없다. 나는 알 하나를 입술에 살짝 얹고 눈을 감는다. 톡! 이 작은 방 안에 얼마나 많은 심장이 뛸까.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 서로를 붉게 물들이는 걸 보면 아마 때까지 봄이 여문 듯하다. 그 온기가 바로 우리가 함께 빚어가는 둥글게 익어가는 작은 꿈들.

예, 이 동생이 붉은 알들을 한 집안에 가득 모여놓고 서로를 붉게 물들이는 장면을 사진 찍고 있습니다. 그걸 또 100가지 봄이 여문다고 표현한 것이 참 이쁘고 벅찬. 그리고 한 술 더 떠서 그 작은 방 안에 얼마나 많은 심장이 뛸까 라고 약동하는 숨결을 퍼뜨립니다. 한 개의 작은 성냥을 이렇게 벅차게 묘사하고 형상화한다는 게 쉽지 않죠.

리화시인이 재치가 잘 보여지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어린 독자들은 이런 시를 읽으면서 새빨갛게 똘똘 뭉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안아주고 화목하게 보내야 함을 깊이 느낄 겁니다.

0: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할머니 손입니다.
1: 할머니 손, 리화. 못에서 들번쩍 들던 손, 내 머리카락을 살살 씻기던 손, 찹쌀반죽에 살짝 찍어보니 내 손보다 조그맣다. 얼른 내 손을 뒤집어 할머니 손등을 포갠다. 할머니 손이 내 손 안에 쏙 숨는다. 할머니가 소리 없이 웃으신다. 나는 더욱 꼭 쥔다. 할머니 손이 내 손 안에서 조그만 새처럼 숨을 쉰다.

이 동생은 한마디로 할머니 사랑의 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 고생을 다 하신 할머니 손은 어느새 돌아들어 내 손보다 더 작습니다.

0: 할머니 손이 내 손 안에 쏙 들어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손은 계속해서 살아서 숨쉬고 그 손길 안의 사랑은 새처럼 숨을 쉽니다. 언젠가는 무쇠 속도 번쩍 들던 그렇게 힘있던 손이고 내 머리카락을 살살 씻겨주던 그런 사랑의 손인데 이제 늙어서 내 손보다 작은 손이 돼서 내 손 안에 쏙 들어온 가냘픈 손이 되었지만 그래도 나한테 쏟는 사랑은 계속 생생히 살아있어서 숨쉽니다. 할머니 손과 나의 손이 대비와 접촉을 통해서 낙지 않고 식지 않는 할머니 사랑을 아주 형상적으로 잘 그려낸 동시입니다.
1: 예. 네, 다음 감상할 동시 제목은 첫돌실입니다.
2: 첫돌실 리화. 괴짝 속 첫돌실 손목에 둘러보아도 아직 맞는다. 나는 그 실을 살살 풀어 어머니 약지에 감아드린다. 실이 다 풀릴 때까지 감아드린다. 엄마, 다 감았으니까 이제 안 보이면 이 실 잡으세요. 어머니는 대답 없이 내 손등을 토닥이신다. 실이 살짝 당겨진다. 내 심장도 살짝 당겨진다.

0: 예, 이 시는 참 아름답고 따뜻하게 쓰여졌어. 너무 아프고 예쁜 동시입니다. 이 시에서의 첫돌실은 민족 정통 풍습으로 아이 첫돌이 장수를 비는 의미로 실을 감아주는 관습에서 온 그런 소재에서 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손목에 맞던 실이 나중에는 아이가 어머니 약지에 감아준 역할이 바뀐 것입니다. 역전됐습니다. 아이이던 아이가 자라서 점점 늙어간 엄마한테 다시 첫돌에 받은 실을 풀어서 어머니한테 감아줍니다. 그리고 이 실 잡으세요라고 하며 점점 앞이 잘 안 보이는 어머니를 위해 아이가 이끌어주겠다는 다정한 다짐이죠. 이때 엄마는 말없이 나를 토닥입니다. 그리고 당겨지는 실을 말보다 더 큰 사랑과 연결감을 찾고 있죠. 그리고 그 연결에 의해 서로의 심장까지 당겨오는 그런 깊은 유대감을 보여줍니다. 이 시는 혀를 넘어 사랑의 대가품, 기억의 체험, 육체적, 정서적 끈이라는 이런 주제를 섬세하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실타래는 손끝으로 잡는 물리적인 끈이지만 이 시에서는 그 끈이 심장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에 엄마가 당기는 건 이젠 그저 한낱 실이 아니라 내 심장이죠. 너무나 훌륭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시라 해도 아주 훌륭한 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1: 네, 다음 감상할 동시 제목은 고사리 손입니다.
2: 고사리 손, 리화. 흰 쌀가루 날리며 장인 큰언니가 성편을 빚는다. 나도 따라 조그만 손 내민다. 이상하다. 언니 손에선 공중의 꽃이 피는데 내 손은 고사리처럼 부끄러워 오므라든다. 큰언니가 내 손을 펴주며 말한다. 얘야, 고사리 손은 이제 막 피려는 손이란다. 숨을 죽이고 내 손가락을 하나하나 편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오므라들었던 손이 연한 꽃잎처럼 살며시 열리고 거기 작은 성편 하나 숨 쉬며 놓인다.

지금 송편을 예, 만들다 송편을 잘 만드는 그 큰 언니 앞에서 예, 내 손은 고사리 손처럼 부끄럽게 오므라던데. 그러자 언니가 얘야 고사리 손은 이제 막 비려는 손이란다 라고 나를 고음해주면서

0: 내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줍니다. 여기서 나도 지금 아입니다. 이게 동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신기하게도 오므라들었던 나의 손이 꽃잎처럼 살며시 열리고 거기 작은 송편 하나 숨쉬고 놓인다고 합니다. 아주 예, 부드럽고 언니 사랑이 가득 묻어난 촉감이 돋는 좋은 동시입니다. 손을 부끄러워한다거나 손이 꽃으로 핀다거나 예, 이렇게 형상화한 것은 그리고 송편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숨쉰다고 한 거나 참 배연한 표현입니다.
1: 네, 오늘 프로에서는 리와 시인의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는 시작품들을 감상해보고 또 시 해설 들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장작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0: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 우려 활동에 대해 말씀드립시다. 예, 예, 이번 로인절 맞이 우려 활동,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예, 한 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빼드립니다. 예, 예, 그 외에 고급 항균 아이스매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이 아이스매트는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선정하는 브랜드 상품입니다. 예, 예, 여름철 인기 판매 제품이죠. 예, 세탁이 가능하고 여름용 매트인데 벌집 구조를 적용해가지고 제조한 제품이기 때문에 공기가 잘 통해서 시원하지만 또 차갑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예, 찜질 매트이죠. 예,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예,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로인절 우려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3곽을 더 증송해드립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이때까지 3곽을 더 증송해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이번 로인절 우려 활동 기간에만 본약 3곽을 더 증송해드린다는 말씀 올려드립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예, 세탁이 가능한 브랜드 제품인데 그 푸른팔 누에 섬유 여름 이불입니다. 예, 이런 걸 한 세트를 더 증송해 드리죠. 예, 이 이불은 원단이 부드럽고 섬세하고 피부에 자극이 없습니다. 예, 항균 작용도 해주고 공기가 아주 잘 통하죠. 예, 이불이 중량이 한 두 근 되는데 특별히 가볍고 보송보송할 뿐만 아니라 몸을 누르지 않아가지고 묵직함하고 답답함을 완벽하게 해결해 준다. 예, 동시에 쾌적함을 극대화시켜주는 이런 제품이죠. 예, 넓이가 한 1m 80이 됩니다. 예, 그리고 길이가 2m 되죠. 예, 세탁기 사용이 다 되는 이런 이불입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로인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3곽을 더 증송해드립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예, 러시아 야생 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고급 선물 세트, 이런 그 선물 세트를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지금 로인절도 다가오고 있는데 본인이 드셔도 아주 좋죠. 예, 그리고 선물용으로도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약에 대해서 상세히 료해하시고 약을 선택하실 분들은 병원 2층 따팅으로 올라오셔서 동쪽으로 한 10m 직진에 가시게 되면은 왼쪽에 중인외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이는데 중인외과 3에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오실 때 CT를 했다거나 또 수궁전을 했다거나 화암단이랑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더 좋고 진단이 없으면 중인외과 3에 오셔서 본인이 증상에 대해 잘 상담하시고 약을 선택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예,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치료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예, 주요하게는 새로운 치료 방법인 새로운 이 치료 방법인 여기 아주 그 특수한 핵심 성분인데 이런 파핵 용지 효소를 추출해 가지고 신체의 막힌 곳을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하고 또 우리 신체의 작은 혈관, 큰 혈관이 막히는 것을 해결해 주죠. 예, 그리고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 효소를 추출해 가지고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 주고 손상된 대뇌신경망도 소통시켜 주고 신경 전달을 제대로 해 주면서 또 신경을 강하게 해 준다. 예, 그러면서 심리혈관 질환에서 나타나는 관심병이라든가 심교통, 관상동맥경화, 그리고 고혈압, 용형협심증, 혈액형협심증, 또 중풍치료에서 뚜렷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도 이제 혈압 조절 안 돼 30년 서약

0: 해남 약을 먹어서 살았습니다만. 예. 그러나 선생님이 작년 신내방 강의를 듣고 작년 신내방 해라조들이 얼마나 이제 몇 달 먹은 후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해라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해라조들이 너무 잘 되니까 야섯 달 만에 잔약 신내방만 먹는데도 해랍조들이 정말 잘 됩니다.
1: 잘 됩니다, 원래.
0: 예, 네. 난 그래도 예, 갱동내에 어느 정도 방콸에서, 야, 정말 항상 그림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갱동 방콸 내서. 그러다, 예, 아이, 신내방 넉 달 반 먹고 검사를 했는데, 아, 방콸이 싹 녹아나갔습니다, 이 선생.
1: 예.
0: 아, 그러니까 난 좀 아, 이게 항상 거짓말, 거짓 큰 것 같으면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놈이.
1: 그렇죠, 예.
0: 예, 그러고도 예, 심장 나빠서, 아예 집에 들어오면, 특히 겨울이나 여름에 문 열어야 숨이 나온 것 같고, 예, 그래서 산소 부족하지, 그거 숨을 턱 막히게 되는데, 그러고도 예, 저녁에 누우면 가슴에 뭐 올려놓은 것처럼, 예, 영, 숨이 막히면 탐탐했습니다.
1: 예.
0: 네, 거기다 또 관절이 안 좋아서 활동도 별로 못하는데, 이 약 먹으면서, 어전에, 하나, 하나쯤은 많이 해결됐습니다. 이게 좋아졌습니다. 나한테.
1: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0: 네, 이 약 먹으면서 정말 여러 번만 좋아졌습니다. 난, 아, 특히 소변이 잦았는데, 소변 한 번, 또는 소변이 술에 잦고, 그랬는데, 이 약 먹은 후부터, 예, 한 번만 소변이 많아지면서, 밤잠을 예, 제대로 잡니다, 지금.
1: 예, 그래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0: 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정신이 바짝 나옵니다. 예. 예. 근데 이, 우리는 약이 효과적으로 우리 집사람도 같이 먹는데, 집사람이 당뇨병 합병증으로 혈압도 높고, 또 머리에 몇 군데 막혔단다, 이래.
1: 아,
0: 예. 예, 예. 그냥 이 약 먹고 있는데, 아, 검사를 하니까 여러 몸에서 효과 많이 보고 있어요.
1: 많이 효과 봅니다, 원래.
0: 예, 우리는 예, 정말 약이, 이 약만 먹고, 왜 다른 약 안 먹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예, 장기간 이 약만 계속 꾸준히 먹으려고 합니다.
1: 그래도 좋은 약입니다, 이 약은.
0: 예, 예. 저번에 학교 좋을 때 다 받아왔습니다, 또.
1: 예.
0: 그리고 내가 처남이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야도 지금 이 약 먹고 있는데, 야는 또 심장이 안 좋아해. 항상 어지럽지 나고, 아, 시금땀수에 나고 이랬는데, 이 약 먹은 후부터, 이 어지럼증, 심장 많이 좋으니까 어지럼증이 안 난답니다.
1: 아, 예.
0: 네. 그리고 시금땀을 완전 한다고, 아, 약이, 그, 효과도는, 이거 약, 할 때, 있을 때, 이번에 붙여달라고 전화 왔습니다, 어제.
1: 심장이 아이소면, 그렇게 땀이 커서, 예, 시금땀 세게 납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심장이 좋아지니까, 나, 그만큼, 예, 시금땀도 아이 나고 그런 겁니다, 예. 그분이, 아, 241 정말 7979번으로 전화해가지고, 그, 한국에 붙여주셔, 예.
0: 예, 오늘 내가 배달 받겠습니다, 예.
1: 배달 받아가지고 붙여주면 됩니다, 예.
0: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 신내방 수능 고객입니다.
1: 예.
3: 예, 우리 아빠이 30년에 혈압이 안 먹었는데, 혈압이 엄청 아이 돼가지고, 소리 두 마리 엄청 피곤하게 살았습니다. 예.
1: 예.
3: 그래, 약이랑 약은 다 쓰고 그래 됐습니다. 길에다가 서류 너무 말아들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그래서 세상 끝나자 했는데 어느새 갑자기 그 방송 들으니까 나 심리방이 좋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고민이 구순풍 치료한다니까 나 이거에 썼는데 정말이 잘 된다. 처음에는 잘 모르겠던 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여덟 달 쓰니까 혈압이 약에 안 먹게 됩니다. 예. 길어요. 혈압 오염되니까 거기다가 또 선생님 가르치는 대로 어떻게 여차 할라 세날 다세 일주일 이래면서 먹으라고 거기 또 다른 방법을 가르쳐줄까나 그걸 딱딱 먹으니까는 정말 온종이 잘 된다. 예. 예, 그래서 이 약밖에 안 먹습니다. 예. 예. 예, 거기다가 원래는 예 잠을 못 자고 그다음 저는 점심에 소변을 못 보고 하는 게 지금은 소변을 시원하게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이 약 쓴 후에는 예, 그 다음에 하루 전에 하나밖에 한 번밖에 안 본다.
1: 예.
3: 심장이 안 좋아 그래야 게 지금 많이 좋아지고 이랬습니다.
1: 좋아지셨고.
3: 예. 예,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과 같이 활동합니다. 예.
1: 예.
3: 조금 더 차이지. 예. 그러니까 나 용 좋아한다. 우리는 예, 이거 어선은 별로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약만 달고 있으면 예. 예.

0: 그래, 나도 숨이 차고, 그 다음에 어딘데니 막, 내게 없고, 짜증나고, 그 다음에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고리 얼빠 한이 먹었고, 이랬고, 밥 잘 못 먹고, 맥이 없어 그러는 게, 지금은 영밥도 잘 먹고, 예, 활동 영사라고 별로 앉아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예, 활동 그렇게 잘합니다, 나도, 예.
1: 예, 저는.
0: 이게 모두 불보합니다, 예. 욕 빠르다고 소리, 예. 예. 칭찬이 자자합니다, 예.
1: 예.
0: 그래, 근데 이게 다 모든 게, 이게 다 예, 그 선생님 소개라 했잖냐.
1: 심리방이
0: 덕분에 언제 갖겠습니까? 예. 선생님 마이 소개라는 게 나도 이게 저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예. 그래 우리 어머니 배달 받아 왔습니다.
1: 예.
0: 그래 활동 좋을까? 그래 배달 받았는데 별로 얼마나 저기나 안 먹었지만 해도 또 생각 중에 있고 더 배달 이 활동 좋을 때 더 받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 예, 그 다음에는, 예, 우린데, 예, 저기나, 그, 아줌마야 한 대, 언니 한 대냐, 아는 언니인데, 우리 활동자매, 예, 그 언니는 혈압이 낮고, 예, 맥이 없답니다. 그 다음에 심장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제 머리를 이렇게 막 떼면서, 그래야 돼. 어, 전혀 몰랐댔습니다. 이제 차차, 언니 어제 머리 떼는 거 할까나, 하면 이래서, 그 다음에 차차 사람들이 말할까나, 아는데, 예, 이것도 다 심장이 문제랑 갔을 때다, 예, 이사들 말한 게.
1: 하하, 그게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기 그런 거겠다.
0: 예, 네. 그래서 저번에 선생님과 물어보고 약 썼는데, 그 형 호가 영 좋다고 하면 이랬다. 예, 정신이 예, 똘똘해지고, 예, 그냥 육 빨아진다고 하면, 결국 많이 나사졌다고 하면, 밥도 잘 먹는다면서, 오늘 활동이 좋을 때 배달 받겠다.
1: 예, 그분이 배달 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241-7979. 예, 알겠습니다. 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도 예, 혈압 조절이 안 돼서, 한 20여 년 예, 혈압이 약 먹고 살다가 예, 맨발로서만 선생님이 장약신 예방 강의를 듣고 이 약을 먹게 됐는데, 야,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예, 몇 달 먹은 후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혈압이 약 적게 먹게 됐고, 또 선생님이 알려주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예, 너무 잘 되니까 예, 야섯 달 만에 지금 장약신 예방만 먹고 있는데 혈압들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1: 아, 예.
3: 예. 네. 결국 저는 다발성 뇌경색 여러 번 오면서 예, 머리 어지럽고 머리 무겁고 눈도 뜨기 힘들고 예, 이 손발이 다 거슬리고 배 아래부터 다리까지 영 차갑고 해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1: 예.
3: 네. 괜히 이 약 먹으면서 이런 증상들이 싹 없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바짝 나지. 지금 예, 병원은 모르고 다닙니다. 지금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얼마 좋습니까?
3: 예. 이 약도 보니까 예, 해발 4,500m 이상이고 홍경천은 또 5,400m 이상이고 서장에서 이런 황금물로 불린 약재가 네 가지가 들어갔지.
1: 예.
3: 약재가 좋으니까 예, 써보니 약이 벌써 다른 약과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됐다.
1: 그렇죠. 예.
3: 또 이 약이 하루에 세 번 딱딱 먹고 예, 바짝 치료를 하니까 예, 정말 병이 머리를 채질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예, 야, 병이 공지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1: 원래 예, 공지가 세 번, 이 하루에 세 번씩 잡수는 거는 그 이 공지를 잘하길래 해서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 세 번 그 잡수게 하는 겁니다. 예.
3: 네, 그래서 네. 나는 이 약을 먹으면 건강 찾고 있는데, 우리 그 남편도 지금 예, 당뇨병, 합병증을 해서 혈압도 높고, 전이선도 있고, 관절이 안 좋아서 지금 이 약 먹고 있는데, 야, 영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1: 잘 본다. 그 예. 예.
3: 이번에 군대 활동 좋을 때 예, 배달 받아왔는데, 내가 소개를 해서 예, 우리 어째 그 아줌마의 한 분인데, 관절이 아파서 예, 증결이 몇 번씩 심해 올라가는데, 야, 이 약 먹고 예, 단순히 올라간다면 영도 하고 있습니다.
1: 아, 예, 이 관절이 그렇게 풍한습을 빼주고, 콩팥이 헛질환 치료해주고, 근육, 심줄, 인대를 관계하는 그 간이랑이, 간경락이 들어가서 치료를 해주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절이 좋아집니다.
3: 예, 결국 예. 또 뭐, 멘더들이 뇌경색도 하고, 심장도 안 좋고, 온몸이 영 가려보는데, 예, 야, 이게 여름이라서 약 먹고 효과 좋다면, 진짜 좋다면서, 이번에 이게 병, 이번에 예, 병 뿌리를 끝까지 뿌리 뽑겠다면, 지금 오늘 배달 받겠다면 그렇겠다.
1: 예, 그렇게 몸이 가려운 것도 기와 혈이 부족해서 그게 일으키는 그런 증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기와 혈이 부족하다면은, 이게 그 만 가지 병이 그 병이 원인이가 다 기와 혈 부속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보면은 이제 그 이 몸이 또

0: 많이 가렵다 잼까 이게 다 기와 혈이 그게 보충되면서 좋아지매 그런 증상도 나사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분한테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1: 좀 더 알려주겠습니다. 예,
0: 건강하십시오.
1: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됐고 나중에는 이 며칠에 한 번씩 또 유지량으로 먹으면서 이 선생님이 다른 방법을 알려줬댔는데 예, 그거까지 쓰니까 나의 혈압조절이 정말 너무 잘 된다.
1: 예.
0: 지금은 예, 당약 14방만 먹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또 관심병이 있어가지고 여기 와서 머리가 계속 이렇게 어지럽고 잠도 안 오고 또 신경질이 자꾸 나고 거기다 또 맹풍까지 와가지고 이제 말아나오거나 해도 예, 당기면서 눈이 예, 부들부들 떼서 고생했는데 예, 앞달 좌우 먹었는데 예, 너무 좋아졌습니다.
1: 좋아지시오. 꼭. 예.
0: 예, 그리고 또 위궤양이 있어가지고 식후물이 올라오고 위가 쓰리면서 예, 아팠는데 예, 지금 그런 것도 좋아졌고 몸이 영 좋아졌습니다.
1: 예.
0: 예, 이 약은 이 서장 해발이 그렇게 높은 그 곳에서 자란 야생약재들로 제조한 적이나 그런지 예, 약 효과가 예, 일반 약보다 예, 다릅니다.
1: 예.
0: 이 부분은 당약 이 심내방만 먹으면서 예, 건강을 찾고 있습니다.
1: 예.
0: 예, 우리 저 내 오빠가 하나 한 분이 있는데 심혈이 너무 세게 뛰고 혈압이 확 이렇게 높고 결국 어지럼증이 예, 세게 나고 이래서 고생을 했는데 예, 내 소개로 내 이거 소개를 해가지고 한국에 지금 있는데 한국에서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예, 그렇게 어지럼증도 안 나고 심혈이 그렇게 뛰던 것도 예, 이렇고 맥이 난다면서 예, 이 약이 영 좋다 하더라 말입니다.
1: 좋죠. 예.
0: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활동이 영 좋다고 하니까나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해서 예, 배달받아 쓰기나 붙여달랍니다.
1: 아, 예. 그러면 241-7979번으로 전화해서 예. 아, 배달받아가지고 붙여주면 예. 됩니다. 예.
0: 예, 알았습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기를 조절해주고 기와 혈을 보충해준다. 예, 기와 혈이 부족하면은 이게 만병의 원인이가 기와 혈이 부족해서 일으키는 이런, 아, 그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예.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혈압이 계속 높았어요. 그건 20년간 다이아고 달고 살던 환자입니다.
1: 예.
3: 네. 그래, 우연한 뒤에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 당약 심리방이 용 좋을 것 같아서 먹기 시작했는데, 한 여러 달부터 선생님이 지도하여서 감량하고 기간을 누리고 또 한 가지 방법 알려줬어요. 그거 혈압에서 쓰면서, 여러 달 반부터 지금 이 약만 먹고 있습니다.
1: 아, 예.
3: 예. 혈압이 약 아이 먹고 이 약만 먹고 있는데 혈압이 완전히 어떤 자리 잡아서 운동합니다, 완전히. 예. 야, 큰 시름 들었지.
1: 그렇죠, 예.
3: 예. 중풍이 올까봐 근심 걱정 많이 하고 살았던데. 그리고 예, 그래서 이 약이 좋으니까 예, 이 약만 지금 쭉 쓰고 있는데, 여긴 색 다발성 여긴 색이 있어서 계속 머리 어지럽고 쉰하고 예, 자꾸만 이렇게.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했는데 지금 예, 이 소리가 감도없이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고라니 말수가 이제 등신하는 게 알린단 말입니다.
1: 예, 이 다발성 뇌경색이 있는 분들 꼭 정말 이 약을 잡숴가지고서 그 어제 다른 부위에 그 경색이 아예 오게끔 그렇게 그 많이 예방 대책을 취해야 됩니다. 예, 이 다발성 뇌경색이 온 분들 아, 지금 한 번 오고 뭐 두 번 오고 이렇다는 분들이 지금 많은데 예, 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오다 보면은 여기 인지 기능하고 유관된 요 구역에서 또 이렇게 여기 막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분들 보면은 그 감각 신호를 전달해주는 중심이 여기 추노에 또 여기 막히는 분들이 있고 금방 한 일, 지금 한 일을 또 기억하는 해마체에 있습니다. 예. 그 부위의 경색이 또 이 어느 날에는 그래서 바로 그서의 그 치매가 온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도 더 이런 약을 써야 된단 말입니다. 예.
3: 예. 예. 조심해야 되죠. 예. 확실히 이 약은 고산 집에서 자라고 해발 4,500m, 5,300m 이런 곳에서 자라든지 전혀 약재가 확실히 약재가 중요하니까 약재가
1: 그렇죠. 원래 그게 중요하죠.
3: 효과도 확실히 확실한 것 같습니다.
1: 예.
3: 네, 그리고 여실금도 있어서 또 가면 밖에 나갈 때마다 빈소 찾느라 근심하고 이랬는데 그것도 확실히 도와주었습니다.
1: 예.
3: 이제 우리 남편과 둘이 지금 같이 쓰고 있는데 남편도 여러 가지를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소화 이런 것도 좋고 또 계속 감기 걸리는 것도 많이 났고
1: 예, 면역이 높아지니까
3: 뭐, 면역 친구들은 많이 소개했는데

0: 내 친구는 또 폐신병에 혈압도 높고,
1: 예.
0: 그리고 이, 그러니까 객관화 신경성으로 잠 못 잔단 말이야.
1: 아. 예. 예.
0: 신경이 너무 연민하고 잠 못 자고 해서 용 마르고 이랬는데 내 소개를 이야기 좀 쓰고 했는데 내 딸 썼는데 용 잠 잘라고 좋다고 해.
1: 그게 잠을 잘 자게 하는 신경세포 있습니다. 대니 그게 예. 회복을 가져오면서 잠을 그렇게 잘 자게 한단 말입니다.
0: 예. 예.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내 그래. 아이 그래 돌격에 바짝 부숴을 할까 오늘 배달 받겠어 오늘도 좋았어요.
1: 예.
0: 배달 받으시랍니다.
1: 예, 배달 받으시려면, 그분 보고 2417979번으로 전화 꼭 하라 하셔, 예.
0: 예,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아, 이 우리 장약 심리방은 풍한 습도 빼주고 콩팥이 허증을 치료해주고, 예. 신경계통질병에서 나타나는, 아, 파키슨 병이라든가, 뇌위축이라든가, 아, 또 신경성 고혈압이라든가, 신경성 위병이, 예, 신경성으로 귀에서 소리 난다거나, 아, 또 어떤 분들 보면은 신경성으로 또 너무 잠이 아이 온다거나, 또 신경성으로 인해서 너무 잠을 많이 잔다거나, 아, 이런 분들을 치료해주는 서장약입니다. 예,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국제 이학이 거부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야기죠. 예. 국제 유명한 이학 잡지 버들 입칼이라는 간약물이 있는데 이 간약물에서 전문 보도를 했습니다. 예. 중국 전통 장약이 심리혈관 질병을 근치하는 기적을 나타냈다라는 내용을 실었고 프랑스 세계보에서는 한알이 장약이 전 세계에 명성을 떨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그리고 법신사에서는 서장이 가장 성스러운 분이 징계한 장약 처방을 다시 세상에 나타나게 했다고 보도해서 세계의 주목을 끈 이야기입니다. 예. 국제이학이 거부들도 대표를 파견해서 정주 장약 그룹과 장약 심리방이 특허권 양도 상담을 했고 또 스위스 나치 집단 그룹에서는 5천만 달러를 내걸고 상담했고 프랑스 소노피 집단 그룹에서는 더 높은 가격 9,800만 달러를 내걸고 상담했고 또 스위스 낙화 집단 그룹에서는 더 높은 가격 1억 달러까지 내걸고 상담한 아주 깊은 유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 볼 때 지금 그 중풍을 치료를 하는 면에서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있는데 중풍이 오면은 어혈이 제 혈관을 막아놓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지나다가 심장이 와 막히면 심근경색을 유발하고 머리에 막 와 막히면은 뇌경색을 바로 유발합니다. 예. 이래서 인체에 깊숙이 박혀있는 어혈을 녹여서 밖으로 내보내는데 아주 좋은 이런 성분이 들어갔지요. 예. 천궁하고 당귀가 배합이 아주 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혈을 녹여서 밖으로 내보내고 통증을 먹게 하는 이런 작용합니다. 예. 그리고 소홍화하고 지룡이 또 배합이 잘 돼가지고 경련이 나타나면서 많이 떤다거나 입을 떨고 또 사지를 떨고 더품을 개재재 흘리면서 또 떨고 가다 붙는데 또 이렇게 많이 좋아집니다. 예. 제대로 되는 이런 심리혈관 질환을 좋아지게 하려면은 간이 좋아져야 됩니다. 예. 간은 이 바람을 일구는데 바람을 일고 가지고 경련이 자꾸 일어나게 하죠. 예. 우리 장약 심리방 볼 때 소홍화하고 당귀, 소목하고 천궁, 우술하고 담남성, 지룡이 간 경락에 들어가 가지고 간 기능을 높여 주면서 간을 보양해 주고 간이 해독 작용도 해 주면서 간을 보양해서 눈을 맞게 하는 이런 작용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바람을 일고 가지고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시켜 주죠.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게 경동맥방콸이 있다 해가지고 항상 어떤 분들 보면은 선생님 저는 이 경동맥방콸이 오른쪽에도 있고 또 왼쪽에도 또 있고 이렇게 방콸이 여러 개 있답니다. 그래서 항상 근심스럽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이런 분들도 이 지금 장약 심리방을 쓰면서 어떤 분들은 넉 달 반 드시고 어떤 분들은 다섯 달, 일곱 달, 야덟 달, 아홉 달 이렇게 드시고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본 것이 경동맥방콸이 큰 게 한 해 사라졌습니다. 게제 어떤 분들은 조그만 게 또 몇 개 사라졌습니다.

0: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심률이 130개, 아, 또 어떤 분들은 140개, 150개, 이렇게 돼가지고, 숨이 너무 차가지고, 아, 아, 심장을 뭐 큰 바위 돌로 눌러놓는 것 같아서 같아가지고 심장이 좋다는 약을 많이 썼는데도 안 되던 것이 지금 장약 심내방을 쓰고서 정상으로 돌아왔다면서 너무 기뻐하는 이런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조당의 석인 후가복의 주재하에 7일 조당의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는 7월 30일 중공중앙정치국회의 정신 석금경 총서기가 중공중앙정치국 제27차 집단학습시에 한 중요연설정신, 석금경 총서기가 기초교육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지시와 전국기초교육사업회의 정신, 석금경 총서기가 교민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지시와 전국교민사업회의 정신을 전달학습하고 우리주의 관철실시 의견회부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3, 4분기 중앙차원, 성급차원 형식주의 정돈으로 기층부담 경감 전문사업 기재회의 정신을 전달학습하고 우리 주위의 관철실시 의견회부를 청취했으며 12기 주당의 제6년 일반순찰 정황회부를 청취하고 다음 단계 정돈시정 의견을 연구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 현식 각 부문에서는 중공중앙정치국 회의의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사상과 행동을 당장의 당면 경제 형세에 대한 과학적 판단과 경제사업에 대한 결책 포치에 확실하게 통일시키며 3, 4분기 난관 공약과 하반기 결성전에 전력을 다해 올해 목표 임무를 견결해 완수해야 합니다. 역량을 집중하여 대상 건설을 잘 틀어줘야 합니다. 대상 시공의 황금기를 다 잡고 양수에너지축적발전소, 연결공항 이전건설, 훈천방천고속도로, 왕청목단강고속도로, 화룡명암수리종추동 중대대상건설을 다그쳐 주재하고 훈천석일청정에너지, 도나민덕생물2기, 연결농마트 디지털진흥화 물류산업단지, 왕청 100메가와트 에너지 축적 발전소, 용정 눈살 과자, 도문 광락 중화물 첨가제 등 새 착공 대상의 건설 속도를 다그쳐야 합니다. 훈촌 100만 톤 정정 에너지 LPG 도나 중국 공급 판매 인삼 가공 중심, 연결 크시안 공장 건물 확장, 도문 가화신 소재, 활용 호태 의약 중간체, 안도 성덕광천수동 계속 건설 대상의 도자 강도를 높이고 도나 30만 톤 녹색 메틸알코올 200메가와트 혼합형 독립에너지축적발전소, 훈촌 길순 독립에너지축적발전소, 도문 지능에너지축적발전소, 생활쓰레기 소각발전, 활용 풍휘력혁 독립에너지축적발전소 등 대상이 하루빨리 착공되도록 주동을 하여 요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업경제 질제고 효익 증대를 심서 주동해야 합니다. 중점 기업에 대한 배치, 분석을 강화하고 기업의 생산 경영, 시장 판매와 주문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생산 판매 연결, 인력 채용 연결 등 봉사활동을 더욱 목적성 있게 전개해야 합니다. 중점 기업이 시장을 개척하고 생산 능력을 방출하도록 지지하고

0: 세력이 있는 기업이 규모를 확대하고 규모 이상 기업으로 승격돼 통계에 편입되도록 조정을 하며 재해를 입은 기업이 하루빨리 생산을 회복하도록 도와 전주 공업경제가 안정장세를 유지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소비 잠재력을 최대한 발굴해야 합니다. 자동차 전시판매, 가을철 부동산 교육회, 가전제품 교체 등 소비 촉진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가전제품, 디지털 제품, 자동차, 완제품, 기름 등 분야의 소비권 발급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상업무역 기업들이 구삼, 추석, 국경절 등 명절을 계기로 특색 있는 혜택 활동을 전개하도록 격려해 새로운 소비 열차를 일으켜야 합니다. 대외무역이 지속적으로 호전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동종광, 청정에너지, 철광석, 소형 가전제품, 자동차, 중고자동차 등 상품의 수출입 규모를 안정시키고 국내 창고 플러스 해외 판매 체계를 다같이 구축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5형 335식을 활용하도록 지지하고 다국전자상거래 무역 규모를 1층 확대하여 대외 무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화이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각급 당의 정부에서는 기초교육사업에 대한 석근병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찰하고 전국 기초교육사업회의 포치에 따라 교육의 정치 속성, 인민 속성, 전략 속성을 깊이 파악하며 경제사회 발전의 새로운 형세와 인민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을 하여 기초교육의 고품질 발전을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덕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근본 임무를 잘 실시해야 합니다. 국가 통용 언어 문자를 전면 보급하고 국가 통일 편찬 교재의 사용을 전면 추진하며 대사상 정치 수업 건설을 힘써 강화하여 여러 민족 청소년들이 중국심을 응집하고 중화의 넋을 기리며 덕지체 미로가 전면 발전한 시대 신지로 성장하도록 교양 인도해야 합니다. 기초교육의 양질 자원 확대와 질적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학년 전 교양 보급, 의무교육 균형발전, 고중단계 학교 다양화 발전을 동괄적으로 주동을 하고 길림대학 부속중학, 동북사범대학 부속중학과의 연합운영을 착실히 잘해야 합니다. 연결시 북산수학교, 연결시 사중 화성캠퍼스와 중환로 학교 건설을 다같이 추진하고 명문학교 플러스 신설학교 집단화 학교 운영 모식을 심화해 양질교육에 대한 여러민족 대중의 수요와 기대를 더욱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높은 자질의 교원대우 건설을 힘써 들어줘야 합니다. 교원대우의 도덕, 기풍 양세를 강화하고 각급각 유형 교원 대우 보장 정책을 잘 실시하며 우수 교원 선정과 표창 강도를 높이고 교원 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를 엄숙히 조사 처리함으로써 리상 신념이 있고 도덕이 있으며 뛰어난 학식을 갖추고 애심이 있는 훌륭한 교원들이 교수에 전념하여 인재를 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허인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의 당조, 특히 각급 동전 부문과 귀국 화교 연합회 조직에서는 교민사회에 대한 석근병 총석의 중요 지지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전국 교민사회의 포치에 따라 교포의 마음과 힘을 응집하는 재반사업을 더욱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사상 정치 인솔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음과 힘을 모아 중국 꿈을 함께 실현하고 공유하는 주제를 견지하면서 깊은 고향정, 교포가 보는 연변 등 친목 교류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여 광범한 해외 교포와 귀국 화교, 화교 가족들이 우량한 전통을 전승을 하고 가국 정회를 두텁게 다지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교포의 지혜와 힘을 널리 모아야 합니다. 국내외 교민단체와 교민상인들과 주동적으로 연계하고 문화교류, 경제무역 연결, 청년교류 등 여러 플랫폼을 상시적으로 구축하여 교민자원, 교포들의 지혜와 힘이 우리주의 발전 수요와 효과적으로 연결이 되고 깊이 융합되도록 주동해야 합니다. 교민 봉사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교민 봉사와 권익수호 체계를 건전히 하고 교포의 집, 교포 관련 봉사 시험점 등 기층 진지를 튼튼히 건설하며 법에 따라 교포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합니다. 교포에게 혜택을 주는 재반 정책을 잘 실시하고 교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주는 봉사를 실속있게 함으로써 국내외 교포들이 한마음으로 당을 따르는 응집력과 나라와 고향을 향한 구심력을 부단히 증강해야 합니다. 저희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1: 우리주 공항교통관리부문에서는 신시대 대중사업과 교통치리의 새 요구를 깊이 파악하고 문화관광발전 형세와 대중관광객의 출행 수요에 밀착해 디지털화, 지혜화 수단이 의탁해 치리 담체를 혁신하고 봉사 모식을 최적화하면서 교통관리가 비동적 처리에서 주동적 봉사, 정밀 봉사로 전환되도록 추동해 실시

0: 여기는 민생실적으로 신시대 교통치리 고품질 발전의 다반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연결시 상무교통 근무 지점, 한 전동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교통경찰의 현장 권고와 시정을 받았습니다. 교통경찰은 당사자가 연변관광교통 위챗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교통안전 경종 교양 영상을 시청하도록 인도하고 교양 인도로 처벌을 대체함으로써 교통집법이 언정과 실효가 있게 했습니다. 전동 자전거 운전자 최 선생입니다. 교통경찰이 보여준 영상을 보고 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다음번에는 다시 범하지 않고 꼭 안전모를 착용하겠습니다. 연변관광교통 위챗 미니 프로그램은 저녁 문화관광자원, 도로상황정보, 주차안내, 특색미식, 안전제시 등 다원화 봉사기능을 통합해 대중과 관광객들의 출행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플랫폼은 각종 도로 상황 정보 만여 건을 발표하고 도착 안내 문자 메시지 연 63만 건을 정밀 발송했으며 2륜차, 3륜차 온라인 경종 교양을 연 6,200여 명 실시해 디지털화 치리 효과가 일층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주 공안구 교통관리지대 질서관리대대 부대대장 우호입니다. 교양으로 처벌을 대체하는 유연성 조치는 집법 모순을 효과적으로 해소해 대중이 집법 언도를 진정으로 느끼게 한 동시에 교통안전 선전이 정밀하게 실시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우리 주 공안교통관리 부문에서는 과학기술 역량을 1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사용에 투입된 경무항공팀에 의탁해 공중, 지상, 일체와 립체 시 교통관리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중국 조선족 민속원 등 중점 상권과 풍경구 도로 구간에 대해 중점적으로 공중 순찰을 전개함으로써 차량 흐름을 효율적으로 소통시키고 돌발 도로 상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혜 천안 화상감시 통제 시스템에 의탁해 교통 정체 조기 경보와 신속 처리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으며 정체 조기 경보 대응 효율을 75% 이상으로 끌어올려 교통관리의 지능화, 관리 통제의 정밀화, 봉사의 세밀화를 실현했습니다. 우호입니다. 다음 단계 연변교통경찰은 지혜교통관리, 정밀치리, 언정봉사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해 안전하고 문명하며 원활하고 질서 있는 도로교통환경을 전력 조성하렵니다.
1: 철도교통중추의 복사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지방문화관광 소비 동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결참호단 연결서역에서는 고속철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 발전 모색을 깊이 추진하면서 여객 운수 조직을 최적화하고 따뜻한 봉사를 승격하여 여름철 수송을 전력 보장함으로써 연변 문화관광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철도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연결서역의 여름철 수송 여객 흐름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계 수치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연결서역에 도착 출발 여객 수는 누계로 연 100만 4천 명, 일평균 여객 흐름은 연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8월에 들어서면서 여객 흐름이 또다시 고봉을 맞았습니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 연결서역에 도착 출발 여객 수는 누계로 연 13만 5천 명, 일평균 여객 흐름은 연 4만 6천 명이었습니다. 연결참호단 연결서역 여객운수 당직원 만단단입니다. 여름철 수송기간 우리는 상급부문과 적극 연계하여 수송력 규모를 쟁취하고 열차 운행방안을 동태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여객흐름 고봉시간대 장춘, 심양, 할빈 등 인기 방향에 临시 여객열차를 증가해서 수송능력을 효과적으로 확충을 하고 관광객들의 편리한 출행을 전방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연변 관광의 장성 발전에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서역과 교통, 문화관광 등 부문에서는 연합하여 공공버스와 택시 운행 차수를 탄력적으로 늘리고 운행 시간을 연장을 했으며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등 명소로 직통하는 전용 버스를 개통해 고속철도, 도시교통, 관광지의 원활한 연결을 실현하고 여객들의 출행 관광 마지막 1km를 소통시켰습니다. 노인, 어린이, 임신부 등 중점 여객을 상대로 1:1 방조, 중점 동행 보호 등 따뜻한 봉사를 제공한 동시에 안전검사 절차를 세분화하고 여객 이동 노선을 최적화하여 양질의 봉사로 연변문화관광산업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0: 그일 제1회 전국 청소년 인공지능 대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연길시 제6중학교 학생 왕배군이 전국의 수많은 참가 선수들 가운데서 두각을 나타내며 높은 권위성을 자랑하는 지성 최우수 인재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제1회 전국 청소년 인공지능 대회는 교육부 적임 명단에 포함된 권위적인 과학기술 혁신 경연으로 전국에서 4만 6천 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왕배군은 길림성을 대표해 경연에 참가했는데 여러 차례의 심사를 거쳐 우리 주에서 유일하게 대회 최고 영예를 따낸 선수로 됐습니다. 연결시 제6중학교 학생 왕배군입니다. 이번 경연은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앞으로의 학습과 생활에도 이를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의 학습 정황에 맞는 동반자를 만들어 함께 공부하면 학습 동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왕배구는 수학교 단계부터 프로그램 작성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4년간 그는 과외 시간을 이용해 프로그램 작성과 인공지능 관련 지식을 꾸준히 배웠으며 선으로 여러 성, 주, 시급 과학기술 혁신 경연에서 영예를 따냈습니다. 연결시 신계점 AI 과학기술 혁신 중심 교장 전신입니다. 왕배구는 전에도 여러 차례 국가급 중요 경연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기본기와 암벽에 견디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번에 4만여 명의 선수들 가운데서 두각을 나타내 전국 총우승과 특별상을 따냈는데 우리는 진심으로 그가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국가급 영예는 왕배군의 성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청소년 인공지능 과학보급 교육과 과학기술 혁신 인재 양성 사업이 거둔 성과이기도 합니다. 근일내 우리 주 교육계통에서는 과학기술 혁신 실천 플랫폼을 끊임없이 구축하고 청소년 과학기술 혁신 예비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 비축하면서 디지털 교육 현대화로 연변 교육의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1: 주 상무국에서는 일전 알리바바 공익 및 미 ONE 공익팀과 손을 잡고 모든 여성과 알리바바 공익 연변주 우국산진 공익 농촌지원 원산지 탐방 특별 생방송 활동을 개최하여 연변의 생태 보물과 인문 전략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이번 생방송 737만여 명의 팬을 부유한 모든 여성 생방송사를 의탁을 해 소비 부축 핵심 분야를 정확히 견해를 했습니다. 생방송실에서는 연변의 독특한 생태 우세를 보여주는 7가지 류형 14종의 농특산품을 정성껏 선정을 했는데 생방송 룩의 시청자 수가 연 88만 3,800명이었습니다. 활동은 생방송 창구를 통하여 연변 농특산품을 전국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면서 향촌산업의 온라인 판매 증대에 조력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문화체험 플러스 산지 생방송의 몰입식 전경을 혁신적으로 조성을 하여 소비자들이 상품을 주문하는 동시에 연변의 문화 절약을 몰입식으로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활동 전 단계 알리바바 공익과 미 ONE 공익은 상품 선정, 품질 검사, 생방송 진행 등 전문가팀을 구성을 해 왕소미, 농업과학기술, 중화삼 과학기술 등 현지 선두 기업들을 찾아 전 산업 사설에 대한 현지 고찰을 진행했습니다. 이로써 생방송의 품질관을 엄격히 다져봤을 뿐만 아니라 연변 농업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선진적인 이념과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알리바바 향촌지능 특파원 리화평입니다. 이번에 알리바바 공익은 미 ONE 공익과 연합해 원산지 탐방 농촌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첫째, 미 ONE의 완미된 상품 표준을 통해서 연변주의 농업 관련 기업들이 이 과정에서 표준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노력 방향을 명확히 하게 하렵니다. 둘째, 산지와 공장을 직접 찾아 상가들과 얼굴을 맞대고 교류를 하면서 상가와 상품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농업 정가의 소득 증대에 조력하렵니다. 셋째, 생방송실의 영향 넓이로 전국의 연변주의 양질 농산품과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연변을 더욱 깊이 느끼고 연변을 사랑하고 관심하게 하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0: 이금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2: 여기는 연길입니다.
0: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나의 산과 강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꿈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점, 청춘 여드름, 습진, 생마젠,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부염,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2: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의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커피로 쓰다로 시작해 봅니다.

제목부터 기분이 좋아지는가요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참 좋은 날 하고 외치면 분명 하루는 기분 좋은 날이 되지 않을까요? 조료화 작사 강초롱 작곡의 참 좋은 날 보내드립니다. 한초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웃음은 최고의 힐링입니다. 오늘도 웃음으로 행복한 하루를 맞이하길 바라면서 석화 작사 류영근 작곡의 즐겁게 웃자 보내드립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양한 색깔로 피어납니다. 단맛과 쓴맛, 삶의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라면서 윤민호 작사, 량춘복 작곡의 단감 인생 준비했습니다. 안녕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매일매일은 열어보지 않은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이 될지는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최선숙 작사 장명남 작곡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디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내일은 더 긍정적이고 열심히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길 바라면서 내일의 약속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노래들이 여러분들에게 잠시나마 힐링이 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

0: 안녕하십니까? 장강중 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동충하초 로인절 특별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한 박스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박스 구매하시면 한 박스 드리고 건강 베개 두 개와 프로바이오틱스 두 곽을 드립니다. 여섯 박스 구매하시면 네 박스 드리고 바다오리알 선물 세트 두 세트와 셀레늄 오상 입살 한 포대와 남경동인당 비타민 B 다섯 곽을 또 함께 드립니다. 아홉 박스 사시면 열한 박스 드리고 1,000원 가격에 에너지 영양 밥솥 하나와 코엔자임 Q10 캡슐 다섯 곽을 또 같이 드립니다. 열여섯 박스 사시는 분들께는 23박스 드리면서 1,980원 가격에 공기청정기 한 대와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다섯 곽을 드립니다. 방송회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0: 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 로인절 특별 우대 활동군은 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더 드리면서 주요하게는 영양 보조제를 같이 드립니다. 예, 이 영양 보조제하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같이 쓰신다 할 때는 상호 효과도 더 빨리 나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데서 더 빠른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주요하게 수승화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사람이 인체라 할 때에는 이 수승화강 상태만 유지해도 질병이 발생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인체에 이런 수승화강이 이루어지게 하면서 상열하한증도 빨리 개선하고 심장하고 신장의 생체 균형이 이루어지게 하면서 음양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0: 네.
1: 에, 때문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거나 또 질병을 빨리 치료하려 한다 할 때에는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좋은 이런 결과를 봅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의 효능에서 보면은 우리 몸이 균형을 바로 잡아주면서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이런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많은 노인분들이 지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시고 또 좋은 효과도 봅니다. 예, 때문에 전통적으로도 우리 동충 하초 하면은 아, 무병장수의 이런 묘약으로 쓰여왔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우리 내외는 예, 선생님이 강의를 귀담아 듣고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선택해서 예, 3년 먹고 있습니다.
1: 네.
2: 예, 우리 내외는 예, 원래 면역력이 약한 분들입니다.
1: 네.
2: 그래서 예, 이미 전에 많은 약을 예, 써보았지만은 예, 효과가 별로여서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선택했는데 예, 이 약을 예, 3년 동안 먹으니 지금 건강을 찾았습니다.
1: 네.
2: 예, 처음부터 우리는 예, 한 봉지씩 지금까지 먹고 있는데 예, 그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 네.
2: 예. 동충하초 발효분은 예, 특히 그 발효해서 한 약이라 예, 그 효능이 30% 더 높다 하니 효과가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2: 우리 아저씨는 예, 심장하고 폐가 나쁩니다.
1: 네.
2: 예, 이전에는 예, 항상 맥이 없어하고 피곤해하고 예, 오고 가는 감기를 다 하고 예, 머리가 얼빠내했습니다.
1: 네.
2: 동충하초 발효분을 예, 두 달 정도 먹으니까 예,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1: 네.
2: 예, 그래서 예, 지금은 예, 완전히 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예, 그 약을 먹은 다음에는 가슴이 편안하고 예, 힘이 나고 예, 정신이 나하고 예, 밥을 잘 잡수십니다.
1: 예.
2: 예, 그래서 예, 아마 그 병리가 80% 이상 예, 호전된 것 같습니다, 지금.
1: 예.
2: 예, 그 다음에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예. 예. 우리 아저씨하고 나는 예, 어떻게 되그런지 저혈압입니다.
1: 예.
2: 예, 그런 게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으니까 예, 혈압이 예, 정상으로 됐습니다.
1: 예.
2: 그리고 예, 우리 아저씨는 위로 수술했는데 예, 뜨문뜨문 예, 배 아프고 예, 설사 나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 뭐 아무리 약을 예, 설사 약을 먹어도 쓸데없고 그랬는데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예, 먹은 후로 예, 이 저 배 아프고 저 설사하던 게 예, 자연적으로 예, 나아졌습니다.
1: 네.
2: 예, 그리고 전열성 비대가 있던 게 전열성 비대도 해결되고 허리 다리가 아프던 것도 해결됐습니다.
1: 네.
2: 예, 그래서 예, 우리는 예, 장기적으로 예, 이 약을 먹을 예사입니다.
1: 네.
2: 예, 이 약을 먹어보니 예, 확실히 좋은 약이고 예, 우리 나이 있는 사람들은 예, 이 약이 예, 특별히 좋은 약으로 내봅니다.
1: 맞습니다. 예.
2: 예. 그래서 이번 노인절에도 그렇게 우대가 좋습니다. 예.
1: 예.
2: 예. 그 아우가 그 이번에 예, 싸겠는데 예. 그 전기밥솥에 어째 그리 좋습니까?
1: 예.
2: 예. 그래 그게 욕심나서 예. 약은 있지만은 예 장기적으로 먹기 위해서 아우가 그 오늘 싸겠습니다.
1: 예. 아우가게는 아우가 그 드리면서 예. 이 천원 가치 나는 이 현대식 에너지 전기밥솥으로.

0: 드리고, 예. 그 다음에 네. 교시부터 드립니다. 다섯 과학. 예, 심장 영양 보충제지요, 예. 그래, 같이 있으면은 효과를 더 잘 본다. 예, 2836666번에 연계하십시오.
1: 선생님 좋은 약을 알선해도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누나입니까?
0: 맞습니다.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3: 선생님은 정말 밤마다 좋은 약을 소개를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동충 하트를 먹고 선생님 영 좋습니다.
0: 예.
3: 조선문자 혈압이 정상이 되었지. 이전엔 혈압 높고 어떨 땐 좀 위험한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0: 예.
3: 또 혹시나 올라가야 되겠는가. 지금 혈압 정상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고 매일 기쁘고 그 다음에 잠을 잘 잡니다.
0: 네.
3: 잠을 잘 자지 먹는 게 잘 먹지 소화도 영 잘 됩니다. 나 이전에는 빙고리고 먹고 창문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옥기라 지금은 빙고리도 잘 먹고 옥기도 잘 먹고 소화 잘 돼. 어떨 때는 배고파서 밥은 내 어떨 때는 네 번씩 먹 4번씩 하루에 네 번씩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왜 다리 이게 아프던 것도 왜 다리 아예 아픕니다. 이따가 아프면 과연 별로 아프대요. 처음에는
0: 예.
3: 왼쪽이 아팠다 오른쪽이 아팠다 예. 별로 바람이 오는 것처럼 그러든지 지금은 양쪽 다 예. 정사해야 됩니까?
0: 예.
3: 그래나 우리 집이 선생님이 6층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몇 번씩 쉬고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지금은 예. 그들 단번에 훌 올라와도 예. 아무런 일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전에 선생님 내 동충하서 먹기 전에는 조금 어때도 알아채서 어때도 심장이 후두둑 하면서 떨리는 것으로 막 어떨 때는 이전에는 동풍화살 안 먹을 때 알아서 좀 무서웠지만 내 입술에 보라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들로
0: 네.
3: 그렇게 됩니다. 이게 동풍화살은 여러 달 어제는 뭔지 좀 어렵다 그랬지만 그 정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네. 그래 선생님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할 때 저번에 장가에서 나는 쌌는데 우리 동네 내 말 듣고서는 이 배를 수술했다만 합니다. 가지.
0: 예.
3: 배는 열려들에 먹는 게 배에 루가 생겼다는 거 무섭게 생긴
0: 예.
3: 그래 병원에 가서 수술해서 내 말했지 동충 하트 먹으면 선생님 도와줄 거라고 말하자 내 물어보겠다 했지.
0: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분들이 좋죠. 그 장도 수술했거나 예. 위를 수술했거나 수술 후에 예, 아주 좋습니다. 회복이. 예, 그러면서 그 이 효소로 생성시키는 이런 성분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장도가 문제 있는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예.
3: 그래 이 시비문이가 검사할까 모르겠다가 연변병원에 가서 이게 대리 무슨 게 생겼다. 그래서 수술한 길에 내가 이렇게 이름이 지금 마담에 좀 물어봐라고.
0: 예, 네, 그런 분들이 봉지, 써야 됩니다.
3: 한 봉지씩 할까, 선생님? 이제 싼다, 뭐?
0: 예, 예, 한 봉지씩 드십시오. 예.
3: 처음에?
0: 예, 예.
3: 아침 전에?
0: 예, 그저 한 봉지씩 드십시오. 그리고 꾸준하게 오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예.
3: 아, 그렇겠지.
0: 예, 예. 네. 그렇게 네. 하십시오.
3: 네, 선생님 꼭 그 한다가 말하겠습니다.
0: 예.
3: 내 오늘 선생님과 물어봐다 라고 말할까, 내 물어보다.
0: 예, 그렇게 예. 하십시오. 예.
3: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리고 우리 이 수승화강이다 할 때는 중의학에서는 우리 사람이 건강한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수승화강 상태인가 상태인가 아닌가 하는 것부터 체크합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 동통학과 관리로 접수에 먹은 게 저는 거의 2년 된다. 그래, 처음에는 정말, 이게 정말 좋은지, 그저 말은 들어봤는데, 방송 들어봤는데 좋다고 하는데, 정말 내게 맞겠는지 이래서, 처음에는 한 4천 원이 비싸서 먹기 시작해서, 내가 위주가 머리 힝하면서 머리 아프고, 그 다음에 어지럼증 있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정통편도 먹고 어떤 때는 정말 여러 가지 약을 먹어도 그게 별로 효과는 안 나고 그냥 어지럽단 말입니다.
0: 그래서
4: 여기를 먹어봐자 하고 서리 시장에 먹었는데 처음에는 잘 모르겠던 게 한 20일 넘으니까 조금 별로 이 머리가 별로 가벼운 감도 나고 조금 맑아지는 감도 나고 이렇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0: 얘기 맞는지 이게 아마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정통편을 먹었는데 자연적으로 정통편을 먹기 아이디 그런 말입니다.
1: 네.
0: 덜 아프니까. 그래 그다음 어떤 날에는 아이 먹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괜찮게 해서 지나가더란 말입니다. 아 이게 그냥 내게 맞는 기분에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활동할 때 다 쌌습니다.
1: 네.
0: 오래 먹은 지금까지도 했는데 그래 전에는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서 등등이 좀 좋아지고 머리가 막아지고 이러니까 안 낚시먹고 지금 그랬는데 부러도 내 지금 이래요. 저는 내 이게 오산대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형고생하고 약식이 쓰고 그랬는데 이렇게 효과 나니까 모든 거 다 그런 약이 까뜩한데 그거 다 내치우고 이거 하나 선택하자 생각하고 서리 지금 활동 참가해서 계속 못 가르쳐.
1: 네. 맞습니다.
0: 그분들이 이렇게 좋은 약을 정말 알선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2: 네. 네. 네. 네. 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계속 말씀 주시죠.
3: 네, 그래서 우리 수송화강 상태가 무너진다 할 때에는 예,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균형이 깨진 이런 상태를 말하고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건강상태에도 문제가 같이 생기게 됩니다.
2: 네.
3: 예, 때문에 우리 지금 중리학리론이 아주 많다고 하지만 총체적으로 개괄하면 수승화강이 네 글자로 개괄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도 얘기합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선생님, 전문가는, 예, 저도 이래 동충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야, 쓰기 전에는, 예, 정말 이 배 아프지, 그 다음에 또, 예, 이게 기관지염이 이전에 있으면, 그런, 자꾸만 마른 기침도 나오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콧물이 자꾸만 줄줄 흐르고 이랬댔습니다. 그래던 것이, 예, 전문가는 선생님, 저는 이래서 많은 약을 썼습니다. 그런 것도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쓸 때뿐이지. 그래서 그 다음에 예, 선생님 강의 듣고 동충하초를 이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아예 콧물이 나온 거는 며칠 아이까나 인타 잃어버립니다.
3: 네, 호흡기 면역력이 높아진 거 말합니다. 예.
4: 아, 그리고 그 다음에 뼈 아픈 것도 나사지고 이래까요? 이 얼마 전도 모르겠습니다.
3: 네.
4: 그래서 이 네, 이제도 말했지만 그 기관지를 자꾸 막 그 기침도 그렇게 많은 마른 기침도 나오고 그 이래서 어디서만 나갈 때면 영도 막 부차했습니다. 그게 지금 내 이들 면에서 다 좋아졌습니다.
3: 네.
4: 그러니까 저는 이 전문가면 이래 좋고 이래까나 계속 견제 쓰길래서 이 전문가.

0: 사람을 이 한 가지 약을로 이렇게 좀 도와주지 않아 정말 좋습니다 저는.
1: 네.
0: 예, 이러니까 정말 저는 계속 견제 쓰길래서 지금 또 뭐 로인절 우대 활동이 좋습니다. 예.
1: 예.
0: 그리고 이 활동에 참가해서 저는 더 싸서 계속 쓰려고 그럽니다.
1: 예, 열애와 뚜껑에 23과거 드리면서 1,980원 하는 예, 공기청정기도 예. 한 대 드리고 이 안탕 연골 서로 5과거 드립니다. 예, 그래 같이 결합했으면 예, 관절이 예. 아픈 분들에게 더 좋습니다. 예.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좋은 약을 강의해줘서 감사합니다.
1: 예, 수고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나는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하는 거는, 예, 이 한 가지 약 가지고도 나는 이 약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은 전체적으로 이 수승화강 상태가 됐다. 이 말과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수승화강은 이 신장의 순은 위로 올라가고 이 심장의 화는 아래로 내려간다는 이런 중의학 원리에서 음양오행학설에서 나오는 이런 용어입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예, 우리도 종충하철 먹고 있는 가족입니다.
1: 예.
3: 저는 얼마 동안 한창 먹으니까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항상 머리가 아파서 고혈압, 고혈증과 항상 머리가 아파서 어디로 나댕기지 못하고 이게 계속 부드럽게 있었습니다. 항상 머리가 휘하고 정신이 나고 예. 항상 어지럼증이 나서 어디 나가 넘어져도 그렇고 못 당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 동승화철 먹은 다음부터 예. 어지럼증이 없어져서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3: 그리고 예, 그 항상 이 골관절 때문에
1: 네.
3: 그 어깨, 목, 무릎 이게 다 아프고 나가지고 아파가지고 마음대로 걸지도 못하고 어쨌든 간에 이 동승화철 먹은 다음부터 예.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그렇게 무릎이 아파서 얼마 걸지도 못하고 쉬고 이러던 게 지금은 아예 아픕니다.
1: 네.
3: 예,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위가 나빠가지고 털이 나고 와야 되고 예, 미리 깨지 못해서 그래 밥도 정말 마음대로 못 먹고 이랬는데 밥도 지금 잘 먹고 예, 밤에 잠도 잘 자고 예, 이전에는 잠 자지 못해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잠도 잘 잡니다.
1: 네.
3: 그래서 선생님 저는 예, 너무 좋으니까 우리 부부가 다 먹고 있는데 활동할 때마다 그냥 쌌습니다.
1: 네.
3: 둘이 계속 먹고 둘 다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쌌는데 우리 옆집에서 또 가져온 게 막가마로 가져왔다니 그 밥이 그렇게 잘 되고 좋으니까
1: 네.
3: 밥이 옥맛이 있다면서도 예, 그러면 보람이서도 또 자랑함이 그래 구경구도 하고 그랬다는데 밥이 맛있고 밥이 그렇게 잘 되고 그래서 그게 또 욕심나서 예. 아무래도 조금 더 싸겠습니다 오늘.
1: 예. 그 아웃박스 예. 하시는 분들에게 전기밥솥을 드립니다. 예.
3: 예.
1: 예. 전기밥솥 드리면서 또 이 심장 영양 보조제 Q10까지 같이 드립니다.
3: 예.
1: 예.
3: 이 활동 서비스 너무 좋아서 그래 지금
1: 싸서 예. 그런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때문에 우리 지금 이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예, 좀 장기적으로 꾸준히 쓰다 보면은 이런 수승화강 상태가 되면서 건강을 유지시킵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수승화강이라 할 때에는 우리 몸의 음양 균형이 잘 이루어졌다는 거 말합니다. 일단 음양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만이 몸이 생리적 기능이가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네.
1: 예,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여러 가지 생리 활성 물질을 추출해서 또 발효시키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효능이 또 빨리 나고 흡수률도 또 높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이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도 보호해주고 로화도 방지하는 이런 작용이 있으면서 다양한 만성질환을 예방도 하고 또 치료도 합니다. 예, 그리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이 베타글루카노는 각종 다당류하고 같이 합류하면서 여러 가지 감기도 예방하고 또 알레르기와 같은 이런 면역력 저하로 일어나는 이런 질병들을 또 이 치료도 하고 또 예방도 합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지금 노인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효능에서 보면은 이 뇌기능 강화입니다. 예, 쓰다 보면은 머리가 어지럽던 것도 이렇고 기억력도 또 돌아서면서 또 예, 많은 분들이 아, 나는 이 치매가 올까봐 근심했는데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면은 예, 좀 그런 걱정도 많이 들었다 이런 분들이 있죠.
2: 네.
1: 예, 바로 우리 뇌 기능을 강화하면서 뇌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하는 이런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력도 향상되고 불면증도 개선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이 좀 리해력이라 이런 게 많이 높아집니다. 예, 그리고 비타민 B하고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피로 회복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예, 우리 전통적으로 동충하초가 강장제이고 면역제이고 또 폐하고 신장에 특별히 좋다 이렇게 중의책에 또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비타민 B라 할 때에는 에너지 생성을 촉진시켜 줍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아, 나는 입맛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소화계통이 불편했는데 지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고 효과를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혈당 수치를 많이 안정시켜 주면서 당뇨병을 예방하는 예, 이런 작용도 있고 혈당 조절에서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 당뇨병은 합병증이 무섭다. 이거 여기까지 아시죠?
2: 네.
1: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이런 당뇨병 합병증 치료에서도 예, 효과가 좋으면서 대사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이런 효과까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혈압을 안정시켜 주면서 효과적으로 고혈압을 예, 지금 치료하는 데서 아주 뚜렷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내재가 있으면 대부분 고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혈압이 좀 낮은 분들이 있죠.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높은 혈압은 내려주고 낮은 혈압은 높여줘서 또 안정 상태를 유지시킵니다. 예, 그리고 항염증 효과가 있으면서 관절염이라든가 등 이런 염증성 질환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데서 또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그리고 관절 건강도 유지하고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예, 지금 어떤 분들은 나는 심장 때문에 썼는데 관절도 나사졌다 이런 분들이 많죠.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4: 네. 예, 저도 동충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1: 네.
4: 예. 예, 약 있는 것도 옆집에서 이 우리도 우리 옆집에서 드시면서 예, 아홉 각시 싼 게 그 바깥에 가신 게 진짜 좋습니다.
1: 예. 맞습니다. 예.
4: 네, 마, 두 집이 다 밥 한 개, 나를 먹어봐야지. 여기서 떠내온 게, 아, 맛있습니다.
1: 네.
4: 그래서 선생님, 아홉 각 사서 그랬다.
1: 예, 아홉 각에 열한 각을 드리면서, 이 전기 밥 소시가에, 그, 시장에선 1,000원 넘습니다. 예, 그러는 거 하나 드리고, 또, 교십, 심장 영양제를 또 같이 다섯 각을 드립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4: 예, 저는 이 약 쓰고 있는데 저 위험이 있어요. 밥 잘 못 먹던 게 밥 잘 먹고 기관지 나빴던 것도 좋아졌고 예, 감기 사사던 게 감기 아야.
1: 네.
4: 그리고 심장이 나빴어요. 가슴이 침침하던 게 침침하지 않고 예, 가슴 위에서 큰 따로 올리는 거 같아서 반드시 잊지 못했는데 지금 마음대로 반드시 물 수 있습니다.
1: 네.
4: 정맥건과 혈진 없던 것도 예, 좋아졌고 잠을 10년 넘게 자지 못했는데 이걸 잠을 용 잘 잡니다.
1: 네.
4: 선생님, 그 손발이 차가운 것은 예, 그리 어려 아이도 괜찮이 없습니다.
1: 네.
4: 예, 이 약은 예, 옛날부터 항제들이 쓰는 약이다. 그런데 예, 너무 쓸수록 땀나고 차가운 병이 하나하나 다 나사지고 있습니다.
1: 네.
4: 예, 저는 계속 쓰자고, 그래, 선생님, 아까 써, 예, 바깥나 병이 나서 아무래도 계속 쓰겠는데, 그게 오늘 찾아봤다 그랬네.
1: 예, 이래 활동에 참가하면 가격도 또 아주 좋습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4: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대 활동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인덕 작사 김창근 작곡의 사나이 가는 길 보내드립니다. 김광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행복은 나누면 두 배가 된다고 하죠. 오늘도 행복으로 넘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종순 작사, 리철수 작곡의 너도 나도 행복하리라 보내드립니다. 김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월이 흘러 변하는 풍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리움, 소중한 사람과의 정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추억들,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고향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어서 김학성 작사, 박항림 작곡의 세월은 흘러도 보내드립니다. 류영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담은 가요입니다.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이 공존하지만 서로 아껴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입니다. 정광훈 작사, 김광일 작곡의 우리 사는 세상은 보내드립니다. 석광선 한선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정은 소중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 사이의 진정한 정이 더욱 소중합니다. 황상박 작사, 안춘석 작곡의 정 따라 돈 따라 보내드립니다. 강화 리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장백산 골짜기에서 울려 퍼지는 맑은 메아리처럼 맑은 공기와 웅장한 산의 기상이 마음을 시원하게 정화시켜줄 겁니다. 김철학 허출림 작사, 허출림 작곡의 장백의 메아리 보내드립니다. 변영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새 시대 새 천년을 맞아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노래 부르며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요. 김대현 작사 송기화 작곡의 노래하자 새 천년 보내드립니다. 홍인철 박정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가사한정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매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첫 곡으로 백진숙 작사 문명도 작곡의 그대와 함께라면을 김지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꿈은 걷는 길에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래 김영택 작사 방화 작곡의 꿈을 찾아를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누나는 때로는 내 인생이 등대와 같아서 험한 파도 속에서도 방향을 알려주는 빛이 되어줍니다. 아래 김동호 작사 송일 작곡의 누나를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습니다. 전옥선 작사 김태란 작곡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를 황매화 임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정원식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환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5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 구매하시면 8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8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1곽을 더 드리게 됩니다. 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도 역시 우리 건뇌 보신환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우리 이름에서, 약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바, 저희들 이 건뇌 보신환을 쓰게 되면은, 우리 뇌 조직 세포가 건전하게, 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특히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구가 노령화에 들어가면서, 뇌 조직에 와서 뇌세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뇌세포가 많이 죽어나가면서 뇌에서 생기는 질병들이 아주 많습니다. 뇌경색이라든가 뇌출혈이라든가 포함해서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든가 혈관성 치매라든가 파킨슨병이라든가 많은 병 우리 뇌 조직에서 문제가 생기죠. 또 늘 노인들만 생기는 병도 아닙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도 깜빡깜빡하면서 오늘 이 나이에 이렇게 됐는가 하는 분들도 있고 진짜 40대 치매 걸린 젊은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희들 건뇌 보신환은 이런 뇌세포에 생긴 질병들을 치료하는 전문적인 약입니다. 그냥 우리 서약처럼 임시 구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서 이 뇌조직에 와서 이렇게 많은 병이 생기는가, 뇌세포가 남보다 빨리 손상이 오는가, 그 원인을 따져서 오장육부부터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건뇌 보신환은 뇌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콩팥을 위주로 해서 비상이라든가 간이라든가 폐라든가 심장이라든가 이런 오장육부의 기능을 다 높여주는 약입니다. 오장육부의 기능이 좋아져야만이 뇌가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뇌조직에 와서 이미 이런 병이 걸렸다는 것은 이미 그 썩더니 오장육부에 그런 신호가 있고 오장육부가 병이 걸렸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때문에 저희들 건뇌 보신환에는 이런 오장육부의 기능을 다 높여주기 위해서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재가 들어갔고 일반 이전에 시중에서 팔던 건뇌 보신환이 아니라 우리 산동 뚱어 어조 제약 공장이라는 국가기업입니다의 양치에서 만든 아주 큰 제약회사의 건뇌 보신환이라 말씀드립니다.

0: 여지껏 우리 강의하면서 이런 산동 농어어조제약공정의 약은 방송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이 약은 이 약이 25가지가 들어간 그 질량 이걸 다 보존할 수 있는 아주 믿음직한 약입니다. 때문에 약을 써보면 효과가 현저하게 알집니다. 첫째 먼저 예, 깜빡깜빡 되면서 항상 기억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있던 사람들 그거부터 나사지죠. 예. 심지어 집을 나갔다가 집을 잘 찾지 못할 때 많습니다. 이 치매란 초기가 그렇습니다. 집을 나갔다 집에 오는 길을 잘 잊어먹는다 말입니다. 예. 그 다음 보통 보면은 금방 한 일을 또 쉽게 잊어먹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끌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2: 글쎄도 어떤 증상이 있었는가 뭐 간도 좀 안 좋고 좀 뭔가 만성 담양염도 있고 좀 콩팥질도 많이 하고 이랬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서 건네파 신환을 먹고 있는데 이건 한 6개월 동안 먹었는데 효과 좀 좋습니다.
0: 네.
2: 밥이 맨날 맛이 없어서 밥상에 맞아서 앉아서 먹을 것처럼 할 것처럼 하던 게 지금 요즘에 밥이 좀 맛있단다.
0: 네.
2: 그리고 맨날 매겨고 그래서 못 먹었댔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거 조금 먹으면 설사 작고 하고 배도 짱하고 방영 여러 종사 많이 됐었는데 이 종사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워낙에 네. 이 담양염이 있어 워낙에 꿀이 깊고 뭔가 뭐 쏙쏙 찌르던 게 그게 아픈 게 아프지 않다고 이랬대다.
0: 네.
2: 그리고 뭔가 뭐 눈도 그냥 피도서 벌거벌거고 건조해서 그냥 벌거벌거고 그 침침하다고 이랬대. 그게 눈이 피져뜨리기 싹 없어졌습니다.
0: 네.
2: 그리고 소변 차서도 하루에 너무 많이 보고 갔거나 낮에는 조금 괜찮은데 저녁에는 또 했댔습니다. 저녁에 문고리 화장실 문고리 지고 있다시피 다녔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건의 버치만 먹으면서도 또 소변 차서 많이 졸아들었습니다. 저녁에는 저는.
0: 네.
2: 어서 하루 저녁에 두 번이나 그나 혹시 많이 갔다 세번씩 가기는 가는데 계속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효과 좋습니다.
0: 그렇죠. 보신환이니까 네. 건네 보신환이니까 이 진역이 네. 통질병 국가계통질병에는 특히도 좋습니다.
2: 네. 그리고 어둠에 조금 걸자면 아랫다리 하도 떨어지 맥이 없어서 조금 가고 또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던 게 다리 아랫다리 맥이 온다 미랬대다.
0: 네.
2: 확실히 맥이 난다면 이 약이 다른 약에 비해서 그냥 뭐 뇌 아픈 약이 무슨 헬레신 약을 많이 먹었댔으니까 그래서 낫지 않던 게 이 약 먹거나 효과가 좋다 미랬대다. 그래서 예. 오늘 이렇게 아무 약이 저번에 많이 네. 쌀지 않아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쌀려고 오늘 또 배달 받겠습니다.
0: 네. 요즘 응대할 때 있습니다. 예.
2: 네.
0: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네. 5012797번입니다.
2: 네. 5012797번입니다. 예.
1: 네.
0: 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0: 들여 잘하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이래서 우리 뇌세포가 이렇게 빨리 손상이 오고 뇌조직이 빨리 위축이 와서 우리 외서싱 이라는 이런 그 뇌조직이 위축왔다는 진단 받는 분들 노바이스 빙벤이라는 MR의 결과가 나온 사람들 다 무슨 원인인가 원인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늙을까나 그렇겠지 그런 게 없습니다. 늙어도 어떤 사람은 100살이 넘어가도 기억력이 아주 좋고 청력이 아주 좋은 사람들 볼 수 있죠.
1: 네. 다음 분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3: 저도 지금 근여보시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게 내경세 한 번 온 후를 또 그냥 머리가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자꾸 가슴이 두근거림에 숨이 차고 경력도 없고 해서 지금 선생님 강의 듣고 근여보시안 지금 먹고 있는데 지금 이 약 먹은 다음부터 혈압이 온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0: 네.
3: 예. 그래 놓으니까 그렇게 어지럼증이 나던 게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심장도 영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0: 네.
3: 예. 겨우 자꾸 그것도 깜빡깜빡 하면 이중이 영 해버리는데 지금 이 경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 약 먹고 지금. 예. 그래 또 이게 소변 차수가 많고 소변이 쉬어 지나가지 않고 다녀가면서 예, 자꾸 화장실에 여러 번 갔다 왔다 하니 예, 잠 못 자는데 짐이 그녀 보시아 먹었다부터 예, 소변형 시원이 잘 나간다 짐. 예.

0: 예, 그래나니까 예, 자수도 많이 줄여서 어제는 하루 전에 한번 밖에 아이 나가고 하니까 잠을 잘 자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예, 몸이 영 거뿐합니다지.
1: 예, 그리고 예, 머리 많아지고 예, 예, 가볍고 힘이 생기고.
0: 맞습니다. 예. 네. 머리 맑아지고 정신 나니까 야 기분이 영 상당히 좋습니다. 이 약 영 네. 효과 영 빠릅니다. 지금 먹어보니까 다리약에 비해서.
1: 효과 빠르고 확실합니다.
0: 예. 그래 이렇게 효과 그럽니다.
1: 예. 우대 활동 있으니까 배달 받으십시오.
0: 예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이런 예소식에 나타나는 많은 질병들이 원인 오장육부 가운데서도 비위하고 콩팥이 문제입니다. 콩팥. 아, 이래서 이 약은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원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3: 네, 네 저도 건네 벗어나 쓰고 씁니다. 이거 쓰니까 네. 거기 자는 게 많이 해결됐어요. 이전에 항상 대세부 반대에 지금 두 번, 세 번, 지금 약간 효과 보험도 그리고, 아, 속이 시원하게 안 나가서 화장실에 입사 못 보고, 아시아에다 봤단 말인데, 이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던 머리 아팠단 말인데, 그는 지금 머리 아픈 게 있어서 슬 아프고, 예. 허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그리고 또 소화도 잘 되고, 예.
2: 네.
3: 효과 약간, 아까 다시 볼까나 이번에도 약 열 거 사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1: 아 우리 정상 성인이랄 때는 우리 뇌세포가 약 860억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860억 개입니다. 예? 그런데 사람이 이 살아가면서 어쨌든 머리를 쓰게 된단 말입니다. 예? 우리 말을 하나 뭐 위가 움직이나 뭐 걸으나 다 이 대뇌 중추에서 명령 내리고 일을 해야 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건의보시환 선호 환자입니다. 선생님.
1: 예.
4: 예, 그래 이 건의보시환은 내내 한 달 이제 열흘 썼는데 이야기에 밥도 맛있고 맥이 나고 예 그다음 잠이 용자 잔다 그리고 코에 조금 비염이 있었댔으면 자꾸 예 별로 이렇게 무슨 바깥에 나가 바람 맞아도 자꾸 예 코에 절레 나고 예 감기 온 것처럼 감기는 아닌데 예. 근데 거기에도 벌써 없어졌습니다. 선생님 이 비염처럼 그래 자꾸 말라둔 데서 밖에 자꾸 절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 이제 그다음에는 모기도 좀 말라들고 그래 이제 모기 말라든 것도 나왔습니다. 이 약 용 좋습니다. 어쨌든 결국 예. 처음에는 3번 할라전에 3번 넣었는데 지금 어서는 한 40을 쓰고 나고 보니까 한번 닦다 보니까 처음에 색깔도 용 이렇게 마르수가 좋습니다. 용 보통 좀 진해다 나옵니다. 좀 어두운 색깔도 그런데 그것도 좋아지고 결국 손해하고 다리 허리 연바에 맥이 온다 나옵니다. 걸기도 용 좋습니다.
1: 예.
4: 우리 이번 우리 학동에 또 우리 친구도 한번 싸겠다 두 집이 같이 싸자고 그러면 참가하자 그러면
1: 예 그렇게 싸면 또 누구지
4: 같이 예. 글쎄 말입니다. 예 약으로 예. 저런 좋은 약입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선생님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이래서 매일 우리 그 5만 개 내지 10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나갑니다. 그러면 또 다시 잠자고 있는 뇌세포가 살아나고 활성화되죠. 뇌세포는 재생이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모르고 뇌세포를 재생시킨다 뭐 어쩐다 이렇게 강요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뇌세포는 재생이 아이 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40년이 넘어야 한 해 되나 이렇단 말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건의보시면 하늘에 난 어전에, 한 년 거의 먹었습니다. 야, 이거 먹고 난 정말, 예,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억력이 아주 좋았어. 한국에서 어제 놀라가지고 자꾸 사람들 말하는 거에, 어서 기도 살아야지. 사람들 말한 거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내, 이 방송 들어볼까? 이 건의보시면 이렇게, 우리 노인들이, 건강에 좋고 또 특히 우리 너희들 보통 다 건강 이

0: 이 고리 알 병덕이 알 된다 말인다. 그래서 내 먹었는데 한 벌써 한 달에 벌써 먹으니까 병덕이 좋아서인지 항상 그 집에 다 열쇠 놔두고 나가고 그다음에 사람들 무슨 말하면 그냥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런 정도로 옆에 사람들 이렇게 자꾸 굴리서 들었는데 지금은 그동안 정말 없어서 이래 내일 먹고 내일 못 하고 가네. 우리 집에 언니 한 번 내보다 나이 좀 한 두 살 많은데 우리 언니도 이렇게 그리 귀여운덕이 없어 말한 거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거기다가 또 우리 언니는 이 여실금이 있습니다. 저희 나쁜 말인다 그래. 네. 여실금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반반들이 하나씩 생각할 때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만 물 내려가는 거 맞추고 어둠 줄줄 나온다 여든다 그러고 버렸어 예식이 아파한다 그래. 그런 썼나다 그렇게 그런 게 이 약속 쓰고 지금 여수금이 좋아졌지 머리가 그냥 아프다 하면 그런 사이 좋아지고 머리 특히 머리가 좋아졌는지 지금은 경들이 용서하셔서 그렇게 이러서 자꾸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던 그 증상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1: 맞습니다. 그렇게 건강이 나쁜 사람들이 기억력이 많이 좋아지고 또
0: 혹시 말은 여수에도 그리 많지 않겠어 이러니까 용 다 따면서 이하고 방송도 사주 오랜이기도 하답시 답답하리야 여기야 이약 먹고 어째 그렇게 자꾸 심장이 답답하던 것도 좋아지고 위도 위에서 위 나빠서 다 음식 먹어서 한 번씩 위도 좋아졌다 하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단단히 나빠 아침에 입이 그 학생 때 그 증상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 지금 나도 먹고 우리 집 아발도 예 여실금이라 있던 게 이약 잡수고 지금 많이 나졌어. 여실금인 게 그 질성 비대 질성 비대가 있어. 어슴 샵에 자수가 다 고쳐되겠는 몇 번째라도 이약은 내가 뭔가 같이 잡수니까 효과 좋다. 좀 맛있어라. 이번에 저래 우리 언니 우리 소이 먹길래 저래 제일 많은 게 열토이든가?
1: 네.
0: 열통 싸.
1: 네.
0: 열통. 예, 싸서 우리 예. 계속 먹자 그럼 이야기 어느 약보다 효과 영 좋습니다. 다른 약 우리 많이 먹었는데 효과를 보면 여기서 우리 효과를 봐요.
1: 네.
0: 오늘 배달 받으세요. 예?
2: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우리 사람이 뇌세포는 재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잠자고 있든 가지고 있든 이런 865 개나 되는 뇌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갖고 있는 거 잠자고 있는 걸 깨워서 쓰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뇌세포는 두 가지입니다. 신경원이라는 뇌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저우즈라는 게 있습니다. 저우뇌세포. 이래서 이 신경원은 전달 신시를 전달하고 저우즈세포라는 거는 영양하고 이 교질세포가 우리 뇌세포에서 산생된 노폐물을 가지고 배출하는 이런 작용을 하죠. 예. 이런 뇌세포가 재작용을 다 하게끔 하자면 우리 이 건뇌보신화 같은 약을 쓰게 되면은 확실히 이 방면에서 뚜렷한 효과를 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건뇌보신화를 쓰면서 이런저런 효과를 보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예. 쓰고 보면은 건뇌보신환이 그 주요한 작용이가 본래 그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우리 건뇌보신환 쓰는 분들 장기적으로 쓰신다 할 때 더 좋은 효과를 본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끝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 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

0: 2797번입니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영지강 구복액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0: 네.
1: 우리 중위에서는 계속

0: 부터 시작해서 심장, 비장, 그 다음에 폐, 콩팥, 이게 오장이 됩니다. 이 중에서는 이 오장을 말할 때 특히 간부터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간이가 든든해야 우리 심장이 좋아지고, 심장이 든든한 사람들 비위가 좋습니다. 비위가 좋은 사람들 따라서 폐가 좋아지고, 폐가 좋으면 콩팥이 좋고, 콩팥이 좋으면 간이 좋고, 이런 샹성샹크라는 도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계절도 오장하고 오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중에서는 계절을 사계절이라고 합니다. 오계절입니다. 그럼 어느 계절이 한 해 더 있는가? 늦은 여름, 늦은 여름하고 가을이 들어서는 이때를 우리 비장의 계절이라고 말하면서 오장하고 오계절이 맞먹는 이런 걸로 우리 그 맞춰갑니다. 예. 그래서 봄이 오면은 우리 간을 양간하는 데서 아주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오행학에서 보면은 간에는 나무목, 나무에 속합니다. 목이란 말입니다. 봄이 오면은 우리 자연에서도 어떻습니까? 식수를 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는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젊은 농촌에 나가서 이 5.4 청년절 전후로 해서 4월 5 청년 이때는 나무 심는 방학도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자연과 맞춰서 나가면서 우리 오장을 양한다 할 때는 아주 여러 가지 이런 면역력 제고라든가 원기 회복이라든가 무병장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방면에서 꼭 추천드릴 약은 용기깡구복액입니다. 용기깡구복액은 오색용지가 들어가면서 용지하면은 또 몇 천 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간에 제일 좋은 약이가 용지입니다. 그것도 오색 천년 용지제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국가적으로 제일 아직까지 발달한 기술을 이용해서 뭐 옛날처럼 그저 환우제 먹고 가루내서 캡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오색용지를 비롯해서 겨고람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이런 중약제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서 700돌돈이라는 제일 작은 원자로 만든 약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2: 어머니가 지방간도 있고 당남도 안 좋아해. 항상 소환되고 입이 썩었고 그리고 옆구리 켜면서 밥을 잘 먹지 못하는 이런 맥이 없습니다. 이래도 우리.
0: 예.
2: 그래 방송 선생님 강의 듣고 이제 구백을 듣고 먹고 있는데 왜 소화 잘 되고 기름지 무슨 먹으면 그래 소화 안 되면 지금 속이 소화 잘 되고 속이 아니 몇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0: 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봅니다.
2: 그래 밥을 잘 먹으니 사람 맥이 나고 이제 그 구백은 내가 좀 속다만 먹고 검사했는데 잠에도 정상되고 푸푸나는 밤새벨이 영만했습니다. 대포지 화장실 댕겼는데 이따 구백 먹은 후부터 밤새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네.
2: 인전에는 한번본 서변에 조금씩 나가는 게 이거 약 쓴다부터 서변에 많아지면 현재 들어도 나는 효과도 없이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약이라니까 이거 계속 꾸준히 먹으려다 아닙니다.
0: 선택을 약하고 병이 맞아서 선택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콩팥을 자양하고 간을 양간하는 약이기 때문에 환자분 장기적으로 쓴다 할 땐 또 다른 효과도 봅니다.
2: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구두를 계속 먹겠습니다. 예.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예. 고객님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늙어가게 되면은 그냥 운동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것만 갖고는 잘 안 됩니다. 이미 병이 들었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약이 힘을 빌어야 되죠. 이 약은 OTC 약으로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흡수력이 좋은 약이고 그와 같이 또 흡수력만 좋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적은 약입니다. 이래서 국가에서부터 국약 비준번호, 특수한 비준번호, 고여준주 B로 되어 있는 B, 그것도 20으로 되어 있는 약입니다. 우리 여기 깐고

0: 통해 그랬으면서 많은 분들이 나눠준 이병헌 치료 알데리라고 생각했다고 뭐 치료해본 해봐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냥 그 도레미더라 이럴 때 있었죠. 네. 그런데
1: 당분레게라
0: 통해 그랬으면서
1: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1: 네.
2: 네. 예. 저는 명기 입간 구복액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0: 예. 예.
2: 어째서 이거 복용했는가 하면, 그런, 저는 이 맹감은 위 세게 알 좋고, 밤에 자지 못합니다.
0: 예.
2: 네. 그리고 이 맹감에, 소변 자수가 어찌도 다음 주에 한 몇 번 댕기다 나면 자지 못하고, 예. 그 다음에 머리 흐릿흐분하고, 그래서 어디나 다 아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 약을 섭탄 것도 잘 말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령기 입간 구복액을 복용한 다음부터는 확실히 이게 점점 효과 영 좋더란 말입니다.
0: 예.
2: 예. 잠을 잘 자고, 이거 복용한다. 왜 잠 잘 자고, 그 다음에 소변 차수가 적고, 에, 이래까에 그런 완을 이튿날 아침에 일어난 몸이 온 것뿐하다 말입니다. 어찌도 좋은지. 네. 네. 그리고 이 위 아픈 것도 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도 이전보다 많이 먹고 에, 확실히 이 연기관 구복약은 확실히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한 데는 최고라고 봅니다.
0: 네.
2: 네. 그래서 예, 이 저는 한 대 딸 먹었습니다. 이거 복용했어요.
0: 네, 빨리 드셨습니다.
2: 네.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 예, 우리 맹감은 언니 같이 이거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또 배달 받자고 그랬다.
0: 같이 쓰는 분들은 일조각을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일조각에 전화하니까요.
2: 네.
0: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1: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
1: 네, 네, 맞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계속 주시죠.
0: 네. 이래서 우리 약을 선택하는 데서 어떤 약을 선택할 것인가. 특히 우리 간하고 콩팥이 나쁜 사람들은 약물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약이라고 썼는데 도로 간이나 콩팥이 나빠진단 말입니다. 이거 좀 심각하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소염제라든가 감기 왔을 때 감기약이라든가 수면제라든가 장기적으로 먹는 혈압약이라든가 이게 다 간을 손상 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석인 후가복의 주재하에 7일 주당의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는 7월 30일 중공중앙정치국회의 정신 석금경 총서기가 중공중앙정치국 제27차 집단학습시에 한 중요 연설 정신

서금경 총서기가 기초교육사업에 대해 내릴 종료 지시와 전국기초교육사업회의 정신, 서금경 총서기가 교민사업에 대해 내린 종료 지시와 전국교민사업회의 정신을 전달학습하고 우리주의 관찰 실시 의견 회부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3, 4분기 중앙차원, 성급차원 형식주의 정돈으로 기층부담 경감 전문사업 기재회의 정신을 전달학습하고 우리주의 관찰 실시 의견 회부를 청취했으며 12기 주당의 제6년 일반순찰 정황회부를 청취하고 다음 단계 정돈시정 의견을 연구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 현식 각 부문에서는 중공중앙정치국 회의의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사상과 행동을 당중앙의 당면 경제 형세에 대한 과학적 판단과 경제사업에 대한 결책 포치에 확실하게 통일시키며 3, 4분기 난관 공약과 하반기 결성전에 전력을 다해 올해 목표 임무를 견결히 완수해야 합니다. 역량을 집중하여 대상 건설을 잘 틀어줘야 합니다. 대상 시공의 황금기를 다 잡고 양수 에너지 축적 발전소, 연결공항 이전 건설, 혼촌 방천 고속도로, 왕청 목단강 고속도로, 화룡 명암 수리 종추동 중대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혼촌 석일 청정 에너지, 도나 민덕 생물 2기, 연결 농마트 디지털 지능화 물류 산업 단지, 왕청 100메가와트 에너지 축적 발전소, 용정 눈살 과자, 도문 광락 중화물 첨가제 등 새 착공 대상의 건설 속도를 다그쳐야 합니다. 혼촌 100만 톤 정정 에너지 LPG 도나 중국 공급 판매 인삼 가공 중심, 연결 크시안 공장 건물 확장, 도문 가화 신소재, 활용 호태 의약 중간체, 안도 성덕 광천수 등 계속 건설 대상의 도자 강도를 높이고 도나 30만 톤 녹색 메틸알코올 200메가와트 혼합형 독립에너지 축적발전소, 혼촌 길순 독립에너지 축적발전소, 도문 지능에너지 축적발전소, 생활쓰레기 소각발전, 활용 풍휘력혁 독립에너지 축적발전소 등 대상이 하루빨리 착공되도록 주동을 하여 요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업경제의 질 제고 효익 증대를 심서 주동해야 합니다. 중점 기업에 대한 배치, 분석을 강화하고 기업의 생산 경영, 시장 판매와 주문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생산 판매 연결, 인력 채용 연결 등 봉사활동을 더욱 목적성 있게 전개해야 합니다. 중점 기업이 시장을 개척하고 생산 능력을 방출하도록 지지하고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규모를 확대하고 규모 이상 기업으로 승격돼 통계에 편입되도록 주도를 하며 재해를 입은 기업이 하루빨리 생산을 회복하도록 도와 전주 공업경제가 안정장세를 유지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소비 잠재력을 최대한 발굴해야 합니다. 자동차 전시판매, 가을철 부동산 교육회, 가전제품 교체 등 소비 촉진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가전제품, 디지털 제품, 자동차, 완제품, 기름 등 분야의 소비권 발급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상업무역 기업들이 구삼, 추석, 국경절 등 명절을 계기로 특색 있는 혜택 활동을 전개하도록 격려해 새로운 소비 열차를 일으켜야 합니다. 대외무역이 지속적으로 호전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동종광, 청정에너지, 철광석, 소형 가전제품, 자동차, 중고자동차 등 상품의 수출입 규모를 안정시키고 국내 창고 플러스 해외 판매 체계를 다그쳐 구축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5형 3사 모식을 활용하도록 지지하고 다국전자상거래 무역 규모를 1층 확대하여 대외 무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각급 당위의 정부에서는 기초교육사업에 대한 석금경 총석의 종료 지시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찰하고 전국 기초교육사업회의 포치에 따라 교육의 정치 속성, 인민 속성, 전략 속성을 깊이 파악하며 경제사회 발전의 새로운 형세와 인민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을 하여 기초교육의 고품질 발전을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덕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근본 임무를 잘 실시해야 합니다. 국가 통용 언어 문자를 전면 보급하고 국가 통일 편찬 교재의 사용을 전면 추진하며 대사상 정치 수업 건설을 힘써 강화하여 여러 민족 청소년들이 중국심을 응집하고 중화의 넋을 기리며 덕지체 미로가 전면 발전한 시대 신지로 성장하도록 교양 인도해야 합니다. 기초교육의 양질 자원 확대와 질적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학년전 교양 보급, 의무교육 균형 발전, 고중단계 학교 다양화 발전을 동괄적으로 주동을 하고

0: 길림대학 부속총학, 동북사범대학 부속총학과의 연합 운영을 착실히 잘해야 합니다. 연결시 북산수학교, 연결시 사중 화성 캠퍼스와 중환로 학교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명문학교 플러스 신설학교 집단화 학교 운영 모식을 심화해 양질 교육에 대한 여러 민족 대중의 수요와 기대를 더욱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높은 자질의 교원대우 건설을 힘써 들어줘야 합니다. 교원대우의 도덕, 기풍 양성을 강화하고 각급각 유형 교원 대우 보장 정책을 잘 실시하며 우수 교원 선정과 표창 강도를 높이고 교원 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를 엄숙히 조사 처리함으로써 리상 신념이 있고 도덕이 있으며 뛰어난 학식을 갖추고 애심이 있는 훌륭한 교원들이 교수에 전념하여 인재를 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허인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의 당조, 특히 각급 동전 부문과 귀국 화교 연합회 조직에서는 교민사회에 대한 습근병 총석의 종료 지지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전국 교민사회의 보치에 따라 교포의 마음과 힘을 응집하는 재반사업을 더욱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사상 정치인소를 강화해야 합니다. 마음과 힘을 모아 중국 꿈을 함께 실현하고 공유하는 주제를 견지하면서 깊은 고향정, 교포가 보는 연변 등 친목 교류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여 광범한 해외 교포와 귀국 화교, 화교 가족들이 우량한 전통을 전승을 하고 가국 정회를 두텁게 다지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교포의 지혜와 힘을 널리 모아야 합니다. 국내외 교민단체와 교민상인들과 주동적으로 연계하고 문화교류, 경제무역 연결, 청년교류 등 여러 플랫폼을 상시적으로 구축하여 교민자원, 교포들의 지혜와 힘이 우리주의 발전 수요와 효과적으로 연결이 되고 깊이 융합되도록 주동해야 합니다. 교민 봉사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교민 봉사와 권익수호 체계를 건전히 하고 교포의 집, 교포 관련 봉사 시험점 등 기층 진지를 튼튼히 건설하며 법에 따라 교포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합니다. 교포에게 혜택을 주는 재반 정책을 잘 실시하고 교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주는 봉사를 실속있게 함으로써 국내외 교포들이 한마음으로 당을 따르는 응집력과 나라와 고향을 향한 구심력을 부단히 증강해야 합니다. 저희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1: 우리주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는 신시대 대중사업과 교통치리의 새 요구를 깊이 파악하고 문화관광발전 형세와 대중관광객의 출행수요에 밀착해 디지털화, 지혜와 수단이 의탁해 치리 담체를 혁신하고 봉사 모식을 최적화하면서 교통관리가 비동적 처리에서 주동적 봉사, 정밀봉사로 전환되도록 추동해 실속 있는 민생실적으로 신시대 교통치리 고품질 발전의 다반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연결시 상무교통 근무 지점, 한 전동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교통경찰의 현장 권고와 시정을 받았습니다. 교통경찰은 당사자가 연변관광교통 위챗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교통안전 경종 교양 영상을 시청하도록 인도하고 교양 인도로 처벌을 배치함으로써 교통집법이 언정과 실효가 있게 했습니다. 전동 자전거 운전자 최 선생입니다. 교통경찰이 보여준 영상을 보고 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다음번에는 다시 범하지 않고 꼭 안전모를 착용하겠습니다. 연변관광교통 위챗 미니 프로그램은 저녁 문화관광자원, 도로상황정보, 주차안내, 특색미식, 안전제시 등 다원화 봉사기능을 통합해 대중과 관광객들의 출행수요를 전방위적으로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플랫폼은 각종 도로 상황 정보 만여 건을 발표하고 도착 안내 문자 메시지 연 63만 건을 정밀 발송했으며 2륜차, 3륜차 온라인 경종 교양을 연 6,200여 명 실시해 디지털화 치리 효과가 일층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주 공안구 교통관리지대 질서관리대대 부대대장 우호입니다. 교양으로 처벌을 대체하는 유연성 조치는 집법 모순을 효과적으로 해소해 대중이 집법 언도를 진정으로 느끼게 한 동시에 교통안전 선전이 정밀하게 실시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우리 주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는 과학기술 역량을 1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사용에 투입된 경무항공팀에 의탁해 공중, 지상, 일체와 립체 시 교통관리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중국 조선족 민속원 등 중점 상권과 풍경구 도로 구간에 대해 중점적으로 공중 순찰을 전개합니다.

0: 함으로써 차량 흐름을 효율적으로 소통시키고 돌발 도로 상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에 천안 화상감시 통제 시스템에 의탁해 교통 정체 조기 경보와 신속 처리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으며 정체 조기 경보 대응 효율을 75% 이상으로 끌어올려 교통관리의 지능화, 관리 통제의 정밀화, 봉사의 세밀화를 실현했습니다. 우호입니다.
1: 자이부.
0: 다음 단계 연변교통경찰은 지혜교통관리, 정밀치리, 온정봉사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해 안전하고 문명하며 원활하고 질서 있는 도로교통환경을 전력 조성하렵니다.
2: 철도교통중추의 복사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지방문화관광 소비동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결참호단 연결서역에서 고속철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 발전 모색을 깊이 추진하면서 여객 운수 조직을 최적화하고 따뜻한 봉사를 승격하여 여름철 수송을 전력 보장함으로써 연면 문화관광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철도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연결서역의 여름철 수송 여객 흐름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계 수치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연결서역에 도착 출발 여객 수는 2개로 연 100만 4천 명, 일평균 여객 흐름은 연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8월에 들어서면서 여객 흐름이 또다시 고봉을 맞았습니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 연결서역에 도착 출발 여객 수는 2개로 연 13만 5천 명, 일평균 여객 흐름은 연 4만 6천 명이었습니다. 연결참호단 연결서역 여객운수 당직원 만단단입니다. 여름철 수송기간 우리는 상급 부문과 적극 연계하여 수송 욕심을 쟁취하고 열차 운행 방안을 동태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여객 흐름 고봉 시간대 장춘, 심양, 할빈 등 인기 방향에 临시 여객 열차를 증가해서 수송 능력을 효과적으로 확충을 하고 관광객들의 편리한 출행을 전방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연면 관광의 장성 발전에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서역과 교통, 문화관광 등 부분에서는 연합하여 공공버스와 택시 운행 차수를 탄력적으로 늘리고 운행 시간을 연장을 했으며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등 명소로 직통하는 전용 버스를 개통해 고속철도, 도시교통, 관광지의 원활한 연결을 실현하고 여객들의 출행 관광 마지막 1km를 소통시켰습니다. 노인, 어린이, 임신부 등 중점 여객을 상대로 1대1 방조, 중점 동행 보호 등 따뜻한 봉사를 제공한 동시에 안전검사 절차를 세분화하고 여객 이동 노선을 최적화하여 양질의 봉사로 연변 문화관광 산업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0: 그일 제1회 전국 청소년 인공지능 대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연결시 제6중학교 학생 왕배군이 전국의 수많은 참가 선수들 가운데서 두각을 나타내며 높은 권위성을 자랑하는 지성 최우수 인재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제1회 전국 청소년 인공지능 대회는 교육부 적임 명단에 포함된 권위적인 과학기술 혁신 경연으로 전국에서 4만 6천 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왕배구는 길림성을 대표해 경연에 참가했는데 여러 차례의 심사를 거쳐 우리 주에서 유일하게 대회 최고 영예를 따낸 선수로 됐습니다. 연결시 제6중학교 학생 왕배군입니다. 이번 경연은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앞으로의 학습과 생활에도 이를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의 학습 정황에 맞는 동반자를 만들어 함께 공부하면 학습 동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왕배구는 수학교 단계부터 프로그램 작성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4년간 그는 과외 시간을 이용해 프로그램 작성과 인공지능 관련 지식을 꾸준히 배웠으며 선으로 여러 성, 주, 시급 과학기술 혁신 경연에서 영예를 따냈습니다. 연결시 신계점 AI 과학기술 혁신 중심 교장 전신입니다. 왕배구는 전에도 여러 차례 국가급 중요 경연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기본기와 압력에 견디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번에 4만여 명의 선수들 가운데서 두각을 나타내 전국 총우승과 특별상을 따냈는데 우리는 진심으로 그가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국가급 영예는 왕배군의 성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청소년 인공지능 과학보급 교육과 과학기술 혁신 인재 양성 사업이 거둔 성과이기도 합니다. 근일 내 우리 주 교육 계통에서는 과학기술 혁신 실천 플랫

0: 플랫폼을 끊임없이 구축하고 청소년 과학기술 혁신 예비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 비축하면서 디지털 교육 현대화로 연변 교육의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1: 주 상무국에서는 일전 알리바바 공익 및 미 ONE 공익팀과 손을 잡고 모든 여성과 알리바바 공익 연변주 우국산진 공익 농촌지원 원산지 탐방 특별 생방송 활동을 개최하여 연변의 생태 보물과 인문 전액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이번 생방송 737만여 명의 팬을 부유한 모든 여성 생방송사를 의탁을 해 소비 부축 핵심 분야를 정확히 견행을 했습니다. 생방송실에서는 연변의 독특한 생태 우세를 보여주는 7가지 류형 14종의 농특산품을 정성껏 선정을 했는데 생방송 룩의 시청자 수가 연 88만 3,800명이었습니다. 활동은 생방송 창구를 통하여 연변 농특산품을 전국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면서 향촌 산업의 온라인 판매 증대에 조력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문화체험 플러스 산지 생방송의 몰입식 전경을 혁신적으로 조성을 하여 소비자들이 상품을 주문하는 동시에 연변의 문화 절약을 몰입식으로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활동 전 단계 알리바바 공익과 미 ONE 공익은 상품 선정, 품질 검사, 생방송 진행 등 전문가팀을 구성을 해 왕소미, 농업과학기술, 중화삼 과학기술 등 현지 선두 기업들을 찾아 전 산업 자산에 대한 현지 고찰을 진행했습니다. 이로써 생방송의 품질관을 엄격히 다져봤을 뿐만 아니라 연변 농업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선진적인 이념과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알리바바 향촌지능 특파원 리화평입니다. 이번에 알리바바 공익은 미 ONE 공익과 연합해 원산지 탐방 농촌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첫째, 미 ONE의 완미된 상품 표준을 통해서 연변주의 농업 관련 기업들이 이 과정에서 표준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노력 방향을 명확히 하게 하렵니다. 둘째, 산지와 공장을 직접 찾아 상가들과 얼굴을 맞대고 교류를 하면서 상가와 상품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농가의 소득 증대에 조력하렵니다. 셋째, 생방송실의 영향력을 빌어 전국의 연변주의 양질 농산품과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연변을 더욱 깊이 느끼고 연변을 사랑하고 관심하게 하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이금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지,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번과 256-112번 두 대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3: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0: 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1: 넘은 실용성과수 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줄집인데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됩니다. 양철 기와는 새로 얹었고 벽돌 창고도 있습니다.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가야하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 편리합니다. 수돗물은 깨끗한 샘물이고 야산이 있어서 봄이면 산나물도 많습니다. 국유 토지여서 명리 변경도 가능하고요.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길시 당교 서쪽현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90061번, 1884490061번입니다.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2: 집으셔야 되겠네요.
1: 네.
2: 2층에 주목대 시장 남쪽에.
1: 네.
2: 단층 집이 평방이가 한 100평방 되고, 2층 집이 한 400평방 되고,
1: 네.
2: 마당 한 3000평방 되고, 이게 주로 장방하고 창고하기 필요합니다. 큰 길러기 위해서. 그리고 가슴 신뢰하는 게, 그, 네. 5층 집이 새로 붙게 있습니다.
1: 네.
2: 예, 그 다음에 그, 소형시장 동쪽에 10층 땡키로 팔게 있습니다.
1: 네.
2: 예, 연결전화는 1로.
1: 네.
2: 2678.
1: 네.
2: 3177번.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강남 아파트 동쪽편에 새로 지은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주변에 중소학교가 있어서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한 위치이고 믿음직한 병원도 있습니다. 이외에 1m 75cm 되는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팝니다. 연락번호 138-4431-2681번 138-4431-2681번입니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북원소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입니다. 주변에 시장이 가깝고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연변병원 서쪽현에 위치한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3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단칸방도 세수입니다. 가전기물이 고전하고 거주 조건이 아주 우월합니다. 그리고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팝니다. 또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의 화장실, 주방에 물 새는 곳, 전기 등 선택이 어려운 곳을 해결해드립니다. 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봉사를 제공해드리고요. 연락번호 132-2433-8797번 132-2433-8797번입니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북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립니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이외에 중고 선품금을 팝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주목재시장 남쪽편에 위치한 집을 세수입니다. 단층집 면적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마당면적은 3,000평방미터로서 주로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52678-3177번 1474-0233번 1583470233번입니다. 연결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0: 연결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굳어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원 연결시 장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연결시 기아자동차 운전학교 부근에 위치한 6층 집에 5층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125평방미터이고 침실 3칸, 거실 1칸, 위생실 2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438-9279번 138-4438-9279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 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 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명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 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 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1: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구의 로컬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결입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영천에 있는 백돌집합니다.
0: 네.
1: 시점은 더문시 영성 과수농장 가속사태이고 둘집이고 네. 중간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1: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 달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1: 채소심을 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키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예, 산나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우유 터져서 냉이 비밍이 가능합니다.
0: 네.
1: 전답번호는요, 138.
0: 네.
1: 9433.
0: 네.
1: 3616번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1: 네, 수고하세요.
0: 네.

0: 지역 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 드립니다.
1: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화룡시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조치하고 화룡시 청룡 어업 유한 회사에서 주관한 풍미 가득한 연변 시원하게 즐기는 여름 화룡시 청룡 워터파크 일렉트로닉 음악 축제가 일전에 막을 올렸습니다. 이날 물 뿌리기 파티와 거품 파티, 다채로운 참여형 이벤트가 연이어 펼쳐지며 오감을 사로잡는 몰입형 물놀이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이 행사에 3천여 명의 관광객이 몰려들어 화룡의 여름철 문화 관광 열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번 축제는 화룡시가 문화 관광의 고품질 발전을 도모하고

여름철 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생태피서와 진수레저 그리고 문화오락을 깊이 있게 융합한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또한 여름 성수기와 졸업 시즌이라는 소비 열풍에 맞춰 활용의 아름다운 자연 생태를 바탕으로 젊고 감각적인 요소를 더해 여름철 문화 관광의 소비 동력을 전방위로 끌어올림으로써 대중들의 문화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지역 문화 관광 산업 전반의 내실을 다진다는 데 취지를 두고 기획했습니다. 이번 청룡 워터파크 일렉트로닉 음악축제는 오감을 사로잡는 이색 피서 공간을 과감하게 선보이며 활용해 여름철 관광시장에 생기를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연변의 여름 성수기 문화 관광 콘텐츠를 한층 다채롭게 채워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향후 활용시는 우수한 청정 피서 자원을 적극 활용해 차별화되고 몰입감 넘치는 문화 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며 이를 통해 풍미 가득한 연변, 시원하게 즐기는 여름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더욱 확고히 다지고 여름철 관광 소비 잠재력을 한껏 끌어올려 활용시 문화 관광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견인해 나갈 방침입니다.

0: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1: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0: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1: 여기는

어두운 여름날 수박, 양매, 리치, 복숭아가 뉴욕 시장에 출시되며 많은 사람들의 식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단골로 되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체중 감량이나 혈당 조절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일부러 너무 단 과일을 피하고 조금 더 시거나 담백한 것을 선택해 당분 섭취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과일의 당 함량을 혀로 판단하는 것은 전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부 과일은 맛이 담백하고 심지어 너무 시큼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당 함량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또 어떤 과일은 먹으면 매우 달지만 실제로는 당분과 칼로리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혈당과 체중을 조절하려면 미각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이런 보이지 않는 조력자들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과일의 단맛은 당분의 양뿐만 아니라 당의 종류, 유기산, 탄닌, 그리고 숙성도 등 요인의 영향도 받습니다. 과당의 단맛은 자당과 포도당보다 높고 구연산, 사과산 등의 유기산은 일부 단맛을 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 함량이 비슷한 상황에서는 과당 비율이 높은 과일이 더 달 수 있고 산도가 높은 과일은 먹었을 때 달지 않더라도 당분이 결코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빛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입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여름날 밤 친구 몇 명과 함께 마라 양념에 가재 한 그릇에 시원한 맥주 몇 병을 곁들여 먹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기분 좋은 더위 해소 방법으로 됐습니다. 그러나 마라 가재와 차가운 맥주는 먹을 줄 알아야 비로소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머리를 제거한 가재를 우선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가재머리의 아가미와 내장은 미생물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부위로 머리를 제거하면 안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재머리를 입으로 흡입하지 말아야 하며 내장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가재의 살을 완전히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가재 껍질은 완전히 붉게 변해야 하고 살은 흰색의 불투명한 상태로 돼야 하며 온도는 섭씨 74도 이상에 도달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가재 국물을 마시지 말고 생마늘 즙에 찍어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식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을 마실 것을 권장합니다. 먼저 주식을 먹고 나서 술을 마시면 식사 후 위 속의 음식이 완충 역할을 하여 알코올이 위점막을 자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 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도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빠르고 더 건강합니다. 삶은 달걀은 영양소가 가장 잘 보존되고 소화 흡수가 잘 되며 맛있고 건강한 조리법 중 하나입니다. 물이 끓은 후 약한 불에서 5분간 삶은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달걀국, 달걀찜, 수란도 좋은 선택입니다. 달걀 후라이는 자주 먹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후라이 방식은 달걀의 영양을 더 많이 파괴합니다. 또한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방 섭취가 초과되기 쉬우므로 달걀 후라이는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는 달걀을 먹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아침에 달걀을 먹으면 하루 종일 섭취하는 총 열량이 낮아져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며 밤사이 소모된 영양분을 신속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수 군체는 달걀 섭취량을 조심해야 합니다. 고콜레스테롤 혈증, 관상동맥 질환, 뇌혈관 질환 및 고위험군은 격일로 한 개의 달걀을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질병 회복기 환자들은 다른 동물성 식품 섭취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매일 한두 개의 달걀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성장기 아동 청소년, 임산부, 수유기인 여성, 근육 증가를 원하는 사람은 매일 한두 개의 달걀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긴 도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0: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1: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0: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1: 여기는 연길입니다.
2: 네, 시간 상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남성 구복액은 홍삼, 시호, 황기, 울금, 치자, 향부, 원제, 담남성, 사인 등 성분으로 구성되어 건비 익기 효능이 있고 간 경락이 막히며 사유가 둔해지고 맥이 없으며 마음이 어수선하고 쉽게 화가 나는 증상, 불면증, 건망증, 인후통, 귀에서 소리가 나고 효능증이 나타나며 식욕 부진, 심혈관 삼고증, 진장기능 저하와 근육관절 통증 등 증상을 해결해줍니다. 삼남성 구복액은 식전에 복용하는 OTC 국약입니다. 중국 과학보급연구소 장봉 박사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100건의 약재 중에서 엄선을 거쳐 22여 건의 우수한 약재를 추려내고 최종적으로 두 권의 최상급 약재만 선별했습니다. 효소 촉매 대사 방법으로 초미세 추출 기술을 적용한 고순도 소분자 국약입니다. 또한 간

붓기와 비위, 경락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며 각종 만성질병의 유효률이 매우 높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삼남성 구복액은 자주 지식재산권 증세가 있고 할빈 중약사장 유한회사의 상품입니다. 삼남성 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잡남성 구복액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다섯 곽을 사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을 사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열두 곽을 사시면 열두 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두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마승현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참남성 구복에 참가한다는 참, 남쪽이란 남, 별이란 성, 참남성 구복과 더불어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명서방 이 제품 자체를 결부해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지 원액에 대해서 사실 분들 가운데서는 저희들 늘 말씀드린 그 사지 원액에 속하니까 이 제품 자체도 지금 30각 이 정도 우대 활동을 진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잘 이용하시기 바라면서 특히 참남성 구복액은 신제품에 속하는데 이번에 참남성 구복액이 좋은 제품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우리 노인기의 모든 기능이 간, 비, 위, 장도, 간 그리고 콩팥 비롯해서 공능 저하를 그리고 기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에 기력을 올려주는 이런 역할하는 제품이 바로 참남성 구복액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가게 원 가격은 598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모두 45 때가 들어있습니다. 구복액에 속하게 되어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3번 드십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런데 이걸 드시면서 빨달로 빨아들일 때 식전에 드시는 약입니다. 식전에 드신다면 무슨 약이라는 거 알지요? 제가 평소에 말씀드렸죠. 보통 그 보약 등석은 식전에 드시고 기타 뭐 아주 중한 병으로 치료할 때는 식후에 드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참남성 구복액은 식전에 드시는데요. 5각을 싸면 3각을 드립니다. 10각을 싸면 8각을 드려서 10각에 8각이 되면 3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대 활동은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게 되었고 이 제품 자체는 특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쌍후싱 중약 올리토주는 이 중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제조 방법이 특별한 제조 방법으로 되었습니다.

0: 대사 방법으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소분자 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흡수가 빨리 됩니다. 우리 위에서 모든 음식을 고분자 화물을 소화할 때게다면 그게 그 단백 효소라는 게 촉매에 들어갔는데 이것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까 쉽게 흡수가 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1: 네, 문의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제가 참남성 구복에구 오전 후 야드레체 먹었습니다. 근데 아, 이 약이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0: 효과가 빠를 겁니다. 예, 흡수가 잘 되고.
2: 감에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예, 딱이 감기 걸렸다 났는데 딱이 요 무릎 아래가 땀액이 없단 말입니다. 예, 걸사무. 예, 근데 이게 원기도 봐주는데 너무 좋고 또 구복액이고 식전이 먹는다니까 그런 얘기 딱 맞는 것 같았었는데 아 정말 여기 먹어서 인차 효과 또 내 좀 신기 예민합니다. 인차 효과 법대다. 예?
0: 그렇죠.
2: 여기 밥도 맛있고 요 무릎 아래 조금 맥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것도 그리고 이게 밤에 자꾸 꿈이 많고 잠을 잘 못 잤는데 2시만 하면 자꾸 깨나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잠이 잘 온다.
0: 따보 왼치 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 원기를 도와줘야 잠 잘 자지 억지로 잠 재워져서는 안 됩니다. 따보 왼치 해주는 예. 이런 성분들 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2: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내 담낭이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낭이 자꾸 아프던 게 이증상도 많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소화도 잘 되고 이게 아 우리 동인에는 이 참남성 구복액이 원기를 도와줘야 원기 있어야 일체 병이
0: 모든 공동 이기죠. 맞습니다. 예. 잘 이해됐습니다.
2: 아, 그래 정말 예. 좋습니다. 그래 내 이거 먹은 게 너무 좋다니까 우리 언니도 어선으로 내니까 7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맥이 없고 오고 가는 감기를 다 하고 이랬단다. 그래서 내 너무 좋다니까 내 점액이 어떻게 했는가 내 조금 싸서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먹은 게 효과 좋단 말이에요. 그래 오늘이 나도 우리 언니가 내 오늘 다 이 참남성 구복액에 좀 배달 받다고 전화했습니다.
0: 그렇죠. 5가게, 3가게 계다면 370원 좌우로 되어 있고 10가게, 8가게면 1가게 평균 가격 한 300원 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게 되면 노인이 무섭지 않습니다. 노인이 젊음으로 건강으로 잠 잘 자고 잘 드시고 잘 흡수가 되고 잠 잘 잘 뿐만 아니라 기억이 잘 되고 여러모로 좋은 제품 자체가 이 제품입니다. 이번에 특수한
2: 예,
0: 제품입니다.
2: 그래서 오늘이 언니가 둘이 다 요거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참남성 구복액이 저는 5통 쌓이거나 예, 세갑 죽기다 예,
0: 예.
3: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주일 넘어 먹었는데 예, 순매난이 스트레스 나고 예, 신경질 나고 예, 맥이 없고 소화가 안 되고 밤잠 자지 못하고 했는데 예, 아 인차 그 스트레스 나던 게 그게 이래가지고 예, 경력이 그렇게 상실됐는데 경력이 돌아오고 예, 그리고 맥이 없던 게 맥이 납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되고 예 밥을 잘 먹고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0: 혈압 조절이 잘
3: 얼마
0: 되고.
3: 좋은지 예,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3: 이 몸이 헷갈아진다. 그 몸 영 먹어봐서 그랬던 게 몸이 헷갈아지고 아랫다리랑 맥이 없어서 그렇게 그랬던 게 지금은 맥이 나고 있습니다.
0: 예.
3: 그래 5각 쌌는데 오늘은 또 10각 싸면 8각 준다는데 그거 싸서 좀 장기적으로 써볼까 해서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0: 한각은 보름 동안 쓸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아침, 점심, 저녁, 식전에 드시는 약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감각으로 알리죠. 우리가 지금 논인계에 들어서서 보충해 주지 않고 내 강다지로 내 밥과 내 국만 드시는 이런 방법으로서는 모자랍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게 드셔도 되지만 해도 지금은
3: 그렇죠.
0: 기본으로
3: 지금 외계 이런 일에 대해서 자꾸만 맥이 없고
0: 그렇죠.
3: 자꾸만 예.
0: 외계에서 받쳐주는 이런 제품입니다. 예예 예,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세요. 501-7766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도 가능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4: 예 나도 장염성 골복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아니 혈압도 소리가 잘 안 돼가고 혈압이 높았다 나도 열상구도 머리 아프지 오지름증이 나지 예 무슨가 자꾸 나는 고래서 소리 나면 그래 쿵쿵쿵 와우
0: 예 콧받침 해서 그런

0: 그렇죠. 그렇게 겁나죠.
1: 공포심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0: 그렇죠.
1: 그렇게 꿈이 많고 장이 아요고 예, 그냥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창원선 구로로 선생님 강의라는 것도 그냥 이거 써보다고 어제 나베 한열 거의 먹어보면 다시 먹습니다. 그런데 먹기도 그렇고 지금 예, 조금 그 혈압도 좀 나쁜 게 알기입니다.
0: 예.
1: 효과가 빠릅니까, 약이?
0: 그렇죠. 효과가 예. 빠릅니다. 이게 구박약이고 예, 예. 하루에 세 번 드시고 고농축액에 속합니다. 그리고 예. 100근을 농축해서 100근 가운데 20근을 선택했고 20근 가운데 2근을 선택해서 나온 제품 자체니까 약 효과성이 아주 진실하게 빨리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분자 화물로 되어 있으니까 효소 총매 방법으로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이 제품 선택이 너무 잘 맞습니다.
1: 예, 그래 소화도 안 돼서 그리 그랬는데 좀 소화도 이야기 뭔가 이렇게 잘 됩니까 지네?
0: 그렇죠. 소화가 잘 됩니다.
1: 소화 아이 해봤던 까트 그럴 생각 없습니다. 지네만 예. 얼마나 밥이랑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 예, 콩밭이 나빠갖고 소변 사수다지 뼈라는 게 아프지 정말 그랬습니다. 이게 좀 아, 뼈도 아예 아프지 소변 사수 뼈로 들었지 밤에 잠 잘 잘 듣기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그렇죠. 예예.
1: 예. 예, 그래 난 처음에 이야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갖고 조금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 예, 먹어볼까, 약이 좋고, 아이가 내주니까, 오늘에, 뭐, 열각도 배달받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0: 예, 열각 싸면 야득각 줍니다. 이때면 300원 자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제품 들어보시게 되면 그만하세요 해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많이 매달리게 되어 있을 겁니다. 좋은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게 하얼빈 중약 사창이라면 역사가 유구한 특별한 공사입니다. 약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 그 만창 때 첼룽 황제의 4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있은 그 제약창에 속하는데 91년도 9월 달에 지금 이름으로서 하얼빈 중약 사창으로 됐는데 력사가 유관 공자에서 만들어낸 제품이니까 제품 자체가 아주 우수합니다. 여기 성분이 우수하고 그리고 그 공예가 우수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드시게 되면 맥이 나고 정신 나고 잠 잘하고 소화가 잘 되고 모든 공리 가래가 성하던 게 그게 해결받고 원기를 도와주는 이런 차원에서 좋은 제품이니까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1: 예, 구보박약이라 먹기도 영 좋습니다.
0: 그렇죠. 하루 세 번 드시는데 식전에 드세요. 꼭, 예. 그래야만이 랑배가 없습니다. 예.
1: 예, 알겠습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백내장에서 이제 눈이 까까라고 피도 다두지고 특히 바람 맞으면 눈물 쐬는 그런 거 눈을 가렸고 못치나요 희명에 보여서 내 명해방 복용하고또 나중에 효과 많이 봤습니다. 이게
0: 눈병치에서는 맹세받을 겁니다.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 성분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3: 예, 눈을 깎아서 피주는 게 지금 이렇고 예, 가렵던 정사일 없으니 눈이 여기 맑아집니다. 예.
0: 그렇죠.
3: 예, 난 이거 효과도 이번에 또 받아봤고 예, 이제 방금들은 새로운 약이 나온 것 같은데 이 상남성 구바이라고 나는 이게 자주 어지럼증이 나고 기억력도 껍뻑껍뻑 특히 밤새 자꾸 예, 그래 밥맛이도 없고 이래놓고 여기 맥이 없습니다.
0: 그렇죠.
3: 근데 이 방송을 이게 내게 맞더 맞겠는가 선생님과도 문의합니다.
0: 이제 말씀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증상 자체는 원기 부족으로 나타나는 기본 여러 가지 종합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에 포함돼 모든 성분들 자체는 일단 담남성이라든지 그리고 시오 자유호라든지 황계라든지 울금이라든지 치자라든지 시앙후라든지 이런 성분 자체가 원지라든지 너무 우리 몸에는 잘 어울리는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100근에서 20근, 20근에서 2근을 이렇게 선택해서 농축해 나온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식전에 하루에 3번 드시는데 너무 맥이 날 겁니다. 아침에 드시면 오전, 점심에 드시면 오후, 저녁에 드시게 되면 온 저녁 이렇게 효과가 너무 좋은 제품이니까 이번에 이 제품 자체는 두 번, 세 번 고민할 필요가 없이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선택하기 바랍니다.
3: 그럼 이제 이번에
0: 받아받겠습니다
3: 이거.
0: 예, 그렇게 하세요. 예,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예. 아, 그, 어, 요, 잠낭성 구복외부는 오늘까지 4일째 들어봅니다.
1: 예.
0: 그러니, 요, 일주일 전에, 저희 동생 남편이 농촌, 동생이 농촌에 있는데, 생일이 돼서 그래 갔습니다. 그래 가니까나, 그, 저희 동생이 저하고 말하는 게, 아, 또 우리 나그네 형, 그도, 별로 예, 신경질도 있고 식사도 잘 안 하고 땀도 잘 못 쉬고 어째서 나의 영 불편해서 아 좀 힘들다고 해서 영 그러면 내가 고쳐하더라 말입니다.
1: 예.
0: 예. 그리고 또 그런 뭡니까 거기다 또 이 소변도 잡고 어째서 나의 불편한 내용 많답니다.
1: 예.
0: 그래서 내 이제 살세요 참낭성 구멍을 들어보니까 별로 제 동생 남편이 이야기하면 어떻겠는가냐 그래 문의합니다.
1: 너무 잘 맞습니다. 그런 데서는 이야기입니다. 동생 남편이 예. 50이 지났죠?
0: 예, 어제는 곧만 이렇게 70입니다.
1: 아, 그런 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너무 잘 어울려서 일단 드시기 예. 시작하게 되면 그만하세요. 말래도 말리지 못할 정도로서 이 제품이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효과를 예. 봅니다. 예, 따보 예, 엔치하는 각도에서 그리고 예. 새로운 세포가 빨리 나오게 하고 예. 그리고 여기에 모든 소화 공능 그 외에 지금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불면증 있고 기억이 잘 되지 않고 가래가 생기고 부종이 생기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데는 소화 흡수를 촉진시켜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드시게 되면 여기 안전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B200으로 된 안전한 아주 OTC 공약.
0: 다시 치시오.
1: 예, OTC 공약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택하기 예. 바랍니다.
0: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전달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참남성 구복에 참가한다는 참, 남쪽이란 남, 별이란 성점에 참남성 구박액 자체는 우대 정책이 지금 실행되게 되어 있어서 이 제품 자체는 하얼빈 제사 유한, 제약 유한 회사에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 이 제약 회사는 명문공사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빨리 효과를 보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삼이라는 성분 자체는 아주 구성질이 온화합니다. 따부 왠치 해줍니다. 그리고 후마이 꾸토화 해준다는 건 뭘 말하게 되는가 하면 맥이 너무 똑 떨어지고 모든 공능이 저하를 가져온 거 빨리 쳐주는 역할하는 모두 여기에 포함된 10가지 네. 성분 자체는 여러분들한테 꼭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외로워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피어난 한 송이 꽃과 식탁 위에 차려진 따뜻한 밥 한 끼가 우리를 위로해 주곤 합니다. 오늘 주부클럽에서는요, 그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살림에 깃든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생활 속 작은 발견을 함께 나눌 서태문입니다. 오늘 주부클럽 생활의 발견 코너에서는요, 여름철 에어컨의 숨은 사용법에서부터 모기에게 물린 후 정확한 처리 방법,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덮일 때 주의할 점,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역사인물 이야기까지 풍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출발해 볼까요?

여름철 여건 사용에 또 다른 숨은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버튼만 하나만 누르게 되면 좋다고 하는데요. 어떤 비법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여름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단순한 더위가 아니라 더위에 습기까지 더해진 후덥지근함이거든요. 사실 에어컨은요, 냉방과 난방 외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게 되는 또 다른 하나의 모드인 제습이 있습니다. 네, 이 모드는요, 습도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감 온도를 더욱 편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드는요, 자동으로 풍속을 낮추어 공기가 천천히 에어컨 증발을 증발기를 통과하도록 하고 공기 중에 물기를 충분히 응축시켜서 공기 습도를 낮춰주고 있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찬바람을 뿜어내지 않고 또 실내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습도만 잡아내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더 부드럽고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실내 습도가 40%에서 60%로 떨어지게 되면요, 땀이 정상적으로 증발할 수가 있고요, 체감 온도는 2도에서 4도 직접 낮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습한 날씨에 제습 모드를 켜게 되면요, 추울 정도로 온도를 낮추지 않아도 온몸이 상쾌해지는 이유랍니다. 네, 주부 여러분, 버튼 하나로 여름철 한결 더 상쾌한 가정 분위기 만들어 보시면 좋을 듯 싶은데요. 네, 여기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보면요, 신장 결석이 생긴다는 말을 어릴 때부터 아마 들어봤을 것입니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이런 주장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장은 그럴싸해 보이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일부 녹색 입남새에 옥살산이란 많이 들어있고, 또 신장결석 환자에게 있어서 흔히 또 발견이 되는 것이 옥살산 칼슘 결석이라는 점이죠. 이에 근거해서 단순히 옥살산과 칼슘을 맹목적으로 연결지어서 녹색 입남새와 두부를 함께 먹게 되면 결석이 생긴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실제로 결석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요, 소변 속 옥살산, 칼슘, 소변양, 또 그리고 시트르산염, 나트륨 섭취, 동물성 단백질 섭취 및 개인의 질환 등 훨씬 다양한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요, 충분한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식단으로 적당량의 두부와 남새를 섭취하는 것은요, 결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말하게 되면요, 소변은 결석이 형성되는 핵심 장소이며, 음식 속의 옥살산과 칼슘은 소화, 흡수, 대사, 배설의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비로소 소변에 관련 성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결석 위험이 증가하는지는요, 소변 속 옥살산, 칼슘 등의 농도와 개인의 대사 상태에 달려 있기도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녹색 입남새와 두부는요, 식사시 함께 먹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다 보게 되면은요, 식이섬유와 다양한 식물성 영양소를 제공한다든가, 또 두부는요, 식물성 단백질과 일정량의 칼슘을 제공하게 되므로 건강한 조합으로 또 되기도 한대요. 그러니 주위 여러분, 시름 놓고 가족들에게 녹색 입남새와 두부 곁들인 요리 맛있게 해드려도

봄철 모기가 출몰할 때는요, 생활 쓰레기와 주변의 각종 고인물에 제때 치워주는 것이 개인과 가정 방역을 철저해야 하는 면에서 아주 좋을 듯 싶습니다. 모기장을 사용을 하고 또 방충망을 설치하는 등 물리적 조치를 취해서 모기를 방지해야 하죠. 실수로 모기에게 물린 경우는요, 정확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모기에게 물린 후에 절대 자주 긁지 마세요. 피부가 손상이 돼서 2차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모기에게 물린 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가벼운 가려움증은요, 냉찜질을 통해서 불편함을 완화하거나 또 비누물로 헹구어 비누의 알칼리 성분을 이용을 해서 모기의 독소를 중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려움이 심하다 보게 되면은요, 노감석세제를 발라서 가려움을 멎게 할 수도 있고요. 특히 주의를 해야 할 점은요, 어린이는 풍요제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네, 이런 유형의 물질은요, 자극성이 강해서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으므로 물린 후에는 냉찜질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혹시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시는 주부들 중에 이런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나요? 수거를 덜기 위해서 플라스틱 도시락에 든 음식을 그대로 또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가열하는 그런 습관 말이죠. 2026년 3월 절강대학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곽진전에 발표한 한 차례 연구에 따르면요, 기름진 플라스틱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간 가열을 했을 때 이 방출된 미세 플라스틱 양이 물만 담아서 가열했을 때에 비해서 125배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체가 이를 흡수하게 되면요, 각종 질병의 위험이 증가되고 건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미세 플라스틱 섭취를 감소시킬 수가 있을까요? 우선 미세 플라스틱이 숨겨진 다섯 가지 출처의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그 다섯 가지 출처는요, 바로 껌, 그리고 일회용 종이컵, 청결 스펀지, 티백, 생수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주고요, 고온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을 피하며, 또 해산물을 먹을 때 동물 내장을 먹지 않고 개인 피부 관리 제품을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차를 마실 때 플라스틱 재질의 티백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은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온에 비해서 야간 고온이 인체 건강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밤이 지속적으로 고온이 유지되면은요, 신체가 정상적으로 열을 발산을 하고 자가 회복을 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밤은 인체가 휴식을 취하고 또 낮에 열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을 회복하는 핵심 시간대라고 합니다. 이 야간의 지속적 고온은요, 신체 큰 해를 끼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망 위험이 크게 증가된다고 합니다. 중국, 일본, 한국 등 28개 도시에 918만여 건의

사망 데이터를 통합 분석한 이 동아시아 다기관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요, 낙군의 영향을 부정한 후에도 여자 루출은 이 비사고성 사망 위험을 40%에서 50% 독립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야간의 지속적 구우는요, 수면 장애로 인한 면역력 저하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더위로 깨는 횟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야간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1인당 연평균 수면 시간이 44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 온도도 너무 높거나 특히 섭씨 28도 이상 습도가 과도할 경우 수면질이 저하가 돼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온도 상승은요,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촉진해서 만성 염증 반응을 더욱 악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내 고온이 지속 때문에 심혈관 부하를 또 증가시킨다고 하네요. 야간 고온은요, 인체의 자율신경계 도를 교란해서 심박수 증가, 그리고 또 말초혈관 수축, 혈압 파동 증가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는 심혈관 계통의 장기적 부하를 현저히 증가시켜주고요, 급성 심근경색, 협심증, 그리고 악성 부정맥 등 위중한 응급질환을 쉽게 유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간에 실내 고온이 지속되게 되면요, 열사병 위험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전문가에 따르면요, 밤동안 기온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요, 핵심 체온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워 다음날 기초 체온이 상승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열량 여분이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게 되면요, 세포와 장기의 만성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노인은 또 열성 뇌졸중에 걸리기가 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가족들에서는요, 노인들이 냉기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에어컨을 켜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 보게 되면요, 방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기도 합니다. 전문가는 이로 인해서 야간 발한이 과도해져서 탈수가 발생을 하고 혈액 점도가 높아지게 되며 혈액량이 감소되어 뇌경색 및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가족의 건강 위해서 주부님들 야간의 실내 온도를 잘 조절하는 것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지혜가 작은 일상 속에 있다면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창근 백우준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삽이라는 아름다운 명설을 가진 우리 연변당. 이곳에는 홍색 유전자를 전파해온 수많은 영웅 인물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연변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최 코너에서는요, 연변의 영웅 인물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항일전쟁 시기 동국항일연구의 주요 창시자이며 걸출한 지도자 중에 한 분이셨던 주보중 동지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주보중 동지는 백족이며 1902년 운남 대리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는 동북항일연군의 주요 창시자이자 걸출한 지도자로서 일찍 어린 나이에 군대를 입대했고 1927년에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조직의 파견으로 구소련에 가서 유학을 하던 주보중 동지는 9.18 사변 후에 귀국을 하여 중국 만주성의 군사위원회 서기를 역임을 하고 동북항일 무장 투쟁을 주관했습니다. 그는 부대를 이끌고 도나를 공격하고 안도를 수복하는 실전 과정에서 점차 구식 무장의 단점을 깨닫고 우리 당의 항일 역량을 육성하는 데 적극 힘써왔습니다. 대중들 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일을 하고 군민의 힘을 단합시켰습니다. 1934년 이후 주보중 동지는 선호하여 소령 발일 동맹군 군사위원회 주임, 동북항일연군 제5군 군장, 동북항일연군 제1호군 총지휘, 동북항일연군 교도료 료단장, 중공 동북당위원회 서기 등 중요한 직책을 역임을 하며 장기적으로 동북항일 전선을 구수해왔습니다. 해방전쟁 시기 주보중 동지는 도나 군사회의 참석차로 라법 전투를 계획함으로써 동만 근거지의 안전을 도모하고 전반 동북 전역에 반공격의 기세를 다지는 데 기초를 닦았습니다. 새 중국이 성립된 후에 주보중 동지는 운남성 인민정부 부주석 등 직책을 역임했고 1964년 북경에서 병으로 별세했습니다.

네, 오늘 주부클럽에서는요, 여름철 에어컨의 숨은 사용법에 대해서부터 모기에게 물린 후 정확한 처리 방법, 전자레인지 음식을 덮일 때 주의할 점, 여름철 야간 고온의 위해성, 그리고 또 동북한길연구의 창시자 주보종 동지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 가족의 건강과 안전은 가장 소중한 것 아닐까 싶었나요?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건강한 가족 지키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네, 감사하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

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오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태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56-1111번, 256-1112번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자방 구복액은 7곽을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립니다. 두골태는 6곽을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 됩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님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관절 전문 치료약품 두골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두골태 이 제품 자체 이제 위에서 우대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백자방 구복액은 한 가게 398원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는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각은 주무시기 직전에 3, 40분 전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됩니다. 12일간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각을 사면 20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그러면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17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백자방 구복액은 이미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편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감을 많이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두골태의 제품 자체는 한 각에 490원인데요. 이 제품 자체는 드시는 약 한 각에 외용약 한 각이 무료로 따라갑니다. 속으로부터 겉으로, 겉으로부터 속으로 이 제품 자체는 완전히 관절통으로서 나들이가 힘들고 관절통으로 인해서 생명이 귀찮아지고 너무 힘들던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 위를 상하지 않고 간과 권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2각을 싸면 15각을 무료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되면 한 각의 가격이 200원 조합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우리 건강 3대료법 가운데 약물료법은 나이가 드시면서 거의 회피할 수 없는 중요한 료법에 속하게 되었는데 이 두골태는 지금까지 많은 관절 치료 제품이 나왔지만 해도 처음으로서 거의 처음인 걸 알고 있는데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점점 살면서 살맛이 난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게 되어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노화는 골격이 노화로부터 를로 구셔노란 말 있지 않습니까?

0: 그런데 골격이 노화되어가지고 너무 삶이 힘들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되었는데 두골대 이 제품 자체가 바로 그런 걸 풀어주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특산 제품입니다.
1: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백다방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아, 이 백다방 쓰니까 나 예, 정말 좋습니다. 이웃이 편안하고 예. 나는 때깡 한번 있잖아 예, 머리도 통이 있으면서 혈압 조절이 아이 되네. 오지럼증 해서 꼼짝 못했습니다.
0: 어,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오지럼증 예. 그게 간단하게 지나갈 몸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크게 폭발할 수 있는 무서운 증상에 속하는데, 예, 그렇던 게 어떻습니까, 예. 지금?
2: 그래, 오지럼증이 나서 조금 더 오지럼증 하고 나면 힘감에 예, 심장이 후두두 하면서 예, 또 맥이 풀려서 꼼짝 못했어요.
0: 맥이 똑 떨어지죠. 예, 예. 예
2: 맥이 똑 떨어지면서 예, 밥 먹기도 싫고, 밥 먹으면 소화도 아이 되고, 그래서 어쨌든지 예, 영, 여름에는 많이 고사했는데, 거기서 제일 큰 문제, 어지러운 게, 이 혈압이, 그, 때문에 160 양배에서 웃도는 게 어찌겠습니까?
0: 그래서 어, 아주 무서운 혈압입니다. 예, 예.
2: 예. 그래, 혈압약 두 번씩 먹어도 별로 떨어다니고, 떨어진다는 게, 그것도 150, 160 여기서 웃도면서, 예. 그래, 고생했는데, 백다방 쓰니까, 지금 있지 않을까요? 그 심장이 후두두 하면 다리 호돌호돌 하던 그 맥이 아예 돌아서서 맥이 온다.
0: 어,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2: 그렇지만, 예, 그 다음에 혈압 조절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이 머리도 통도 없어지면 어지럼증 아예 하니까 나에, 오, 사람 정신하고 맥이 난다. 어지럼증 한번 하고 나면 정신이해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 싶게 아무것도 잠깐 맞추거든.
0: 그렇죠.
2: 예, 그러든지 지금 예, 어지럼증 와야니까 정신하고 예, 머리 아예 아프니까 살 것 같은다.
0: 그렇죠.
2: 그래서 저도 지금 예, 130에서 그냥 떨고 있으면 영 좋습니다. 어쨌든지 영 소화도 잘 돼, 밥도 잘 먹고, 맥이 없으니까 밥맛도 이러지든지 맥이 나니까 밥맛도 돌아서서 예. 밥도 용 마시고 용 좋습니다. 지금 속이 편안한다.
0: 이 제품 자체가 비위를 다스려주는 데는 특수한 역할을 하는 황정이나 성분이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예.
2: 그래 그런도 지네 예. 밥이 그렇게 마셨고 맥이 떨어지고 하던 게 지금 밥만 또 돌아서 용 좋습니다. 여러 개는
0: 그렇죠.
2: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겐 지금 딱 맞는 약이 같은데 내 약이 떨어져서 오늘 좀 배달받아서 그냥 쓰자고 그랬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잘 쓰시기 네. 바랍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네, 지금 두골대 쓰고 있는데 효과 아주 좋고 효과 빠릅니다.
0: 예.
3: 나는 예, 어째 쓰는가 하면 이 자골신경통이 심해서 예, 하늘에서 걷고 걸음이 소리 걷지 못해서 아주 심하게 살아댔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약 써보긴 처음입니다.
0: 아, 그렇죠.
3: 반년 쓰니까 예, 그렇게 자골이 이게 통증이 심하고 굵지 못했는데 지금 어떤 완전히 그것도 아주 씩씩하게 어디를 아이 다닌데 없이 다 다닌다. 아, 좋습니다.
0: 큰 해결이죠.
3: 예, 예, 효과 정말 좋습니다. 그래 내 이거 쓰고 넘어오더니 우리 친구가 지금 어떤 정황인가 하면 예, 무릎이 너무 통증이 심하고 밤이 자지 못하고 예, 승승대를 오르내릴 때 굵지 못하고 그래서 내 소개를 해서 지금 한 달 썼는데 그 한 달 쓰니까 예, 통증이 사라지더랍니다.
0: 그렇죠.
3: 예, 그래 너무 좋아서 그래 이거 쓰는데 위를 자극하지 않고 예, 그렇게 좋다 잼니다.
0: 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3: 예, 그래 놓고 이번에 우리 두 집에서 배달 받자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0: 두골대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노인성 골가모병을 해결해 주는 데서는 인정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너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를 상하지 않고 간과 콤팥을 그 도와주면서 치료해 주는 제품이니까 골가모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제품 선택이 잘 됐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4: 지금 이 두골대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4: 날이 자꾸 귀에서 소리도 나지, 허리 다리 아프고, 걸기도 바쁘고, 특히 이 소변 타수량이 닿아가지고, 이래서 내가 지금 두골대 썼는데, 써보니까

0: 당신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1: 그렇죠.
0: 예. 그, 자꾸 소리 나던 것도 많이 났고, 그 다리 아픔이 걸기도 힘들던 게, 다리가 정말 헷갈리니까
1: 남자. 아, 곰팡질 하던 문제가 해결받으니까, 근본에서 해결받는 거죠. 예.
0: 차수 같은 것도 좀 많이 좋았었습니다. 이거 쓴 게.
1: 예.
0: 이제 보니, 좀 약 좀 배달받아, 올해 계속 좀 쓰자겠다.
1: 이 투골테 제품 자체는 시장에서 인정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효과로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산자병원의 몇백 집이 몇 년 동안의 림상 경험 그 총화가 나오지 않겠다면 국가 발명 특허를 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실은 없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투골테에 쓰는 환자인데 이 투골테 지안수가 이 풍수고배라니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이 마디가 불어난 거라니 이게 다 하나 사줬습니다.
1: 아, 손가락 마디 불어난 게 잘 해결받지 않는데. 예,
3: 예, 이 손가락은 정말 이게 내 정말 이 어람다 저는 산업 풍수에 그저 어깨도 그렇고 손가락에 중간 마디 그렇게 다 불어났단 말입니다. 그럼 이하고 다 쓰 예. 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개미가 얼마나 힘이 세니까.
1: 그렇죠.
3: 이 선생님. 예. 이게 개미 이게 힘이 정말 세 그런지 이 위도 작아가고 이게 풍수기를 너무 달라사진다.
1: 그렇죠.
3: 예. 예. 예. 확실히 이 손가락만이 정말 때 죽을 때가 다 타고 그래서 죽으려 한 게 손가락이 정말 불어나서 그걸 손 지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 배고 다니고 걔는 약간 아침에 쌩 녹이지 아침에 일어나서 맞아요 무릎 말고 내 스트레칭 한다 말다 이 손가락 때문에
1: 예.
3: 계속 좀 업했다고 하자 걔는 이게 아이들든지 글쎄 이 약을 먹고 소리 글쎄 어쩜 이렇게 손가락이 중간에 불어난 게 쭉 들어갈까 그 다음 뭐든 손가락 폈다고 하자는 게 이렇다 말다
1: 그게 보통 레이펑스라 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종생 불어나면 들어갈 줄 모르는 그런 모병인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제품이 특허를 받은 제품이 특수한 것만 네.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 그게 제거된다는 게.
3: 특수한 약입니다. 위도 작아야지. 그 다음에 국가 뭐 특허권 받았을까? 그러니까 이 약이 내 그거 마음 먹고 이랬으면 약을 떠서는 어떤 이뤘습니다. 그래 뭔가 그 다음에 이 자기 백자방에 그 다음 그 후에도 같이 쓸까? 예, 더 좋아질 때가.
1: 그렇죠.
3: 예, 그건 또 예, 저녁에 한 번씩 뭐가 잠을 어째 그리 잘 옵니다.
1: 아, 모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 예, 잠을 잘 옵니다. 예, 그래, 네. 요약을 두고 대내 지금 떨어졌습니다. 지금 예. 그거 사봐버립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이분 우대할 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5번 예. 연락하세요.
3: 예, 수고하시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외용약으로 발라주고 마사지 해주고 한 결과 기본으로서 오랜 관절 통통이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위에서 그 여사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보통 손가락 중간마디가 그 부어나고 그렇다 하게 되면 그게 보통 부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각한 그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제품 자체가 이렇게 좋은 효과를 거두셔서 부종이 빠진다는 것은 단순 부종에서 부종으로 가는 이런 그 변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여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거기 첫 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풍한습으로 오는 여러 가지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이다.
2: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백개방하고 투골펜 다 씁니다. 백년장수 약이 되거든지 효과도 빠르고 예, 저는 예, 동맥경화심해서 머리가 흐릿하고 나다나무에 예, 뭐 이렇게 저 바람이 그저 나무 쏴쏴 흔들같이 소리 나는 것처럼 막 터지는 것 같고 예. 그리고 혈압도 그렇게 받아야 되고 내가 차 팔고 싶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빙빙 앉아도 빙빙 서도 빙빙 거기서 진정 못했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아 선생님 강의 듣고 이게 또 먹기도 편리하지 않을까.
1: 그렇죠. 한번 하루에 한 번만 잠자기 전에 예.
4: 한 번만 빨대를 빨아먹구나 어느까지 잠드는 거 모르고 그리고 섭에 그렇게 잤던 게 그것도 잃어가지고 예. 그리고 예, 경력이 돌아옵니다.
1: 아, 그렇죠.
4: 경력이 상실에 대해서 예. 그래서 빙장대 갔다가도 돌다가도 돌아오고 돌다가도 돌아오고 그래 이즘이 뭐 걸음마다 10살이었고도 아, 어느 매다 둔걸 몰라서 오늘 그래던 게 그게 돌아왔거든요.
1: 아, 기억이 돌아왔죠.

0: 있죠. 예. 예.
1: 그리고 소화가 잘 되니까 밥을 잘 먹고 이 위를 자극하니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어요.
0: 그럼요.
1: 그리고 이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밤잠 잘 자고 몸이 헷갑아진다. 그 붓기가 다 내리고 예. 하시는 붓기가 그저 유리처럼 반짝반짝 하던 게 그게 다 내리고 그리고 고름도 걸자면 영 몸이 헷갑아지고 그랬지.
0: 그렇죠.
1: 그리고 두걸 패는이 아, 고치네. 아파서 경축에 좀 아예 아픈데 없습니다. 친구는 얼마 맞고, 아 약은, 전약은 얼마 먹고, 그런 격소.
0: 성비주사 끝이 맞았다. 그
1: 예,
0: 말이겠지, 격소주사.
1: 아, 먹고 맞고 했습니다. 예. 그런 것도 효과를 못 봤습니다. 어떤 약은 이 먹으면 살 먹어도 그저 위를 자극해서 그저 위 아래에서 그저 매상질하고, 그래, 재뿌리고, 재뿌리고, 정말 얼마 재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위도 자극하고 대비 더 봐주세요.
0: 아, 모두 그렇게 말씀하네요. 예.
1: 약을 바르고 마사지를 하고 아까 앓던 사람 같잰다. 피감 예. 그저 쭉쭉쭉쭉 하고 댕기던 게 몸이 할까봐 운동 못하던 게 운동하고 이제도 운동하고 돌아도.
0: 아, 그렇죠. 예.
1: 엄청 멋있거든요. 그 몸이 할까봐.
0: 대단하죠. 예, 예.
1: 어쩐 두 번째 생명, 아이, 나 먹으면 어쩐 완화됐겠는가. 어쩐 두 번째 생명. 뭐할까 얼마 좋습니까? 그래 이래 좋을 때게 두 가지를 배달받다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0: 네,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우대정책도 좋으니까 잘 파가시기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유튜브 캐를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금속도 있고 더강 골다공증이 있었어요. 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점에 얼마 걷지 못하고 쉬고 또 걷고 이래고요. 허리하고 무릎이 아팠어요. 앉을 때도 인침 안 씁니다.
0: 그렇죠.
3: 인침 하다가 앉고 대고 일어납니다.
0: 생각 많이 해야 서고 생각 많이 해야 일어나고 그렇죠.
3: 네. 그리고 그런 1cm 높이도 저는 못 걷습니다. 무슨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야대에 약은 많이 쓰고 원하는 수술하라 하자고 했는데 중위 선생님이 이랬겠다. 어느 선생님이 어느 시간에 수업 난 게 세기를 받아야 하는 것과 한 가지라고 수술이 그렇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말 듣고 혈압도 높지 수술을 안 하고 이 약은 많이 쓰나 여기 효과 별로 있잖아요. 별로 쓰지 않았는데 두고 새로 선생님 강의 듣고 인수 만났었는데 아 정말 효과가 확실합니다.
0: 그렇죠.
3: 예. 예. 예. 위를 자극하지 않고 성과 간을 돌보면서 아, 이 발에 힘이 오면서 거기가 발에 힘이 있으니까 발이 되돌아 안 올라갑니다.
0: 관절통이 있게 되면 5,000보를 뭐 걸으라 해도 제 단계도 못 걸지요. 그런데 그 관절통이 해결받는다는 걸 말하죠.
3: 예, 예 그래서 원하는 돈을 얼마 못 걸었는데 어떤 근처에 마음대로 당겼어요. 약당이라는 단입니다. 중요합니다.
0: 그렇죠. 예.
3: 걸리기도 오라고 그래서 예. 이번에 이 투벌테리에 저는 끝까지 마지막으로 끝까지 쓰려고 합니다.
0: 예, 예.
3: 먹고 바르고 하니까 효과가 영 좋습니다.
0: 그렇죠. 믿어도 됩니다.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흑개미를 중심으로 해서 칭펑텅, 진주, 방귀란 이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본으로서 이 제품들 자체는 흑개미란 성분 자체는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계시지만 해도 지구에서 제일 숫자가 많은 이런 동물에 속하는 데 미형 운동 영양 보물거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0: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 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자, 선생님 계속해서 말씀 주실까요?
2: 지금 전반 사회적으로서 인류가 수명이 늘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따르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후에 두골테이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관절통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는 것만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관절마디든지 많이 움직이는 관절하고 적게 움직이는 관절이 있게 되어 있는데 많이 움직이는 관절일수록 활의 활막염 이런 것들 연골이 다 쓸거나 혹은 또 어떤 그 관절은 위치가 이렇게 어긋나게 되어 있거나 이래가지고 많이 통통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런 통통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겠는가? 이제 어느 분이 위에서 말씀하셨지만 해도 수술의 방법으로서 뭐 무릎관절에 새로운 뭐 인공관절을 대체한다든지 이렇게도 하는 방법도 있지만 해도 제일 좋기는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하는 방법 가운데서 그래도 내 골격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치료만 된다면 이런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그 외과 수술의 방법이 확실하게 필요하다면 절대적으로 말릴 필요는 없지만 해도 그 후에 재활 훈련과 더불어서 그 후에 관리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한계 안 하기보다도 못하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서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제품이 소개 나왔지만 해도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치료 제품은 거의 첫 번째인 걸 알고 있는데요. 특히 이 제품 자체는 구복과 위용이 결합됐고 약관에 있는 큰 글씨 그대로 말한다면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여기 가운데서는 경락이 잘 소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개미를 위주로 한 단순 개미 한 가지만 가지고는 또 부족하죠. 복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조합으로 된 이런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가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위에서 그 손가락 마디가 불어났던 게 그게 완전히 평평하게 됐다는 게 이건 놀랄 만한 이런 그 효과입니다. 보통 그게 불어나게 되면 종생 가야 되는 건데 이게 부증이 단순 부증이 아니거든요. 부증뿐만 아니라 골격이 변형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게 보통 효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에서 흑개미는 기본으로서 해독 지통의 역할을 하면서 보신종 양력화 건파질 도와줍니다. 그리고 간을
1: 네,
2: 도와줍니다.
1: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2: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닥터밤 구별을 쓰고 있습니다.
2: 예.
3: 이 건파진 아파서 양눈동이 다 붓겠던지 싹 내렸고요. 그래서 설명 사수보다 전전 살 아이 나가던 게 그것도 이상이 없습니다.
2: 그렇죠.
3: 예, 그 당에 합병증이 전혀 부여되어 보이던 게 바가지는 감이 나고, 예. 그거, 이 뭔가 다리든 막 내리서리든 뭐, 이것도 이래 없습니다.
2: 아, 그렇죠.
3: 예. 그리고 또, 예, 예, 정말 잠을 잘못 잤습니다.
2: 예.
3: 잠을 잘못 잤던 게 잠을 잘 자고 혈압 났던 게 혈압도 증상이 됐습니다.
2: 예.
3: 그리고 또, 예, 이 예, 뭡니까. 글쎄, 무슨 생각이 나요. 아, 예. 맞습니다. 그, 이, 저, 머리. 머리 없어 신발이 욕만 했습니다.
2: 예.
3: 이러던 게 살러온 게 다 검은 머리 된 게 그래서 머리 아이들에도 될 것 같습니다.
2: 아, 새로 나오는 머리가 검은 머리가 밑으로부터 나오더라. 그렇죠.
3: 예.
2: 머리 늘 자라는 건데 자라는 머리는 검은 머리를 자라더라. 그 말이 있습니다.
3: 예. 그냥 머리 들였댔습니다. 그래서 나 예. 어릴 때부터 이제 나무가 더 허염, 검은 머리 되는지 지금 살러온 게 싹 검은 머리 되어 올라옵니다.
2: 제 하소란 성분이 바로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합니다. 예.
3: 뭐, 이야기 선생님 진짜 썼습니다.
2: 예.
3: 어떤 예 여러 가지에서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매기도 나고 예
2: 예
3: 예. 잠도 10년 넘게 당근에 자도 말해 좀 잠도 잘 자지 이런 면에서 이게 얼마 약이 좋습니까?
2: 그렇죠.

0: 제품 자체의 공능 주체에서 불면증과 건망증이 따라서 해결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완전히 믿어도 됩니다.
1: 예, 예 옳습니다. 경력이 없어서부터 해보겠고, 예. 예. 경력이 없어서 뭐 가지러 갔다도 뭐 가지러 왔는가 이렇게 생각하다도 이렇게 이랬는지 경력도 해보겠습니다.
0: 그렇죠.
1: 예, 예. 예. 이리 여기 서까지 마이스 오늘 배달받아 딴 데도 보내주고 마이스 쓰겠습니다. 오랫동안.
0: 예, 열심히 쓰시면 좋은 효과는 누구든지 공동하게 좋은 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감사합니다.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 구복액은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100근을 농축해서 한근으로 만들어진 고온 처리한 고농도 액체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온 처리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유효기가 48개월로 되었다는 것은 진실성이 확실하다는 것 진일보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구복액은 유효기가 24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4년 유효기가 되어 있다는 건 100근을 농축하는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멸균 작용이 따라갔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품 자체의 출처가 과학기술 집단에서 노령화 시대에 여러분들이 불편한 점을 한 가지 제품으로서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보게끔 한 나온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자반 구복액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모로 불편하던 점들이 해결받으셔서 지금은 살맛이 난다고 행동거지가 편리하고 근육과 골격이 든든해지고 소화가 잘 되고 눈이 밝아지고 기억이 잘 되고 잠이 잘 오고 순환장애가 풀리고 심지어 고혈당 때문에 힘들던 분들도 좋은 해결을 가져왔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2: 네, 백자반 구복액과 투골테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 됩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죠? 오늘은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성적표를 받은 작은 곰 이야기예요.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0: 성적표를 받은 작은 곰. 어느 맑은 날 곰나라 학교에 친구들이 모두가 가슴을 졸이며 있었어요. 바로 성적표를 받는 날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교실로 돌아온 아이들 책상 위에는 하얀 봉투가 하나씩 놓여 있었어요.
1: 대부분 친구들은 재빨리 봉투를 열고 성적표를 들여다보았어요. 우와, 난 A 받았어. 나도 B야. 친구들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 묻어났어요.
0: 그런데 작은 곰은 달랐어요. 작은 곰은 자리에 앉아 봉투를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어요. 마치 봉투 안에 폭탄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1: 작은 곰은 심장소리가 들릴 정도로 몹시 긴장했어요.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봉투에서 성적표를 꺼냈어요. 첫 번째 과목 어문 D, 두 번째 과목 수학 D, 세 번째 과목 역사 D, 네 번째 과목 자연 D. 작은 곰의 눈은 점점 커졌어요. 체육만 빼고 모든 과목이 D 등급이었어요.
0: 체육만 겨우 A.

0: A를 맞은 작은 곰은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작은 곰은 원래 학교에서 운동을 정말 잘하는 아이였어요. 축구팀 주장이자 스타 골키퍼였어요. 달리기도 가장 빠르고 야구도 최고였으며 체조는 원숭이처럼 아주 민첩하게 잘했어요.
1: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거였어요. 작은 곰은 운동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다른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성적이 나쁘게 나온 건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었어요. 곰 아빠와 곰 엄마도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미리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0: 방과 후 작은 곰의 동생은 버스를 기다리며 좋은 성적표를 들고 아주 신나 있었어요. 그는 오빠에게 자기 성적을 자랑하려다가 오빠의 얼굴을 보고 그만 말을 멈췄어요. 표정만 봐도 뭔가 심각한 일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1: 작은 곰은 눈이 흐릿 멍텅하고 걷는 모습도 로봇처럼 굳어 있었어요. 버스에서도 한마디 말도 없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동생 곰의 친구가 물었어요. 너네 오빠 왜 저래? 동생 곰은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시험을 완전히 망쳤대.
0: 집에 도착하자마자 작은 곰은 떨리는 손으로 성적표를 곰 아빠에게 건넸어요. 곰 아빠는 성적표를 보자마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2: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형편없는 성적표는 난생 처음 본다.
1: 곰 아빠의 목소리는 집안 전체를 뒤흔들 만큼 우렁찼어요. 나무 위에 앉아있던 새들도 깜짝 놀라 날아갔고 이웃집 동물들도 귀를 막았어요.
0: 곰 아빠는 화가 나서 계속 꾸중했어요.
2: 너 정말 부끄럽지도 않니? 내 아들이 이런 성적을 받아오다니. 앞으로 외출 전면 금지야. 텔레비전도 핸드폰도 유희도 축구도 스케이트보드도 모든 운동을 다 못해. 성적이 올라갈 때까지 절대 안 돼.
1: 작은 곰은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올라갔어요. 방 안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 있었어요. 축구공, 스케이트보드, 게임기, 운동선수 포스터. 하지만 지금은 모두 할 수 없는 것들 뿐이었어요.
0: 그날 저녁 집안은 온통 슬픈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작은 곰은 공부하려고 앉아있었지만 마음이 복잡해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때 곰 엄마가 곰 아빠를 불렀어요.
1: 여보, 우리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작은 곰의 공부를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한 것 같아요.
0: 곰 아빠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2: 그러게 말이에요. 나도 운동만 잘하는 걸 보며 좋아만 했지 공부까지 신경 쓰지 못했어요.
1: 다음 날부터 가족 모두가 작은 곰의 공부를 함께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곰 아빠는 수학 문제를 같이 풀어주었고 곰 엄마는 과학 프로젝트를 도와줬어요. 동생 곰은 오빠가 단어를 외우는 것을 함께 도와줬어요.
0: 처음에는 다들 조금 힘들었지만 점점 함께 공부하는 게 재밌었어요. 가족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니 훨씬 따뜻하고 즐거웠어요.
1: 몇 주 뒤 작은 곰은 수학 시험에서 B학점을 받았어요. 과학 프로젝트에서는 A를 받았고 다른 과목 성적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0: 곰 아빠는 작은 곰을 불러서 말했어요.
2: 이제 내 성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그런데 약속해라. 앞으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꾸준히 잘하겠다고.
1: 작은 곰은 힘껏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3: 네, 다시는 낮은 성적표 받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꾸준히 노력할게요.

0: 친구들도 가끔 공부가 힘들고 성적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걸 혼자서 다 해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즐겁고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1: 만약 성적이 좋지 않아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작은 곰처럼

0: 그럼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가족과 함께라면 공부도 더 즐겁고 마음도 더 든든하답니다.
1: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이번 이야기는 용기에 관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파블리나의 용기인데요. 피아노를 사랑하는 소녀 파블리나의 성장 이야기예요.
0: 파블리나의 용기. 파블리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마른 가시나무 가지라는 별명으로 불렸어요. 그의 집은 아빠와 세 명의 씩씩한 오빠들, 남자들만 가득한 집이었어요. 집에는 남다른 이상한 규칙이 있었는데 설거지부터 빨래, 집안 청소까지 모든 집안일을 운동 시합으로 승부를 정해 정하는 것이었어요.
1: 막내이자 유일한 여동생인 파블리나는 언제나 힘겨운 싸움에서 지기 일쑤였어요. 매번 시합에서 지고 나면 온갖 집안일이 고스란히 파블리나의 몫으로 떠넘겨지고 그녀는 말없이 혼자 모든 일을 짊어지며 지내왔어요.
0: 어느 날 저녁 파블리나는 얼굴에 푸른 멍이 든 채 조용히 식탁에 앉았어요. 아빠가 걱정스럽게 누가 다치게 했는지 물었지만 파블리나는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 사실은 그날 저녁 식사 준비를 누가 할지 격투기로 정하다가 오빠들과 힘겨루기를 하며 생긴 상처였거든요.
0: 오랜 시간 조용히 생각에 잠긴 파블리나는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이제 피아노 그만 칠 거예요. 더 이상 약한 모습으로 살지 않을래요. 대신 격투기를 배워서 스스로 나를 지킬 거예요.
1: 오빠들은 갑작스런 말에 폭소를 터뜨렸어요. 섬세하고 여린 파블리나가 격투기를 배운다니 우습기만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딸의 흔들리지 않는 단호한 눈빛을 보고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상처받고 참아왔는지 깨달았어요.
0: 결국 파블리나는 망설임 없이 격투기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격투기 감독님은 어린 소녀가 장난삼아 온 줄 알았지만 금방 파블리나가 남다른 강한 의지와 숨겨진 재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특히 그의 왼손 주먹은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해서 누구도 쉽게 당해낼 수 없었어요.
1: 몇 주 시간이 흐르자 집안의 운동 시합 판세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항상 지기만 했던 파블리나가 오빠들을 상대로 이기는 날이 점점 늘어났고 억지로 떠안던 집안일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어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되자 파블리나의 마음속에는 작은 자신감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0: 하지만 다른 변화도 있었어요. 격투기를 훈련하며 단단하게 굳세진 파블리나의 손은 예전처럼 가볍고 부드럽게 피아노 건반후를 뛰어다니지 못하게 됐어요. 싸우기 위한 단단한 손이 되어버린 탓에 정말 사랑하던 피아노를 다시 칠 용기마저 점점 잃어가고 말았어요.
1: 시간이 흘러 파블리나의 첫 정식 격투기 시합 날이 다가왔어요. 낯선 큰 경기장 안은 관중들의 우렁찬 환호 소리로 가득했고 파블리나는 홀로 거대한 무대 위에 선 것처럼 두려움에 떨었어요.
0: 떨리는 마음으로 격투기 장갑을 끼는 순간 파블리나는 오른손 장갑 안에서 작은 쪽지들을 발견했어요.
1: 알고 보니 세 오빠가 몰래 쪽지를 넣어둔 것이었어요. 누구든 너를 함부로 건드리면 내가 혼내주마. 파블리나, 넌 정말 최고야! 라는 따뜻한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0: 그리고 왼손 장갑 안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엄마의 작은 사진이 들어있었고 사진 뒤에는 아빠의 정성어린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파블리나,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 가족은 언제나 네 곁에서 너와 함께 있다.
1: 가족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쪽지와 사진을 보자 두려웠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가슴 속에는 감동과 힘이 가득 차올랐어요. 파블리나는 그 힘을 안고 시합에 임했고 용기를 내서 멋지게 승리를 거머쥐었어요. 하지만 뜻밖에도 시합이 끝난 뒤 파블리나는 격투기 장갑을 영원히 벗어던졌어요.
0: 주변 사람들이 왜 격투기를 그만두는지 이유를 묻자 파블리나는 미소를 지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격투기는 나에게 약한 모습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를 가르쳐줬어요. 세상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준 소중한 배움이에요. 하지만 피아노는 달라요. 내 마음속에 숨겨진 따뜻하고 아름다운 감정, 슬픔과 기쁨까지 모두 담아 세상에 전해주는 소중한 언어가 바로 피아노예요.
1: 그 뒤로 파블리나는 다시 오랜만에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격투기로 단단해진 손은 예전처럼 가볍지 않았지만 용기를 배웠고 성장한 마음이 피아노 금반에 고스란히 담겨 더욱 깊고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어요.
0: 이제 파블리나는 알게 됐어요. 세상과 당당히 맞서는 힘도 소중하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따뜻한 감정도 소중하다는 걸요. 때로는 자신을 지키는 용기도 필요하고 때로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꾸준히 간직하며 마음을 키워나가는 성장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가족의 사랑을 품고 용기를 내서 성장한 파블리나는 이제 강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피아노 선율을 타고 매일 조금씩 더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답니다.

친구들, 파블리나는 스스로 용기를 내서 진정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친구들도 힘들고 위축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파블리나처럼 용기를 내서 자신을 믿으며 꾸준히 노력한다면 누구나 멋지게 성장할 수 있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웅준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리하수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시골 선생님을 준비했습니다.

실개천이 감도는 시골에서 몇몇 아이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 부모보다 더한 사랑 쏟아부어서 개천에서 룡이 나는 꿈을 꾸었네. 우리가 용이 되어 나르는 날이 되면 제일 먼저 태우실 분, 제일 먼저 태우실 분 시골 선생님. 많은 사람 떠나가는 시골에서 한평생을 바쳐가는 우리 선생님. 도시 가면 잘 산다고 하지만은요, 시골에서 봉황난다 풀이 박았네. 우리가 봉황되어 궁전을 세우는 날 제일 먼저 모실 분, 제일 먼저 모실 분 시골 선생님. 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라 시골 선생님.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창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전해 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나의 산과 강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꿈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구골폐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폐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자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장계석은 늘 사람을 섬뜩한 눈길로 바라보곤 했다. 전에 한 여장은 장계석을 만나 그 눈을 보고는 부들부들 떠느라 대꾸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져 나왔을 정도였다. 하지만 진상은 달랐다. 좀 긴장되기는 했지만은 겉으로는 아주 태연해 보였다.
1: 교장 선생님, 알고 있습니다.
0: 그는 버릇처럼 장계석을 교장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1: 공산당 도벌에 나선 뒤로 이런 지옥은 처음이야.
0: 장계석은 거의 고함을 지르다시피 말했다. 민머리가 불빛에 반짝거렸다.
1: 설악은 귀양에서 흥청망청 놀면서 전선에 나가지도 않았다고 들었네.
2: 교장 선생님.
0: 진성이 웃으며 말했다. 귀주는 왕가래의 세력이 커서 주왕이 자리를 잡으려면 아마 설악이 한동안 밑바닥부터 잘 닦아놔야 할 겁니다. 장계석은 잠시 말이 없더니 그제서야 진성에게 자리를 권하였다. 하지만 화가 가라앉은 것은 아니었다.
1: 공산당 비적은 겨우 3-4만 명밖에 되지 않았고 우리한테 쫓겨 사천 남북 구석진 곳에 처박혔댔어. 북으로는 장강, 남으로는 횡강에 가로막혀서 말이야. 거길 우리는

0: 50만 대군이 포위하고 있었어. 이처럼 좋은 기회가 또 어디 있단 말이야. 제게 모두 그 돼지처럼 멍청한 놈들이 놓치는 바람에 홍군한테 도로 물리지 않았나. 진포류는 조그만 덩치만큼이나 담도 작았다. 그는 장계석이 화를 낼 때가 가장 무서웠다. 진포류는 진성에게 몰래 눈짓을 하였다. 잠시 변명을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진성은 자리에 앉아서 입을 꾹 다물었다. 진포류는 상해 상보의 기자였다. 그러다가 1927년부터 장계석을 따르기 시작하여 장계석의 책사가 되었다. 국민당의 지침과 장계석의 명령문 대부분을 그가 썼다. 멀쩡한 콩도 파침내하고 없는 것도 있는 듯 늘 흰 종이를 빼곡히 채워야 했으니 몸과 마음이 고달팠다. 장계석은 귀주 싸움이 못마땅하여 반시간 남짓 화를 내더니 불쑥 한마디 내뱉었다. 그 광동의 오기위는 왜 군대를 끌고 나가자마자 그 모양인가? 강서에서 어디 빠졌나? 아니면 속으로 아직도 장발규를 생각하나? 이것은 민감한 문제인지라 진성은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우리 쪽으로 넘어온 뒤로는 위원장님께 일편단심 충성스러웠습니다. 진성이 깍듯이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이 약해서 규류를 엄하게 못 틀어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전에 제가 거느린 11사가 귀덕을 지킬 때 풍옥장의 군대가 칼을 휘두르며 공격을 해오자 방어선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제가 단장 한 명을 죽이고 나서야 진지가 다시 진정이 됐지요. 지켜내지 못할 진지가 있다는 걸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1: 당장 오기위를 잘라버려야겠네.
0: 장계석이 사납게 말했다. 위원장님, 안 됩니다. 진포레가 마침내 여인 몸을 일으키며 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1: 왜 안 된다는 건가?
0: 장계석이 물었다. 진포레가 몸을 바로잡으며 말했다. 오기위는 로리란 군인입니다. 큰 실수를 저질렀으니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을 겁니다. 섣불리 처리했다가는 오히려 불만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원장님께서 선수 편지를 써보내 위로해주면서 공을 세워 죄값을 치르라고 한다면 진심으로 위원장님의 은혜 감격해야 할 테이고 나중에 더 쓸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진포리는 진성을 바라보았다. 진성이 재빨리 말을 받았다. 그게 좋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장계석은 쉴 새 없이 서성거리다가 지쳤는지 별다른 대꾸 없이 소파에 앉았다. 장계석은 긴 옷섭을 걷어올리면서 한쪽 다리를 다른 한쪽 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자 앞코가 동그란 헝겊 신발이 보였다. 그는 잠깐 말이 없다가 진성을 바라보며 말했다.
1: 사수, 자네 비행기를 준비하게. 내일 이른 아침 우리 셋이 충경으로 가지.
0: 진성의 호우를 부르는 걸 보니 화가 좀 가라앉은 것 같았다.
2: 전선을 둘러보시겠습니까?
1: 아니, 내가 직접 지휘하겠네.
0: 장계석은 소파에서 몸을 곧게 세우면서 위험있게 말했다.
1: 우리가 4, 5년 동안 수백만 군대를 보내고 엄청난 돈을 퍼부어가며 겨우 저덕과 모태똥을 강서에서 쫓아내지 않았나. 그놈들이 귀주 산골짜기에 갇혀있으니 비적을 없애기로는 지금처럼 좋은 때가 없단 말일세. 만약 이때를 놓쳐서 그놈들이 한 곳에 뿌리 내리게 된다면은 앞으로는 정말 몰아내기 힘들 거야.
2: 과연 걸출한 안목이십니다. 그처럼 깊고 멀리 생각하시다니요.
0: 진포려가 끊임없이 머리를 끄덕이며 감탄을 했다. 하지만 며칠 있다가 가셔도 늦지 않을 겁니다. 우선 중대한 문제를 처리하고 나서 움직이시는 게...
1: 중대한 문제라니, 그게 뭔가?
0: 장계석이 곁눈으로 봄

0: 면모라다. 요즘 여론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특히 화북 쪽 말입니다. 여론이라니. 진포레는 몇몇 신문의 이름을 대면서 그 신문들이 함부로 소식을 돌리고 있다고 질책을 했다. 이를테면 특무들이 마구 사람을 잡아들이고 있고 헌정 3터는 불평해서 매일 사람을 3-50명씩 잡아들인다. 항일이라는 말만 해도 살생부에 올라 생매장하지 않으면 영정하에 전하는다. 북평에 있는 마른 우물 몇천 시체로 꽉 찼고 영정하에는 시체들이 떠다닌다는 등이었다. 진포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런 얘기가 여론을 부추겨서 각계에서 정부와 위원장님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날 줘야. 장계석이 기분이 잡쳐 진포레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허리를 잘라버렸다. 날 줘라고 해도 이런 여론이 널리 퍼진다면 정부와 위원장님께 아주 불리하지요. 그 말에 장계석이 또다시 발끈해서 소매를 뿌리치며 버럭 소리를 지었다. 여론은 무슨 개똥 같은 여론이냐. 내가 3만 원을 맺히고 신문사를 10개라도 차릴 수가 있어. 시키는 대로 쓰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는 쑥 들어간 두 눈으로 진포레를 쏘아보았다. 진포레는 장계석의 눈길이 쏟아지기만 하면은 슬며시 비하였다. 그 눈길만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다. 게다가 장계석의 여론은 무슨 여론이라며 딱 잘난 말을 하자 그만 몸을 흠칫들었다. 진포레는 여위고 작은 몸을 소파에 깊숙이 묻고 입을 다물었다. 장계석은 말이 너무 지나쳤다 싶었는지 부드럽게 덧붙이었다.
1: 그건 말이세, 항음들어 처리하라고 하게. 내가 항음한테 북풍이 눌러 있으라고 했는데 웬 남경까지 와서는 가지 않고 있는 건가?
0: 그럴만도 하지요. 진포레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명색이 중화민국 군사부문의 책임자이자 북평 림시 병영 주임인데 사무실에 일본군 병사가 제멋대로 쳐들어와서 존칭도 없이 이름을 척척 부르지 않나. 얼굴에 침까지 뱉었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무슨 낯으로 그 자리에 돌아가겠습니까?
1: 죽는 게 더러우면은 군복을 입지 말아야지.
0: 장계석이 화가 나서 말했다. 진성은 줄곧 항흠과 사이가 나빴다. 1927년 10월 항흠 때문에 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로 그는 한순간도 그 일을 잊지 않았다. 게다가 앞으로 참모총장을 누가 맡느냐는 문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진성은 냉큼 한마디 끼어들었다. 국가의 고위급 관리가 수령님과 걱정을 나누지 않는다면 어찌 통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포레는 어느 한쪽을 거들기가 무엇한지 다른 이야기를 꺼내었다. 지금 나라적으로 항일하자는 요구가 거세고 내전을 반대하는 외침이 드높습니다. 화북의 정치 상황을 잠시라도 가라앉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을 위해서라도 어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는 목소리로 부드럽게 제안을 했지만은 장계석은 마치 바늘에 찔리기라도 한 것처럼 곧장 고개를 돌려 진포레를 쏘아보았다.
1: 그래, 이 마당에 무슨 방법이 있나? 부대를 끌고 가? 어느 부대를 이끌고 가지? 일본 사람들하고 맞설 부대가 어디 있겠나? 공산당이 우리의 힘을 죄다 빼앗아 버리는데 내가 뭘 가지고 일본을 친단 말이야?
0: 나발총처럼 쏘아대자 진포레는 그만 얼굴이 시뻘개져서 아무 대꾸도 못하고 눈을 내리깔았다. 장계석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계속 소리를 질렀다.
1: 항일하자고 구호만 외쳐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야말로 묻고 싶다고요. 그래, 뭘 가지고 항일을 할 거지? 우리는 무기도 기계나 공장도 교육이나 훈련도 다 일본에 뒤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뭘로 일본 사람들이랑 싸우지? 안 싸우고 조용히 가만히 있는 편이 나을걸. 싸웠다가는 사흘을 못 넘기고

망할 거야. 내 말을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우리는 국방이 약하고 준비가 부족하니 지금부터 30년을 준비한 다음 싸운다 해도 이길까 말까 하다고. 게다가 일본이 우리한테 준비할 기회나 주는가 어디? 이것이 항일 문제에 관한 장개석의 생각이었다. 진포레와 진성을 비롯한 국민당들이 자주 듣던 말이기도 하였다. 진포레도 오늘 밤 이 문제를 깊이 의논할 생각은 없었다. 다만 장개석에 대한 충성심으로 불리한 정세의 보탬이 될까 해서 말했을 뿐이었다. 위원장님, 그는 아주 간절하게 말했다.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그럴듯하게 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럴듯하게? 장개석의 표정이 좀 부드러워지었다. 그럼 자네들이 좀 어떻게 해보게. 글을 좀 써서 신문에 실으란 말이야. 진포리는 장개석이 다시 얼굴을 펴자 마음이 놓였다. 그는 한 손으로 다른 한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군사로도 싸움에 지었지만은 문장으로도 공산당과 안 됩니다. 우리 국민당에 그런 글을 쓸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모두 공산당 쪽으로 가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러면은 정도 세력이라도 끌어들여 우리를 위해 말하라고 해야 하지 않겠나? 아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로촌에 갔던 인사들 뿐입니다. 시집을 가러 가면은 수줍음을 타면서 말을 틀어먹어야죠. 됐네, 됐어. 장개석이 손을 내저었다. 일은 자네가 하게. 적어도 글은 쓸 수 있지 않나. 외부의 적을 몰아내면은 먼저 내부가 안정돼야 한다는 걸 진지하게 설명을 해주게. 그리고 우리는 내일 역시 총경으로 가야 해. 먼저 공산당 문제부터 해결하고 봐야지. 진성과 진포래도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거듭 말하지만은 일을 내사로 여기서는 안 된다고. 장개석은 엄숙한 눈길로 두 사람을 보면서 겨우쳐 주었다. 설악이 전보를 보내왔는데 공산당이 준의회인지 뭔지 했다는군. 그런데 말이야, 모태똥이 또 올라갔네. 자네들 그게 뭘 뜻하는지 잘 새겨보았나? 네, 잘 새겨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대답했다. 상대하게 아주 껄끄러운 사람이야. 강서에서 우리가 얼마나 골탕을 먹었나? 장개석의 얼굴에 슬그머니 그늘이 지기 시작했다. 나는 공산당이 그대로 쪼개질 줄 알았거든. 그러면은 거두기 쉬웠을 텐데 말이야. 헌데 모태동이 또 권력을 잡았단 말이야. 그자는 성동 격서에 능하여 상대방이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만들어. 이번에 홍군이 갑자기 머리를 돌려 다시 주리로 갔는데 아무래도 그자의 수법 같단 말이야.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포레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진성은 아무 말도 없이 앉아있었다. 4차 보이토불 때가 떠올라서 겁이 도록 났던 것이다. 장개석은 두 사람한테 다가가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백성들이 공산당에 꼬임이 넘어가 항의를 외쳐대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 당의 동지들까지 어리석게 따라서 외치는 건 말이 안 되지. 공산당이 내 뒷다리를 잡는데 공산당을 무찌르지 않고 어찌 항의할 수 있단 말인가. 자네들 앞이니 내 솔직히 말하지만은 일본 사람들이야 쳐들어온데도 대처할 방법이 있지만 공산당이 천하를 얻는 날에는 죽어도 묻힐 곳이 없네. 알고들 있나? 장개석은 진포레를 뚫어지게 보다가 또 진성을 바라보았다. 어지간히 흥분한 모양이었다. 이런 얘기가 한두 번 듣는 것이 아니었지만은 진포레와 진성은 어쩐지 천유를 느끼었다. 위원장님 말씀에는 정말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진포류가 경건하게 고개를 끄덕이야 한다.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 진상은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공산당을 무찌르지 않고서는 저 역시 눈을 못 감을 겁니다. 진성이 말했다. 타고 신장에서 생동한 이야기를 이끌어낸다. 군사지도 수조의 성립으로 모 대통령이 깊은 감동을 받고 주울레의 고상한 인품은 공산당원들에게 본보기로 된다.

장편 소설 대장정 3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원, 녹음 제작 전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설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계속으로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족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십니까?
1: 예, 오늘은 예, 단연간 안도현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서 사업하면서 문학 창작을 해오신 리화 시인을 소개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리화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리화 시인은 예, 필명은 유정, 예, 그리고 용정시에서 출생했고 연변작가협회 회원이고 안도현 아동문학학회 회장도 역임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도현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서 퇴직했습니다. 연변문학, 연변일보, 문화시대, 아동문학, 그다음에 중국조선족소년보, 소년아동 이런 예, 문학 잡지 작품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제29회 아동문학 작품 창작 및 연구회에서의 동시 우수상을 받았고 제4회 중국 조선족 효사랑 글짓기 시부문 우수상을 수상했고 전국 조선말 사랑 시랑송 대회에서 또 랑송에서의 대상도 탔고 그 다음에 시인들의 문학 탐방에 그 천년의 전통 그 뿌리를 만나보다라는 이런 그 모임에서 또 창작시 우수상 그리고 제5회 6.1 아동문학 작품 동시 최우수상 예, 이런 걸 수상했습니다.
0: 예. 예, 그렇다면 리화 시인의 문학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1: 예, 본인은 예, 이렇게 말합니다. 문학이 뭐냐고요? 저한테 문학은요 사라지지 않을 단 한 줄을

0: 남기는 일이에요. 아이가 처음 송편을 빚다가 손이 오므라드는 걸 보고 큰 언니가 말합니다. 고사리 손은 이제 막 피려는 손이란다. 그 한마디에 아이가 숨을 죽이고 자기 손가락 하나하나 펴보는 거. 그냥 스쳐 지날 수도 있는 장면이지만 저는 거기에 1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한 줄이 숨어 있다고 믿어요. 동시를 쓰면서 제가 늘 마음에 품는 건 그거예요. 할머니와 어머니한테서 대대로 내려오는 것들 말이에요. 기와집 처마 밑에서 빗방울이 100년 만에 떨어지는 이야기. 가야금 줄에서 장백산 눈 녹는 소리를 듣는 마음. 그런 것들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시라는 그릇에 조용히 담아두는 일. 그게 시인이 몫이라고 생각해. 원로시인 한 분이 계셨어요. 말없이 보여주셨던 분인데 넘어져도 다시 붓을 든다는 것. 그게 작가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예, 그 말씀을 아직도 가슴에 품고 있어요. 또 하나 신기한 건 지나간 것만 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시는 계속 태어나고 있어요. 석유를 딱 갈라는데 붉은 알들이 서로 볼을 맞대고 앉아있는 거기에서 여러 민족이 함께 빚어가는 둥근 꿈을 보는 것. 짝꿍이랑 도시락을 바꿔 먹으면서 서로의 맛이 되어간 그 작은 순간. 거기에 이미 사이좋게 사는 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가장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시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건 지나간 것과 지금 빛나는 것 사이를 그리며 사라지지 않을 단 한 줄을 찾아내는 정성이에요. 고사리 손이 활짝 펴지듯 우리 아이들의 꿈도 그렇게 펴질 거라고 믿으면서 저는 오늘도 그 한 줄을 찾아 뛰고 있어요.
1: 네, 그럼 이제부터 리와 시인의 구체 동시들을 감상하면서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는 제목이 백년 기와집입니다.
2: 백년 기와집 리화. 오래된 기와집 처마 끝에 빗방울이 매달려 반짝인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저 빗방울이 땅에 닿기까지 백년이 걸린단다. 나는 얼른 처마 밑으로 달려가 입을 벌리고 선다. 백년이 걸린다는 그 이야기 한 방울을 혀끝에 톡. 할머니, 옛날엔 빗물 마시구나.
0: 예. 이 시는 할머니 옛 이야기로부터 백년 가옥을 이끌어냈는데 백년 가옥에서도 그 처마, 처마에서도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빗물은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닿기까지 백년이 걸렸다는 할머니 말씀이 더욱 환상적이고 무게를 실어줍니다. 그래서 작중 주인공은 그 빗물을 혀끝에 톡 맛봅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빗물 마신 것입니다. 쓰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그냥 세월에 부대끼고 시간에 쫓기면서 이젠 무색해지고 무맛인 그러나 찝찝하고 담담한 그 맛. 신은 여기서 애통도 하지 않고 울부짖지도 않고 가슴 두드리며 통곡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담담히 빗물로 백년의 가옥의 역사를 개갈하고 할머니 이야기로 천년의 풍운을 가름합니다. 때로는 무언의 유언보다 더욱 힘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눈밭 초가집과 가야금입니다.
2: 눈밭 초가집과 가야금 리화. 겨울 초가집 창밖엔 눈이 내리고 안에서는 가야금 소리 가늘게 떨려온다. 할머니 손끝 내 손끝에 포개질 때 손끝이 저릿저릿 개구리처럼 폴짝 뛴다. 할머니가 가만히 말씀하신다. 이 줄은 장백산 눈 녹는 소리란다. 나는 나머지 줄을 혼자서 상상해본다. 이건 도만강 얼음 및 물소리. 이건 너와 나 마음에 흐르는 봄. 내 손끝에서 강이 몰래 녹기 시작한다.

0: 예, 지금의 눈 오는 날 겨울 초가집 안에서의 가야금 튕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떨립니다. 그래서 나는 천천히 할머니 손끝을 내 손 안에 넣어봅니다. 그런데 나의 손끝이 짜릿짜릿 저려옵니다. 찰나 할머니가 가야금 줄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 줄은 장백산 눈 녹는 소리란다. 씨가 불시로에 비약을 일으켜서 초가집 안의 가야금 줄에서부터 장백산 눈 녹는 소리, 즉 백년의 눈비와 광풍의 세월이 지금 녹아버리고 있다는 상징이죠. 그로부터 나는 나절로 다음 줄, 그 다음 줄에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어느 줄은 두만강 얼음 및 물소리, 어느 줄은 너와 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흐르는 봄, 그리고 나의 손끝에서 강이 몰래 녹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봄에 대한 환희이죠. 시는 마지막에 다시 할머니한테로 다가옵니다. 가만히 고개들을 바라보니 할머니 눈가에 장백산 눈꽃이 피었다 라고 합니다. 할머니 눈가에도 환희 이슬이랄까 안도의 이슬이랄까. 시는 이렇게 장장 백년의 역사를 가야금 12줄에 압축하여 지나온 파란만한 세월을 거쳐 종려는 안아온 저 크나큰 봄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리화 시인의 시적 그 개괄이 쓱 잘 되고 있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있는 제목이 짝꿍입니다.
2: 짝꿍 리화. 내 도시락은 김밥, 짝꿍 도시락은 만두. 할머니가 싸준 고향 햇살 담은 맛. 나는 내 만두가, 너는 내 김밥이 자꾸 눈에 밟혀서 몰래 하나씩 박포 먹는다. 짝꿍이 내 쪽을 힐끗 보더니 만두 하나를 더 내 도시락 위에 살그머니 올려놓는다. 내 김밥 위에 붙은 참깨 하나에 나는 그걸 떼어 짝꿍 만두 위에 살짝 얹어준다. 다시 도시락을 열 때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맛이 되어 있다.

이 동시는 이 두 민족 어린이들이 단란히 앉아 점심 도시락을 먹는 장면을 통해서 형제 민족 어린이들이 그 우애와 단결된 모습을 잘 구체화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김밥을 내 조선족의 민속 음식이죠. 그 다음에 짝꿍은 지금 물만두 한족이 또 전통 음식이죠. 둘은 서로의 내 밥그릇 걸 상대한테 권하면서 정을 나눕니다. 예멘에 오래 산 분들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조선족은 이렇게 저렇게 한족 친구 한두 사람씩 있고 한족 분들 역시 조선족 친구 한두 사람씩 있습니다. 한 곳에 오래 함께 살다 보니 자연스러운 생활 속에서 짝꿍이 될 수 있죠. 더욱 우습고 재미있는 풍경을 우리는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게장집에 가면 게장을 자시는 분들 가운데 한족 분들이 더 많습니다. 다른 날 또 아침 시장에 나가볼까요? 찰떡하게 줄을 서서 찰떡을 사는데 3분의 2는 한족 분들입니다. 냉면부에도 가면 냉면을 사먹는 한족 분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한족 인구가 더 많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전에 조선족 음식의 맛을 들였고 조선족 민속과 풍속에 저도 몰래 젖었던 거죠. 그리고 조선족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조선족 집에서 설날에 물만두를 안 먹는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조선족 분들이 한족들이 그 요리를 안 짜시는 분이 기본상 없습니다. 이렇게 민족은 서로 융합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리해하면서 이 나라를 꾸려가는 거라 생각됩니다. 이면에서 리화신이 짝꿍이라는 동신은 민족 단계를 선양하는 사생활 무시 다분한 동시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새싹 열차입니다.
1: 새싹 열차 리화 열 아침 연길역에 햇살이 가득 쏟아진다. 엄마 아빠 손잡고 플랫폼에 서니 하얀 열차가 바람을 안고 다가온다. 자리에 앉으니 귓가가 살짝 먹먹해지고 두만강이 창밖으로 반짝 스쳐간다. 눈 깜짝할 사이 들판은 초록빛으로 달려오고 먼 산은 천천히 뒷걸음친다. 아빠는 조용히 내 어깨를 감싸주고 엄마 눈웃음에서는 봄 내음이 스쳐온다. 아직 도 타고 싶은데 벌써 도착이다. 주머니를 만져본다. 엄마, 아빠, 내 것. 손끝에 닿는 반듯한 표. 겨우내 봄처럼 따뜻하다. 문이 열리자 바람이 내 두 볼을 먼저 내린다.

0: 나는 신이 나서 그 바람을 따라 뛰어내린다.
1: 네, 이 동시는 이 한가정 새 식소리 연길역에서 차에 앉아 지금 봄을 향해서 달리다 어느 역에서 내리는 장면을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목적지 역을 밝히지 않은 거니 아마도 미래를 향하고 봄이라는 역에 내린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이 동시에서는 이 봄의 특징을 처처에서 내비치고 있습니다. 즉 차가 떠난 다음에 차창으로 보이는 들판은 초록빛으로 달려오고 라는 묘사라든가, 엄마는 웃음에서는 봄내음이 스쳐온다 라든가, 차에서 내릴 때 문이 열리자 바람이 내 두부를 먼저 내린다. 여기서 이 바람은 봄바람이겠죠. 한마디로 희망찬 봄 속을 여행하는 봄 맞은 한 가정의 희열과 기쁨을 마음껏 노래하고 있다고 나름 생각합니다. 전반시가 정서적이고 율동적이고 마음이 차와 함께 움직이는 그런 그 약동적인 분위기로 차올랐습니다.
2: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큰이입니다.
0: 큰이, 리화. 다도 아침 할머니 큰의 곁에 서서 밧줄을 한참 만지신다. 나는 큰에 앉아 할머니 웃으시며 내 등을 살짝 밀어준다. 높이 오르면 세상은 작아지고 내려오면 할머니 주름이 보인다. 하늘 가까이 오르면 구름이 내 볼에 스치고 내려올 때마다 따뜻한 손길이 나를 다시민다. 바람이 내 치마 속으로 부풀어 오른다. 나는 두 다리를 쭉 뻗어 하늘을 한번 잔다. 해질녘 할머니와 나 집으로 돌아가고 빈 그네만 말 한쪽에 남아 단옷바람에 실려 조용히 흔들린다.

0: 예, 이 동생은 할머니와 손녀가 단오날 그네 뛰는 장면을 자상히 묘사했는데 전반시가 단오날처럼 포근하고 잔잔한 그 사랑의 물결이 파문처럼 일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네 아래에서 내가 내려올 때마다 살짝살짝 그네를 밀어주고 나는 신나게 그네 타고 올라가면서 구름과 스킨십하고 내려오면서 또 할머니 또 혼기를 다시다시 느끼죠. 바람도 예 가만있지 않고 치마 속으로 시원히 불어들고 나는 더욱 신나서 하늘을 또 한번 거듭 찹니다. 그렇게 해질녘까지 놀다가 둘이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네 터인 빈 그네만 남아 단오바람에 실려 우리들이 놀다 간 자리에서 여흥이 취해서 그냥 설레입니다. 할머니도 이젠 주름 많은 로넨이 사람이고 나도 너무 어려애된 시절인데 이런 부드럽고 잔잔한 표현 행식은 이 시에 착함 알맞은 표현 행식이라 생각됩니다. 잘 읽은 좋은 동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성류입니다.
2: 성류 리화. 성류를 반으로 갈랐다. 딱 속살이 환하게 드러난다. 붉은 날들이 서로 볼을 맞대고 작은 숨을 나누며 앉아있다. 홀로 도는 맥박은 없다. 나는 알 하나를 입술에 살짝 얹고 눈을 감는다. 톡! 이 작은 방 안에 얼마나 많은 심장이 뛸까.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 서로를 붉게 물들이는 걸 보면 때까지 봄이 여문 듯하다. 그 온기가 바로 우리가 함께 빚어가는 동굴게 익어가는 작은 꿈들.

물 들은 장면을 사진 찍고 있습니다. 그걸 또 왜 100가지 봄이 여문다고 표현한 것이 참 이쁘고 벅찬.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그 작은 방 안에 얼마나 많은 심장이 뛸까 라고 약동하는 숨결을 퍼뜨립니다. 한 개의 작은 성녀를 이렇게 벅차게 묘사하고 형상화한다는 게 쉽지 않죠. 류아 시인이 재치가 잘 보여지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어린 독자들은 이런 시를 읽으면서 새빨갛게 똘똘 뭉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안아주고 화목하게 보내야 함을 깊이 느낄 겁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할머니 손입니다.
1: 할머니 손, 리화. 못에서틀 번쩍 들던 손, 내 머리카락을 살살 씻기던 손, 찹쌀 반죽에 살짝 찍어보니 내 손보다 조그맣다. 얼른 내 손을 뒤집어 할머니 손등을 포갠다. 할머니 손이 내 손 안에 쏙 숨는다. 할머니가 소리 없이 웃으신다. 나는 더욱 꼭 쥔다. 할머니 손이 내 손 안에서 조그만 새처럼 숨을 쉰다.

0: 예, 이 동생은 한마디로 할머니 사랑의 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 고생을 다 하신 할머니 손은 어느새 졸아들어 내 손보다 더 작습니다. 할머니 손이 내 손 안에 쏙 들어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손은 계속해서 살아서 숨쉬고 그 손길 안의 사랑은 새처럼 숨을 쉽니다. 언젠가는 무쇠 속도 번쩍 들던 그렇게 힘있던 손이고 내 머리카락을 살살 씻겨주던 그런 사랑의 손인데 이제 늙어서 내 손보다 작은 손이 돼서 내 손 안에 쏙 들어온 가냘픈 손이 되었지만 그래도 나한테 쏟는 사랑은 계속 생생히 살아있어서 숨쉽니다. 할머니 손과 나의 손이 대비와 접촉을 통해서 낙지 않고 식지 않는 할머니 사랑을 아주 형상적으로 잘 그려낸 동시입니다.
1: 예. 네, 다음 감상할 동시 제목은 첫돌실입니다.
2: 첫돌실 리화. 괴짝 속 첫돌실 손목에 둘러보아도 아직 맞는다. 나는 그 실을 살살 풀어 어머니 약지에 감아드린다. 실이 다 풀릴 때까지 감아드린다. 엄마, 다 감았으니까 이제 안 보이면 이 실 잡으세요. 어머니는 대답 없이 내 손등을 토닥이신다. 실이 살짝 당겨진다. 내 심장도 살짝 당겨진다.
0: 예, 이 시는 참 아름답고 따뜻하게 쓰여졌어. 너무 아프고 예쁜 동시입니다. 이 시에서의 첫돌실은 민족 정통 풍습으로 아이 첫돌이 장수를 빚는 의미로 실을 감아주는 관습에서 온 그런 소재에서 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손목에 맞던 실이 나중에는 아이가 어머니 약지에 감아줍니다. 역할이 바뀐 것입니다. 역전됐습니다. 아이이던 아이가 자라서 점점 늙어간 엄마한테 다시 젖돌에 받은 실을 풀어서 어머니한테 감아줍니다. 그리고 이 실 잡으세요라고 하며 점점 앞이 잘 안 보이는 어머니를 위해 아이가 이끌어주겠다는 다정한 다짐이죠. 이때 엄마는 말없이 나를 토닥입니다. 그리고 당겨지는 실을 말보다 더 큰 사랑과 연결감을 찾고 있죠. 그리고 그 연결에 의해 서로의 심장까지 당겨오는 그런 깊은 유대감을 보여줍니다. 이 시는 혀를 넘어 사랑의 대가품, 기억의 체험, 육체적, 정서적 끈이라는 이런 주제를 섬세하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결국 실타래는 손끝으로 잡는 물리적인 끈이지만 이 시에서는 그 끈이 심장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엄마가 당기는 건 이젠 그저 한낱 실이 아니라 내 심장이죠. 너무나 훌륭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시라 해도 아주 훌륭한 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1: 네, 다음 감상할 동시 제목은 고사리 손입니다.
2: 고사리 손 리화. 흰 쌀가루 날리며 장인 큰언니가 송편을 빚는다. 나도 따라 조그만 손 내민다. 이상하다. 언니 손에선 공중의 꽃이 피는데 내 손은 고사리처럼 부끄러워 오므라든다. 큰언니가 내 손을 펴주며 말한다. 얘야, 고사리 손은 이제 막 피려는 손이란다. 숨을 죽이고 내 손가락을 하나하나 편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오므라들었던 손이 연한 꽃잎처럼 살며시 열리고 거기 작은 송편 하나 숨 쉬며 놓인다.

지금 성편을 예, 만들다 성편을 잘 만드는 그 언니 앞에서 예, 내 손은 고사리 손처럼 부끄럽게 오므라든다. 그러자 언니가 야야 고사리 손은 이제 막

0: 속는 존통심. 손을 부끄러워한다거나 손이 꽃으로 핀다거나 이렇게 형상화한 것은, 그리고 송편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숨쉰다고 한 거나 참 배연한 표현입니다.
1: 네, 오늘 프로에서는 리화 시인의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는 시작품들을 감상해보고 또 시 해설 들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에서의 황강이 혼천에서 조사 연구했습니다.
3: 주 천공회에서는 정경함 전하고 도의방지로 평안보장 위문 활동을 가동했습니다.
2: 연결시 북산수학교 교육집단 당위서기이고 북산수학교 당총재서기이며 교장인 강위환은 교육사업에 몸담은 29년간 신념과 현신으로 교육보국의 시대적 답안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성당에서의 황강이 5일부터 이틀간 훈천에서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황강은 길림사업에 관한 습금병 종석의 계를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역사적 기회를 충분히 들어주고 뜻임없이 해양경제를 발전시켜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으로 길림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은 복구 건설된 훈춘 부도통화문 건축군의 의탁을 해 조성이 됐으며 오대진 이크탕하 등이 국토를 수호하고 변경을 발전시킨 역사적 공적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황강은 전시 내용을 자세히 관람하고 나서 기념관에서 이 역사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고 생동하게 들려주어 모든 관광객들이 오대진의 용사절을 기억하게 하고 애국열정을 더 잘 불러일으키며 민족 응집력을 증강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훈수는 해마다 킹크랩 150만 마리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킹크랩 집산지입니다. 황강은 더기운 킹크랩 산업단지를 찾아 운영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기업에서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고 수입 및 중개 판매 경로를 넓혀 고품질 킹크랩을 끊임없이 공급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신선 수산물 무역은 길전 디지털 변경 무역 과학기술 봉사회사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황강은 기업에서 수입 품목을 일정 풍부히하여 대중들의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기를 희망했습니다. 황강은 훈천 킹크랩협회 책임자와 깊이 교류를 하면서 업종 자료를 강구하고 내부 소모식 경쟁을 엄격히 방지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동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훈천 남역 도로철도 연합수송 중심 부대철도 전용선 신축 공사가 다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해마다 청정에너지 100만 톤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황강은 현지에서 대상 계획과 건설 진척을 살펴보고 나서 저장시설을 잘 건설하고 가공 능력을 높이며 화학공업단지 안전통제선, 외부 안전방호 거리 등 교정을 엄격히 실시하여 환경보호와 안전생산 요구에 부합되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축 중로 훈천도로국제통상구 연합검사청사에서 황강은 시험 운행 정황을 상세히 요해하고 일선 3일꾼들을 친절히 위문했으며

0: 세관총서, 국가이민관리국 등 부문과 단에서 준 큰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황강은 검사 절차를 일정 최적화하고 통관 능률을 높여 양국 관광객과 화물의 이동이 더 편리하고 신속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강은 또 붕박 개조 자동차 제조회사를 찾아 자동차 수출입 무역 전광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조사 연구에서 황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지리적 위치는 훈출의 가장 큰 우세이고 개방은 훈출의 가장 큰 기회입니다. 근래의 훈출은 기세를 몰아 개척 진취하면서 경제사회 발전에서 양호한 추세를 유지했습니다. 새 발전 이념이라는 주의봉과 신호등을 견지하면서 전성 15호 전망계획과 연도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사업을 착실히 잘하며 현지 실정에 맞게 고품질 발전을 주동해야 합니다. 전인의식을 증강을 하면서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깊이 융합돼 훈춘 해양경제발전시범구 등 개방 플랫폼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의 산업합작, 무역왕래, 문화관광교류를 끊임없이 심화하고 수출의 규모를 일층 확충해 동북아를 향한 개방창구를 힘써 구축해야 합니다. 계획이 없으면 건설하지 않은 것을 견지하고 중대대상 계획을 동결적으로 잘 세우며 정확하게 투자 유치를 전개해야 합니다. 더 많은 중앙기업과 국유기업, 실력 있는 민영기업을 유치해 개발건설에 참여시켜 경제발전에 지속적으로 새 동력을 주입해야 합니다. 당에 대한 전면 엄격관리를 꾸준히 추진하고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책임을 단단히 다지며 꾸준히 공을 들여 정치 생태를 정화하고 경영 환경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각급 당원 지도 간부들은 정확한 실적관으로 고품질 발전을 이끌어 실천과 인민, 역사의 검증을 이겨낼 수 있는 실적을 힘써 창조해야 합니다. 성직 속 각 부문에서는 정책 자본 요소 동면에서 큰 지지를 주어 훈춘 개방 발전의 양호한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호가복 왕자네 류계가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광범한 일손 정업원들에 대한 공회 조직의 관심 배려를 충분히 구현하고 정업원들의 건강 권익을 확실하게 수호하며 고온 작업과 무더운 날씨 속 작업이 근로자들의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근일 주총공회에서는 정량함 전하고 더위 방지로 평안보장 위문 활동을 가동해 전조 광범한 정업원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일하도록 보장했습니다. 일전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이며 조정공회 주석인 왕추국이 연결시 소방구조 대대를 찾아 정량함 전달 위문 활동을 펼쳤습니다. 연결시 소방구조 대대에서 왕추국은 기층 일선 지휘원과 전투원들을 친절히 위문하고 더위 방지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왕추국은 무더위 속에서도 근무 일터를 굳게 지키는 소방구조 일꾼들에게 진심 어린 문안과 숭고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주총공회 권익보장부 사업일꾼 류욱동입니다. 이번 정량함 전달 활동에서 주총공회에서는 더위 방지 물품 26,715개를 마련하고 본급에서 22만 4천 원 자금을 배정했으며 6개 위문조를 모았습니다. 위문조들은 전조 화물차 운전수, 음식 배달원, 택배원 등 신취업 형태 근로자들과 여름철 노천에서 작업하는 교통, 소방, 공안, 물류, 전력 등 업종 종업원, 그리고 홍수방지 재해구조 일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일꾼들을 찾아 위문합니다. 이번 활동은 8월까지 지속됩니다. 전주 각급 공회에서는 정량함 전달 활동을 계기로 공회의 봉사진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공회 쉼터, 공회 종업원 봉사중심, 노동자 문화공 등 공회 봉사진지의 더위방지 약품과 음료, 정량꾸러미 등을 배치해 일선 종업원과 노천 근로자들에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와 더위방지 봉사를 제공하고 공회 조직의 관심 배려를 일선 종업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0: 연결 모화산 국가 삼림공원에 위치한 해란 명주 탑 전체 경력 모시기 7일 전부 개방되었습니다. 그중 30층 실외 요리 전도와 32층 해란의 눈 번지 점프 대상 가장 주목을 받는 고공체험 종목으로 됐습니다. 원 기상 레이더 탑을 개조해 건설한 이 새로운 도시 지표는 해발 516m로 고공 관광, 기상 과학 보급, 민속 음식, 극한 도전 등 다양한 기능을 일체화 했습니다. 해란명주탑은 총 32층으로 관광객들은 고속관광 승강기를 이용해 각층으로 직접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을 받는 30층 관광청에는 실외 요리 잔도가 설치돼 관광

0: 관객들은 그 우에서 모아산과 해란강 연안의 풍경을 굽어볼 수가 있습니다. 32층 해란에 노는 고공근해와 번지점프 체험 종목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체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의 안나입니다. 뛰어내릴 때는 무서웠지만은 전반적인 느낌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주 재미있었지요. 번지점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란 명주 인사행정 경리 백가남입니다. 향후 우리는 기상문화 견학, 고공도전, 그리고 인정체험을 일체화한 새로운 지표형 체험 대상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1: 연길시 북산수학교 교육집단 당위석이고 북산수학교 당총지석이이며 교장인 강위환은 교육사업에 몸담은 29년간 당원의 초심을 지키고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사명을 실천하면서 개척자 자세로 교육개혁 최전선에서 신념과 헌신으로 교육보국의 시대적 답안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그는 길림성 우수공산당원 영예를 획득했습니다. 단연례 강위환은 당 건설로 발전을 이끌며 홍색 대강당, 수학교에서부터 당사 배우고 영원히 당을 따라 나아가 주제 교양 실천 기지 등 여러 홍색 교양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동시에 교육 실천 영역을 확장하고 여러 민족 무형문화유산 교양 내용을 부단히 완선하고 교양 경로를 넓혀 사생들이 다원적 담채를 통해 자연스럽게 접하고 체득하게 함으로써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강위화입니다. 전교 사생들을 이끌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근본으로 뿌리를 박고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인솔로 꿈이 있는 학생을 육성하고 언정이 있는 학교를 운영하며 정감이 있는 교육을 함으로써 성장의 씨앗, 홍색의 씨앗, 단결의 씨앗, 강국의 씨앗이 전교 여러 민족 사생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연길시 북산수학교 교원 조기홍입니다. 강 교장은 마음이 따뜻한 교육 일꾼입니다. 그는 늘 우리에게 온정이 있는 교육을 하고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좋은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강 교장은 교육 정감이 있는 분이며 교육사업을 진정으로 열애하고 교수를 열애합니다. 강 교장의 인솔하에 우리 북산수학교가 날로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2024년 강위환은 우수교육자원균형발전의 중책을 맡고 북산교육집단을 조직 건설했습니다. 집단은 7개 소학교를 통합했는데 학생 8,020명, 교원 486명이 포괄됐습니다. 그는 학구 건설, 지부 연합 건설, 당원 선행을 목표로 학구 건설에서 당원의 시범 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게 했고 교원 126명을 파견해 교류 수업을 함으로써 각 학교 발전과 교원들의 성장에 두드러진 기여를 했습니다. 연결시 북산수학교 교원 강하입니다. 집단화 학교 운영으로 우리의 전문 성장 경로가 더 많아졌고 상시적인 참관 학습 기회도 더 많아졌습니다. 동시에 특색 과정이 상호 연계되면서 교원들이 자체적으로 과정을 개발하는 부담이 줄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집단에서 다른 학교 교원들과 장기적으로 소통하고 서로 배우며 학교 간 교류 체계를 구축해 교원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연결시 북산수학교는 100년 역사를 가진 오랜 학교로 교육과정 체계가 과감한 혁신으로 특히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과 다방면의 론증을 바탕으로 강위환은 당사교육 100강계를 수업, 100명 영웅인물 선전 강연 등 1년의 교육과정을 혁신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취미와 특색을 겸비한 1년의 두 가지 부담 경감 과정을 개설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며 교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교육과정 개혁의 새 길을 개척했습니다. 수년간 강위환은 학교를 이끌고 전국교육계통 선진집단, 전국문명교정 등 100여 개 영예를 획득했고 자신도 선으로 전국혁신명교장, 전국5.1여성기존병, 전국교육계통 선진사업일꾼 등 여러 영예 칭호를 받았습니다.
0: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길림공항 집단은 공고를 통하여 장춘 령각국제공항, 연결조양천국제공항, 장백산공항, 백성 장안공항에서 3일권 약감형을 초빙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8월 13일까지입니다.
1: 주 전공회에서 조직한 전주산업종업원

0: 기배 구경기가 일전 막을 내렸습니다. 전조 150여 명 종업원 대표들이 경기장에 모여 실력을 겨뤘습니다. 치열한 각축 끝에 중국공산은행 연변분행팀, 중국건설은행 연변분행팀이 각기 남녀조 1등을 했습니다.
1: 훈천시 민정국 혼인등기처 칠석 결혼등기 온라인 예약이 정식 시작됐습니다. 올해 칠석에는 혼인등기처 본부에서 정상 업무를 처리한 것 외에도 매국 수진 순회 혼인 등기 지점을 특별 설치했습니다. 8월 19일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정무대청과 매국 수진 순회 지점에서 동시 혼인 등기 봉사를 제공하며 점심시간 휴식 없이 연장 봉사를 합니다. 예비 신랑 신부들은 위챗에서 길사판 미니 응용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가 있으며 자문전화는 0433-753-7993번입니다.
0: 7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 도나시 청소년 아마추어 체육학교는 75명 선수들을 소집해 45일간의 하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계 훈련은 알파인 스키, 산악 장거리 스키, 속도 빙상 세 가지 종목을 포함하며 코치진은 훈련 목표를 세우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며 훈련 후 평가까지 세심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1: 연변 용정 커시안팀이 9일 저녁 6시 홈에서 심소 청년인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0: 8일 오후 2026 길림은행 연변조 현시 축구연맹전 제5라운드 4겜 경기가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명정팀이 6대2로 도문팀을 대파하고 활용팀은 3대0으로 안도팀을 이겼습니다. 왕청팀은 3대2로 도나팀을 꺾고 훈촌팀과 연길팀은 1대1 무승부를 했습니다. 현재 명정팀은 전승 성적으로 순위 선두를 달립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금이 서태문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상.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 그 고향 소식에 함께 우리 주에서 보급하고 있는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네, 아래의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세계조산속시엠연합회 제9회 조산속시엠 경연대회가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11개 국가 및 지역에서 온 28개 팀 254명 선수가 실력을 겨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국제 무대에서 우리 연변의 한 초등학생이 빛을 발했습니다. 바로 연길시 연신소학교 학생 안정현입니다. 안정현은 길림성 대표팀의 일원으로 이번 경연에 출전해 뛰어난 집중력과 순발력을 바탕으로 개인종합 1위와 번개암산 1위를 석권했습니다. 긴장된 경기에서도 흔들림 없이 고난도 문제를 정확히 풀어내며 연변 청소년의 실력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연길시 연신소학교 관련 책임자는 학교는 단행간 주산 속심 특색 교육에 힘써왔으며 체계적이고 상시화된 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견해회 경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기억력, 집중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키워왔다면서 이번 경연대회를 계기로 주산 속심 교육과정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주어 주산 속셈의 전승과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 밖에 이번 경연에서 연변 선수 6명이 국가대표팀에 합류해 세계단체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안도현 용경향 청산촌에서는 리마삼 재배로 향촌산업 발전에 생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마삼은 주기가 길고 자금 회전이 느리며 투입이 높은 원인으로 인해 인삼 재배 농가의 규모화 재배를 제약하고 산업 확장을 저해하는 난관으로 됐으며 적지 않은 농가들은 자금 회전 압력으로 인해 감히 재배 규모를 확대하지 못하고 재배에 공력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네,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산촌 당조직에서는 인삼재배 농가의 수요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일선에 내려가 정밀하게 시책해 도움을 줬습니다. 인삼재배 농가들에서는 총급 당조

조직의 기술 지지와 정책 인도에 힘입어 8년간의 반복적인 모색과 시험 조정을 거쳐 밭인삼과 리마삼 재배결부 모식을 성공적으로 모색해냈습니다. 이 모식은 단기간에 효익을 볼 수 있고 수익이 안정된 밭인삼 재배를 통해 수익을 얻어 주기가 길고 가치가 높은 리마삼 육성 자금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재배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고 자금 사슬을 든든히 함으로써 리마삼의 자금 회수가 느리고 산업 투입이 부족한 등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네, 이 성숙되고 능률적인 재배 발전 경험은 현재 영경향 전역에 보급돼 현지 인삼 재배 농가가 뭉쳐 발전하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증대하는 본보기로 됐습니다. 현재 전향의 인삼 재배 면적은 100여 헥타르에 달하고 년간 생산량은 약 1200만 근에 달하며 생산액은 4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최근 년간 도문시에서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하는 목표에 맞춰 농촌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치리적계를 보완하며 사업기재를 혁신하고 여러 면의 협력을 결집함으로써 향촌 환경이 잠시적인 정갈에서 지속적인 아름다움으로 전환되도록 추동하고 새로운 향촌 면모를 조성했습니다. 정돈 사업을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동하기 위해 주거 환경 정비 지휘 체계를 구축하고 도문시 당위 정부 주요 지도자가 총지휘장을 맡으며 주간조정 격주보고 동태적 관리기재를 실행하고 각종 사업 임무를 목록화로 시달하며 난점 문제를 상시화로 분석 연구해 정비 사업의 걸림돌을 정확하게 제거했습니다. 도문시 농업농촌구가 도문시 당위 독찰실로 구성된 연합독찰조는 독찰 업무 지성, 기한 내 정돈 재확인 검증, 말소 및 기록 보존 폐쇄고리 관리 모식을 구축했습니다. 환경의 지속적인 아름다움은 대중의 광범위한 참여를 떠날 수 없습니다. 도문시에서는 환경관리 보호 요구를 천민규약에 포함시켜 문합 3도급 제도, 주거환경 점수 정립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깨끗한 집 평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본보기의 시범 선도 역할을 발휘시켰습니다. 현재까지 2,440가구의 깨끗한 집을 육성했는데요. 점점 많은 촌민들이 환경정돈의 방관자에서 마을을 관리, 보호하는 참여자로 돼 공동건설, 공동치리, 공유하는 향촌치리 분위기가 날로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향후 도문시에서는 주거 환경 정비를 전역 청소 정돈에서 전역 품질 개선으로 1층 승격시키고 변경 특색을 살려 산과 물이 어우러지고 향풍이 순박하며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의 새로운 화폭이 그려지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네, 령정시 개선 툰진 성구청과 광서촌에 자리 잡은 지331 오량전 정품 민박 대상이 주변의 나무잔도, 조선족 민속식당, 촌역사관 등 문화관광자원과 융합돼 변경특색 문화관광 종합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지331 오량전 정품 민박 대상에는 성구촌의 향토 민박 6채와 광서촌의 10개 객실이 포함됩니다. 성구촌의 6채 향토 민박은 모두 비어있던 민가를 개조한 것이고 광서촌은 368평방미터, 334평방미터의 면적의 건물을 신축해 각각 4개와 6개 객실로 만들었습니다. 이 대상은 지난해에만 연 5천여 명의 관광객을 접대했습니다. 1200m의 나무전도가 논벌을 따라 성구촌과 광서촌 두 촌을 관통합니다.
류해에 따르면 최근 연간 계산툰진에서는 G331 국도, 계산툰 통상구, 홍색문화자원, 변경촌 관광자원에 이거해 변경관광, 당건설 체험학습, 향촌체험관광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을 찾는 이들은 주로 기관 강습반 대학 실천팀이지만 최근에는 자가용 관광객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청구청과 광소

전이 관광 자원이 분산되고 일일 예약, 단거리 예약이 많으며 성숙된 숙박형 관광 제품이 모자라 전반 발전 잠재력이 충분히 방출되지 못하던 부족점을 정품 민박 대상이 효과적으로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0: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자금,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네, 우리 수의 경작지 분포를 보게 되면 대부분 산간지대나 산간지대다 보니 이 유효 적산 온도가 낮아 옥수수 생산량 증대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옥수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우리수 농기계 관리 부문에서는 지난 2년간 여러 부문과 협력해 옥수수 비닐 지면 피복 기술을 시험 보급하고 있는데요.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기술 어떤 기술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산을 이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주농기계 관리본소 농기계 보급과의 현애선 과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몇 해 전부터 우리 주에서는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옥수수 재배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비한 조치라고 봅니다. 우리 주 옥수수 생산에서 나서는 장애는 무엇인지요?
1: 네, 우리 주는 전형적인 산간 냉량 기후로 무상 기간이 짧고 유효적 산 온도가 부족하여 봄철 기온 상승이 느리고 네. 그리고 봄 가뭄이 자주 발생합니다.
0: 네.
1: 밭에 옥수수를 심으면 발화가 느리고 생육이 부진하며
0: 네.
1: 잡초가 많아서 옥수수 단위 면적당 생산량 상승에 큰 제약이 생겨서 곡물 생산 증산이 어렵습니다.
0: 네. 네. 전형적인 량량 기후다 보니 총적으로 네. 문제가 있네요. 네.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문에서는 옥수수 비닐 지면 피복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이 해당 부문에서는 어떤 기술 탐색을 진행했는지요?
1: 네, 그 우리 지난 2년간 우리주 농기계본소 그리고 농업기술보급소 성농업과학원 세 기관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0: 네.
1: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기술을 연구하고 보급하고 있는데
0: 네.
1: 2년간 시험 재배를 거쳐 뚜렷한 증산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0: 네.
1: 하여 우리 주에서도 이 기술을 보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0: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우리 조에서는 옥수수 지멘 피복 재배 시험 기지를 특별히 룡종시 지신진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네. 이곳에 시험 기지를 설치한 원인 어디에 있는지요?
1: 지신진이 산간 지형은 특성과 기후 조건이 우리 주 전체 산간 지역을 대표하게 됩니다.
0: 그렇네요.
1: 네. 네. 이곳에서 표준화된 기계 지면 피복 재배 그리고 바로 이렇게 그 비닐 재배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모든 현장 수치를 기록하여 네. 농기계와 농작물 재배 관리 기술이 적합도를 검증하고 네. 실제 운영하여 경험을 정리해 완성된 표준 방안을 마련하여서 앞으로 우리 주 전역에 대규모 보급할 실천 근거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0: 네.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해당 부문에서는 여러 차례 이 시험포에 내려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1: 네. 재배 당일 그리고 옥수수 금방 남았을 때를 비롯해서 우리는 여러 차례 정황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0: 네. 네.
1: 조사 내용에는 첫째, 지면 피복 재배에서 기계 작업으로 완성된 옥수수 재배에서의 품질을 살펴
0: 네.
1: 지면 피복 평탄도 그리고 복토 압착 상태를 검사했고
0: 네.
1: 둘째로는 옥수수 발화류를 통계했으며
0: 네.
1: 셋째로는 옥수수 전체 현장 생육 상황을 관찰했고
0: 네.
1: 넷째로는 지면 피복 시 토양 수분 유지 및 잡초 억제 실제 효과를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0: 네.
1: 이날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농사 진척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심을 때부터 자라는 과정
1: 네.
0: 또 시기에 맞게 또 조사를 해야 되네요.
1: 네.
0: 이 현장에서 작물 재배를 지도할 뿐만 아니라 현지 농가들과 교류도 진행해 손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있는 거죠?
1: 네. 현지 산간지에 맞는 비닐 규격, 농기계 작업과 지역 옥수수 재배 기술이 연계 문제를 중점적으로 농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0: 네.
1: 그리고 농가들이 실제 조업 중 겪는 각 각종 어려움을 수집하는 동시에 기술 최적화 개선 방향을 기록했었는데
0: 네.
1: 이러한 자료는 앞으로 기술 보급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좋은 기초로 된다고 봅니다.
0: 네, 그렇네요. 우리 비밀지이면 피복을 한 옥수수와 비닐 재배를 하지 않은 옥수수를 현장에서 비교했겠죠?
1: 네.
0: 가장 직접적인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1: 네, 차이가 매우 뚜렷합니다.
0: 네.
1: 지면 피복 재배를 한 땅에는 토양 수분 함량이 높아
0: 네.
1: 건조 균열이 적고
0: 네.
1: 그리고 지표면이 자광되면서
0: 네.
1: 잡초가 자라기 어렵습니다.
0: 네.
1: 또한 비닐 방막이 지온을 높여
0: 네.
1: 옥수수 발화가 고르고
0: 네.
1: 어린모의 잎은 푸르고 뿌리가 발달합니다.
0: 네.
1: 반면 지면 피복 재배를 하지 않은 밭은 토양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고
0: 네.
1: 잡초가 무성하며 옥수수모는 키가 작고
0: 네.
1: 누렇게 변하고
0: 네.
1: 발화가 불균일합니다.
0: 그러네요.
1: 한마디로 비닐 지면 피복을 한 옥수수의 자람새가 더 많이 좋았습니다.
0: 그렇죠. 그 작물들 보게 되면 하루 사이에 정말 크는 것이 우스우스 크는데요. 이 하지 않은 것과 한 것 차이가 눈에 직접 나타날 만큼이면
1: 네.
0: 앞으로도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1: 네.
0: 현재 농가들이 기계 지면 피복 실제 조작 과정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어려움 무엇인지요?
1: 네, 첫째는 산간지대이다 보니
0: 네.
1: 맞대기 크기가 제각기입니다.
0: 네.
1: 그래서 비닐이 폭, 그러니까 넓이죠.
0: 네네.
1: 비닐이 폭과 재배 사이 거리를 맞추기 어렵고
0: 네.
1: 둘째는 산지 경사가 커서
0: 네.
1: 농기계로 재배에 적합합니다.
0: 그렇네요. 이 인력 절약이 참으로 중요하죠.
1: 네.
0: 이 현장에서 쓰는 기계가 단순히 비닐만 펴는 게 아니라 파종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계 비닐 피복 파종 일체기라 할 수 있죠?
1: 네.
0: 장점 무엇인지요?
1: 네, 올해 시험에 사용한 것은
0: 네.
1: 비닐 그리고 파종,
0: 네.
1: 세포 압착 네. 과정을 동시에 작업하는 일체형 농기계였습니다.
0: 네.
1: 이 농기계는 한 번의 기계 사용으로 비닐을

0: 덮고 씨 뿌리기, 흙 덮기까지 완료해 밭을 적게 눌러 토양 통기성이 유지되게 합니다.
1: 네.
0: 그리고 파종 깊이, 씨 간격, 고랑 사이 거리를 기계로 일정하게 공제하여
1: 네.
0: 발화 불균일 문제를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이뿐만 아니라 작업 속도가 인력으로 하는 작업보다 서너 배 빠르다 보니 네. 씨 붙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봄철에 저온으로 인한 위험을 피면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이 옥수수 비닐 짚면 피복 재배는 상간 작업에 대비한 그런 기술인데요. 좁은 밭 경사진 땅에서 이렇게 일체화된 기계 사용할 수 있는지요?
0: 네. 소형 경량 비닐 지면 피복 파종 기계를 별도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이 기계는 경사지 떼기 밭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1: 네.
0: 지금 시험 중입니다.
1: 그렇네요.
0: 현재 룡지천 시험 포전에서 소형 기계와 대형 기계 두 가지 모델을 비교하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지금 이 시험 포전에 쓰는 비밀 방막을 보게 되면 그 뭐 일반 흑색 비닐, 뭐 투명 비닐, 뭐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닐 방막에 대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0: 네. 투명 비닐 방막일 경우에는 지원 상승 효과가 가장 강력해 적산 온도가 매우 부족한 고산 냉한 지역에 적합하지만
1: 네.
0: 잡초 억제 효과가 약합니다.
1: 네.
0: 흑색 비닐 방막을 놓고 보면
1: 네.
0: 차광으로 잡초가 자라지 못하고
1: 네.
0: 수분 유지력이 좋아
1: 네.
0: 잡초가 심한 밭에 추천하고 있는데
1: 네.
0: 지원 상승 속도는 비닐 투명 비닐보다 느립니다.
1: 네.
0: 그리고 분해되는 친환경 비닐이 있는데
1: 네.
0: 이 비닐은 수확 후 회수 작업이 필요 없고
1: 네.
0: 그러기에 노동력을 절약하고 잔류 비닐이 토양 오염을 막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1: 네.
0: 또 그 단가가 일반 비닐보다 좀 높습니다.
1: 네.
0: 지금 포전에서 이 세 가지 비닐을 구역으로 나누어 생육 차이, 비용 차이 데이터를 지금 기록 중입니다.
1: 그렇네요. 투명 비닐 방막, 흑색 비닐 방막, 분해되는 친환경 비닐 방막이 있네요. 이 분해되는 비닐이라 할 때 이 비용이 비싸면 어떻습니까? 농가에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0: 네, 농업 부문에서는 친환경 비닐, 지면 피복 비닐 구매 보조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이제 보조금이 있게 되면
1: 네.
0: 실제로 구매 부담을 많이 그렇죠. 낮출 수 있게 되죠.
1: 네.
0: 네.
1: 예전에 그 비닐 피복 재배를 한 밭에 보게 되면 비닐을 제때 회수하지 않아서 토양에 네. 남다 보니 이듬해 작물 생육에 해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0: 네.
1: 이번 기계 지면 피복 재배 시험에서 이 잔류 비닐 처리 방안도 같이 연구되고 있는지요? 어떻습니까?
0: 네, 물론입니다.
1: 네.
0: 전 과정 녹색 기계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1: 네.
0: 비닐 피복 재배와 등기된 잔류 비닐 회수 기술도 함께 실험하고 있습니다.
1: 네.
0: 우선은 수확 후 전용 비닐 회수 기계를 사용해
1: 네.
0: 인력 회수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시험전에서 비닐 두께 규격을 표준화해 파손률을 낮춰 회수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회수한 비닐은 재생가공 업체의 가져감으로써
1: 네.
0: 순환 이용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1: 네, 순환 체계. 우리 토양에 남아있는 비닐이 토양에 남으면 어떤 피해가 있는지요?
0: 비닐이 밭에 남게 되면 토양 속의 수분이 이동을 막을 뿐만 아니라 뿌리 발달을 막고 장기적으로 토양 구조를 파괴하며
1: 네.
0: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져 오히려 수확량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1: 네, 그렇네요. 예전에 비닐 방막 지면 피복은 인력으로 했지 않습니까?
0: 네.
1: 지금 기계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무당 사용되는 비용 어떤 차이 보이고 있습니까?
0: 지금 룡정시 지신진 룡지천 지신진의 시험 데이터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1: 네.
0: 같습니다.
1: 네.
0: 인력으로 작업할 때에는 비닐
1: 네.
0: 그리고 파종, 잡초 제거, 인건비와 자재비가 포함되다 보니 비용이
1: 네.
0: 비교적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기계 작업 시에는 우선 인

0: 은비를 60% 이상 절약하고 네. 증산 효과가 있어 수입을 늘릴 수 있어서 년간 순수익이 상승합니다.
1: 그렇네요. 인건비 60% 이상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 농가가 지면 비닐 피복 파종 기계를 구입해도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요?
0: 네. 지금 지면 비닐 피복 파종기계라 하면 보통 네. 면경 파종기를 쓰고 있는데 네. 면경 파종기는 농기계법 보조 품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지면 비닐 피복 작업을 원하는 옥수수 재배호에서는 네. 면경 파종기를 구매 시 보조금을 향수받을 수
1: 그렇네요.
0: 있습니다. 매년 봄 파종철 전에 네. 각 진천에서 구매 보조 신청 배치를 하고 있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그렇네요. 네. 좋은 일이죠. 보조금을 향수할 수 있으니 기계를 싸도 부담을 많이 덜어주지 않습니까? 이 기계로 비닐 파종을 마친 뒤 우리 농가에서 이 관리면에서 어떤 주의가 필요합니까?
0: 네. 옥수수 재배 농가들에서는 아래와 같은 면의 중치를 돌려야 합니다.
1: 네.
0: 우선 모가 나온 뒤 비닐의 구멍을 제때 뚫어주고
1: 네.
0: 주면 흙으로 단단히 눌러주어 바람에 네. 비닐이 들뜨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1: 네.
0: 다음 비가 연속 내릴 때 밭두렁 배수로를 내서 과도한 수분으로 뿌리가 썩는 현상을 막아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비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비닐 피복을 한 구역에 맞춰 액체 비료를 주입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비료 효율이 높아지고
1: 네.
0: 로지 대비 비료 사용량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이 비닐 지면 피복 재배 기술은 농가들의 어떤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0: 네, 첫째는 증산 효과입니다.
1: 네.
0: 비닐이 적산 온도를 높여 옥수수 성숙 시기가 앞당겨지고
1: 네.
0: 알곡이 충실해져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명확히 늘어납니다.
1: 네.
0: 둘째로는 생산 비용 절감입니다.
1: 네.
0: 피복한 비닐이 토양 수분을 유지해 관수 횟수를 줄이고 네. 잡초 억제 효과로 잡초 제거 인력이 많이 절약됩니다.
1: 네.
0: 셋째로는 토양 침식을 막아 우리 주의 녹색 고효율 농업 발전 요구에 부합됩니다.
1: 그렇네요. 증산 또 생산 비용 절감, 토양 침식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그런 비닐 지면 피복 재배 기술이라고 봅니다. 이 룡지 전 시험 포전을 계기로 앞으로 어떤 그 최적화 업무를 추진할 예정인지요?
0: 네, 우리는 몇 차례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농가들이 제기한 재배 난점을 정리하였습니다.
1: 네.
0: 비닐 피복 농기계를 맞춤형으로 조절하고 비닐 규격, 고랑 사이클이 네. 옥토와 연계된 농기계 재배 기술 표준을 최적화해
1: 네.
0: 완전한 기계화 작업 절차를 보완할 것입니다.
1: 네.
0: 이는 앞으로 대면적 보급에 유리한 조건으로 돼서
1: 네.
0: 우리 주 옥수수 재배에서 증산을 이루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1: 그렇네요. 네, 이제 령지천이 시험 포전에서 성숙된 경험이 확보되면 우리 주의 모든 강냉이 밭에 보급할 수 있겠죠?
0: 네, 룡지천의 시험 데이터를 근거로 앞으로 우리 주 각 산간 마을의 단계별로 시범 기지를 조성하고
1: 네.
0: 정기적으로 현장 기술 지도를 진행하며
1: 네.
0: 옥수수 전 과정 기계화 연계 서비스를 완비해
1: 네.
0: 완성된 지면 피복 기술을 각 전 농가에 널리 보급할 예정입니다.
1: 그렇네요. 네. 옥수수 기계 지면 피복 재배를 보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수 농작물 생산에 어떤 중요한 의의가 있는지요?
0: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기술 보급은 산간 지역이 적산 온도 부족이라는 약점을 해소하여
1: 네.
0: 옥수수 생산량을 안정화하고
1: 네.
0: 농가의 재배 수입을 늘릴 수 있습니다.
1: 네.
0: 또한 옥수수 재배 기계화의 약점을 보완해
1: 네.
0: 우리 주 전역이 녹색 고효율 기계화 농업 생산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1: 네.
0: 곡물 생산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사실 우리 지금 보급 과정에 있는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기술이지만요. 그 전에 우리 여러 가지 보성 경작 기술을 보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심송 작업도 이 농작물 생산기

0: 실시하는 기술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1: 네, 심성 작업의 특징을 보게 되면 네. 층을 뒤집지 않고 네. 단단한 경반층만 부수어 네. 토양을 느슨하게 하는 기계화 정지 기술입니다.
0: 네.
1: 오랫동안 얕게 밭갈이를 계속하면 땅속에 단단한 경반층이 생깁니다.
0: 네.
1: 심성 작업은 바로 심성 정지 기계를 이용해 단단한 층을 부수는데
0: 네.
1: 흙이 아래오 층을 뒤섞지 않고 네. 토양만 느슨하게 만드는 정지 방식입니다.
0: 그렇네요.
1: 일반 작업 깊이는 25 내지 35cm 정도입니다.
0: 그렇네요. 그러면 이 심성 작업 실시하면 농사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요?
1: 첫째로는 경반층을 파괴해 작물 뿌리가 깊게 뻗어나갈 수 있게 합니다.
0: 네.
1: 둘째로는 토양 통기성과 투수성을 높여 비가 왔을 때 수분 저장 능력을 키우고
0: 네.
1: 감원 피해를 완화합니다.
0: 네.
1: 셋째로는 토양 수분과 비료 이용률을 높여
0: 네.
1: 작물 수확량 증대에 도움을 줍니다.
0: 네.
1: 넷째로는 흙을 뒤집지 않기 때문에 지표 유기물이 보존되고 토양 수분 증발 손실도 줄일 수 있습니다.
0: 네. 어떻습니까? 이 심성 작업은 모든 밭에 매년 해야 하는 건지요?
1: 네, 아닙니다.
0: 네.
1: 심성 정지 작업은 보통 2년 혹은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0: 네.
1: 매년 반복할 필요는 없고
0: 네.
1: 토양 상태에 따라 시간 간격을 그러니까 조절해야 됩니다.
0: 네.
1: 또 토양이 너무 수분이 많거나 너무 건조할 때 작업하면 오히려 토양 구조가 파괴되므로 적합한 토양 수분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0: 그렇네요. 그러면 이 심성 정지 작업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요?
1: 네. 보통 밭 전체적으로 하는 심성정지 작업과 일양사의 심성정지 작업으로 나뉩니다.
0: 네.
1: 전면 심성정지 작업은 밭 전체를 고르게 하고 그리고 느슨하게 하는 방식이고 일양사의 심성정지 작업은 두 뚝 줄 사이 간격을 두고 작업하는 방식으로 산간지대에 위치한 밭이나 두 뚝 재배지에도 적합합니다.
0: 네.
1: 우리 주 산간 지역의 밭에는 일양사의 심성 정지 작업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그러면 심성 정지 작업 어떤 면에 중시를 돌려야 합니까?
1: 첫째로는 작업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0: 네.
1: 경반층을 충분히 관통하도록 해야 합니다.
0: 네.
1: 둘째로는 심성 정지 작업 후 필요에 따라 쓰리질로 밭 표면을 정비하여
0: 네.
1: 파종에 대비해야 합니다.
0: 네.
1: 셋째로는 심성정지 작업과 함께 유기비료를 함께 살포하면 토양 개량에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0: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 주의 지금 이 심성정지 작업 보급 상황 어떻습니까?
1: 네, 우리 주는 산구에 위치한 떼기밭이 많고 장기적인 얕은 경작으로 토양층이 굳어지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0: 네.
1: 현재 농기계 합작사를 중심으로 심성정지 기계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0: 네.
1: 현지 기술 지도를 강화해 농가들이 과학적으로 심성정지 작업을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1: 앞으로 토양 보호와 흙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0: 네.
1: 심성정지 작업 기술을 더욱 널리 보급할 계획입니다.
0: 네.
1: 또한 농가들에서도 농사의 근본이 토양인 만큼 심성정지 작업을 통해 땅을 살리고 토양 비옥도를 잘 유지하여 안정적인 수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0: 그러네요.
1: 때문에 농가 여러분께서는 토양 상태를 잘 살펴
0: 네.
1: 적절한 시기에 심성정지 작업

0: 경작 사업은 잘 진척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촌민들이 보성 경작 사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접수하는 능력이 높아졌습니다.
1: 네.
0: 보성 경작 기술이 보급과 성과가 날로 뚜렷해짐에 따라 많은 촌민들이 보성 경작 기술의 선진성을 인식하고
1: 네.
0: 전통적인 경작 방법을 바꾸기 시작해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1: 네.
0: 현재 우리 주의 3분의 1 되는 강냉이 파종은 보호성 경작 기술을 응용하고 있는데
1: 네.
0: 이는 보호성 경작 기술이 적합 판면적이 70%를 점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다음으로 보호성 경작 기술을 실시하는 면적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1: 네.
0: 보호성 경작 기술을 실시한 이래 응용 면적은 줄곧 늘어나고 있는데
1: 네.
0: 특히는 2020년부터 나라에서 보조를 실시한 이래 5년 사이에 3.6배 늘어났으며 그
1: 네.
0: 면적은 2025년도에는 137.6만 모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1: 네.
0: 또한 경작 질량이 온당하게 높아졌습니다.
1: 네.
0: 보호성 경작을 통해 곡식대가 밭에 나가고 적게 밭갈이하거나 하는 조치 실시로 토양의 침습을 감소하고 토양의 유기질 함량을 높이며 토양 구조를 개선하고
1: 네.
0: 토양 비옥도를 높였습니다.
1: 네.
0: 감축에 따르면 보호성 경작을 3년 이상 실시한 토양의 유기질 함량이 킬로그램당 38.12g으로
1: 네.
0: 보호성 경작을 실시하기 전보다 5% 이상 높아졌는데
1: 네.
0: 이는 길림성이 동부지구에서 제일 높은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아울러 량식 생산도 해마다 제고되고 있습니다.
1: 네.
0: 여기에서 우리는 경작에서의 기술이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네.
0: 앞으로 우리는 량식 안전을 삼농 사업에서의 첫째로 가는 임무로 삼고
1: 네.
0: 경작에서의 기술 보급을 착실히 틀어주고 농업의 종합 생산 능력을 높여
1: 네.
0: 량식 생산에 유력한 보상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1: 그렇네요. 네, 오늘 옥수수 지면 비복 재배 기술과 함께 심총 정지 작업에 대해서도 좋은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변 농기계 관리본소의 현애선 과장님을 모시고 우리 새롭게 보급될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기술과 함께 지금 농사철에 실시할 수 있는 심송 정지 작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기술 정말 얇은 한 겹의 비닐이 이 산간지대 옥수수 재배의 큰 난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령지촌 시험전을 계기로 많은 경험들이 정말 농가에 보급돼 우리 농가들이 밭일은 더 편하게 하고 수확량은 더 많이 높일 수 있길 바랍니다. 고향은 지금 풀어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뽕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

0: 어깨춤 없인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잔입니다.
1: 산 꽃치비니 분명 고봄이로구나.

0: 누나.
1: 보정 세월은 더는 시흘러가고 이내 정.

인생이 모두가 100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0: 주머니.
1: 네, 사철가로 노래의 주머니 문을 열어봤습니다. 네, 판소리를 배우는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노래 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 예술학원 박서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와 민요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학생 여러분 연변대학예술학원에서 현재 또 판소리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 오셨어요. 또 오늘은 또 다른 학생이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네, 판소리 하는 학생이면 조금 시원시원하게 얘기하세요. 네. 이름 뭐죠?
3: 저는 판소리 전공을 배우고 있는 박은지라고 합니다.
1: 박은지 학생. 네. 옆에 리나 학생이랑 또 같은 또 중전 다닌다고 들었어요. 네. 네. 아유, 너무, 그, 판소리는 보통, 그, 우리가 좀,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그, 좀, 남성스럽잖아요. 근데 아주 소심하게 인사하시네요. 네. 참, 굉장히 또 많은 판소리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방금, 사철가를 비롯해서, 판소리도 많이 배웠는데, 우리 그, 애청자분들은 어떻게, 김 여사님을 배우셨어요? 김 학생은?
4: 예.
1: 배우셨어요?
4: 예.
1: 네. 자, 그래요.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사철가를 가르친 지가 제가 지금 찾다가 사설을 못 찾았는데, 좀 오래전에 가르친 것 같아요. 그쵸? 네. 송모 학생도 같이 배웠죠. 사철가는. 예. 네. 그리고 예술학원의 학생들도 이걸 배웠나요?
3: 네.
1: 아, 배웠군요. 네, 사철가는 좀, 저도 개인적으로 이 소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사설이 참 인생이 80이라고 할 때 근심 걱정 빼고 병든 날 빼고 하면 단 40도 못 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뭐 요즘 보면 뭐 서로 사소한 일 때문에 얼굴 붉히고 또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철가를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사철가를 한번 불러볼까요? 자, 이 사철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번씩 다 불렀거든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배웠던 판소리를 한번 꺼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예, 김 학생은 지난 시간에 전가를 맡으시는 바람에 불러보는 시간 못 가졌어요.

0: 그러면 그냥 자원에 맡길게요. 이제 어떤 소리를 하실지 생각하셨다가 불러보시고요. 자, 우리가 이 사찰가를 한번 불러볼까요? 합창으로. 네. 오늘 또 윤성호 학생이 반주를 맡아야 할 것 같아요. 네, 고수. 맞습니다. 네. 자, 사찰가. 우리가 다 여성들이라 키는 우리 키를 잡아야겠죠. 네, 키를 잡아볼까요? 이산저산 되나요? 이 소리가, 이 음역되면?
1: 네.
0: 이산저산. 되죠? 자.
2: 이산저산. 꽃이 피니.
0: 그치.
2: 분명고 봉이로구나. 아, 봄은 찾아왔건만.

소처럼 식어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던 봄을 반겨 흔들 쓸 때나

0: 아, 돌아버시 돌아간다고 말. 아니 사설을 저희가 지금 즉흥이잖아요. 네, 대본이 없어요. 그래서 즉흥으로 지금 예전에 배웠던 걸 기억을 더듬으면서 불러보다 보니까 학생들도 사설을 잊었네요. 저도 그게 지금 사설이 꽤 오래전이라 가끔씩 부분적으로 좀 끊어지긴 한데 그래도 이걸 대단하세요. 기억하고 계신다는 게.
1: 힘들게 배워야 그러니까. 아, 예.
0: 그렇죠.
1: 있어야지 지금.
0: 네, 맞습니다. 사철가 우리가 이제 박소연 선생님이 오실 때는 한번 우리가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박은지 학생은 네, 학교에서 배웠던 판소리를 또 한 번씩 우리 한 번씩 또 불러본 시간을 가져봐야 되거든요.
2: 네. 네. 저는 갑신연중화월회를 배웠습니다.
0: 네. 자, 불러보세요.
2: 갑신연중화월회 남해 광리왕이 영덕전 새로 짓고 대연을 배설할제 삼해용왕을 정하여 군신 빈객을 좌우로 늘어앉혀 수삼일을 즐기더니 과음머신 다시 온지 용왕이 우연히 득병하여 백약이 무효라 홀로 앉아 탄식을 하시는디. 뜻밖을 현은 흑운이 궁저돌 뒤덮고 폭풍새우가 삼면으로 두르더니 서은의 도사가 학창의 딸 차입고 궁전을 내려와 새내기진

0: 만나이다.
1: 제. 어우, 야. 지금 학생들이 판소리 부르니까 우리 이제 애청자분들은 좀 너무 잘 부르는데 감히 소리를 못 내겠다고 하시네요. 그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학생들은 또 우리 전공으로 판소리의 또 소리 맥을 이어가야 하는 그 전공자들이잖아요. 너무 잘 배우신 것 같아요. 네. 아유, 말할 때는 아주 뭐 아주 그 단아하게. 거의 들릴락 말락하게 소리하다가 소리할 때는 정작 저희 소리꾼의 그런 매력이 드러나잖아요. 잘하셨어요. 네. 자, 그리고 또 리나 학생도 한나 한때 뭐 하실까요? 같이 해보는 부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영정에 우리 그 김 학생부터도 해보실고 어느 부분 하실까요?
2: 아니, 이 먼저 하게 하시죠.
1: 아니요, 이 학생들은 좀 이따 해야 돼요. 누구나 다 해요.
2: 이게 뭐 하겠습니까?
1: 아, 우리 그 김 학생 경우에는 돈타령을 잘 부르시잖아요.
2: 아이고, 무사.
1: 네. 그리고 사실은 판소리를 처음부터 방송을 통해서 배워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판소리 하면은 여러 가지 판소리 대목 얼마든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뭐 법내려온 대목도 되고요. 예, 예. 돼요?
2: 예.
1: 그럼요. 그리고 토끼 화상 대목
2: 그래,
1: 다 되고.
2: 그것도 되고.
1: 다 되죠. 자, 그 마이크 드시고 하세요. 잡고 마이크 잡고요.
2: 선생님, 내가 원래는 선생님 좋아하는 원래 사철가라 하자 했는데 이제 사철가라 했잖아요.
1: 네네, 그러니까. 네.
2: 범 내려온다?
1: 범 내려온다 하세요.
2: 내려온다 못하지. 전문의 그 유흥이랑 구보이 어떻게 잘하는지 말로.
1: 오늘 그 학생이 안 왔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우리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또 배웠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 여기서 누구랑 뭐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늘은 우리도 그동안 배웠던 판소리를 좀 꺼내갖고 배워보는 시간. 오로지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가르쳐드렸던 판소리 그 꽃다

0: 촬영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이런 노래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잘 소화해내고 계시는지 그걸 여러분께 알리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해요. 네. 자, 우리 고수. 네, 고수를.
1: 나 절수구 해랑가, 돈 타령 해랑가.
0: 예, 아니, 그냥 괜찮아요. 우리 돈 타령도 불러볼 수도 있고요. 돈 타령은. 돈 타령은 학생들이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뭐, 우리 셋만 배웠거든요.
1: 그냥 같이 하기죠.
0: 돈 타령이요?
1: 예.
0: 돈 타령 같이 하고. 그 다음 또 토끼 화상 그린 대목도 하시고. 네. 이 학생들도 사실 저희보다, 저희들이 많이 배웠거든요.
1: 글쎄, 그러니까 예, 같이 하기죠.
0: 자, 그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3인창으로 사, 네, 셋이 타령. 같이 불러보게. 예. 돈 타령.
1: 세상님 먼저 뛰셔. 얼씨구나.
0: 얼씨구나, 덜씨구야. 하나, 둘, 셋.
2: 돈 봐라, 돈 봐라.
0: 둘, 셋.
2: 자.

0: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걸치고 나 돈 받아
1: 하나 둘 셋

0: 네. 이러면 이러면 완전하죠. 아 봐요 학생들도 박수 치잖아요. 자, 그 두 학생이 또 부를 사랑가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가 뭐죠?
1: 사랑가
0: 어느 부분이에요?
1: 앞에 두 부분 다 같이. 네.
0: 아 우리가 사랑가에도 굉장히 그 사랑가 2까지 저희가 배웠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학생들이 부를 사랑가는 뭐 둥둥둥 내 낭군 이 부분이에요? 아니면
1: 앞에 부분 두 부분 다 같이.
0: 다 같이 해요?
1: 네.
0: 오, 그럼 들어볼게요.
2: 이리 오너라 준영아. 우리 없구나 한번 놀아보자.
3: 아이고 토련님도 참. 건넌방 어머님께서 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2: 너희 어머니께서는 소시

0: 저게 이보다 훨씬 더 하셨다고 하더라. 잔말 말고 없거나 한번 놀아 보자.
1: 치.
0: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1: 치. 아.
0: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1: 치.

내 사랑아 니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수박 웃봉짓

이루지 허니 왜 가지 단 참에 먹으랴느냐

머리 가그라 뒷태를 보자 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 장마장 걸어라 건네

0: 사랑아. 예, 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토련님은 나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토련님이 무거워서 어찌 없는단 말씀이오.
0: 얘야, 내가 널 다른 날 두껍게 업어달라드냐. 그저 내 양 발만 여기에 얹고 징검징검 걸어다니다 보면 그 속에 천지우락 장막이 다 들어있느니라. 그때요, 춘향이가 도련님을 업고 한번 놀아 보는 뒤
2: 지금
1: 둥둥둥 대낭군 어허 둥

0: 구나. 둥둥둥둥둥 둥둥대 남군 치.
1: 어우, 야. 준현과 이도룡이 지금 예. 놀았어요, 지금. 노래. 이야, 정말 잘 배웠네요.
2: 감사합니다.
1: 네. 아유. 자, 윤성호 학생도 사랑과 사실 궁자 노래 좋아했잖아요.
3: 네.
1: 궁자 노래도 그 부분에 여성 대목도 있었죠?
3: 네.
1: 혼자서 그때도 다, 아, 우리 둘이 같이 했네요, 그때는.
3: 아, 네.
1: 맞죠?
3: 네.
1: 야, 이거 하면서 한번 같이 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으세요?
4: 해보죠. 그때 시간이 내 집에서 배울 때 했죠, 그러니까. 해보죠.
1: 준양이랑 같이 궁자 노래를 불러볼 수 있게. 궁자 노래는 학생들 같이 부를 수 있어요?
2: 네.
1: 네. 그럼 누가 지금 저 윤성호 그 선배랑 같이 부를까요? 학생이랑? 두 분 다 같이요?
0: 네네.
1: 그럼 궁자 노래도 불러볼까요?
3: 네.
1: 자, 궁자 노래 가겠습니다.
5: 아이고, 우리 도련님 말씀도
4: 잘하시네. 어디 그것뿐이랴. 이번에는 또 궁자 노래 한번 들어볼래. 이 노래는

그건 상스럽기는 하다마는 너와 나와 단둘이 있는디 무슨 노래를 못 부르겠느냐. 공자 노래를 들어라. 공자 노래를 들어라. 좁은 천지 개 타고 웅장하다고 장덕궁 강태고 의조작궁 진시황의 아방궁 진지 허구나 홍문 여를 들어간다 해자궁.

0: 합창으로 했어요. 그 공짜 노래도 마지막 부분에서 딸꾹질 소리가 나오죠. 알리히히히에 예, 딸꾹질 소리. 에휴, 정말 우리 단소리를 배워보면은 참 매력 있죠. 매력 있어요. 자, 그리고 그 금방 배웠던 춘향 모친이 춘향 모친 그 대목 배웠어요? 학생분들은?
1: 네. 네.
0: 배웠어요?
1: 네. 네.
0: 금방 배웠던 대목인데요. 유소범 학생은?
2: 네. 네.
0: 금방 여전번에 우리가 배웠던 대목 있잖아요.
2: 네.
0: 네. 네. 네. 뭐 수군가중 아내 이별 대목은 조금 우리가 더 많이 또 복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데 이것보다는 그 앞부분에서 춘향 모친이 네. 대목 한번 불러볼까요? 시간 좀 있어요. 네. 자, 아니리부터.
3: 그때요 춘향 모친은 우물색도 모르고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넌 춘향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저것들도 사랑 싸움 허나 보다. 울음이 장차 길어지니 춘향 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내니 춘향 모친이 나온다. 춘향 모친이 나온다.
0: 쓰이고.

0: 야! 오! 야, 판소리는 워낙 한 사람이 불러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막 합창으로도 막 불러봤고, 네, 그, 배우면서 정말 많이 또 여러분 학생, 이 10대 학생들이 이 판소리를 이렇게 잘 녹여낼 수가 있다니, 너무 놀랍죠? 예, 너무 놀랍, 대단하시죠? 예, 그리고 그 판소리를 또 전문 전공자들 위에도 우리가 판소리를 애착자분들이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합니다. 네. 안 그래요, 학생분들은? 네. 예, 그렇죠. 자, 우리가 끝곡으로 꽃타령 한번 불러볼까요? 꽃타령에는 등이 넓어지는 소리, 이런 소리, 여러 소리가 다 있잖아요. 이런 소리도 감안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꽃사시오! 이 정도?
1: 네.
0: 네.

0: 소지 저 웬가량 저 착양 목단의 장미화 꽃사시여 꽃사 꽃을 사시여 꽃을 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의 꽃이로구나.
1: 오 잘하셨어요. 너무 잘 불렀잖아요. 네, 자 오늘은 또 우리 오랜만에 판소리를 또 꺼내서 불러볼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별주부 아내의 말을 이어하는 대목도 한번 또 공고하게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노래 주머니에서는 그동안 배웠던 판소리들을 한번씩 불러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미란이었습니다.
0: 너와 나와 이 유정 헌이 정자는

토련님은 어찌 불기러게 사후 말씀만 하시나이까. 오, 그럼 우리 정당도 오고 우리 옥부도 한번 놀아보자. 토련님이 춘향을 옥부 한번 놀아보는디.

0: 이러고.
1: 라디오 극장.

장계석은 늘 사람을 섬뜩한 눈길로 바라보곤 했다. 전에 한 여자는 장계석을 만나 그 눈을 보고는 부들부들 떠느라 대꾸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져 나왔을 정도였다. 하지만 진상은 달랐다. 좀 긴장되기는 했지만은 겉으로는 아주 태연해 보였다. 교장 선생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버릇처럼 장계석을 교장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공산당 도벌에 나선 뒤로 이런 지옥은 처음이야. 장계석은 거의 구함을 지르다시피 말했다. 민머리가 불빛에 반짝거렸다. 설악은 귀양에서 흥청망청 놀면서 전선에 나가지도 않았다고 들었네. 교장 선생님. 진성이 웃으며 말했다. 귀주는 왕가래의 세력이 커서 주왕이 자리를 잡으려면 아마 설악이 한동안 밑바닥부터 잘 닦아놔야 할 겁니다. 장계석은 잠시 말이 없더니 그제서야 진성에게 자리를 권하였다. 하지만 화가 가라앉은 것은 아니었다. 공산당 비적은 겨우 3-4만 명밖에 되지 않았고 우리한테 쫓겨 사천 남북 구석진 곳에 처박혔댔어. 북으로는 장강, 남으로는 횡강에 가로막혀서 말이야. 거길 우리는 수십만 대군이 포위하고 있었어. 이처럼 좋은 기회가 또 어디 있단 말이야. 제게 모두 그 돼지처럼 멍청한 놈들이 놓치는 바람에 홍군한테 도로 물리지 않았나. 진포리는 조그만 덩치만큼이나 담도 작았다. 그는 장계석이 화를 낼 때가 가장 무서웠다. 진포리는 진성에게 몰래 눈짓을 하였다. 잠시 변명을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진성은 자리에 앉아서 입을 꾹 다물었다. 진포리는 상해 상보의 기자였다. 그러다가 1927년부터 장계석을 따르기 시작하여 장계석의 책사가 되었다. 국민당의 지침과 장계석의 명령문 대부분을 그가 썼다. 멀쩡한 콩도 받침내하고 없는 것도 있는 듯 늘 흰 종이를 빼곡히 채워야 했으니 몸과 마음이 고달팠다. 장계석은 귀주 싸움이 못마땅하여 반시간 남짓 화를 내더니 불쑥 한마디 내뱉었다. 그 광동의 오기위는 왜 군대를 끌고 나가자마자 그 모양인가? 강서에서 어디 빠졌나? 아니면 속으로 아직도 장발규를 생각하나? 이것은 민감한 문제인지라 진성은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우리 쪽으로 넘어온 뒤로는 위 원장님께 일편단심 충성스러웠습니다. 진성이 깍듯이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이 약해서 규례를 엄하게 못 틀어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전에 제가 거느린 11사가 귀덕을 지킬 때 풍옥장의 군대가 칼을 휘두르며 공격을 해오자 방어선 전체가

0: 술렁거렸습니다. 제가 반장 한 명을 죽이고 나서야 진지가 다시 진정이 됐지요. 지켜내지 못할 진지가 있다는 걸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1: 당장 오기위를 잘라버려야겠네.
0: 장겨석이 사납게 말했다. 위원장님, 안 됩니다. 진포레가 마침내 여인 몸을 일으키며 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1: 왜 안 된다는 건가?
0: 장계석이 물었다. 진포레가 몸을 바로잡으며 말했다. 오기위는 로리란 군인입니다. 큰 실수를 저질렀으니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을 겁니다. 섣불리 처리했다가는 오히려 불만을 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선수 편지를 써보내 위로해주면서 공을 세워 죄값을 치르라고 한다면 진심으로 위원장님의 은혜 감격해야 할 테이고 나중에 더 쓸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진포리는 진상을 바라보았다. 진상이 재빨리 말을 받았다. 그게 좋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장계석은 쉴 새 없이 서성거리다가 지쳤는지 별다른 대꾸 없이 소파에 앉았다. 장계석은 긴 옷섭을 걷어올리면서 한쪽 다리를 다른 한쪽 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자 앞코가 동그란 헝겊 신발이 보였다. 그는 잠깐 말이 없다가 진상을 바라보며 말했다.
1: 사슈, 자네 비행기를 준비하게. 내일 이른 아침 우리 셋이 충경으로 가지.
0: 진성의 호우를 부르는 걸 보니 화가 좀 가라앉은 것 같았다.
2: 전선을 둘러보시겠습니까?
1: 아니, 내가 직접 지휘하겠네.
0: 장계석은 소파에서 몸을 곧게 세우면서 위험있게 말했다.
1: 우리가 4, 5년 동안 수백만 군대를 보내고 엄청난 돈을 퍼부어가며 겨우 저덕과 모태똥을 강서에서 쫓아내지 않았나. 그놈들이 귀주 산골짜기에 갇혀있으니 비적을 없애기로는 지금처럼 좋은 때가 없단 말일세. 만약 이때를 놓쳐서 그놈들이 한 곳에 뿌리 내리게 된다면은 앞으로는 정말 몰아내기 힘들 거야.
2: 과연 걸출한 안목이십니다. 그처럼 깊고 멀리 생각하시다니요.
0: 진포려가 끊임없이 머리를 끄덕이며 감탄을 했다. 하지만 며칠 있다가 가셔도 늦지 않을 겁니다. 우선 중대한 문제를 처리하고 나서 움직이시는 게.
1: 중대한 문제라니? 그게 뭔가?
0: 장계석이 곁눈으로 보며 물었다. 요즘 여론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특히 화북 쪽 말입니다.
1: 여론이라니?
0: 진포리는 몇몇 신문의 이름을 대면서 그 신문들이 함부로 소식을 돌리고 있다고 질책을 했다. 이를테면 특무들이 마구 사람을 잡아들이고 있고 헌경 3터는 불평에서 매일 사람을 3,50명씩 잡아들인다. 항일이라는 말만 해도 살생부에 올라 생매장하지 않으면 영정하에 전하는다. 북평에 있는 마른 우물 몇천 시체로 꽉 찼고 영정하에는 시체들이 떠다닌다는 등이었다. 진포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1: 이런 얘기가 여론을 부추겨서 각계에서 정부와 위원장님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날 줘야.
0: 장계석이 기분이 잡쳐 진포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허리를 잘라버렸다. 날 주라고 해도 이런 여론이 널리 퍼진다면 정부와 위원장님께 아주 불리하지요. 그 말에 장계석이 또다시 팔끈해서 소매를 뿌리치며 버럭 소리를 지었다.
1: 여론은 무슨 개똥 같은 여론이냐? 내가 3만 원을 맺히고 신문사를 10개라도 차릴 수가 있어. 시키는 대로 쓰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0: 그는 쑥 들어간 두 눈으로 진포레를 쏘아보았다. 진포레는 장계석의 눈길이 쏟아지기만 하면은 슬며시 비하였다. 그 눈길만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다. 게다가 장계석의 여론은 무슨 여론이라며 딱 잘라 말을 하자 그만 몸을 흠칫떨었다. 진포레는 여위고 작은 몸을 소파에 깊숙이

0: 묻고 입을 다물었다. 장계석은 말이 너무 지나쳤다 싶었는지 부드럽게 덧붙이었다.
1: 그건 말일세. 항음들어 처리하라고 하게. 내가 항음한테 북풍이 눌러 있으라고 했는데 웬 남경까지 와서는 가지 않고 있는 건가?
2: 그럴만도 하지요. 진포레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명색이 중화민국 군사부의 책임자이자 북평 림시병영 주임인데 사무실에 일본군 병사가 제멋대로 쳐들어와서 존칭도 없이 이름을 척척 부르지 않나. 얼굴에 침까지 뱉었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무슨 낯으로 그 자리에 돌아가겠습니까?
1: 죽는 게 돌아오면은 군복을 입지 말아야지.
0: 장계석이 화가 나서 말했다.
2: 진성은 줄곧 항흠과 사이가 나빴다. 1927년 10월 항흠 때문에 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로 그는 한순간도 그 일을 잊지 않았다. 게다가 앞으로 참모총장을 누가 맡느냐는 문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진성은 냉큼 한마디 끼어들었다. 국가의 고위급 관리가 수령님과 걱정을 나누지 않는다면 어찌 통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포레는 어느 한쪽을 거들기가 무엇한지 다른 이야기를 꺼내였다.
0: 지금 나라적으로 항일하자는 요구가 거세고 내전을 반대하는 외침이 드높습니다. 화북의 정치 상황을 잠시라도 가라앉힐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을 위해서라도 어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는 목소리로 부드럽게 제안을 했지만은 장계석은 마치 바늘에 찔리기라도 한 것처럼 곧장 고개를 돌려 진포레를 쏘아보았다.
1: 그래, 이 마당에 무슨 방법이 있나? 부대를 끌고 가? 어느 부대를 이끌고 가지? 일본 사람들하고 맞설 부대가 어디 있겠나? 공산당이 우리의 힘을 죄다 빼앗아 버리는데 내가 뭘 가지고 일본을 친단 말이야?
0: 나발총처럼 쏘아대자 진포레는 그만 얼굴이 시뻘게 되어서 아무 대꾸도 못하고 눈을 내리깔았다. 장계석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계속 소리를 질렀다.
1: 항일하자고 구호만 외쳐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야말로 묻고 싶다고요. 그래, 뭘 가지고 항일을 할 거지? 우리는 무기도 기계나 공장도 교육이나 훈련도 다 일본에 뒤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뭘로 일본 사람들이랑 싸우지? 안 싸우고 조용히 가만히 있는 편이 나을걸. 싸웠다가는 사흘을 못 넘기고 망할 거야. 내 말을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현실이 그렇지. 우리는 국방이 약하고 준비가 부족하니 지금부터 30년을 준비한 다음 싸운다 해도 이길까 말까 하다고. 게다가 일본이 우리한테 준비할 기회나 주는가 어디?
0: 이것이 항일 문제에 관한 장계석의 생각이었다. 진포레와 진성을 비롯한 국민당들이 자주 듣던 말이기도 하였다. 진포레도 오늘 밤 이 문제를 깊이 의논할 생각은 없었다. 다만 장계석에 대한 충성심으로 불리한 정세의 보탬이 될까 해서 말했을 뿐이었다. 위원장님, 그는 아주 간절하게 말했다.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그럴듯하게 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그럴듯하게?
0: 장계석의 표정이 좀 부드러워지었다.
1: 그럼 자네들이 좀 어떻게 해보게. 글을 좀 써서 신문에 실으란 말이야.
0: 진포리는 장계석이 다시 얼굴을 펴자 마음이 놓였다. 그는 한 손으로 다른 한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군사로도 싸움에 지었지만은 문장으로도 공산당과 안 됩니다. 우리 국민당에 그런 글을 쓸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모두 공산당 쪽으로 가버렸으니 말입니다.
1: 그러면은 정도 세력이라도 끌어들여 우리를 위해 말하라고 해야 하지 않겠나?
0: 아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로천에 갔던 인사들 뿐입니다. 시집을 가려고 하면은 수줍음을 타면서 말을 틀어먹어야죠.
1: 됐네, 됐어.
0: 장계석이 손을 내저었다.
1: 일은 자네가 하게. 적어도

내가 거듭 말하지만은 일을 내사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장계석은 엄숙한 눈길로 두 사람을 보면서 깨우쳐 주었다. 설악이 전보를 보내왔는데 공산당이 준의회인지 뭔지 했다는군. 그런데 말이야, 모태똥이 또 올라갔네. 자네들 그게 뭘 뜻하는지 잘 새겨보았나? 네, 잘 새겨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대답했다. 상대하기 아주 껄끄러운 사람이야. 강서에서 우리가 얼마나 골탕을 먹었나? 장계석의 얼굴에 슬그머니 그늘이 지기 시작했다. 나는 공산당에 그대로 쪼개질 줄 알았거든. 그러면은 거두기 쉬웠을 텐데 말이야. 헌데 모태동이 또 권력을 잡았단 말이야. 그자는 성동 격서에 능하여 상대방이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만들어. 이번에 홍군이 갑자기 머리를 돌려 다시 준위로 갔는데 아무래도 그자의 수법 같단 말이야.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포레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진성은 아무 말도 없이 앉아있었다. 4차 보이토볼 때가 떠올라서 겁이 도록 났던 것이다. 장계석은 두 사람한테 다가가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백성들이 공산당에 꼬임이 넘어가 항의를 외쳐대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 당의 동지들까지 어리석게 따라서 외치는 건 말이 안 되지. 공산당이 내 뒷다리를 잡는데 공산당을 무찌르지 않고 어찌 항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자네들 앞이니 내 솔직히 말하지만은 일본 사람들이야 쳐들어온데도 대처할 방법이 있지만 공산당이 천하를 얻는 날에는 죽어도 묻힐 곳이 없네. 알고들 있나? 장계석은 진포레를 뚫어지게 보다가 또 진성을 바라보았다. 어지간히 흥분한 모양이었다. 이런 얘기가 한두 번 듣는 것이 아니었지만은 진포레와 진성은 어쩐지 천유를 느끼었다. 위원장님 말씀에는 정말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진포레가 경건하게 고개를 끄덕이었다.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 진성은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공산당을 무찌르지 않고서는 저 역시 눈을 못 감을 겁니다. 진성이 말했다. 각오 신장에서 생동한 이야기를 이끌어낸다. 군사지도 수조의 성립으로 모태똥이 깊은 감동을 받고 주울레의 고상한 인품은 공산당원들에게 본보기로 된다.

장편 소설 대장정 3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환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5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 구매하시면 8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8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곽을 더 드리게 됩니다. 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도 역시 우리 건뇌 보신환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우리 이름에서, 약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바, 저희들 이 건뇌 보신환을 쓰게 되면은, 우리 뇌 조직 세포가 건전하게, 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특히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구가 노령화에 들어가면서, 뇌 조직에 와서 뇌세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뇌세포가 많이 죽어나가면서 뇌에서 생기는 질병들이 아주 많습니다. 뇌경색이라든가 뇌출혈이라든가 포함해서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든가 혈관성 치매라든가 파킨슨병이라든가 많은 병 이 뇌 조직에서 문제가 생기죠. 또 늘 노인들만 생기는 병도 아닙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도 깜빡깜빡하면서 오늘 이 나이에 이렇게 됐는가 하는 분들도 있고 진짜 40대 치매 걸린 젊은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희들 건뇌 보신환에는 이런 뇌세포에 생긴 질병들을 치료하는 전문적인 약입니다. 그냥 우리 서약처럼 임시 구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서 이 뇌조직에 와서 이렇게 많은 병이 생기는가, 뇌세포가 남보다 빨리 손상이 오는가, 그 원인을 따져서 오장육부부터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0: 때문에 건예보신하는 뇌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콩팥을 위주로 해서 비상이라든가 간이라든가 폐라든가 심장이라든가 이런 오장육부의 기능을 다 높여주는 약입니다. 오장육부의 기능이 좋아져야만이 뇌가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뇌조직에 와서 이미 이런 병이 걸렸다는 것은 이미 그 썩전에 오장육부에 그런 신호가 있고 오장육부가 병이 걸렸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때문에 저희들 건예보신안에는 이런 오장육부의 기능을 다 높여주기 위해서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재가 들어갔고 일반 이전에 시중에서 팔던 건예보신환이 아니라 우리 산동 뚱어어조제약공장이라는 국가기업입니다. 양치에서 만든 아주 큰 제약회사의 건예보신환이라 말씀드립니다. 네, 여지껏 우리 강의하면서 이런 산동 뚱어어조제약공장의 약은 방송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이 약은 이 약이 25가지가 들어간 그 질량 이걸 다 보존할 수 있는 아주 믿음직한 약입니다. 때문에 약을 써보면 효과가 현저하게 알집니다. 첫째 먼저 깜빡깜빡 되면서 항상 기억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있던 사람들
1: 밥이 맨날 맛이 없어서 밥상에 앉아서 먹을 것처럼 것처럼 하던 게 지금 요즘에 밥이 좀 맛있단다.
0: 네.
1: 그리고 맨날 먹이고 그래서 못 먹었댔습니다. 그러면 기름진 거 조금 먹으면 설사 작고 하고 배도 짱하고 방영 여러 종사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 종사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1: 워낙에 이 담양염이 있어서 워낙에 꿀이 깊고 뭔가 뭐 쏙쏙 찌르던 게 그게 아픈 게 아프지 않다고 이랬대다.
0: 네.
1: 그리고 뭔가 뭐 눈도 그냥 피져서 벌거벌거고 건조해서 그냥 벌거벌거고 그 침침하다고 이랬대. 그게 눈이 피져뜨게 집사 없어졌습니다.
0: 네.
1: 그러니 소변 차서도 하루에 너무 많이 보고 갔거나 낮에는 조금 괜찮은데 저녁에는 또 했댔습니다. 저녁에 화장실 문고를 쥐고 있다시피 다녔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건예 보신환 먹으면서부터 소변 차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녁에는 저는.
0: 네.
1: 어서 하루 저녁에 두 번이나 그나 혹시 많이 갔다 세 번씩 가기는 가는데 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영적 효과 좋습니다.
0: 그렇죠. 보신환이니까 건예 보신환이니까 이 비뇨기계 통질병 국가계통질병에는 특히 더 좋습니다.
1: 그리고 어둠에 조금 걸자면 아랫다리 하도 떨리지 맥이 없어서 조금 가고 또 쉬었다 가고 하던 게 다리 아랫다리 맥이 온다면 이랬대다.
0: 네.
1: 확실히 맥이 난다면 이 약이 다른 약에 비해서 그냥 뭐 아픈 약이 무슨 헬레센 약이라 많이 먹었댔으니 그래서 낫지 않던 게 이 약 먹거나 효과가 좋다면 이랬대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무 약이 저번에 많이 따지 않아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살려고 오늘 또 배달 받겠습니다.
0: 네. 요즘 연기할 때 있습니다.
1: 예.
0: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1: 네, 501-2797번입니다. 예.
2: 네.
0: 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네,
0: 치료 잘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이래서 우리 뇌세포가 이렇게 빨리 손상되고 뇌조직이 빨리 위축이 와서 우리 월서심이라는 이런 그 뇌조직이 위축왔다는 진단 받는 분들, 노바이즈 빅맨이라는 옛말의 결과가 나온 사람들 다 무슨 원인인가 원인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들 늙을까나 그렇겠지 그런 게 없습니다. 늙어도 어떤 사람은 100살이 넘어가도 기억력이 아주 좋고 청력이 아주 좋은 사람들 볼 수 있죠.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3: 저도 지금 건예보시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게 내생 한번 온 후로 또 그냥 머리가 아프고 어지럼증이나고 자꾸 가슴이 두근거림에 숨이 차고 경력도 없고 해서 지금 선생님 강의 듣고 건예보시안 지금 먹고 있는데 지금 이 약 먹은 다음부터 혈압이 온정되었습니다. 지금.
0: 네.
3: 예. 그래 놓으니까 그렇게 어지럼증이 나던 게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심장도 영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0: 네.
3: 그래서. 예. 겨우 자꾸 그것도 깜빡깜빡하면 이름이 영 해봤는데 지금 이 경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 약 먹고 지금.
0: 네.
3: 예. 그래도 이게 소변 자수가 많고 소변이 쉬어 지나가지 않고

0: 자녀가 미소에 자꾸 화장실에 여러 번 갔다 왔다 하니 잠 못 자는데 짐이 그녀 보시아 먹은 다부터 예, 소변형 시원이 잘 나간다 짐. 예, 그래 나니까 예, 차수도 많이 줄여서 어젠 하루 전에 한 번 밖에 아이 나가고 가니까 잠을 잘 자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예, 몸이 영 거뿐합니다 짐. 그리고 예, 머리 많아지고
1: 예, 예, 가볍고 힘이 생기고.
0: 맞습니다. 예. 네. 머리 맑아지고 정신 나니까 야 기분이 영 상당히 좋습니다. 이 약이 영 네. 효과 영 빠릅니다. 지금 먹어보니까 다른 약에 비해서.
1: 효과 빠르고 확실합니다.
0: 예. 그래 이렇게 효과 그럽니다.
1: 예. 우대 활동 있으니까 배달 받으십시오.
0: 예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이런 인소식에 나타나는 많은 질병들이 원인 오장육부 가운데서도 비위하고 콩팥이 문제입니다. 콩팥. 아, 이래서 이 약은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원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3: 네, 네 저도 건네 벗어나 쓰고 씁니다. 이거 쓰니까 예. 거기에 자동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전에 항소능이 대해서 봤는데 지금 두 번, 세 번, 지금 약간 효과 보험도 그리고, 아, 속이 시원하게 안 나가서 화장실에 입사 못 보고, 아시아에다 봤단 말인데, 이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던 머리 아팠단 말인데, 그는 지금 머리 아픈 게 좀 슬 아프고, 허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그리고 또 소화도 잘 되고, 네. 효과 다시 볼까나 이번에도 약 열고 사서 쓰겠습니다.
1: 네. 쓰리지 않으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4: 안녕하세요.
2: 설명 주시죠.
1: 아, 우리 정상 성인이라 할 때는 우리 뇌세포가 약 860억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860억 개입니다. 예. 그런데 사람이 이 살아가면서 어쨌든 머리를 쓰게 된단 말입니다. 예? 우리 말을 하나, 뭐 위가 움직이나 뭐 걸으나 다 이 대뇌 중추에서 명령 내리고 일을 해야 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5: 예. 건예보시환 쓰는 환자입니다, 선생님.
1: 네.
5: 예, 그래 이 건예보시환은 내내 한 달 이제 열을 썼는데. 이 약에 밥도 맛있고 맥이 나고 예, 그다음 잠 용자 잔다 그리고 코에 조금 비염이 있었댔으면 자꾸 예 별로 이렇게 무슨 바깥에 나가 바람 맞아도 자꾸 예 코에 절레 나고 예 감기 온 것처럼 감기 나는데 예. 근데 거기에도 벌써 없어졌습니다. 선생님 비염처럼 그래 자꾸 말라든 데서밖에 자꾸 절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 그다음에는 먹이도 좀 말라들고 그러니 먹이 말라든 것도 나왔습니다. 이 약 용 좋습니다. 어쨌든 결국 처음에는 세 번 할라전에 세 번 넣었는데 지금 어서는 한 40을 쓰고 나고 보니까 한 번 닦다 보니까 처음에 색깔도 용 이렇게 마르수가 좋습니다. 용 보통 좀 진해다 말입니다. 좀 어두운 색깔이 그런데 그것도 좋아지고 결국 손해하고 다리 허리 연바에 맥이 온다 말입니다. 걷기도 용 좋습니다. 우리 이번 우대 활동에 또 우리 친구도 한 번씩 와야겠다. 두 집이 같이 싸자고 그랬나 참가하자고 그랬나
1: 예. 그렇게 싸면 또 누구지?
5: 같이 예, 그렇지 말입니다. 예. 약으로 제일 좋은 약입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선생님.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이래서, 매일 우리 그 5만 개 내지 10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나갑니다. 그러면 또 다시 잠자고 있는 뇌세포가 살아나고 활성화되죠. 뇌세포는 재생이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모르고 뇌세포로 재생시킨다, 뭐 어쩐다 이렇게 강요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뇌세포는 재생이 아이 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40년이 넘어야 한 해 되나 이렇다 말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건조보시면 하루를 내, 난 어전에, 한, 반년 거의 먹었습니다. 야, 이거 먹고 난 정말,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억력이 아주 좋았어. 한 것도, 어제 놀라가지고 자꾸 사람들 말하는 거에, 어서 귀도 살아야지. 사람들 말하니까 듣지 못하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내, 이 방송 들어볼까?

0: 저희 건너가시면 이렇게 우리 노인도 이렇게 건강에 좋고 또 특히 견뎌진게 우리 노인들 보통 다 건강 이 코리 아유 병덕이 안 된단 말인다. 그래서 왜 먹었는데 한 벌써 한 달에 벌써 뭔가 병덕이 좋아서인지 항상 그 집에다 열쇠를 놔두고 나가고 그다음에 사람들 무슨 말 하면 다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런 쪽에서 옆에 사람들께 자꾸 굴려서 들었는데 지금은 그저도 정말 없어서 이래 내일 먹고 내일 못 자고 가네. 우리 집에 언니 한 번 내보다 나이 좀 한 두 살 많은데 우리 언니도 이렇게 소거리 귀행덕이 없어서 말한 거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거기다가 또 우리 언니는 여실금이 있습니다. 저희 나쁜 말입니다. 우리 여실금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반스를 하나씩 생각할 때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보면 물 내려가는 거 맞추고 어둠 술을 나온다지 어둔다 그리고 버려서 애쓰기 아파한다 그런 수는 났다 그렇게 그런 게 이 약속 쓰고 지금 여수금이 좋았었지 머리 그냥 아프다 하니까 그런다 해가지고 머리 특히 머리가 좋아졌는지 지금 경들이 용서하셔서 그렇게 이러서 자꾸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는 그 증상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1: 맞습니다. 그렇게 건강이 나쁜 사람들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또
0: 혹시 말은 여수에도 그리 많지 않겠어 이러니까 용 답답해서 우리 이하고 방송도 사주 우려니게 돼 답답해야 이야기야 이하고 뭐 어찌 그렇게 자꾸 심장이 답답하던 것도 좋아지고 위도 위에서 위에 아파서 다 음식 먹어서 한 번씩 위에서 좋아졌다 하던 것 같아요.
1: 예.
0: 그리고 단단히 아파 아침에 입이 그 학생 때 그 증상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 지금 나도 먹고 우리 집 아발도 예 며칠 끝나라 있던 게 이 양상 죽고 지금 많이 났었어. 며칠 끝난 게 그럼 지리성 비대 지리성 비대가 있어. 어서 샤베 자수가 다 보소 되게 몇 번씩 나니 이 양은 내가 뭔가 같이 밥을 진짜 효과 좋다 좀 많이 살아. 이번에 저래 우리 언니 우리 소이 먹길래 저래 제일 많은 게 열토이던가 열통 예, 싸서 우리 예. 계속 먹자, 그럼. 이야기, 어느 약보다 효과 영 좋습니다. 다른 약 우리 많이 먹었는데, 효과를 봐, 여기서 우리 효과를 봐요, 봐.
1: 예.
0: 어른이 배달 받으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우리 사람이 뇌세포는 재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잠자고 있든 가지고 있든, 이런 860억 개나 되는, 뇌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갖고 있는 거 잠자고 있는 걸 깨워서 쓰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뇌세포는 두 가지입니다. 신경원이라는 뇌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저즈라는 게 있습니다. 저외세포 이래서 이 신경원은 전달 신시를 전달하고 저두세포라는 거는 영양하고 이 교질세포가 우리 뇌세포에서 산생된 노폐물을 가지고 배출하는 이런 작용을 하죠. 예. 이런 뇌세포가 재작용을 다 하게끔 하자면 우리 이 건뇌보신화 같은 약을 쓰게 되면 확실히 이 방면에서 뚜렷한 효과를 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건뇌보신화를 쓰면서 이런저런 효과를 보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예. 쓰고 보면은 건뇌보신화니 그 주요한 작용이가 본래 그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우리 건뇌보신화 쓰는 분들 장기적으로 쓰신다 할 때 더 좋은 효과를 본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끝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0: 참여 지점은 중관전력 5기 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오늘 역시 우리 영지강 구보객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네.
2: 우리 중의에서는 계절에 따라서 병을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간이나 콩팥이 이 계절을 따라서 양간하거나 우리 콩팥을 자양하거나 이럴 때 우리 몸이 건강을 찾는 데서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장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간부터 시작해서 심장, 비장, 그 다음에 폐, 콩팥 이게 오장이 됩니다. 이 중에서는 이 오장을 말할 때 특히 간부터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간이가 든든해야 우리 심장이 좋아지고 심장이 든든한 사람들 비위가 좋습니다. 비위가 좋은 사람들 따라서 폐가 좋아지고 폐가 좋으면 콩팥이 좋고 콩팥이 좋으면 간이 좋고 이런 샹성샹크라는 도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계절도 오장하고 오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중에서는 계절을 사계절이라고 합니다. 오계절입니다. 그럼 어느 계절이 한 해 더 있는가? 늦은 여름, 늦은 여름하고 가을이 들어서는 이때를 우리 비장이 계절이라고 말하면서 오장하고 오계절이 맞먹는 이런 걸로 우리 그 맞춰갑니다. 예. 그래서 봄이 오면은 우리 간을 양간하는 데서 아주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오행학에서 보면은 간에는 나무목, 나무에 속합니다. 목이란 말입니다. 봄이 오면은 우리 자연에서도 어떻습니까? 식수를 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는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젊은 농촌에 나가서 이 오사청년절 전후를 해서 4월 5 청년 이때는 나무 심는 방학도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자연과 맞춰서 나가면서 우리 오장을 양한다 할 때는 아주 여러 가지 이런 면역력 제고라든가 원기 회복이라든가 무병장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방면에서 꼭 추천드릴 약은 용기입간구복액입니다. 용기입간구복액은 오색용지가 들어가면서 용지하면은 또 멸천가지 중약제 가운데서 간에 제일 좋은 약이가 용지입니다. 그것도 오색천년용지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국가적으로 제일 아직까지 발달한 기술을 이용해서 뭐 옛날처럼 그저 환우제 먹고 가루내서 캡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오색용지를 비롯해서 겨고람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이런 중약제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서 700돌돈이라는 제일 작은 원자로 만든 약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3: 어머니가 지방간도 있고 당남도 안 좋아해. 항상 소화되고 입이 썩었고 그리고 옆구리 켜면서 밥을 잘 먹지 못하는 날이 없습니다. 이래도 우리.
2: 예.
3: 그래 방송 선생님 강의 듣고 어딘지 구백을 듣고 먹고 있는데 왜 소화 잘 되고 기름지 오시면 그래 소화 안 되면 지금 속이 소화 잘 되고 속이 아니 몇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2: 네, 그럴 겁니다. 그런 효과 봅니다.
3: 그래 밥을 잘 먹으니 사람 맥이 나고 이래지 구백은 내가 좀 속다만 먹고 검사했는데 좀에도 정상되고 푸푸남이 밤사벨이 영만했습니다. 대뻐지 화장실 댕겼는데 이따 구백 먹은 후부터 밤사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 네.
3: 인터넷은 한번 본 서변에 조금씩 나가는 게 이거 약 쓴다부터 서변에 많아지면 현재 들어도 나는 효과도 없지 이게 장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약이라니까 이속 계속 꾸준히 먹을 예산입니다.
2: 선택을 약하고 병이 맞아서 선택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콩팥을 자양하고 간을 양간하는 약이기 때문에 환자분 장기적으로 쓴다 할 땐 또 다른 효과도 봅니다.
3: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0: 고도우리께서 먹겠습니다. 예.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고사님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늙어가게 되면은 그냥 운동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것만 갖고는 잘 안 됩니다. 이미 병이 들었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약이 힘을 빌어야 되죠. 이 약은 OTC 약으로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흡수력이 좋은 약이고 그와 같이 또 흡수력만 좋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적은 약입니다. 이래서 국가에서부터 국약 비준번호 특수한 비준번호 고혈중증 B로 되어 있는 B 그것도 20으로 되어 있는 약입니다. 우리 연기관 구복액을 쓰면서 많은 분들이 나눠준 이 병은 치료할 되리라고 생각했다고 뭐 치료해본 해봐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냥 그 도레미더라 이럴 때 있었죠. 예?
2: 네.
1: 그런데
2: 연기관
1: 구복액을 쓰면서
2: 네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2: 네.
3: 네. 네. 저는 면기 입간 구복액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예. 네,
3: 어째서 이거 복용했는가 하면 그런 저는 이 맹감은 위 세게 안 좋고 밤에 자지 못합니다.
1: 예.
3: 네, 그리고 이 맹감에 소변 자수가 어찌도 다음주에 한 100번 댕기다 나면 자지 못하고 예. 그다음에 머리 흐리트분하고 그래서 어디나 다 아프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약을 섭탄 거 수도 잘 말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면기 입간 구복액을 복용한 다음부터는 확실히 이게 점점 효과 영 좋더라 말입니다.
1: 네.
3: 네. 잠을 잘 자고 이거 복용한다. 잠 잘 자고 그 다음에 소변 차수가 적고 이래까지 그런 완에 이튿날 아침에 일어난 몸이 온것뿐하다 말입니다. 어찌도 좋지. 네. 네. 그리고 이 위 아픈 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도 이전보다 많이 먹고 확실히 이 면기관 구복액은 확실히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한 데는 최고라고 봅니다.
1: 네.
3: 네. 그래서 예, 이 어선 한 대달 먹었습니다. 이거 복용했어요.
1: 네. 많이 드셨습니다.
3: 네.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 예, 우리 맹감은 언니 같이 이거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또 배달 받자고 그랬다.
1: 같이 쓰는 분들은 일조각을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일조각이 전화가니까.
3: 네.
1: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
2: 네, 네.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계속 주시죠.
1: 네. 이래서 우리 약을 선택하는 데서 어떤 약을 선택할 것인가. 특히 우리 간하고 콩팥이 나쁜 사람들은 약물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약이라고 썼는데 도로 간이나 콩팥이 나빠진단 말입니다. 이거 좀 심각하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소염제라든가 감기 왔을 때 감기약이라든가 수면제라든가 장기적으로 먹는 혈압약이라든가 이게 다 간을 손상 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가사 한정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매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첫 곡으로 백진숙 작사 문명도 작곡의 그대와 함께라면을 김지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꿈은 걷는 길에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래 김영택 작사 방화 작곡의 꿈을 찾아를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습니다. 전옥선 작사 김태란 작곡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를 황매화 임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정호실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북경 시간으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행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평소 바쁜 일상에 갇혀 지내다 보면은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행을 떠나며 지친 마음을 위로받는다면은 좋겠죠.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곳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낯선 거리를 걷다 보면은 익숙한 걱정과 스트레스가 점차 사라집니다. 푸른 자연을 바라보고 낯선 바람을 맞으며 그것만의 향기와 풍경을 느끼는 순간 삶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작은 카페에 따뜻한 커피 한 잔, 길가에 예쁜 꽃, 저녁 노을이 물든 하늘 모두 소중한 추억으로 남습니다. 여행은 우리에게 쉼을 선물합니다.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알려줍니다. 짧은 여정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더욱 단단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중국 서남부 사천성의 중심 도시, 또한 미식의 도시, 마라맛의 도시,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천년 고도라 불릴 만큼 긴 세월의 역사와 깊이 있는 문화를 품고 있는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참대곰의 고향으로도 널리 알려진 아름다운 곳입니다. 성도 여행의 진정한 황금 코스로 꼽히는 곳이 바로 도강은인데요. 성성산 참대곰 기지로 이어지는 성도 황금 삼각 코스입니다. 성도를 찾는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꼭 거치는 필수 코스이자 이 도시가 가진 모든 매력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최적의 동선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만나봐야 할 명소는 바로 도강은입니다. 도강은은 고대 시절에 건설돼서 오늘날까지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형 수리시설로 세계 수리문화의 시조라고 불릴 만큼 인류 역사에 큰 의미를 남긴 건축물입니다. 이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서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도강은이 가진 가장 큰 기술적 특징은 바로 댐을 만들지 않고 물기를 자연으로 분배하는 무제인수 시스템입니다.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리시설이자 유일하게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고대 대규모 수리공정으로 인류 선조의 뛰어난 과학지혜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곳입니다. 성도 도강은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바로 가을 9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가을의 성도는 하늘이 맑고 날씨가 적절해 여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청성산의 붉은 단풍이 물들 때 단풍과 어우러진 도강은의 풍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또한 도강은 관광구역은 생각보다 관광 코스가 길고 계단이 많기 때문에 편한 신발을 착용하고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른 아침 비오르는 안개 속 고즈넉한 사찰의 신비로운 분위기와 도강은의 아름다운 일출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추천하는 시간대입니다. 계단이 많고 오르막길이 이어지기 때문에 편한 신발을 착용하고 천천히 둘러보시면 더 즐거운 관람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성도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를 찾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잠재곰입니다. 세계 최대의 인공사육 잠재곰 서식지 성도 잠재곰 기지입니다. 이제 성도의 가장 사랑스러운 주인공을 만나러 가볼 시간입니다. 성도 잠재곰 기지는 3570모, 약 238헥타르에 달하는 넓은 부지를 자랑하며 현재 200여 마리의 귀여운 잠재곰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2015년에 완공된 확정구역은 야생 잠재곰의 자연 서식지를 95% 가까이 재현해서 판다들이 자연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성을 했습니다. 성도 잠재곰 연구센터는 세계 최초로 잠재곰 인공수정 성공률을 98%로 끌어올려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매년 20마리 이상의 건강한 새끼 잠재곰이 태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쌍둥이 출산율이 60%를 넘어서면서 잠재곰 가족들이 더욱 풍요롭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매일 오전 9시 30분쯤 잠재곰들의 아침 식사 타임을 가지는데요. 배고픈 잠재곰들이 대나무를 먹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어 모든 관광객에게 최고의 추억을 선물합니다. 또한 잠재곰 중에서도 왕홍 잠재곰 화화를 보기 위한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기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확정구역의 잠재곰 스카이워크는 20m 높이에서 나무 위에 앉아 쉬거나 노는 잠재곰들을 조망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 공간입니다. 일반 동물원과는 다른 시각에서 잠재곰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곳 단순한 잠재곰 관람 공간을 넘어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는 생태보호의 중심지이자 잠재곰 유전자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잠재곰의 유전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잠재곰을 더 깊이 료해하고 싶다면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잠재곰 테마 박물관인 성도 잠재곰 박물관을 방문해 보시면 좋습니다. 7개 다채로운 테마 전시관으로 구성된 이곳은 단순한 유물 전시를 넘어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생동감 넘치는 과학 체험관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행 가이드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천년 고도의 도시 성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 곳을 더 소개해드리자면은 성도 기차역에서 1시간 정도면은 락산시 기차역에 도착합니다. 이 락산시는 중국 4대 불산 중 하나로 세계 문화 자연 이중 유산으로 등재된 명산 하나가 있는데요. 해발 고봉인 금정봉은 3,079m에 달하며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깊은 불교 문화가 어우러진 전 세계 관광객이 찾는 명소 아미산이 있습니다. 아미산은 사계절 각기 다른 매력을 보입니다. 봄에는 산 전체에 야생꽃이 만개하고 여름에는 울창한 숲이 무성해서 비서지로 최적입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붉고 노랗게

깊이 물들어 산골 풍경이 그림처럼 아름답고 겨울에는 두꺼운 눈이 덮여 설산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산 곳곳에 폭포, 계곡, 고목이 분포하며 희귀 동식물도 많습니다. 특히 아미산 원숭이가 유명한데 산 중턱 구간에서 자주 마주치니 먹이를 줄 때 가방을 잘 지켜야 합니다. 가장 유명한 자연 명소는 금정에서 보이는 금붕광으로 아침해가 뜰 때 구름 위에 무지개 같은 광환이 나타나는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또 운해, 일출, 설경, 야경까지 아미산 4대 절경으로 꼽힙니다. 산 아래 관광센터는 셔틀버스를 타고 중턱까지 간 뒤 케이블카로 고지대로 오르거나 등산로를 걸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등산을 즐기지 않는 사람은 케이블카를 추천합니다. 고산지대라 기온이 낮으니 외투를 챙겨야 하고 비가 자주 내리므로 우산 또는 비옷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적합한 여행 시기는 4, 5월 꽃철, 9, 10월 단풍철이 관광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락산시는 락산시에는 아미산까지 둘러본다면 더욱더 가치가 높은 사천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여행의 진정한 묘미, 성도의 미식 시간입니다. 사천요리의 중심지로 매운맛, 향신료 맛이 특장인 다양한 음식이 발달했습니다. 맵고 얼얼한 마라 맛이 핵심이기도 합니다. 성도 미식 중 가장 대표적이고 사랑받는 메뉴, 바로 부부 피편입니다. 부부 피편은 1930년대에 탄생한 서민 음식입니다. 당시 가난했던 한 부부가 저렴한 소 내성 재료로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준 것이 이 음식의 시초입니다. 당시에는 가난한 부부의 반찬이라는 의미로 부부 피편이라 불렸으며 서민들의 따뜻한 정성이 담긴 음식으로 사랑받아왔습니다. 1996년에는 이 부부의 제사가 레시피를 정립하고 완성하면서 지금의 전국적인 인기 메뉴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특히 24가지의 정성스러운 향신료로 만든 홍유가 부부 피편의 핵심이자 령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음식, 성도를 대표하는 최고 음식이죠. 사천하면은 매운 고추가 가장 인상적입니다. 성도 샤브샤브는 사천 지방 특유의 매콤한 맛과 푸짐한 식재료가 어우러진 대표적인 향토 음식으로 추운 날은 물론 1년 4계절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메뉴입니다. 일반적인 샤브샤브와 달리 사천 고추와 각종 향신료를 듬뿍 사용해 진하고 얼큰한 육수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홍탕 샤브샤브인데 붉은 고추와 마자, 산초를 넣어 만든 육수는 얼큰하면서도 은은한 향이 일품입니다. 입안에 퍼지는 알싸한 맛이 스트레스를 날려주고 따뜻한 국물이 몸 구석구석을 포근하게 감싸줍니다. 매운맛을 즐기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맑은 육수에 백탕도 함께 제공돼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양념장도 성도 샤부샤부의 묘미입니다. 참깨소스, 다진 마늘, 파, 고추기름, 간장 등을 입맛에 맞게 직접 조합해 사용하는데 이 소스는 고소한 맛과 매콤한 육수와 조화를 이루며 풍부한 맛을 더해줍니다. 현지인들은 보통 차나 함께 곁들여 먹으면서 매운맛을 중화하고 식사의 즐거움을 높입니다. 성도 여행 중 하루의 피로를 풀고 싶으시다면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샤보샤보 식당에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얼큰하고 진한 국물과 신선한 재료가 만들어내는 성도 본연의 맛을 느끼며 따뜻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데 이 여행에 더욱더 행복지수가 올라가겠죠. 성도 사람들에게 샤보샤보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가족, 친구와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뜨거운 냄비를 사이에 두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모습은 성도의 여유로운 삶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사천 전통 요리 부드러운 연두부에 다진 소고기 두반장 고추 산초를 넣고 볶아서 만든 마파두부죠. 밥 위에 얹어 비벼 먹으면 밥도둑이라 불릴 만큼 감칠맛이 강하고 얼얼한 매운맛이 매력입니다. 또한 달콤 새콤하면서 살짝 매운맛의 볶음 요리 닭가슴살, 땅콩, 말린 고추, 파를 함께 볶아 만들며 식감이 바삭하고 부드러운 닭고기가 어우러진 공보닭 너무 맵지 않은 편이라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관광객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사천 요리의 대부분은 산초가 많이 사용돼서 얼얼한 마라 맛이 핵심이며 단순히 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달콤, 새콤, 감칠맛이 조화를 이룹니다. 길거리 간식부터 고급 식당 요리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서 미식 여행지로 또 최고로 꼽힙니다.

오늘은 천년 고도 성도를 걸으면서 2300년 역사를 품은 도강안의 위대한 수리 문명, 사랑스러운 참대곰들의 천국, 그리고 소박하고 깊이 있는 성도 미식까지 만나봤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성도에 가서 또 다른 이 도시의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늘 각종 일과 업무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이럴 때 떠나는 여행은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행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낯선 곳의 공기를 마시고 현지 음식을 맛보며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익숙한 일상을 넘어 잠시 내려놓고 현재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짧은 여정이 끝나고 돌아온 뒤에는 삶에 대한 여유와 활력을 얻게 됩니다. 여행을 통해 세상의 넓음을 깨닫고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겠죠.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매력적인 중국 여행 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최유나 가수가 부른 꽃배달 아가씨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루 꽃을 받은 듯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변에서 태어나 자랐고 이곳에서 꿈을 키웠기에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고향이 아닐까요? 우리의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노래한 가요. 연변은 내 고향일세를 전해드립니다.

뜨거운 커피잔에 담긴 작은 행복과 그 온기가 전해주는 포근한 위로를 노래합니다. 차미령 가수가 부른 커피의 온기를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꿈을 꾸던 고향은 언제나 우리에게 특별합니다. 저려화 작사 장영남 작곡의 김혜영 가수가 부른 고향이 소화를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나란히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동행을 노래한 가요. 김동진 작사, 최학산 작곡의 안룡수 마복자 가수가 부른 나란히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외로워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피어난 한 송이 꽃과 식탁 위에 자리진 따뜻한 밥 한 끼가 우리를 위로해주곤 합니다.

오늘 주부 클럽에서는요 그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살림에 깃든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생활 속 작은 발견을 함께 나눌 서태문입니다. 오늘 주부클럽 생활의 발견 코너에서는요 여름철 에어컨의 숨은 사용법에서부터 모기에게 물린 후 정확한 처리 방법,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덮일 때 주의할 점,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역사인물 이야기까지 풍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출발해 볼까요?

여름철 에어컨 사용에 또 다른 숨은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버튼만 하나만 누르게 되면 좋다고 하는데요. 어떤 비법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여름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단순한 더위가 아니라 더위에 습기까지 더해진 후덥지근함이거든요. 사실 에어컨은요, 냉방과 난방 외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게 되는 또 다른 하나의 모드인 제습이 있습니다. 네, 이 모드는요, 습도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감 온도를 더욱 편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드는요, 자동으로 풍속을 낮추어 공기가 천천히 에어컨 증발을 증발기를 통과하도록 하고 공기 중에 물기를 충분히 응축시켜서 공기 습도를 낮춰주고 있습니다. 네, 뼛속까지 스며드는 찬바람을 뿜어내지 않고 또 실내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습도만 잡아내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더 부드럽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실내 습도가 40%에서 60%로 떨어지게 되면요, 땀이 정상적으로 증발할 수가 있고요, 체감 온도는 2도에서 4도 직접 낮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습한 날씨에 제습 모드를 켜게 되면요, 추울 정도로 온도를 낮추지 않아도 온몸이 상쾌해지는 이유랍니다. 주부 여러분, 버튼 하나로 여름철 한결 더 상쾌한 가정 분위기 만들어 보시면 좋을 듯 싶은데요. 네, 여기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녹색 입남새와 두부를 함께 먹게 되면요, 신장 결석이 생긴다는 말을 어릴 때부터 아마 들어와 봤을 것입니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이런 주장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장은 그럴싸해 보이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일부 녹색 입남새에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고 또 신장결석 환자에게 있어서 흔히 또 발견이 되는 것이 옥살산 칼슘 결석이라는 점이죠. 이에 근거해서 단순히 옥살산과 칼슘을 맹목적으로 연결지어서 녹색 입남새와 두부를 함께 먹게 되면 결석이 생긴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실제로 결석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요, 소변 속 옥살산, 칼슘, 소변양, 또 그리고 시트르산염, 나트륨 섭취, 동물성 단백질 섭취 및 개인의 질환 등 훨씬 다양한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요, 충분한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식단으로 적당량의 두부와 남새를 섭취하는 것은요, 결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말하게 되면요, 소변은 결석이 형성되는 핵심 장소이며 음식 속의 옥살산과 칼슘은 소화, 흡수, 대사, 배설의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비로소 소변에 관련 성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결석 위험이 증가하는지는요, 소변 속 옥살산, 칼슘 등의 농도와 개인의 대사 상태에 달려 있기도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녹색 입남새와 두부는요, 식사시 함께 먹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다 보게 되면은요, 식이섬유와 다양한 식물성 영양소를 제공한다든가 또 두부는요, 식물성 단백질과 일정량의 칼슘을 제공하게 되므로 건강한 조합으로 또 되기도 한대요. 그러니 주위 여러분 시름 놓고 가족들에게 녹색 입남새와 두부 곁들인 요리 맛있게 해드려도

봄철 모기가 출몰할 때는요, 생활 쓰레기와 주변의 각종 고인물에 제때 치워주는 것이 개인과 가정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하는 면에서 아주 좋을 듯 싶습니다. 모기장을 사용을 하고 또 방충망을 설치하는 등 물리적 조치를 취해서 모기를 방지해야 하죠. 실수로 모기에게 물린 경우는요, 정확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모기에게 물린 후에 절대 자주 긁지 마세요. 피부가 손상이 돼서 2차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모기에게 물린 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가벼운 가려움증은요, 냉찜질을 통해서 불편함을 완화하거나 또 비누물로 헹구어 비누의 알칼리 성분을 이용해서 모기의 독소를 중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려움이 심하다 보게 되면은요, 노감석세제를 발라서 가려움을 멎게 할 수도 있고요. 특히 주의를 해야 할 점은요, 어린이는 풍요제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네, 이런 유형의 물질은요, 자극성이 강해서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으므로 물린 후에는 냉찜질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혹시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시는 주부들 중에 이런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나요? 뭐 수고를 덜기 위해서 플라스틱 도시락에 든 음식을 그대로 또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가열하는 그런 습관 말이죠. 2026년 3월 절강대학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곽진전에 발표한 한 차례 연구에 따르면요, 기름진 플라스틱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간 가열을 했을 때 이 방출된 미세 플라스틱 양이 물만 담아서 가열했을 때에 비해서 125배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체가 이를 흡수하게 되면요 각종 질병의 위험이 증가되고 건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미세 플라스틱 섭취를 감소시킬 수가 있을까요? 우선 미세 플라스틱이 숨겨진 다섯 가지 출처의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그 다섯 가지 출처는요 바로 껌 그리고 일회용 종이컵, 청결 스펀지, 티백, 생수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주고요 고온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을 피하며 또 해산물을 먹을 때 동물 내장을 먹지 않고 개인 피부 관리 제품을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차를 마실 때 플라스틱 재질의 티백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은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온에 비해서 야간 고온이 인체 건강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밤이 지속적으로 고온이 유지되면은요, 신체가 정상적으로 열을 발산을 하고 자가 회복을 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밤은 인체가 휴식을 취하고 또 낮에 열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을 회복하는 핵심 시간대라고 합니다. 이 야간의 지속적 고온은요, 신체 큰 해를 끼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망 위험이 크게 증가된다고 합니다. 중국, 일본, 한국 등 28개 도시에 918만여 건의 주민 사망 데이터를 통합 분석한 이 동아시아 다기관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요, 낮 고온에 영향을 부정한 후에도 열야 루출은 이 비사고성 사망 위험을 40%에서 50% 독립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야간의 지속적 고온은요, 수면 장애로 인한 면역력 저하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더위로 깨는 횟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야간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1인당 연평균 수면 시간이 44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 온도도 너무 높거나 특히 섭씨 28도 이상 습도가 과도할 경우 수면질이 저하가 돼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온도 상승은요,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촉진해서 만성 염증 반응을 더욱 악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내 고온이 지속되면 심혈관 부하를 또 증가시킨다고 하네요. 야간 고온은요, 인체의 자율신경계 등을 교란해서 심박수 증가 그리고 또 말초혈관 수축 혈압 파동 증가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는 심혈관 계통의 장기적 부하를 현저히 증가시켜주고요, 급성 심근경색, 협심증 그리고 악성 부정맥 등 위중한 응급질환을 쉽게 유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간에 실내 고온이 지속되게 되면요, 열사병 위험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전문가에 따르면요, 밤동안 기온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요, 핵심 체온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워 다음날 기초 체온이 상승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열량 여분이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게 되면요, 세포와 장기의 만성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노인은 또 열성 뇌졸중에 걸리기가 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가족들에서는요, 노인들이 냉기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에어컨을 켜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 보게 되면요, 방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기도 합니다. 전문가는 이로 인해서 야간 발한이 과도해져서 탈수가 발생을 하고 혈액 점도가 높아지게 되면 혈액량이 감소해요, 뇌경색 및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가족의 건강 위해서 주부님들 야간의 실내 온도를 잘 조절하는 것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지혜가 작은 일상 속에 있다면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창근 백우준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삽이라는 아름다운 명설을 가진 우리 연변당. 이곳에는 홍색 유전자를 전파해온 수많은 영웅 인물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연변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 코너에서는요, 연변의 영웅 인물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항일전쟁 시기 동북항일연구군의 주요 창시자이며 걸출한 지도자 중에 한 분이셨던 주호중 동지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주호중 동지는 백족이며 1902년 운남 대리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는 동북항일연구군의 주요 창시자이자 걸출한 지도자로서 일찍 어린 나이에 군대를 입대했고 1927년에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조직의 파견으로 구소련에 가서 유학을 하던 주호중 동지는 9.18 사변 후에 귀국을 하여 중국 만주성의 군사위원회 서기를 역임을 하고 동북항일 무장 투쟁을 주관했습니다. 그는 부대를 이끌고 도나를 공격하고 안도를 수복하는 실전 과정에서 점차 구식 무장의 단점을 깨닫고 우리 당의 항일 역량을 육성하는 데 적극 힘써왔습니다. 대중들 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일을 하고 군민의 힘을 단합시켰습니다. 1934년 이후 주호중 동지는 선호하여 소령 8일 동맹군 군사위원회 주임, 동북항일연군 제5군 군장, 동북항일연군 제1호군 총지휘, 동북항일연군 교도료 료단장, 중공 동북당위원회 서기 등 중요한 직책을 역임을 하며 장기적으로 동북항일 전선을 구수해왔습니다. 해방전쟁 시기 주호중 동지는 도나 군사회의 참석자로 라법 전투를 계획함으로써 동만 근거지의 안전을 도모하고 전반 동북 전역에 반공격의 기세를 다지는 데 기초를 닦았습니다. 새 중국이 성립된 후에 주호중 동지는 운남

네, 오늘 주부클럽에서는요, 여름철 에어컨의 숨은 사용법에 대해서부터 모기에게 물린 후 정확한 처리 방법, 전자레인지 음식을 덮일 때 주의할 점, 여름철 야간 공해 위해성, 그리고 또 동북한길연구의 창시자 주보종 동지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 가족의 건강과 안전은 가장 소중한 것 아닐까 싶었나요?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건강한 가족 지키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네, 감사하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어린 시절 우리들의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어느새 점점 사라져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옛 물건들을 다시 만나는 일은 옛 추억으로 떠나는 감동적인 시간 여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활이 힘들거나 지칠 때 아늑한 옛 추억으로의 시간 여행은 우리들에게 힘과 열정을 솟구치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 산책에서는 박영옥이 쓴 소필, 고양이 시냇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낳아주고 키워준, 또 칠생무지개 같은 꿈도 심어준 고향을 떠난 지도 온 2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나는 고양이 시냇물을 늘 잊지 못하고 있으며 당장이라도 달려가 품속에 안겨 물장구라도 치고 싶다. 지금도 내 시냇물은 그때처럼 맑을까? 그때처럼 청아하게 노래하면서 흐를까? 인정 많던 고향의 사람들도 그립건만 고향의 시냇물에 대한 그리움은 늘 짓궂게 내 마음을 파고들 때가 많았다. 언제쯤 고향에 가야 하겠는데 하면서 벼르고 별렀건만 50여 년이나 안전석동으로 자리를 굳건히 틀고 살아오시던 어머니마저 13년 전에 내가 사는 도시로 이사오다 보니 그 후로는 다시 고향 갈 기회가 없었다. 그러던 차에 마침 지난 가을에 동창 모임을 고향의 학교에서 가진다는 전화를 받았다. 아, 내가 살던 고향. 그래, 고향에 가면 시냇물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토록 그립던 고향의 시냇물. 전화기를 놓은 나의 입에서 어느새 노래까지 흘러나왔다. 내가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이튿날 오전 우리 동창생들을 안친 버스는 고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헤아릴 수도 없는 산과 들을 지나 1시간 반이나 달려서야 목적지인 만보중학교에

도착했다. 나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학교에서 100여 미터 떨어지는 고향의 시냇물로 향했다. 내가 살던 고향은 금광촌이라고 하는 물 좋고 인심 좋은 동네였다. 이제는 대부분 조선족들이 다 한국 아니면 시내로 이사를 가 오늘은 한족 동네로 됐지만 그러나 마을 앞에 있는 깨끗하고 맑은 시냇물은 변함없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고향의 시냇물은 금방 돋아난 봄풀처럼 새파란 나의 동면 감미로운 촉 속으로 나를 끌어들였다. 해마다 여름방학이면 나는 옆집의 송월이 그리고 뒷집의 초록이를 불러 시냇물에서 놀기가 일쑤였다. 비오는 날을 제외하곤 매일이다시피 시냇물에서 놀았는데 종로의 해를 바라보며 시냇물가로 달려가는데 난 다리가 부실하다 보니 맨 나중에 도착하곤 했다. 그때면 벌써 송머리와 초록이는 물속에 들어가 물장구를 치고 있었다. 나도 옷을 벗어 풀 위에 활 던지고는 물속에 들어섰다. 그러면 우리 셋의 물싸움이 또 시작된다. 그 놀이가 실증나면 우리는 또 물가에 나와 진흙으로 여러가지 동물도 만들고 집도 짓고 허물었다 또 짓기도 했다. 이렇게 실컷 놀다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서야 아쉬운 마음으로 집에 들어서면 엄마의 꾸지람을 듣기도 했다. 너 그 옷을 좀 봐. 흙이 가득 발렸구나. 또 풀물도 들었고. 이 옷들을 내가 씻어 못 대겠다. 욕먹을 때는 입이 한 잔 나오다가도 이튿날 또다시 시냇물을 만나면 그렇게도 좋았었다. 물이 어찌도 맑고 맑은지 얼굴을 비춰보면 거울처럼 환히 들여다 보였고 신발로 시름 없이 헤엄치며 오르내리는 아기고기 떼들을 살짝 담으면 신발 안에 가득 담겨졌다. 좁은 신발 안에서 맴돌아치는 고기가 불쌍하여 다시 물속에 넣으면 좋아라고 헤엄치는 그 재미로 우리는 잡고는 놓아주고 하면서 놀았다. 나는 여자애였고 또 지체장애인이었지만 장난이 심했다. 적하면 길가에 늘어선 가로수에 기어올랐고 적하면 큰 강에 가서 헤엄을 쳤다. 한 번은 만보의 넓은 벌판 중간을 가로질러 흐르는 고동하에서 헤엄치다가 키 넘는 곳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나온 적이 있었다. 이 일을 알게 된 엄마는 빗자루로 나를 때리시면서 다시 고동하에 가는 날에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야단치셨다. 그래도 엄마 몰래 가만히 큰 강에 가 헤엄치면서 놀았는데 그때는 엄마의 마음을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엄마는 늘 한 조각의 엷은 불안이 가슴의 구석구석을 연기처럼 채우셨으리라. 그 후에도 나는 계속 나무에 오르고 큰 강에서 놀 때가 많았지만 사고 한 번 없었다. 고향의 시냇물은 언제나 나에게 삶의 지혜를 배워주었고 또 내 꿈을 살찌게 해주었다. 시냇물처럼 깨끗하게 사는 법,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노래만 부르며 사는 법, 시냇물처럼 모든 걸 품어줄 줄 아는 그런 너그러움. 10살 때의 어느 저녁, 나는 송무리와 초록이와 함께 시냇물에서 물장난을 하다가 건너편 생산대 남새밭에 눈길이 멎었다. 거기에는 새빨간 도마도들이 탐스럽게 달려있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다. 얘들아, 우리 저 도마도 따먹자. 내가 먼저 외쳤다. 그러자 담이 작은 송우리가 그러다가 한족 아바이한테 붙잡히면 어떡해. 그 아바이 막 때릴 거야. 라고 주저하는 바람에 셋은 잠시 요지부동했다. 그랬다. 바로 초막 안에서 한족 아바이가 창문으로 밭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대로 집에 돌아가자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우리 집에 20평방이 되나마나 한 채마전이 있었지만 다른 채소를 많이 심느라고 도마도는 심지 않았다. 그렇다고 사먹을 돈도 없었다. 도마도가 무척 먹고 싶었던 나는 어떻게 하나 반드시 도마도를 훔쳐 먹어야겠다고 읍별렀다. 봐라, 저 아바이가 소변 보러 간다. 이럴 때 뜯으면 된다. 초록이가 소리쳤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아바이는 바지춤을 움켜쥐고 변소로 가는 것이었다. 좋은 기회였다. 우리 셋은 제껏 감자밭을 지나 도마도 밭에까지 접근했다. 나는 재빨리 제일 큰 것으로 다섯 개를 따 옷 앞섭에 감쌌다. 요 계집 애들 어디 맞아봐라. 벼란간 그 아바이가 막대기를 휘두르며 우리를 향해 달려왔다. 우리 셋은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죽기 내기로 뛰기 시작했다. 그때 다리가 불편했던 나는 빨리 달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뒤에 떨어졌다.

그래도 붙잡히지 않겠다고 절뚝대며 조끼 내기로 그 애들을 뒤쫓아갔다. 하지만 원래 불편한 다리가 막 떨려나면서 더욱 말을 듣지 않다 보니 그 아바이한테 곧 붙잡힐 게 뻔했다. 아, 이걸 어쩌나. 오늘 영락 없이 얻어맞게 됐구나. 나의 가슴은 쉼없이 두근거리면서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그 아바이는 정말 성격이 사납기로 이름이 있었다. 한 달 전에 형식이가 참외를 훔쳐먹다가 붙잡혀 귀싸대기를 얻어맞았고 또 며칠 전에 다른 애가 땅과리를 훔치다가 단단히 혼뜨검 당했다. 나는 막 울음이 나올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행렬하고 최대의 노력을 다해 달렸다. 그러나 그 아바이는 금방 나를 뒤쫓아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아바이가 내 곁을 지나 앞에서 달리는 초록이를 붙잡는 게 아니겠는가. 초록이는 울상이 된 채로 그 도마들을 몽땅 빼앗겼다. 물론 송우리도 붙잡혔는데 애들은 매는 맞지 않았지만 된욕을 먹은 후 밭에서 쫓겨났다. 나도 그 애들의 신세를 면치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 겁이 더럭 났다. 그래서 머리를 수그리고 멍하니 서 있었다. 조금 후 그 아바이가 밭구랑으로 되돌아올 때 내가 겁결인 눈으로 도마들을 꺼내는데 아바이는 아직도 분이 내려가지 않는지 씩씩대며 이렇게 말했다. 넌 도마들을 가지고 어서 집에 가거라. 네? 다시는 이렇게 훔치면 안 돼. 알았지? 아바이 목소리는 퍽 온화했다. 그날 저녁 나는 훔쳐온 도마들을 먹으며 낮에 있었던 일을 자랑스럽게 말했다. 오늘 다른 애들은 훔친 도마들을 모두 빼앗겼는데 그 한족 아바이가 내 건 안 빼앗고 집에 가져가라고 했어요. 날 생각해주는 그 아바이가 참 좋아요. 나의 말에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시더니 그 아바이가 널 해쳤구나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리셨다. 이튿날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도마도 값을 물어주셨다. 우리가 그 도랑뚝을 따라 집으로 올라올 때 아버지는 나더러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다. 이 시냇물을 좀 봐라. 얼마나 깨끗하니. 때론 사람들이 빨래하거나 쓰레기를 던져 물을 흐려놓아도 부르던 노래 계속 부르면서 앞만 보며 달려가고 있지. 너는 불쌍한 애지만 그렇다고 동정만 바라면 안 돼. 이 시냇물처럼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모든 걸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해. 그랬다. 간혹 창살 같은 빗줄기가 내리꼰질되면 시냇물은 흐린 모습이었지만 그것은 잠시였다. 비 온 뒤 하늘이 맑으면 시냇물은 그 작은 가슴으로 널따란 푸른 하늘을 안을 줄 알았고 밤이면 별들이 돌다리 위에서 깡충대다가 시냇물 속에 들어가서는 나올 줄 모르는 그런 놀이터기도 했다. 가담가담 괴로워지는 마음을 달랠 길 없어 아픈 마음을 토하러 시냇물을 찾아가면 잠시나마 그런 마음을 사귈 수 있었고 다시금 고운 꿈을 키워주던 시냇물이었다. 시냇물은 또 온 동네의 생명줄이었다. 자연의 풍화 예측이 어렵다고 어떤 해에 가물이 들어 옥토들이 아우성칠 때면 시냇물은 온 마을의 밭을 적셔주는 감로수였다. 깨끗한 시냇물을 실컷 마신 곡식들이 미풍에 춤추는 자태를 보면서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시냇물은 또 이 동네에 저 동네의 개구쟁이들의 좋은 놀이터였다. 잠깐이라도 시간만 있으면 애들이 찾아가 마음껏 동년을 즐기는 웃음 천국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동네 아줌마들이 빨래하면서 서로가 재미나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빨래터기도 했으며 마을의 부지런한 어른들의 좋은 모욕터이기도 했다. 어디 이뿐이랴. 너무나 깨끗해 지나가던 해님도 달려가던 구름도 홀랑 뛰어들어 모욕을 했고 또한 여름 한철이면 물고기들이 많기도 했다. 돌쫑개, 버덜치, 메기, 그래서 동네 어른이고 애들이고 반들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렇게 많이 잡아도 줄어들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엄마와 같이 엄마의 친구네 집에 가 놀다가 돌아오는데 시냇가에서 나지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와 엄마와 같이 다가가 보니 봉규 엄마였다. 아니 웬일이요? 무슨 속상한 일이 있어서? 엄마의 물음에 봉규 엄마는 잠깐 말이 없더니 입을 열었다. 애 아버지가 어디서 술 많이 마시고는 와 조정을 하길래서 내 왜 저런 나그네를 만나는지 하고 생각하니까 자꾸 눈물이 나오는데 애들 앞에서 눈물 보기 싫어 여기 나와서 가만히 운다는 게 누구와도 말하기보다 그래도 여기 시냇물에 와서 이렇게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해져.

이렇게 시냇물은 아줌마들의 하소연도 묵묵히 들어주었다. 오늘날 우리 동네는 초가집들 대신 덩실한 기와집으로 변했고 또 사람들도 다 바뀌어 더는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없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9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6월 21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과,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과,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손에 들어오면 묘하게 든든한 책들이 있습니다. 일전에 종화독서보에서는 지식량이 풍부하고 심령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책 몇 권을 추천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온 천하를 집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이 작품은 최근 연간 창작 상태가 일관되고 작품들이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는 작가 류자초의 비허구 신작으로 그의 근 10년간의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의 시선은 세계 주류 서사나 여행자들의 인기 목적지 이외에 변두리, 마로크의 탕헤르, 에티오피아의 하레르 등에 더 많이 향해 있습니다. 그의 글쓰기는 길에서를 토대로 하며 각지의 풍토와 인정을 상당한 편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걷기 문학과는 달리 역사적, 문화적 깊이가 더해집니다.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 관심을 가지고 여행 중 만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가 이 책의 후기에서 쓴 것처럼 여행 글쓰기의 핵심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의 사람들을 더 깊이 만나고 이해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결 무정유이라는 책입니다. 이는 주관영의 신작 장편 소설로 우정이라는 주제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추는 빛과 그림자를 깊이 탐구합니다. 관계는 쇠퇴하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더 복잡하고 취약한 색채를 나타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우정이 영원할 것이라 믿지만 그 질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단히 변해갑니다. 친구가 말없이 떠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로 인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별을 이해하고 접수해야 할까요?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개혁개방에서 현재에 이르며 감동을 주는 것은 친숙한 현대생활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의해 형성된 한 세대 청년들의 초상입니다. 외동딸인 저자는 신중하면서도 온화한 필치로 독립적 개인으로 성장하기 전의 시절로 돌아가 사람은 어떻게 교육과정 속에서 영향을 받고 또 어떻게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지를 탐구합니다. 또 그는 취미, 지향, 포부가 어떻게 고립된 개인들을 결집시키고 새로운 친밀관계를 형성하는지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다음 책은 굴러가는 바퀴입니다. 황자이, 박정, 장종지가 공동으로 쓴 실기 문학 작품입니다. 2025년 우리나라 10석 인구의 생산과 생활은 근 600억 톤에 달하는 화물 운송량을 창출했으며 그중 70% 이상이 트럭 기사에 의해 도로에서 완성됐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에는 총 1728만 명이 이르는 화물 트럭 기사가 있었습니다. 트럭 기사라는 이 군체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며 사회, 경제, 생활의 정상적인 운행에 주는 역할은 아주 큽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눈앞에서 활약하는 배달원이나 택배기사에 비해 트럭기사는 대다수 사람들의 시야 밖에 있습니다. 2019년부터 3년 생활주간 기자팀이 각지로 나가 차량과 함께 취재하고 기사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일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도로 운송이라는 이 업종을 요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사회의 변천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기사에게만 속하는 인생 이야기와 희로애락 또한 감동적이고 감회가 깊습니다. 이번에는 홀로 황야에서 살다라는 책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50년간 베스트셀러로 꾸준히 사랑을 받은 자연문학 경전입니다. 미국 작가인 샘 키스가 그의 친구인 프로네크 일기와 사진을 정리해 엮은 것으로 프로네크가 세상 한 보통에서 누린 자급자족의 삶과 깊은 성찰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1968년 51세의 프로네크는 혼자 알래스카에 들어가 한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고 야채를 심고 물고기를 잡으며 극한의 추위와 싸웠습니다.

프로디크는 이곳에서 30년간 거주했습니다. 이 책은 2000여 권의 일기를 간결하게 정리했으며 작품 곳곳에 자연에 대한 경외와 삶에 대한 열애가 충만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소란에서 벗어나 극한 환경에서 자족과 평온을 실현하는 진실한 서사시이며 삶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끝으로 분야라는 책입니다. 분야는 시인 주림문의 다섯 번째 시집으로 그가 근년에 창작한 총 277수의 시가 수록됐습니다. 시집은 다섯 개의 장으로 나뉘며 고향의 강에서 머나먼 산천까지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현대 도시에까지 이르는 광활한 이미지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저자는 독특한 서사적 필치로 역사적 부호, 자연 경관과 현실 생활을 정교하게 재구성하며 산문적 언어와 시적인 긴장감 속에서 생명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와 시간을 넘나드는 문자 순례일 뿐만 아니라 북경대학 중문학과 출신인 저자가 시대 변천과 개인의 운명에 대한 깊은 통찰이기도 합니다. 김애란이 쓴 장편소설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은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진실과 거짓,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탐구하는 작품입니다. 작품에서 고중양년인 세 아이는 몇 가지 우연한 계기를 통해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한 후 서서히 가까워지며 잊을 수 없는 시기를 보냅니다. 소설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시간대는 두 달 남짓한 짧은 방황이지만 우리는 세 아이의 시점을 오가면서 서서히 진실이 밝혀지는 독특한 구성을 통해 현재에 다다르게 된 인물들의 전반 흐름을 총체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세 아이는 서로에게 거짓말을 했고 처음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비밀이 다른 비밀을 돕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책의 제목인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은 소설 속 담임 선생님이 만든 자기소개 게임을 가리킵니다. 새학기가 되어 학생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다섯 개 문장으로 스스로를 표현하게 된 그 중 하나에는 반드시 거짓을 포함시킴으로써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맞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한 학생이 나는 핫도그 속에 소시지는 안 먹고 빵만 먹는다. 나는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 학교 담장을 넘은 적이 있다와 같은 식으로 자신을 소개하면 다른 학생들은 그중 과연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일지 추측함으로써 그 과정 자체가 발표자에 대한 괜찮은 자기소개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짓말에는 단순히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재미삼아 함정처럼 파놓은 것도 있고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어떤 일을 그 문장을 통해서나마 이루고 싶은 마음으로 슬그머니 섞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누가 들어도 명백한 거짓 같아서 모두 웃어넘길 수 있기를 바라며 혼자서 오랜 시간 감당해야 했던 어떤 비밀을 내뱉기도 합니다. 소설 속의 지우, 소리, 최운세 주인공이 처음 서로를 의식하는 계기도 바로 각자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입니다. 넌 이야기가 왜 좋은데? 그치 있어서? 난 반대인데. 난 시작이 있어 좋거든. 이야기는 늘 시작되잖아. 이처럼 작품은 서로의 비밀을 엿본 이후 서로에게 호감을 비치기도 서로를 의심하기도 하면서 세 아이가 만들어가는 우정과 거짓말, 그림과 죄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이 작품의 특별한 점은 중간중간 글로 풀어낸 지우의 만화가 삽입되어 그 자체로 이야기의 재미와 긴장감을 불어넣는 동시에 소설 속 인물들을 밀접하게 연결시키면서 예상치 못한 의미를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설이 누군가의 숨겨진 비밀을 밝히는 것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자는 사건의 반전으로 인해 일어나는 정서의 반전을 공들여 그려나갑니다.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는 과정은 인물들이 오랫동안 억눌러온 어떤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과 포개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오랜 시간 한자 한자 눌러 쓰고 고쳐 쓰고 다시 써내려간 끝에 비밀과 거짓말 그리고 슬픔이라는 마냥 아름답거나 밝지만은 않은 요소들로 서로에게 가까워지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완성해냈습니다. 삶은 가차없고 우리에게 계속 상처를 입힐 테지만 그럼에도 우리 모두 마지막에 좋은 이야기를 남기고 의미 있는 이야기 속

둘다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책 표지에 작가가 남긴 말입니다. 이 책은 편폭도 길지 않아 순식간에 읽을 수 있고 잔잔한 듯하면서도 가슴 아픈 사연을 담담히 풀어가는 작가 특유의 글쓰기 방식이 몰입을 더해줍니다. 따뜻한 위로와 성장을 원하는 독자에게 좋은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오늘 프로에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순간의 부주의가 평생을 무너뜨립니다. 전기 히터 옆 휴지,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 작은 불씨가 재앙이 됩니다. 잠깐 확인하셨나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주방가스 밸브 잠금, 수도꼭지 닫기, 소중한 삶을 지키는 건 우리의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세요.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의 세월을 지나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리은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석화 작사 지혜선 작곡의 한 줄기 햇빛 보내드립니다. 한 줄기 햇살처럼 희망과 따뜻함을 전하는가요? 작은 빛 한 줄기가 위로가 되듯 밝고 부드러운 멜로디가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줍니다. 김향울 양춘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기쁠 때나 힘들 때나 곁을 지켜주는 진실한 친구, 서로 아껴주고 의지하는 우정을 노래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친구 사이의 정이 선율 가득히 담겨 있어 듣는 이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어서 한동호 작사, 최창규 작곡의 친구의 노래, 김성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모두에게 익숙한 가요죠. 노래를 부릅시다.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갖고 갈까요?

이어서 박홍률 작사 김광 작곡의 런앤을 즐겁게 보내드립니다. 청춘은 지났지만 편안하고 여유로운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자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추억하며 소소한 일상 속 행복을 찾고 웃으며 여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노래한 따뜻한 가요 안영수 마복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광활하고 아름다운 우리 저국에 변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떠올리며 저국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김명남 작사, 김범도 작곡의 사랑스러운 저국 변강 보내드립니다. 정란 리순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장작성 유영어 작사 김화섭 작곡의 여기는 내 정든 고향 보내드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살며 정을 깊게 심은 고향 마을 곳곳에 담긴 추억과 그리움을 노래했습니다. 어디로 떠나도 마음속에 자리 잡은 소중한 고향을 그리워하는 진솔한 정서가 깊게 다가옵니다. 이 가요는 아름답고 풍요한 고향을 노래했습니다.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새하얀 백지 한 장처럼 순수한 꿈,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날들을 기대해봅니다. 김신자 작사, 김창근 작곡의 백지 한 장, 한미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8월 7일은 립초 절기입니다. 립초는 24절기 중 13번째 절기이며 가을철의 첫 번째 절기이기도 한데요. 흔히 양력으로 8월 7일에서 9일 사이에 든답니다. 오늘에는 재미나는 동료와 함께 립초 절기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학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철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가을하늘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립추는 무더운 여름이 곧 지나가고 시원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뜻하는데요. 하지만 바로 기온이 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립추 후 일시적으로 더위가 가셔지지 않고 늦더위의 여운이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총체적으로는 날씨가 점차 서늘해지는 추세랍니다. 김웅준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정성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코스모스 꽃길을 보내드립니다.

립초 후 일교차가 점점 커지고 밤은 비교적 서늘해지는데요.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아침 저녁으로 긴 소매 와이셔츠와 같은 얇은 긴팔 옷을 걸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쌀쌀함을 막으면서도 더울 때 쉽게 벗을 수 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비교적 높으므로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는 반소매와 얇은 바지를 입는 것이 좋습니다. 정혜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곡을 지으신 동요 가을을 보내드립니다.

립초절기에는 다양한 풍속 습관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을에 살찌우기, 가을볕에 말리기, 수박 먹기 등 전통 풍습들이 포함이 되죠. 먼저 함께 가을에 살찌우기란 풍속 습관을 알아볼까요? 립초날이면 사람들은 몸무게를 재어 립할 때의 체중과 비교를 합니다. 살이 빠졌는지 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건강을 평가할 때 흔히 살찌고 마른 정도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여위였으면 당연히 몸보신을 해야 한다고 여겼으며 그 방법이 바로 가을에 살을 찌우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립초에 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몸보신하는 것도 사람에 따라 달라야겠죠. 과학적으로 몸보신하려면 육류와 남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최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문국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료 컴퓨터놀이 신난다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나라 많은 지역의 농촌에는 가을볕에 말리기라는 풍습이 있는데요. 립춘날 사람들은 집에 남은 곡식, 이불, 그리고 가을 옷을 꺼내 창턱이나 마당에 널어 말립니다. 여름 동안 쌓인 습기를 없애려는 이유도 있고 가을 수확이 곧 다가오니 집에 있는 농작물을 말려 저장하면서 새 곡식을 담을 곳을 마련하려는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김동진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을섭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신의 가에서를 보내드립니다.

풍속이 있습니다. 가을이 오는 것을 반기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 절강 항주 지역의 사람들은 복숭아를 먹는다고 합니다. 립초날이 되면 어른과 아이들은 모두 한 사람당 하나씩 복숭아를 먹는데요. 다 먹은 후 씨는 버리지 않고 간직해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섣달 금음날이 되면 그 복숭아 씨를 화로에 던져 태워버린다고 하는데요. 이는 새해 평안을 기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립추는 옛사람들이 자연과 함께 살아온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진 절기랍니다. 풍요로운 가을을 기대하며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가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우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범도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련꽃을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2: 여기는 연길이.

줄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나의 산과 강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꿈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박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도 예, 기회를 빌어가지고 예, 길태종이 문진부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놓고 있는 강철수 선생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예, 강철수 선생은 예, 일찍이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하고 저에게는 화룡시 중년에서의 주임사업을 해왔습니다. 퇴직을 한 다음에는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데요.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심리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심교통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면풍에 이러한 말죠. 심리혈관계통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소화기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만성위염이라든가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간염, 담낭염, 변비, 설사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비뇨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에 만성신염이라든가 신결석의 신적의 선지혜랍니다.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고요. 호흡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에 흉막염, 인후염, 비염에 이러한 호흡계통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결절성, 낭종성 질병 치료에도 조예를 보이고 있는데요.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폐내결절, 유성결절에 즉흥지료에 림파선 종대 이러한 말조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또 저희들이 레알랜드에 이야기 되면 이 강철수 주임이가 골관절계통의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퇴행성 관절염, 족근통, 좌골신경통에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상술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길태종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강철수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결절성 질병하고 낭종성 질병에 대해서 우리 토론을 해봅시다. 지금에 우리 연변병원 티젠중심이라든가 도의병원 티젠중심에 가서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보고단이 나오는데요. 이 보고단에 말이죠. 이 결절성 질병하고 낭종성 질병으로 말이죠. 보고가 나오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옛날에 비해서 증가되는 추세인데, 이 결절성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 거의 말이죠. 연령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20세 내지 45세 좌우의 분들이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0: 네.
1: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60%가 여성분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0: 네.
1: 낭종성 질병으로 꼽은다 할 때 대략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우리 개념으로 놓고 본다 할 때 결절성 질병을 보게 되면 이 결절이가 능히 말이죠. 환자 본인이거나 혹은 말이죠. 의사분들이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만질 수 있는 이런 말이죠. 병증입니다.
0: 네.
1: 모양새는 원형이라든가 말이죠. 타원형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국한성을 띈 말이죠. 실질적인 이런 손해를 갖다서 결절이라고 합니다.
0: 네.
1: 보통 보게 되면 진피내하고 피하조직에 말이죠. 많이 발생하는데 직경을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보게 되면 1cm 좌우를 차지합니다.
0: 네.
1: 낭종성 질병을 놓고 보게 되면 이름 그대로 낭강결구로 말이죠. 조성됐는데 밖에는 낭벽이 있고 안에는 말이죠. 어떤 액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0: 네.
1: 보통 보게 되면 우리 병리학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량성 종류에 속하는 이런 질병입니다. 우리 지금 림상에서 보게 되면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폐내결절, 유성결절 이런 질병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0: 네.
1: 낭종성 질병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란소낭종에 그리고 간낭종에 선낭종에 유선낭종 이런 질병들로 말이죠.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하겠죠. 결절성 질병하고 낭종성 질병이 도대체 어떤 구별이 있는가? 그 성질하고 내용물을 놓고 본다 할 때 결절성 질병을 놓고 보게 되면 실질적인 손해로서 안에 어떤 액체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0: 네.
1: 림상의 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어떤 결절성 질병은 양성을 띠고 있고요. 또 어떤 병들은 말이죠. 악성을 나타낼 때 있습니다. 낭종성 질병은 이름 그대로 우리말하는 주머니의 모양새에
0: 다수 량성이죠.
1: 내부에 말이죠. 어떤 액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량성입니다. 체적을 놓고 본다 할 때에 결절성 질병을 보게 되면 비교적 작습니다.
0: 네.
1: 낭종성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좀 더 큽니다.
0: 네.
1: 3cm 혹은 그 이상으로 림상에서 나타난 증세들을 보게 되면 결절성 질병은 일정한 크기로 발전하게 되면 어느 부위가 말이죠. 그 결절이 생긴 부위가 말이죠. 아파날 때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말이죠. 우리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발가우리해집니다.
0: 네.
1: 그러면서 부원하는 현상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말이죠.

0: 이 결절성 질병이나 인해서 말이죠. 공농 장애가 올 때도 있습니다.
1: 예. 네, 자 먼저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십니까?
2: 예, 우리 형님이 이 갑상선이라고서 진단받았는데
0: 예.
2: 어디 신장도 떨리하고 다리도 졸아붙는 것 같은데 맥이 똑 떨어서 꼼짝 못한다.
0: 예예.
2: 예, 그래 그 불태문진의 강주임이라고 여기 이 방면에 영화 쓴다는데 오늘이 가자고 그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됐습니다. 예.
2: 됩니까?
0: 예, 예. 예.
2: 감사합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1: 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3: 예. 저는 텔레비 광고 보고에 피부과에서
0: 예.
3: 자극도 치료한다고 해서 치료했는데 한 13일간 치료했는데 기본상 다 나았어요. 원래 목에 부스럼이 났던 자리에 골마서 처치했는데 그 상처 자국이 한 이런 자리 동조만 크기로 있었댔는데 어느 35년 됐는데 이게 안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치료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0: 예.
3: 예, 이게 특히 피부과의 김주임 선생님이 너무 지극정성으로 잘 치료해줬단 말입니다.
0: 예.
3: 우심 선생님, 원장 선생님도 그렇고
0: 예. 이거 그렇죠. 예.
3: 그린데 중심으로 되는 감사 인사를 표시합니다.
0: 예,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소식인데.
3: 그리고 오신 그 원장 선생님 이번에 그분이 한번 봤는데 그분한테도 감사 인사를 표시하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에나 한번더 가려고 권고히 하기 위해서.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3: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예,
4: 중요하면 우리 내 친구 있잖아. 예, 각 계속 진진해서 꼬리 뻥 해가지고.
0: 예.
4: 계속 오림지남이 그랬단 말입니다. 예, 그래, 강소수 선생님 내가서 침도 맞고 약도 여러 번 썼답니다. 굉장히 효과 좋대가지고 네 오늘 가려고 그랬다.
0: 예,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예. 네,
4: 수고하세요.
0: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5: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5: 요추간판 탈출이
0: 네.
5: 신경 통일해서 허리 아픔이 다시 둘이 끝이 걸지 바빠가지고 이래서
0: 예.
5: 이 강주님이 그 방에 치료를 좀 잘한다는 이 방송 덕분에 오늘 좀 한번 가 배우자고 합니다.
0: 예,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예.
5: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6: 예. 나는 예, 좀, 저, 이렇게, 잠 잘 못 자던 것이, 박윤덕 주임께서 배운 게 많이 났습니다.
0: 예, 예.
6: 예, 다시 하려 합니다.
0: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6: 예,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박대사입니다. 네, 우리 고모를 소개하려 합니다. 우리
0: 예,
7: 고모가, 당뇨가 심해서 옆구리가 막 터지게 아팠습니다.
0: 예.
7: 근데 원장 선생님이 약 몇 번 쓰고 나니까 많이 호전됐습니다.
0: 좋은 일입니다. 예.
7: 예. 그런데 저기 소변이 잦아서 그래서 예약하려 합니다. 또 쓰려고.
0: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시간단에 예. 오시면 됩니다.
7: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전번에 저기 박윤덕 주임이가 연락해서 약 쓰니까 많이 호전됐습니다.
0: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8: 노공래 얼음주임 많이 났는데
0: 예.
8: 그렇지.
0: 예, 예.
8: 예. 다시 연락해서 좀 그 약 더 먹어야 되거든요.
0: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8: 예,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9: 그, 저기, 박창호 주임을 예약해 주십시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예.

0: 걸으면 숨이 차고요.
1: 예, 예.
0: 그때 심장에 뭐가 누른 것처럼 아프고 해서 덤벌이 그 박찬호 주임한테 가서 보였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청약하다 먹은 게 이전보다 많이 낫은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는 50m도 뭐 걷기 바쁘던지
1: 심했구만요. 예.
0: 시상도 조금 돌고요.
1: 그렇죠.
0: 숨이 덜 타고 그다음 잠 자는 것도 좀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1: 예, 예.
0: 효과 소위까니 오늘 첨약을 좀 더 쓰려고 그 박창호 주임 좀 예. 이야기해 주시죠.
1: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0: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문제는 여러분들께 주의를 불러일으키겠는데 이 결절성 질병하고 낭종성 질병을 본다 할 때 초기에 보게 되면 증세가 말이죠. 명확하지 못합니다.
2: 네.
1: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조기 발견하기 영 말이죠. 쉽지 않아요. 보통 보게 되면 이런 티젠 중심에서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보고단이 나온 다음에 저도 이런 환자들이 보고단을 많이 봐왔는데 어째 내 지금 아무 증세도 없는데 어째 갑상선에 결절이 생겼다오 무슨 간에 낭종이 생겼다오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요.
2: 네.
1: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하게 되면 조기에 말이죠 확진을 하고 정확한 치료 수단을 말이죠 챙기기 바쁩니다. 그러다가 이 결절이라든가 낭종이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커지게 되거든요. 일정한 정도로 커진 다음에는 보통 보게 되면 압박 증세를 보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하세요.
3: 네, 예. 예, 저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해서 최영미 선생님한테서 4일간 침을 맞았는데 너무 효과 좋습니다.
1: 예, 그래요. 예.
3: 예. 그래서 이제 한계료정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3: 됐습니까?
1: 예. 예, 됐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응답합니다. 예.
4: 저는 예, 저기 영감 시주하느라고 대소변을 받아내면 몇 달 고생했지만
1: 예.
4: 어깨 박주 때부터 예, 그 한 팔을 내리 다 쓰지 못해 숟가락도 쥐지 못했습니다. 짐은 자꾸 떨어져서
1: 예, 예.
4: 너무 아파 자지 못하고 앉아 막 어떨 땐 울고 이래서 예, 원장 선생님과 보니까 그 진통되는 게인지 소염되는 게인지 주사를 놓습니다.
1: 예예.
4: 박수 거기다 예. 주사를 놓고 그다음에 약도 제조기 침도 놔도 그래서 조금 낫은 것 같은데 아직도 예, 이 팔을 들지 못하겠고 근본 예, 이 목을 씻지 못하고 이래서
1: 예.
4: 한번 더 가보자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됐습니다. 예. 예.
4: 알겠습니다.
1: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예. 저 오늘 또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1: 어느 분은 예약하겠습니까?
5: 예. 박성호 주임 선생님, 예, 내 전번에 이래, 뭔가 이유가 아프고, 식구물도 올라오고 해서, 예, 그래서 약을 몇 번 썼댔습니다.
1: 예.
5: 약을 쓴 게 지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서,
1: 예.
5: 오늘 또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다 연결됐습니다. 예.
5: 예.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6: 예. 저는 오늘 강철수 주임을 예약합니다.
1: 어떤 상황입니까?
6: 저는 예, 머리가 그래서 항상 어지럽고 정신이 안 나고 예, 눈이 침침하고 그리고 눈 앞이 뿌옇고 그리고 또 목도 뻣뻣하고 이래서 강철수 선생님한테서 치료를 받았는데
1: 예.
6: 소약 어서 한 두 번 갖다 먹었습니다.
1: 예.
6: 지금은 예, 정신하고 예, 어지러운 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6: 오늘 또 강철수 선생님을 예약합시다.
1: 예, 그냥 오세요. 연계 다 됐습니다. 예.
6: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예, 저는 예, 한동안 그 최선생 데서 친구로 맞았습니다. 2층에.
0: 예, 예. 예.
1: 다리도 많이 났고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났습니다.
0: 예.
1: 그래가지고 저 오늘 예약하자고 그랬다. 될 수 있는지요?
0: 예, 연계됐습니다.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땀본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예. 저 놈으로 피아 아파서 그러는데 저희 친구가 그 2층에 있는 최용미 선생한테 가서 침을 맞은 게 많이 나왔다고 해서 저도 오늘 가려고 하는데요.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3: 그럽니까?
0: 예.
3: 네, 알았습니다.
0: 예, 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2: 네.
0: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4: 예.
0: 예, 말씀하세요.
4: 예. 저는 원래 앉아 하는 일을 해 그랬는지, 일어나면 얼음지 나지. 예, 그래. 나를 보고 서로 예, 공수의 부수라네 그랬대다.
0: 예, 예.
4: 예, 그래서 박윤덕 그 교수님 데서 예, 치료를 받은 게 저 약도 먹고 침도 맞고 한 게 효과용 좋습니다. 그래 오늘도 또 예, 다시 가볼까 네 그랬다.
0: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안녕하십니까.
5: 예, 네, 저번 날에 물건들 다 가서 허리를 좀 다친 게 강사선생님한테 가서 그 침 맞고 전략 먹고 한 게 효과가 많이 좋았습니다.
0: 네.
5: 그래서 오전에 한 번 더 가서 그 강사선생님 보려고 하는데 시간 되겠습니까?
0: 네, 됩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5: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6: 예, 죄송합니다. 맞아요?
0: 예, 네. 맞습니다.
6: 예, 예, 저는 이걸 내일 다리가 줄이 버티면서 너무 아파요.
0: 예.
6: 그래서, 여기 그런 좀 양아 자랑, 지팡이까지 막 짚고 댕겼어요. 그러다가 자란다는 이런 이상 많이 보였는데 효과는 못 봤어요.
0: 그래서. 예, 그랬어요.
6: 그리고 우연히 그 빌태중이 그런 방송에서 그 강주임 이사가 자란다는 그 소문 듣고서리 하다가
0: 예.
6: 보였는데 한번 침 맞고 점량 먹고 했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요.
0: 예, 그래요.
6: 그래, 이 효과가 좋을 때쯤 막 또 보이다 그래요.
0: 예,
6: 예약 가입합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6: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7: 예.
0: 안녕하십니까.
7: 네, 예, 수고합니다.
0: 예.
7: 난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강철수 주임 만나서 아 진료를 했는데 제가 상당히 좋습니다.
0: 예.
7: 계속 막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0: 예. 예. 오십시오.
7: 예.
0: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7: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8: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 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그러니까 예, 시간이 좀 있는데 예, 우리 갑상선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예, 대략 30% 정도로 타질하는 분들이 예, 갑상선 결절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2: 네.
0: 초기에는 말이죠. 예, 증상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발견하기 바쁜데 예,

0: 이 바쁘기 때문에 또 지로도경을 말죠 찾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예, 결절이 어느 정도로 커지게 되면 예, 조약의 말이죠. 예, 압박 증세를 보이는데 그 링근에 있는 어떤 조직들을 압박하는가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증상 표현이 달라집니다.
1: 네.
0: 하나는 말이죠. 예, 갑상선 결절이가 어느 정도로 커지게 되면 치과리라는데 기관지를 눌러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마치 말이죠. 예, 호흡도 질환이 온 것처럼 말이죠. 예, 숨이 차거나 예, 기침을 하거나 예, 가래가 생기거나 이런 증세들이 말이죠. 나타납니다.
1: 네.
0: 또한 말이죠. 식관이라 하는데 식도를 또 압박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이죠. 예, 마치 말이죠. 예, 식도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말이죠. 음식을 말이죠. 넘길 때 불편함을 느끼거나 어떤 분들은 말이죠. 삼키기 말이죠. 곤란한 이런 증세를 나타낼 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로 호흡환선증이라 하는데 이걸 말이죠. 압박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환자분들이 목소리가 말이죠. 변해집니다. 쉰 목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말씀하기 좀 불편하고 이런 증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갑상선 결절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갑상선 공능이 또 이상하게 번져질 때 있습니다. 한 가지 유형은 맞아요. 작항이라 하는데 갑상선 공능이 항진 상태에 처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좌전이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갑상선 결절로 고생하면서 좌뒤에 갑상선 공능이가 저하 상태에 말이죠. 처할 때 있습니다. 관건 문제는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은 이 결절성 질병하고 이 낭종성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초기에 말이죠. 증상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병에 걸렸지만은 말이죠.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말이죠. 병원에 제때 오셔서 말이죠. 확진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래다가 말이죠. 이 결절이라든가 낭종이가 어느 정도를 커지게 되면 이 압박 증세를 보이는데 말이죠. 이때 치료를 하게 되면 사실 말해서 치료 요정이가 더 길어집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이 단계에서 제때 말이죠.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병증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어떤 분들도 위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1: 네.
0: 지금의 우리 지구촌에 보게 되면 뇌양성 질환이 몇 년간 돌았는데 이 뇌양성 질환이 돈 다음에 지금 우리 디젠 중심에가 검사를 해보게 되면 하늘로 페니제제랍니다.
1: 네.
0: 이 보고단이 말이죠.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이 페니제제도 보게 되면 보통 분들이 초기에 보게 되면 증상이 명확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폐뇌결절이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말이죠. 호흡도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1: 네.
0: 기침을 한다든가, 숨이 찬다든가, 가슴이 아파난다든가,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 일단에 발견한 다음에는 제때 병원에 오셔서 전문가들이 치료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변변 뉴스.
1: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에서의 황강이 혼춘에서 조사 연구했습니다.
2: 주 총공회에서는 정경함 전하고 도의 방지로 평안 보장 위문 활동을 가동했습니다.
1: 연결시 북산소학교 교육 집단 당위 서기이고 북산소학교 당 총재 서기이며 교장인 강위환은 교육 사업에 몸담은 29년간 신념과 헌신으로 교육 보국의 시대적 답안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성당의 서기 황강이 5일부터 이틀간 훈천에서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황강은 길림사업에 관한 습금병 종석의 계를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역사적 기회를 충분히 들어주고 뜻임없이 해양경제를 발전시켜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으로 길림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은 복구 건설된 훈춘 부도통화문 건축군의 의탁을 해 조성이 됐으며 오대진 이크탕하 등이 국토를 수호하고 변경을 발전시킨 역사적 공적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황강은 전시 내용을 자세히 관람하고 나서 기념관에서 이 역사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고 생동하게 들려주어 모든 관광객들이 오대진의 용사절 기억하게 하고 애국열정을 더 잘 불러일으키며 민족 응집력을 증강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혼춘은 해마다 킹크랩 150만 마리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킹크랩 집산지입니다. 황강은 더기운 킹크랩 산업단지를 찾아 운영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기업에서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고 수입 및 중개 판매 경로를 넓혀 고품질 킹크랩을 끊임없이 공급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신선 수산물 무역은 길전 디지털 변경 무역 과학기술 봉사회사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황강은 기업에서 수입 품목을 일층 풍부하여 대중들의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기를 희망했습니다. 황강은 훈춘 킹크랩협회 책임자와 깊이 교류를 하면서 업종 자료를 강구하고 내부 소모식 경쟁을 엄격히 방지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동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훈춘 남역 도로철도 연합수송 중심 부대철도 전용선 신축 공사가 다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해마다 청정에너지 100만 톤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황강은 현지에서 대상 계획과 건설 진척을 살펴보고 나서 저장시설을 잘 건설하고 가공 능력을 높이며 화학공업단지 안전통제선, 외부 안전방호 거리 등 교정을 엄격히 실시하여 환경보호와 안전생산 요구에 부합되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축 중로 훈춘도로국제통상구 연합검사청사에서 황강은 시험 운행 정황을 상세히 요해하고 일선 3일꾼들을 친절히 위문했으며 세관총서, 국가이민관리국 등 부문과 단에서 준 큰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황강은 검사 절차를 일정 최적화하고 통관 능률을 높여 양국 관광객과 화물의 이동이 더 편리하고 신속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강은 또 붕박 개조 자동차 제조회사를 찾아 자동차 수출입 무역 정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조사 연구에서 황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지리적 위치는 훈춘의 가장 큰 우세이고 개방은 훈춘의 가장 큰 기회입니다. 근년의 훈춘은 기세를 몰아 개척 진취하면서 경제사회 발전에서 양호한 추세를 유지했습니다. 새 발전 이념이라는 주의봉과 신호등을 견제하면서 전성 15호 전망계획과 연도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사업을 착실히 잘하며 현지 실정에 맞게 고품질 발전을 주동해야 합니다. 전해인의식을 증강을 하면서 1대1로 공동건설에 깊이 융합돼 훈춘 해양경제발전시범구 등 개방 플랫폼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의 산업합작, 무역왕래, 문화관광교류를 끊임없이 심화하고 수출입 규모를 1층 확충해 동북아를 향한 개방창구를 힘써 구축해야 합니다. 계획이 없으면 건설하지 않은 것을 견지하고 중대대상 계획을 동결적으로 잘 세우며 정확하게 투자 유치를 전개해야 합니다. 더 많은 중앙기업과 국유기업, 실력 있는 민영기업을 유치해 개발건설에 참여시켜 경제발전에 지속적으로 새 동력을 주입해야 합니다. 당에 대한 전면 엄격관리를 꾸준히 추진하고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책임을 단단히 다지며 꾸준히 공을 들여 정치 생태를 정화하고 경영 환경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각급 당원 지도 간부들은 정확한 실적 관여로 고품질

0: 발전을 이끌어 실천과 인민, 역사의 검증을 이겨낼 수 있는 실적을 힘써 창조해야 합니다. 성직 속 각 부문에서는 정책 자본 요소 농면에서 큰 지지를 주어 훈촌 개방 발전의 양호한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호가복 왕자는 류계가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광범한 일촌 정업원들에 대한 공회 조직의 관심 배려를 충분히 구현하고 정업원들의 건강 권익을 확실하게 수호하며 고온 작업과 무더운 날씨 속 작업이 근로자들의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그일 주총공회에서는 정량함 전하고 더위 방지로 평안보장 위문 활동을 가동해 전조 광범한 정업원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일하도록 보장했습니다. 일전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이며 조총공회 주석인 왕추국이 연결시 소방구조 대대를 찾아 정량함 전달 위문 활동을 펼쳤습니다. 연결시 소방구조 대대에서 왕추국은 기층 일선 지휘원과 전투원들을 친절히 위문하고 더위 방지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왕추국은 무더위 속에서도 근무 일터를 굳게 지키는 소방구조 일꾼들에게 진심 어린 문안과 숭고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주총공회 권익보장부 사업일꾼 류욱동입니다. 이번 정량함 전달 활동에서 주총공회에서는 더위 방지 물품 26,715개를 마련하고 본급에서 22만 4천 원 자금을 배정했으며 6개 위문조를 모았습니다. 위문조들은 전조 화물차 운전수, 음식 배달원, 택배원 등 신취업 형태 근로자들과 여름철 노천에서 작업하는 교통, 소방, 공안, 물류, 전력 등 업종 종업원, 그리고 홍수방지 재해구조 일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일꾼들을 찾아 위문합니다. 이번 활동은 8월까지 지속됩니다. 전주 각급 공회에서는 정량함 전달 활동을 계기로 공회의 봉사진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공회 쉼터, 공회 종업원 봉사중심, 노동자 문화공 등 공회 봉사진지의 더위 방지 약품과 음료, 청량 꾸러미 등을 배치해 일선 종업원과 노천 근로자들에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와 더위 방지 봉사를 제공하고 공회 조직의 관심 배려를 일선 종업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0: 연결 모화산 국가삼림공원에 위치한 해란명주 탑 전체 경력 모시기 7일 전부 개방됐습니다. 그중 30층 실외 요리잔도와 32층 해란에 놓은 번지점프 대상 가장 주목을 받는 고공체험 종목으로 됐습니다. 원 기상 레이더 탑을 개조해 건설한 이 새로운 도시 지표는 해발 516m로 고공관광, 기상과학부급, 민속음식, 극한도전 등 다양한 기능을 일체화했습니다. 해란명주탑은 총 32층으로 관광객들은 고속관광 승강기를 이용해 각 층으로 직접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을 받는 30층 관광층에는 실외 요리 잔도가 설치돼 관광객들은 그 위에서 모화산과 해란강 연안의 풍경을 굽어볼 수가 있습니다. 32층 해란에 노는 고공근해와 번지점프 체험 종목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체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의 안나입니다. 뛰어내릴 때는 무서웠지만 전반적인 느낌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주 재미있었지요. 번지점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란명주 인사행정경리 백가람입니다. 향후 우리는 기상문화 현황, 고공도전, 그리고 인정체험을 일체화한 새로운 지표형 체험 대상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1: 연결시 북산수학교 교육집단 당위서기이고 북산수학교 당총지서기이며 교장인 강위환은 교육사업에 몸담은 29년간 당원의 초심을 지키고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사명을 실천하면서 개척자 자세로 교육개혁 최전선에서 신념과 헌신으로 교육보국의 시대적 답안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그는 길림성 우수공산당원 영예를 획득했습니다. 단연례 강위환은 당 건설로 발전을 이끌며 홍색 대강당, 소학교에서부터 당사 배우고 영원히 당을 따라 나아가 주제 교양 실천 기지 등 여러 홍색 교양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동시에 교육 실천 영역을 확장하고 여러민족 무형문화유산 교양 내용을 부단히 완선하고 교양 경로를 넓혀 사생들이 다원적 담채를 통해 자연스럽게 접하고 체득하게 함으로써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강위화입니다. 전교 사생들을 이끌고 중화민족 공동체의 식 확고 수립 주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근본으로 뿌리를 박고 정신을 거취하는 것을 인솔로 꿈이 있는 학생을 육성하고 언정이 있는 학교를 운영하며 정감이 있는 교육을 함으로써 성장의 씨앗, 홍색의 씨앗, 단결의 씨앗, 강국의 씨앗이 전교 여러 민족 사생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2: 전교 각族 师生의 내신
1: 연결시 북산수학교 교원 조기홍입니다.
3: 강
1: 교장은 마음이 따뜻한 교육 일꾼입니다. 그는 늘 우리에게 온정이 있는 교육을 하고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좋은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강 교장은 교육 정감이 있는 분이며 교육 사업을 진정으로 열애하고 교수를 열애합니다. 강 교장의 인솔하에 우리 북산소학교가 날로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2024년 강리화는 우수교육자원균형발전의 중책을 맡고 북산교육집단을 조직 건설했습니다. 집단은 7개 소학교를 통합했는데 학생 8,020명, 교원 486명이 포괄됐습니다. 그는 학구 건설, 지부 연합 건설, 당원 선행을 목표로 학구 건설에서 당원의 시범 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게 했고 교원 126명을 파견해 교류 수업을 함으로써 각 학교 발전과 교원들의 성장에 두드러진 기여를 했습니다. 연결시 북산소학교 교원 강하입니다. 집단화 학교 운영으로 우리의 전문 성장 경로가 더 많아졌고 상시적인 참관 학습 기회도 더 많아졌습니다. 동시에 특색 과정이 상호 연계되면서 교원들이 자체적으로 과정을 개발하는 부담이 줄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집단에서 다른 학교 교원들과 장기적으로 소통하고 서로 배우며 학교 간 교류 체계를 구축해 교원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연결시 북산수학교는 100년 역사를 가진 오랜 학교로 교육과정 체계가 과감한 혁신으로 특히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과 다방면의 론증을 바탕으로 강의화는 당사교육 100강 계열 수업, 100명 영웅인물 선전 강연 등 1년의 교육과정을 혁신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취미와 특색을 겸비한 1년의 두 가지 부담 경감 과정을 개설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며 교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교육과정 개혁의 새 길을 개척했습니다. 수년간 강의화는 학교를 이끌고 전국교육계통 선진집단, 전국문명교정 등 100여 개 영예를 획득했고 자신도 선으로 전국혁신명교장, 전국오일여성기준병, 전국교육계통 선진사업일꾼 등 여러 영예 칭호를 받았습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길림공항집단은 공고를 통하여 장춘 어룡각국제공항, 연길조양천국제공항, 장백산공항, 백성장안공항에서 3일권 약가명을 초빙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8월 13일까지입니다.
1: 주 전공회에서 조직한 전주산업종업원 기배구경기가 일전 막을 내렸습니다. 전주 150여 명 종업원 대표들이 경기장에 모여 실력을 겨뤘습니다. 치열한 각축 끝에 중국공산은행 연변분행팀, 중국건설은행 연변분행팀이 각기 남녀조 1등을 했습니다.
0: 혼천시 민정국 혼인등기처 칠석 결혼등기 온라인 예약이 정식 시작됐습니다. 올해 칠석에는 혼인등기처 본부에서 정상 업무를 처리한 것 외에도 매곡 수진 순회 혼인등기 지점을 특별 설치했습니다. 8월 19일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정무대청과 매곡 수진 순회 지점에서 동시에 혼인 등기 봉사를 제공하며 점심시간 휴식 없이 연장 봉사를 합니다. 예비 신랑 신부들은 위챗에서 길사판 미니 응용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가 있으며 자문전화는 0433-753-7993번입니다.
1: 7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 돈화시 청소년 아마추어 체육학교는 75명 선수들을 소집해 45일간의 하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계 훈련은 알파인 스키, 산악 장거리 스키, 속도 빙상 세 가지 종목을 포함하며 코치진은 훈련 목표를 세우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며 훈련 후 평가까지 세심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0: 연변 용정 커시안팀이 9일 전에 6시 홈에서 심소 청년인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사이트 연변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1: 8일 오후 2026 길림은행 연변조 현시 축구연맹전 제5라운드 4겜

0: 경기가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명정팀이 6대2로 도문팀을 대파하고 화룡팀은 3대0으로 안도팀을 이겼습니다. 왕청팀은 3대2로 도나팀을 꺾고 훈촌팀과 연길팀은 1대1 무승부를 했습니다. 현재 명정팀은 전승 성적으로 순위 선두를 달립니다.
1: 염전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니금희 서태문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훈입니다.

여분은 외출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온 후에 인차 에어컨 바람을 쐬거나 찬물로 샤워를 합니까? 근데 고온 날씨에 하게 되는 일부 행동들은요, 생명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고온 날씨에 삼가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실에서 실내로 들어온 후에 인차 에어컨 바람을 쐬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무더운 실에서 실내로 들어온 후에 인차 에어컨 바람을 쐬게 되면요, 몸은 상쾌하지만 이러한 냉열 교차의 자극은 혈관을 빠르게 수축시키거나 확장시켜 혈관 경련, 혈압변동을 일으키게 되고 심지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얼음물을 마시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고온 환경에서 특히 격렬한 운동 후에 인체의 혈관을 확장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많은 양의 얼음물이나 차가운 음료를 마시게 되면 혈관에 수축을 하고 혈압이 급격히 상승을 해서 관상동맥, 뇌혈관 등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고온 환경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고온 환경에서의 격렬한 운동은요, 체온을 급격히 상승을 시키고 열을 발생을 시키며 인체의 산열 능력을 감소시켜 더위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죠. 고온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 수분과 전해질, 나트륨, 칼륨 등이 손실이 돼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을 합니다. 또한 고온에서 심장은 혈압과 혈액순환을 유지하기 위해 더 열심히 작동을 해야 하는데 격렬한 운동은요,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땀이 났을 때도 바로 찬물로 샤워하는 것도 삼가해야 합니다. 땀을 흘린 후에 인체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체온이 상승하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바로 찬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요, 찬물의 자극으로 피부 혈관이 급격히 수축을 해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량이 증가하고 심장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이 밖에도 밤을 새우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날씨가 더우면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쉽죠. 또 장기간 밤을 새우면은요, 심혈관 부담이 증가하고 심근허혈 그리고 협심증 등 위험이 증가합니다. 네, 고온 날씨에 삼가해야 할 일부 행동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장수지 시대에 들어서면서 노년기가 훨씬 길어지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은 생리기능이 퇴화로 해서 신체상의 질환은 물론 심리 성격 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길 수가 있죠. 네, 좋은 심정을 유지하고 또 건강한 심리를 수유하는 것이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고 또 장수하는 데도 이롭기 때문에 노인들은요 노년기 심리 건강에 많은 중시를 돌리셔야 합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은요 노인들한테서 어떤 심리 변화가 일어나며 또 중시해야 할 심리 질환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건강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하는지 오늘 연변대학 부속병원 임상 심리과 주임이신 조흥자 박사님을 모시고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반갑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은요 인체 각 기관과 조직의 기능이 퇴화 되면서 질병에도 많이 노출이 되곤 하죠. 신체상의 변화는요 물론 심리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노년기에 들어서면 구체적으로 심리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3: 네. 노년기 하면은 많은 심리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우선 심리 변화 전에 우리가 노년기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연령대로 보시면은요 노년기를 부동한 나이에서 우리 그 노년기를 보는 나이는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세계위생조직에서는 60세 이상을 노인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5세 이전은 청년이고요.

0: 45세에서 59세 사이를 중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60세에서 74세, 75세 이전을 젊은 노인이라고 보고요. 보통 젊은 노인이라고 보고요. 진정한 노인은 75세에서 89세 사이를 노인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90세부터는 장수노인에 속합니다. 이것은 나이와 관계되는 노인층에 대한 정의고요. 사실 우리 노년기 하면은 우리 심리학적으로는 이 발달 과제 그 태어나서부터 이래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8개 단계로 심리학자는 나눴는데 태어나서부터 이 노년기는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단계의 숙제가 과제라고 하거든요. 원숙대 절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이 말 참 좋더라고요. 60세에 이르면 무슨 말을 들어도 귀에 거슬리지 않으며 70세에 이르면 아무리 마음이 내키고 욕심나는 대로 행동하더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경지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게 노년기에 우리 지혜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노인들이 자기 자신이 노인이 되었다고 느끼는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무엇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
1: 글쎄요, 뭐 인지능력, 행동이라든가 뭐 그렇죠. 팔, 다리 움직임이 젊은 날에 비해서는 뭐 보통 30, 40대까지는 아주 뭐 청년의 그 기백이 넘치는데 75세까지도 괜찮은데 뭐 75세 넘어서서 조금씩 뭐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뭐 어떤 젊은들이 하는 행동이라든가 말씀의 속도, 걸음걸이, 음식 먹는 거 뭐 여기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하니까 아, 노년이 되는가 보다. 젊은 애들이 뭐 식사 잘하세요. 저희는 못 먹어요. 힘이 빠져요. 뭐 이런 소리 하게 되니까 저 나이 되면 저렇게 되는가 뭐 그때는 생각을 했어요. 집에 부모님이 뭐 나이를 또 드셔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0: 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 이제 같은 변화들 감각 기능이 쇠퇴라든지 운동 기능이 감퇴라든지 흰머리가 나오는 것이라든지 옛날에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이 나눠서 해야 되고
1: 마음은 늘 30대인데
0: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런 변화들이 우리 심리적으로 어떤 특성 변화를 보인가 보면 사실 제일 많은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예전보다 막 우울해진다기보다는 우울감을 느끼면서도 별로 즐거운 일이 없다.
1: 네.
0: 이렇게 흥분되지를 않는.
1: 그렇죠. 번뇌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1: 좀 복잡하게 생각하고.
0: 네. 아마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요구가 높은 분들은 더 하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심지어 수면도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잘 관찰해 보면 이 내향성과 외향성, 수동성이 이것들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노인들이 사회 활동이 감소되므로 대부분 사람들은 그 자기 마음이 자기 몸에 많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건강 염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예. 그리고 남녀 역할이 많이 바뀌죠. 집에 부모님들 보시면 그렇죠. 예. 밖으로 계속 활동하시던 아버님도 집에서 가정일도 도와주시고 조용하시고 말수가 없던 어머님은 이게 하고 싶은 말도 이렇게 하게 되고 이 호르몬 변화가 초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더 경직성도 증가한다고 보거든요. 사실 정말로 추울 때도 택시를 안 타고 버스를 기다리는 경우 그래서 감기 걸렸다는 노인들도 있죠.
1: 맞아요. 돈 아끼고 절약 가다는 거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0: 그렇죠. 절약 정신은 몸에 배게 있으니까.
1: 늘 그랬어요.
0: 그래 그 외에도 또 조심성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체면 중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보면은 감각 기능이 쇠퇴와 이런 것들이 자기 실수를 초래할까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심하면 가벼운 이런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는 그런 경우도 보고 일상적으로는 노염을 많이 탄다고 해요. 그 외에도 또 의존심도 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그래서 어떤 가족들은 참 잘하시더라고요. 이 내세에 계신 다음에 이 형제끼리 뭉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게 속심을 터놓을 수 있고 또 좀 더 젊었을 때 이런 못했던 것들을

0: 그 해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 또 먹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예. 사실 이렇게 로령기에는 우리 미각 이런 것들이 쇠퇴하기 때문에 옛날에 맛이 안 난다고 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음식을 해놓고도 아, 이 맛이가 옛날 같지 않다고 하시죠. 그래서 예, 자연히 이런 음식 예, 그 만들어서 자기의 옛날의 기억을 더듬어 보죠. 예. 예, 이렇게 그 노년기에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에 따라서 심리적인 변화가 따르는
1: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요. 인간의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되면서 노년기가 훨씬 그 전에 비해서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는 어떤 노력을 해주는 것이 건강한 심리를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가져다 준다고 보십니까?
0: 그래요. 노년기에 몇 가지 우리 팔달거합이라고 하는데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네 개 영역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적인 영역입니다. 사실 그 요즘은 이 지적인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인터넷이 발달돼 있고 이 노인들을 보면은 허다한 노인들도 요즘은 그 위챗도 하고 그다음에 스피노도 잘 보시더라고요. 노인도 하시고 그래서 많은 그 은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배우고 특히 그것들을 통해서 정치 이런 문화에 대한 최신 동향도 파악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이런 폭넓은 지식 식견들을 배우고 요즘에 지난번에 그 월드컵 때도 어떤 노인분들은 아 그걸 적으면서 예, 마지막까지 그거 그 결승전까지 몇 대 몇으로 이겼고 그게 누구가 이것이 사실 아주 좋은 뇌에는 좋은 그 노년기에 뇌 단련 우리가 몸은 헬스라고 하면 쉽게 이해하시는데요. 노년기에 우리 뇌도 이런 단련이 필요합니다. 지적인 영역에서 이런 학습들도 예, 그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지적인 영역이고요. 다음은 정서적인 영역입니다. 예, 비록 노년기에 들어섰지만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생활하려는 태도를 유지하고 취미를 계속 살리고 예, 여가를 즐겁게 보내고 이 퇴직 생활에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워서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울증도 오고요. 그래서 그 줄어든 일, 그다음 줄어든 수입에 잘 적응하기. 그리고 이런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다든지 또 그 외에도 이 단계에 와서는요 사별이 많더라고요. 60대 벌써 남편을 잃고 오시는 뭐 어머님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우울 불안을 경험하시고요. 근데 사별하시면은 사실 그 애도 반응이 필요한데 그때 굉장히 이 애도 과정을 잘 거치지 않으면 우울증으로 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그렇죠. 네. 마음을 추스르기가 또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부모님 사랑 그리고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 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세월이 긴 가면 길지도 짧담도 짧지도 않고 힘든 노정을 쭉 거쳐오면서 이렇게 말 못할 사연도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0: 그렇죠.
1: 좀 더 잘했으면 뭐 이런 마음.
0: 자식이 입장에서 또 어느 나이가 되면은 부모님이 각도에서 그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수준 말씀처럼 예,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자식들도 우울해하는 분들을 종종 보는데 예. 사실 정말로 이 계기에 한 번은 우리가 그 더 공감적으로 젊어서는 그렇게 이해를 잘 못하죠. 그래서 저 공감적으로 부모님의 생애에 대해서 제 예, 인식하게 되는 계기도 되죠. 그래서 노년기의 이 정서적인 영역에서 과업이 사실 이 사별도 중요하고 그리고 동료들 죽음도 자주 이렇게 맞닥뜨리게 돼서
1: 그래요.
0: 이 죽는다는 것에 대한 죽음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점점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 보시면 네. 그 외에도 사회적인 영역에서는 이 동년배 노인들과 친분을 유지한다든지 정말로 늘 소통할 그 연세가 어떻게 되든 간에요. 이게 한두 명은 정말로 마음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가정과 사회에서 이렇게 우리 어른 구실 하기, 자식과 손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외 신체적인 영역에서는 처지는 체력과 건강에 잘 적응하고요. 걸맞게 운동하기, 건강 유지에 필요한 섭생하기, 질병에 대한 올바른 처방 받기가 포괄됩니다. 사실 노인들 보시면은요, 자주 스스로 그냥 약방에 가서 불편하시면 약 사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올바른 처방받기입니다. 건강검진 제때 받으시고요. 문제를 빨리 발견하시고요. 특히 불면증 있는 분들은 자주 스스로 나가서 수면제와 비슷한 약들을 사드시는데, 그것이 오히려 어떤 때는 불량 반응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1: 네네. 네. 그래요. 퇴직한 후에도 또 노래 교실에 다닌다든가 또 탁구 치러 다닌다든가 춤을 춘다든가 등등 자신의 취미 생활을 즐기는 노인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꽤 많이 봐요. 그렇죠. 흥성성하게 자기 자신을 즐겁게 만드는 취미 생활. 이 취미 생활을 갖는 것이 심리 건강 이후자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죠, 이거.
0: 예, 예. 도움이 많습니다. 특히 그 심리 건강에서 앞에서 말한 정서적인 영역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이 그 탁구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관찰해 보면 이 탁구는 연년기에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같이 운동하는 언니들도 있고 이런 이성분들이 계시는데 다 60 중반에서 70대 초반의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분들과 같이 운동하면서 많은 걸 배우게 되거든요. 이분들이 이 운동을 통해서 자기 정서를 관리를 잘할 뿐만 아니라 이래 운동 후배들한테도 늘 이렇게 그 따뜻함과 이런 배려를 주시거든요. 퇴근해서 늦게 온 분한테 인사, 그 자리도 양도해주고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관심할 때 이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 건강 유지와 신체 건강 유지에 다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1: 네. 노년기에 발병률이 높은 심리 질환으로는 어떤 것을 이제 꼽을 수가 있을까요?
0: 심리 질병들이 많죠.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노년기 우울증입니다. 그 노년기 우울증은 굉장히 그 젊은 층의 우울증하고는 다릅니다. 노년기 내 우울해 죽겠다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절대 없습니다. 정서적인 주소를 하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대부분 신체 주소가 많습니다. 여기저기 아파요. 아무리 검사해도 검사 이상 소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증상도 이상합니다. 옮겨 다니면서 아프게 합니다.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면 장애를 호소를 많이 합니다. 초조하게 한번 자고 나면 깨나면 다시 잠들 수가 없고 새벽에 깨나고 수면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외에는 또 식욕이 감퇴합니다. 그래서 식욕이 감퇴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중하면은요 체중 감소가 또 심각합니다. 한두 달 우울증 앓고 오면은 막 이 10근 20근 이렇게 체중이 빠지고 나면은 이 자체가 노인들한테는 또 불안을 일으킵니다. 아마도 내가 이거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렸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우울증이 증상 중에서 이런 심리적인 증상, 신체적인 증상, 특히 그 인지 기능에 관한 증상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치매가 아닌가 처음에 그렇게 의심해요. 왜냐면 노인들이 우울하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말수가 적어지고요. 기억력 감퇴가 있고요. 깜빡깜빡 하시고요. 이 기억착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식들이 이거 우리 부모님이 치매가 아니냐. 그래서 병원으로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정말 걸리지 말아야 할 치매라든가 뭐 중풍이라든가 뇌동맥경화 무슨 뭐 이게 다 노년기에 피해야지 일을 못하지 않아요. 나이가
0: 그렇죠.
1: 80, 90 뭐 이렇게 가게 되면 심지어 그렇죠. 젊은 층에서도 60에 맞습니다. 걸리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니까 저희 나이 또래지만 또
0: 그렇죠.
1: 그렇잖아요.
0: 그래서 노년들이 이제 소주 말씀한 것처럼 이런 신체적인 것들도 이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사실 우울증 걸릴 수 있는 그렇죠. 스트레스 요인이죠.
1: 이제는 나이는 먹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0: 그렇죠.
1: 그리고 젊은 날에는 내가 휴양했고 막 그저 혈기 넘치게끔 일도 해제 끼고 뭐 보람도 많이 느끼고 했는데 그렇죠. 성취감도 있었는데 이제 나이 들고 하니까 누구 찾는 사람도 없고 60, 70세 저까지 찾지만은 80세 넘어가면 친구들도 줄어들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불안해 나고.
0: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잘 자연스럽게 넘기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네. 제가 문진에서 그 진료를 하면서 보면은 83세, 84세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예전과 다릅니다. 정말로 이쁘게 하시고요.
1: 네, 아유,
0: 그리고 또박또박 약을 처방 받아가시고
1: 여성분들이 많죠. 때문에. 여성분들이 많죠.
0: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렇죠. 비리가 안 맞거든요. 여성분들이 아마도 남성분들보다 장수하는 네, 경우
1: 80, 90세, 뭐 100세 장수 노인은 중에 네. 할머니들이 많아요.
0: 그렇죠.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건강관리가 정말로 필요하고
1: 할머니들 젊어서는 고생을 했는데 나이 드셔서는 뭐 잘 보내셨는지 건강에 다오게 사셔야 되죠.
0: 예, 이렇게 좀 수명의 노인을 이렇게 장수하고 이런 건 좋은데 사실은 지켜보면은 신태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곱게 늙어가자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우울할 때 적시적으로 병원을 찾고 그것이 개선되면은 이렇게 정말로 확 다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신체 질병 때문에 우울을 유발하는 경우, 그리고 이 가치감 하면 또 무가치감 때문에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단 하나 여기에서 노년기에도 제일로 위험 요소가 너무나 우울증이 심각해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이 자살 위험이란 이런 걸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적시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 이건 우울증이고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많이 보는 게 불안장애입니다. 불안증. 어떤 분들은 젊은 층에서도 요즘은 많이 보거든요. 근데 노인층에서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검사를 해보면은 그 정도가 아닌데 자꾸 이렇게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안 올라오고 엄청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급성 불안 발작 공황장애라고 하는데 가끔씩 노인층에서 60, 70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검사를 해서 기질적인 병변을 배출한 뒤에는 이 불안장애 치료를 받으시면은요 굉장히 호전이 있습니다. 그 외에 만성 불안. 예. 안절부절 못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막연하게 불안할 일이 없는데 자꾸 불안해하고. 그래서 물어보면 그래요. 나는 지금 다 좋다고요. 우리 자식들도 아주 잘 됐고요. 나 자신도 사실 걱정이 없대요. 근데 이 증상 때문에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불안은, 적시적으로 치료하면은, 정말로 효과가 좋은 질병이고요. 그 외에 또 우리가 노년층에서 늘 보는 그런 병들이 건강염려증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건강염려증. 네. 자신이 이런 뭐 확실하게 검사를 해도 의학적으로 이상한 소견을 보이지 않는데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것 때문에 병원을 많이 병원 쇼핑이라고 하죠. 와서 검사를 이것저것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동시에 이것이 지속되면은 불안과 우울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래요. 노년기 우울증, 불안증, 뭐 건강염려증, 뭐 그런 거 잠도 잘 오고 수면장애. 이 질환이 이런 등등 질환들 발병률이 높다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증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노년기 불안증 증상은 주로 이제 어떻습니까? 노년기 불안증 증상이.
0: 노년기 불안증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으로 불안감, 앞서서 걱정하고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 신체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것들과 그리고 식물신경 문란 증상을 동반한 이런 증상들을 보입니다.
1: 그런 증상을 뭐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한 70살 좌우되면 그냥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요, 그렇게?
0: 네, 있을 수 있죠. 근데 일시적으로 하는 것하고 병적인 것은 차이가 납니다. 병적은 그래요. 지속적으로.
1: 그렇죠. 예. 이 주변에 뭐 가족이나 다른 형제, 자매들 그리고 자녀들이 주변에 없게 되면 이게 더 빨리 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이 병은 일단 진행이 되면은 자식들이 또 많이 힘듭니다. 또 계속 와서 이 같이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으면 되게 불안해요. 갑자기 뭔가 자기 신체적으로 이상이 생길까 봐 심장이 멈추던든지 이 아주 불편합니다. 불안 증세가. 그래서 자식들이 옆에 있어야 시름이 놓이죠. 근데 직장 생활하는 자식들이 계속 동반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죠.
1: 네. 그래서 노년기에 들어서 이러저런 뭐 건강 염려가 많이 생기면서 고독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고독. 아, 어쩌지 고독이 나중에 이 고독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노인들한테는. 고독이요.
0: 고독이 만성 자살이라고 하거든요.
1: 그래,
0: 특히 자식들이 다 외지에 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고독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 고독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취미생활을 살린다든지 의식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고독을 극복하려면은
1: 사실 이겨내는 사람인데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루 이틀 뭐 하다가 또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0: 그렇죠. 고독을 이겨 못 내면 또 우울로 이어진다든지
1: 그러게 말이에요. 예,
0: 불안증으로 이어지거나 또 자기 스스로 몸에 집중이 되게 됩니다. 예, 고독하면 몸에 그래서 여기저기 다 불편한 것 같아요.
1: 참 그래서 이 심리침 쪽으로도 뭐 나는 괜찮겠니 이런 생각이 들 때면은 주변의 친구라든가 뭐 병원을 찾는다거나 심리 상담사를 찾아서 보는 것이 참 좋을 듯 싶네요. 마음을 안정시키는 면에서 많이 도움이 되죠.
0: 아주 좋죠.
1: 그래서 전에 한 번 왔던 그 이종훈 선생 그 심혈외과에서 선생님 물어봤더니 우리 조홍자 박사님 그 경우에는 만원이래요. 심리 자문을 오신 분들 그렇게 많습니까?
0: 요즘 노인분들도 그 예전과 다릅니다. 힘들면 찾아오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받으려는 분들이 계세요.
1: 자기 스스로 괜찮겠지 뭐 나는 이겨낼 수 있겠지 이건데 그게 자꾸 불안하고 뭐 소외감 되고 뭐 이런 생각이 아주 들지 않아요.
0: 그렇죠. 들죠. 네. 특히 어떤 분들은 인생을 쭉 이렇게 살면서 되돌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없다고 그리고 이 주동적으로 찾아오셔서 기어이 저는 상담 한번 받아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상담은 대부분 학생들을 하시는데 왠지 괜찮으니까 여기서 간단히 이야기 이 상담을 따로 잡으면은 비용도 내야 되고 이 시간도 잡아야 되고 그런데 아 선생님 그냥 여기서 이야기하셔도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제가 제대로 선생님하고 단독으로 이야기해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굉장히 그 이문과 생각이 분명하셔서 답을 찾아가셔서 끝날 때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참 내 인생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노연한 것 같다고 내려놓은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 맞아요. 네. 맞아요. 이 노년에 이르면 뭐 이러저러한 원인으로 부정적 정서에 사로잡기가 쉽습니다. 뭐 예컨대 일터에서 물러난 후에 사회 교제가 적어진다든가 또 자식들과 갈라져서 홀로 살게 되는 경우가 요즘에는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거의 뭐 3분의 2라 할까요? 뭐 국내외에서 뭐 열심히 뛰는 자네들 있지 않아요? 나름대로. 이와 같은 경우에 부정적 정서에 젖어들기 쉬운데 이런 부정적 정서를 어떻게 떨쳐버릴 수가 있을까요, 이거? 70세까지는 뭐 그냥 자립하고 괜찮은데 80세 넘어서부터는 없잖아요. 그 자식들도 뭐 4, 50세가 넘어서 60세가 돼서 열심히 나름 또 그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뭐 전화 한 통만 자주 들려볼 수는 없잖아요, 이거.
0: 그렇죠. 부정적인 정서 이러면은 그게 이게 정서에 이게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하면 우울증에까지 이어지고요. 그냥 보통 이렇게 내가 즐겁지를 않다. 이런 자원. 그래서 부동한 이 정서에 따라서 부동하게 평소에 내가 습관 습득해온 이 자기 정서 관리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젊어서부터의 습관이 이어지더라고요. 한 친구를 사귀었는데 30년 친구다 이러면은 가능하게 젊은 노인층 때도 두 분은 계속 이렇게 스피닝을 하고 만나지 못할 때는 거의 이런 친구는 우리 심리학에서는 이 정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지체계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0: 정말로 이렇게 힘들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적시적으로 소통하면은 예, 나의 화나의 지혜보다는 두 분이 이야기하고 보면 일단 이야기하면 마음이 풀립니다. 네. 털어놓는 방법, 심리치료회사의 털어놓는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친구가 있고 자식들도 여유가 된다면은 이 집 쪽 옆에는 뭐 있지만 시간을 내서 스피닝을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엔 스피닝도 하고 통화도 하고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더라고요.
1: 그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예.
0: 큰 힘이 되죠. 예. 예. 그래서 예, 그 젊은 층의 노인들은 또 더 방법이 많을 것 같아요. 모임도 잘 가지시더라고요.
1: 그래서 그냥 늘 유대적인 활동 서로가 뭐 인사 문안도 하고 활동에서 서로가 찾아뵙고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뭘 먹냐 요즘엔 질병이 뭐 어떤 게 있느냐 심적으로도 이렇게 자주 문안 나눠두고 나눠두고 이러면 80, 90세 그치? 그냥 소통을 하다 보게 되면은 뭐 심지어 어떤 그 노년 좋은 친구들은 그 이제 양로원도 젊은 8, 90 그렇죠. 움직일 때 같이 가는 친구들도
0: 그렇죠.
1: 있죠.
0: 그렇죠. 예.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문진에서 보게 되면은 무슨 특점이 있다면요. 이 80대는 젊음입니다. 젊은 청년처럼
1: 네,
0: 저희 관찰에 의하면은 내가 우울하다. 내가 잠을 못 잔다. 그런데 내가 조선생님한테 와서 치료를 받으니까 굉장히 좋아졌다. 이래서 또 다른 분을 모시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을 보시면은요. 다 노래교실도 다니고 있고. 그리고 친구들도 적종이 만나시고
1: 열정이
0: 있고.
1: 열정이 좋죠.
0: 예. 네. 그리고 이 자기 관리에서 이 몸매라든지 예, 이 옷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말로 중요하죠. 이렇게 보기 좋게
1: 항상
0: 멋있게 하고
1: 젊게 오시더라고요. 살겠다.
0: 그렇죠.
1: 나는 아직 젊었어. 기력이 너희들보다 못지않아 젊으니 뭐 이런 그런 의력 노력이 또 많이 필요하고 항상 정신력이 중요한 거죠.
0: 그렇죠.
1: 근일에 또한 보게 되면 노년기 재혼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재혼 심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가져다 주셔 이거.
0: 재혼하면은 네. 사실 이게 복잡한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단순하게 우리 노인 자신한테 어떤 유리한 점이 있냐 보면은 예, 건강하게 여기엔 또 이렇게 재혼에도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잖아요. 단순히 예, 동반자. 말동무, 이 정서적인 유지, 그리고 정말로 두 분이 좋아서 하는 그런 재혼이라면은 우리 뇌건강, 이 신경전달물질이 분비해서 행복 호르몬과 관계돼서 요즘은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의 분비에 다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예,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복잡한 관계가 스트레스도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이해를 따져서 또 자식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노인들도 있었고요. 여러 면에서 예. 예, 관계가 예.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단순하게 두 분의 행복, 정신 건강을 위하는 면에서는 차원에서는 예.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1: 맞아요. 예. 요즘은 장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래 삶에 있어서 뭐 좋은 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장소에서도 뭐 심리적으로 뭐 자기 자세 나름이겠죠.
0: 그렇죠.
1: 뭐,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까? 심리적 상태가 어떻게 좋은가요? 이거? 어떻게 하면
0: 제일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 우리 늘 말하는 네. 신태라고 보겠습니다. 사실 그 늘 노년기라는 특성이 앞에서 말했듯이 심리적인 변화와 신체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신체적인 변화를 보게 되면 어때요? 질병을 얻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들을 우리 부모님들을 보시면 여기저기 다 아프다고 하죠. 그 아픈 것을 받아들이면서 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면서도 활동을 계속 유지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우르르 보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좋은 그 마음가짐이 우선 중요합니다. 이 노년기를 즐기고 능력껏 활동을 유지하고 그리고 늘 우리는 活到老学到老 예, 배움에 게을르지 않는 이런 사는 날까지 배우는 이런 마음가짐들이 사실 심리 건강에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계속해서 취미활동, 애호 살리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검진 잘 받기입니다. 어떤 노인들은 자꾸 가서 보건품 사드시거나 그런 것들이 질병을 키울 수도 있어요. 좋기는 매년 전면 검진 받고 3, 4개월에 한 번씩 혈지가 높으신 분들, 간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쉐즈, 깡공, 성공.

0: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고 그 늘 긍정적인 사유를 유지하고 노년기를 즐기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다 돼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한번 뭐 드리면서 종합적으로 좀 더 말씀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심리건강 노년생활의 행복도와 직결이 되죠. 그래서 물론 자녀들의 높은 중시가 필요합니다. 노인들의 심리건강을 유지하고 또 생활의 질을 높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이거.
0: 네, 구체적으로 몇 개 영역으로 보겠습니다. 예, 신체적인 영역, 그리고 심리적인 영역. 예, 신체적으로는 예, 규칙적인 수면 취하기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 되면은 이 수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전에 활동을 예. 정해서 이 조건 반사를 이루는 겁니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드라마 본다든지 핸드폰 보다가 그 시기를 놓치면 못 쉬고 그래서 또 불면증 약을 드시고 그러시는데 사실 이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는 것이 신체 건강에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자신이 건강에 걸맞는 운동을 선택해서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검진 받기입니다. 이제도 강조했지만 예, 늘 규칙적인 이 건강검진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빨리 예, 그 안 좋은 부분을 치료받으신다면은 좀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인 영역에서는 여전히 주동적으로 좀 더 여유 있는 이 인간관계를 적어도 두세 개 정도는 예, 만들어두면은 이제 선생님 말씀한 고독감을 줄일 수 있겠죠. 예. 그 외에도 중요한 것은 예, 우리 자녀와 어떤 분들은 보면은 요즘 참 이렇게 헌신도 많이 하시고 심지어 그 아이들 가서 봐주시고 했는데 이 마찰 때문에 우울해서 찾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인간관계의 원활함 이런 것들이 우리 장수 시대 건강한 노년기를 맞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노인기 건강한 심리를 소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모점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네, 연변대학 구속병원 임상심리과 주임이신 조홍자 박사를 모시고 노년기 심리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노년기는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확률도 높고 또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감을 느낄 수도 있는 시기인 것만큼 우선 노년기를 잘 인식을 하고 적응을 잘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종종으로 노년기를 정확히 직시하고 그에 알맞은 노력을 해주는 것이 심리 건강 나가서 생활의 질을 높임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 360 여기까지. 입니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